0: 말똥 옆에 민들레가 진짜 많이 폈거든요.
1: 이 꽃 반지로 멋지게 프로포즈해.

0: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숨긴 거예요.
1: 저라니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2: 똥구슬의 주인은 둘 중에 하나! 이 동동 탐정은 방금 민들레 꽃반지를 꺼내면서 특이한 모양의 돌도 하나 같이 꺼냈습니다.
3: 돌?
2: 과연 이 돌은 어떤 모양일까요?
0: 다이아몬드 모양 돌입니다. 땅콩 모양 돌입니다.
1: 오, 답이 달렸군요. 동동!
2: 두 분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0: 제발.
2: 땅콩 모양입니다.
0: 이야! 이 돌도 제가 암컷 만나면 주려고 여기 넣어둔 거라고요. 다 끝났어.
1: 그렇다면 이 똥의 주인은 똥구씨, 거짓말을 한 약탈자는 똥찬씨 당신이야.
0: 하, 브라보. 동동 탐정 정말 멋있군요. 잘 만든 똥구슬 하나 뺏어서 편하게 예쁜 짝을 좀 찾으려고 했더니.
1: 뭐요? 아니 왜 남의 걸 뺏고 그래? 그렇게 살지 마세요!
4: 맞아! 자기 똥구슬은 자기가 만들어야지!
0: 아, 예. 아유,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가세요, 가세요! 예이!
2: 이, 어디?
0: 이럴 땐 도망이 최고!
2: 거기서!
1: 똥똥자!
4: 똥똥이 두고 보자!
2: 너무 빠르게 도망갔어.
1: 그래도 주인을 찾았어.
4: 이 똥찬이, 뻔뻔한 똥찬이.
5: 사실 소똥구리 사이에서 똥구슬을 훔치는 일은 너무 자주 일어나요. 인간 세계나 소똥구리 세계나 편하게 남의 것을 가지려는 자들은 늘 있는 법인 것 같아요.
4: 아무튼 제 똥구슬도 찾아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6: 근데 집이 어디세요? 찾아갈 수 있으세요?
4: 당연하죠. 저희 소똥구리들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아요. 좀 드실래요?
2: 진짜 괜찮아요.
5: 우린 똥구슬을 굴리며 가다가 길을 잃으면 높은 똥구슬 위로 올라가죠. 찾아라 찾아라 태양. 오, 저기 있다. 지금 이 순간 태양이 저기 있으면 이쪽인가? 그래, 저쪽이야.
4: 낮에는 태양을 보며 밤에는 별을 보며 집을 찾아갈 수 있죠.
6: 우와, 엄청난 능력이다.
7: 태양 보고 집 잘 찾아가세요.
1: 아, 소중한 똥 또 뺏기지 말고요.
4: 그럼요. 이번엔 절대로 안 뺏길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굴려 굴려.
1: 이렇게 병원을 나선 똥구씨.
4: 똥 굴려 똥 굴려 똥똥 똥.
6: 우와, 이렇게 완벽한 똥구슬 처음 봐.
4: 내가 똥구슬을 잘 만들긴 하지.
6: 우와, 우리 같이 굴릴까?
4: 좋아.

0: 말똥 좋아해?
1: 좋아하지.
0: 그래. 이거 너 다 가져.
1: 같이.
2: 집에 가다 똥순이란 소똥구리 암컷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똥순이는 똥구가 만든 그 똥구슬에 알을 낳아 더 단단하게 다져 땅에 묻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똥을 먹고 자란 똥구와 똥순이의 아이가 땅에서 나왔다. 똥에서 자라 똥을 먹고 똥구슬을 만들고 똥은 정말 소똥구리 인생의 전부였던 것이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 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6: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5: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6: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신비한 연못.
1: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보이네요.
2: 조금만 나가줘.
3: 싫다니까.
2: 미롱. 거기서.
3: 랄랄랄라. 따라와 보시지.
4: 어떡하지?
2: 내가 가볼게.
3: 넘어졌대요. 너희 이제 큰일 났다.
5: 날 깨운 게 너냐? 잡아먹을 테다.
2: 잠깐.
5: 뭐야?
2: 미안해. 마법 지팡이만 찾으면 갈게.
5: 마법 지팡이?
2: 방금 연못에 빠뜨렸거든.
5: 그런 거였어? 기다려봐.
0: 도망가자.
5: 찾았다. 자, 여기.
2: 이게 다 뭐야?
5: 어느 게 네 거야?
2: 여기 있다. 이거야.
5: 그게 맞아?
2: 응, 고마워.
5: 다른 지팡이를 욕심내지 않다니 착하구나. 이거 다 줄게.
2: 필요 없는데.
5: 받으라니까.
2: 진짜 괜찮아.
5: 안 받으면 확 잡아먹는다.
2: 알았어.
5: 그럼 안녕.
4: 대단하다.
0: 다른 지팡이까지 얻었네.
2: 그러게.
0: 새 지팡이를 써봐. 크랑크랑.
2: 좋아. 꾸리꾸리 통통통. 무지개야 나타나라. 이야. 더 잘 되는 것 같아.
6: 그렇단 말이지.
1: 다음 날이 됐어요.
6: 새 장난감을 얻는 거야. 이걸 연못에 넣으면.
0: 에디!
7: 안녕!
6: 안녕!
0: 에디, 어디가?
6: 그게.
7: 연못에 가.
6: 어이!
0: 거긴 왜?
6: 크랑크랑. 그게
7: 장난감을 빠뜨리러 간대.
6: 로지.
0: 통통이 따라하려고.
6: 우리도 갈래.
0: 그래, 같이 가자.
6: 알겠어.
1: 뽀로로와 친구들은 다시 연못을 찾아왔어요.
8: 괴물이 잡아먹으면 어떡하냐고?
6: 크랑크랑. 괜찮을 거야.
0: 무서우면 돌아가자.
6: 그냥은 못 가. 헤이! 우와! 어떻게 하지?
5: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 또 너희들이냐? 다 잡아먹어야겠다!

0: 빠뜨렸어.
1: 뭐? 잠깐만 기다려봐. 자, 어느 거야?
2: 잠깐! 어? 나야, 나! 내가 빠뜨렸어.
1: 자, 찾아봐.
2: 고마워. 이거야.
1: 그것뿐이야?
2: 응.
1: 착하네. 그럼 안녕.
2: 어, 잠깐만. 어? 뭐 잊은 거 없어?
1: 아, 그래. 이거 다 줄게.
2: 고마워.
1: 그럼 안녕.
2: 안녕.
3: 애기, 어머니.
2: 이곳 좀 더.
4: 우와, 멋지다.
5: 애디는 좋겠다. 나도 장난감 받고 싶은데. 아!
2: 이거야. 크랑 크랑. 그럼 우리도 해보자.
6: 크랑.
2: 애디처럼 장난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크랑 크랑. 크랑 크랑.
5: 정말 안 갈 거야?
6: 크랑. 무시야.
2: 그래? 장난감 받으면 나만 갖고 놀아야지.
6: 장난감. 크랑 크랑 크랑.
2: 자, 던진다.
6: 크랑.

0: 누구야? 에? 또 너희들이야?
1: 아니, 그게...
0: 예, 더 이상 못 참아!
1: 그럼...
0: 어디? 진짜 먹는다!
1: 미안해...
0: 미안하네, 다야!
1: 아끼는 걸 빠뜨려서 그랬어...
0: 그래?

0: 어떤 거야?
1: 우와! 그게... 이거야!
0: 착하구나. 다 줄게.
1: 우와, 고마워.
0: 이젠 그만 좀 빠뜨려.
1: 알았어.
0: 그럼 안녕.
1: 안녕. 성공이다.
2: 크랑크랑.
1: 크랑 혼자 도망쳐놓고.
2: 크랑크랑. 크랑. 크랑.
1: 어, 크랑.
2: 그거 내놔.
1: 크랑. 크랑. 내 거야!

0: 뭐야?
1: 친구가 연못에 빠졌어. 구해줘.
0: 잠깐 기다려.
1: 어떡하지? 크롱. 어? 크롱은?
0: 얘야?
2: 크롱.
1: 아닌데?
2: 크롱.
0: 얘는?
1: 아니야.
0: 그럼 얘야?
1: 쟤도 아니야.
0: 그럼 얘는?
2: 뭐야?
1: 크롱! 맞아, 크롱이야!
0: 자. 다른 애들도 선물로 줄게. 그럼 안녕!

0: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1: 이럴 줄 알고 다 가져왔어. 자, 다 데려가. 이젠 절대 날 찾지 마. 그럼 안녕.
2: 크롱들을 피해 계속 도망을 다녔어요.

0: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3: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하늘에서 벌이 내리면. 우와, 이게 지구에서 인기 있는 카페 메뉴야. 멜론 소다, 초코 팬케이크, 티라미수, 크림 푸딩, 아몬드 카놀레.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는 줄도 몰랐어. 토마토가

0: 세상에서 제일 꿀맛인 거 아니었어?
1: 포키, 입에 침 좀 닦아.
2: 아, 금방 돌아올게.
3: 어? 어디 가는데?
2: 새로운 미식의 세계를 탐험하러 가!
1: 혹시 이런 거 어디서 파는지 알아요?
4: 아니,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맛있겠는걸?
5: 지구에서 마시던 음료가 그립네.
1: 아, 뭐야. 화성엔 이런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곳이 없다니.
6: 당연하지, 포키. 테라시티에 그렇게 화려하고 세련된 디저트를 파는 가게가 있을 리 없잖아.
7: 그럼 화성에 새로운 카페가 필요하겠는걸?
2: 우와, 난 찬성이야, 아빈.
6: 내가 계산해봤는데 우리가 카페를 열면 테라시티 시민들의 행복 레벨이 자그마치 150%나 증가할 수 있대.
0: 포키의 행복 레벨도 솟구칠걸?
1: 알았어, 좋아. 그럼 멋진 화성 카페를 만들어보자.
7: 그럼 시작해볼까? 좋아, 얘들아, 기가빌더 출동! 쩍하게 대장 포키!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6: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7: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0: 자, 쌍콕 포장하는 걸 내게 맡겨!
7: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8: 기가빌더 출동!
7: 좋아! 우리 테라시티에 딱 어울리는 최신식 카페를 지어보자. 밖에는 멋진 테라스를 만들고 안에는 먹을 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계를 넣는 거야.

0: 임무 완수!
1: 짜잔! 드디어 화성카페가 완성됐어!
2: 딱 좋아! 우리가 최고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어! 이렇게 먹고 싶은 메뉴를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재료를 섞어서 멋진 디저트랑 음료가 나와!

0: 최첨단 도시에 딱 어울리는 최첨단 카페야.
1: 이제 나도 달콤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볼래. 응? 갑자기 줄이 늘어났잖아.
2: 맛있는 걸 먹으려면 그 정도는 기다려야지.
3: 됐어. 필요한 건 다 구했으니까 기가 녀석들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떠나도록 하자. 못 들어가는 거야? 빨리 일어나!
0: 자!
3: 뭐? 카페? 음료수를 사달라고? 그만해! 우린 빨리 가서 실험을 끝마쳐야 해, 이 먹개비들아. 야! 하필 지금 이러겠다고? 좋아, 그럼 평생 그렇게.

0: 우유는 아몬드 우유로 바꾸고 헤이즐넛 시럽 다섯 펌프만 추가. 휘핑크림도 올리고. 캐러멜을 안 뿌리면 아쉽겠지. 얼음은 조금.
1: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두더지들이잖아. 쟤들이 왜 여기 있지? 설마 버보랑 또 터무니없는 짓을 꾸미고 있나? 빨리 가서 알려야 해. 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줄을 서야 하는데. 어이, 거기서! 이번엔 무슨 꿍꿍인데? 어, 그만! 그렇게 욕심내면 안 돼!

0: 에너지들 때문에 테라시티가 커다란 타피오카 펄에 공격당하고 있어.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빌더 변신! 포키몬 변신 완료!
1: 마이티몬 변신 완료!
0: 레이브 진 완료!

0: 부끄러워.
1: 아주 성공적인 실험이었어. 이 줄어라 줄어라 용액을 물총에 넣고 쏘면 어떤 물체도 쪼그매지지. 역시 난 천재 과학자야. 잘 봐라 부하들아. 진짜 쪽 저게 뭐야?
2: 거부?
1: 얘들아,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2: 다 두더지들 때문이야. 다피오카 펄을 엄청 크게 만들었어. 조심해.
1: 고맙다고나 해. 내가 이 놀라운 장치를 발명했으니까.
3: 우와.
1: 대체 얼마나 더 있는 거야?
2: 거부,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인데.
4: 그 축소 용액은 얼마나 남았어?

0: 걸 다 먹었다간 배탈 날걸.
1: 어?
2: 우리는 호구와 주던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1: 짠! 와, 걱정 마.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돼.
2: 아, 어디 그럼 한번 맛이나 볼까?
1: 맛있는 건 서로 나눠 먹을 때 더 맛있다니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금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허성범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혹시 좋아하나요? 저는 그날 때 너무너무 떨려서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AI와 함께 우리말 말하기를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것 도와주실 초등국어 최강자 이서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긴 했지만 우리 친구들과 어떤 것 배워보면 될까요?
1: 네,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이제 친구들하고도 일상 대화를 하고, 네. 네, 선생님 가족들하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평소의 일상 대화 말고 이제 공식적인 말하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성범 씨는 어렸을 때 아마 반장 선거 이런 거 많이 나가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저는 반장 많이 했습니다.
1: 네, 그랬을 것 네. 같아요. 네.
0: 그래서 공약 발표도 많이 하고 당선되고 나서도 또 당선 소감 같은 걸 또 말해야 되거든요.
1: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약 발표를 어떤 거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반장 회장에 당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막막할 텐데요.
0: 네.
1: 이 AI 도움을 받으면은 더 실감나고 정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있는 소견문을 쓸 수가 있거든요.
0: 와.
1: 이 말하기를 직접 해볼 거거든요.
0: 네.
1: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말을 하는 걸 바로 인식해주고 또 이 친구도 또 말을 같이 하니까 좋습니다.
0: 그럼 오늘은 ChatGPT에 있는 이 보이스 기능 사용하는 거군요.
1: 네.
0: 좋습니다. 클릭해서 활성화하면 될 것 같고요.
1: 네, 해볼게요.
0: 네.
1: 너는 초등학교 4학년 말하기 코치야. 나는 학급 임원 선거에 나갈 거야. 이번에 반장에 꼭 당선되고 싶거든. 너가 좋은 말만 해주지 말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줘. 말로 해줬으면 좋겠어.
2: 알겠어. 그럼 내가 정확하고 솔직하게 피드백 해줄게. 네가 준비한 말이나 연습한 걸 들려주면 내가 잘한 점 그리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콕 집어서 말해줄게.
1: 이제 성범 씨가
3: 네.
1: 한번 소견 발표를 해보는 거야.
0: 제가 바로요? 네. 잠깐만요.
1: 그래서 반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거 할지 한번 해보고
0: 네.
1: 부담 없이 해보고 또 코칭을 받으면 되니까 오래됐지만 네. 한번 이 초등학생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0: 너무 오래됐네요.
1: 네, 내가 반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0: 네.
1: 친구들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지
0: 네.
1: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반장 선거에 지원하게 된 후보 허성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학급의 즐거움, 우리 학우분들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우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청소를 점심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이제 학교 마치고 나서 대청소하느라 학우분들이 이제 불만이 많았는데 그걸 이제 점심시간 끝나기 5분 전에 다 같이 청소를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체육시간에 할 수 있는 놀이가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다양한 공 종류를 좀 구비해와서 공용 물품에 보관을 해놓고 같이 체육시간에 즐겨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저희 학급이 정말 즐거운 학급이 됐으면 좋겠어서 학우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해서 움직이고 솔선수범하고 선생님한테 혼도 먼저 나고 그런 반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먼저 자신감 있게 또렷하게 말한 건 아주 좋았어. 근데 대청소를 점심시간에 하자는 부분은 친구들이 오히려 쉬는 시간 줄어든다고 싫어할 수도 있어. 그리고 공을 구비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지만 어떻게 준비할지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0: 와, 대박이다.
2: 네 생각이 꽤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친구들의 입장에서 왜 이게 좋을까를 강조하면 더 완벽할 것 같아.
1: 이 친구가 참 좋은 피드백을 줬네요.
0: 네네.
1: 네, 점심시간에 같이 청소하자고 하면은 저도 이제 들으면서 저거 학생들이 좀 싫어할 것 같은데.
0: 내가 또 민심을 몰랐네.
1: 네. 너무 모범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
0: 네.
1: 그러면 우리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물어볼까요?
0: 좋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점심시간에 청소하는 거 말고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2: 예를 들어 청소를 팀별로 나누어서 한 번에 몰아서 하는 대신 매일 조금씩 짧게 나눠서 하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아니면 청소 후에 작은 보상이나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해서 친구들이 공기부여될 수도 있지. 모두가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면 다 함께 편하고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1: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임원 선거를 할 때는 좀 임팩트 있는 뭔가 확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을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나는 이번에 반장에 꼭 당선이 되고 싶거든? 그러면 친구들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임팩트 있는 말 어떤 게 좋을까?
2: 예를 들면 함께 웃고 함께 움직이는 반장 같은 슬로건을 던져보는 거야. 네가 친구들하고 같이 즐기고 먼저 움직이고 변화를 만들겠다는 확신을 짧고 선명하게 전하면 친구들도 확 끌릴 거야.
0: 그러면 공약 추천도 한번 받아보면 안 되나요?
1: 그럴까요? 우리? 네.
0: 그럼 내가 말했던 것들 말고 요즘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공약들 좀 네가 추천해 줄 수 있어?
2: 요즘 친구들은 재미있는 학급 분위기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 매달 작은 이벤트 데이 같은 걸 약속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독서 골든벨, 친구 칭찬 데이, 특별 게임 체육 시간 같은 거지. 또 다 같이 만드는 우리 반 미니 잡지 같은 프로젝트를 약속해도 관심을 끌 수 있을 거야.
1: 그럼 우리 이제 토론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0: 좋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토론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새 채팅을 누르고요. 우리가 이제 토론 대회에 나갈 때 내가 찬성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AI에게는 반대 역할을 맡겨서 이제 계속 나의 생각에 이제 반대되는 거, 어떤 것을 다른 팀에서 공격을 할 건지를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을 받으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0: 그것도.

0: 도움 되겠는데요?
1: 근데 이게 또 이제 AI가 계속 좋은 말을 하니까 이제 피드백을 할때 좋은 말 말고 뭐 제대로
0: 냉정하게?
1: 이제 냉정하게
0: 아,
1: 해주라는 말을
0: 서로.
1: 잘해야 될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리고 AI랑 얘기할 때, 그냥 내가 말하는 거에 또 너무 집중하지 말고, AI는 어떻게 말하지? AI가 말하는 방법이나, 이런 문장 구조를 어떻게 썼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면서 배우려고 하다 보면, 더 풍부한 말하기를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나는 내일 토론대회에 나갈 거야. 너랑 내가 찬성 반대로 나뉘어서 토론 연습을 할 거거든. 논리적이고 날카롭게 나의 허점을 공격해줘. 주제는 초등학교 급식 자율배식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야. 그럼 지금부터는 서로 존대어를 쓰면서 정말 토론하는 것처럼 해보자.
2: 좋습니다. 저는 반대측으로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시작해주세요.
1: 저는 초등학생 자율배식에 찬성합니다. 제가 어제 급식실에서 봤는데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가져가면 음식 쓰레기는 줄어들 것이고 음식 쓰레기로 많아진 반찬은 다음번에는 그 반찬을 메뉴에서 빼면 되지 않을까요?
2: 하지만 자율배식은 영양 균형을 해칠 위험도
0: 아,
2: 있습니다.
0: 그치.
2: 초등학생들은 아직 식습관이 형성되는 단계라 먹고 싶은 것만 고르다 보면 편식이 심해질 수
0: 야,
2: 있죠.
0: 잘하네, 또.
2: 영양사나 주사가
1: 그러네요.
2: 균형 잡힌 식단을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강한 습관 형성을 위해서 아닐까요?
1: 그런데 야채 나물 말고 야채 튀김이나 야채 전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조리 방법을 바꾸면 아예 나물을 안 먹는 것보다 그거라도 먹는 게 영양소 섭취에 더 나을 것 같은데요?
2: 조리 방법을 바꿔서 거부감을 줄이는 건 나름 좋은 제안이긴 합니다. 하지만 튀김이나 전 같은 조리는 기름과 열량이 많아져서 장기적으로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될지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결국 자율배식이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제대로 형성하도록 이끄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선호에만 맞춰지는지를 좀더 고민해봐야 할것 같네요.
0: 그렇지만 저는 그 영양 성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런 선택권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경험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분위기 자체를 편식하지 말자, 골고루 먹자라는 분위기를 좀 자율적으로 만들고 그냥 잔반을 남기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서 자율배식을 진행해보면 좀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그러죠?
2: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경험 자체는 분명 의미 있죠. 다만 그 과정이 완전히 자율적이기만 하면 아직 책임감이 덜 형성된 어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단을 꾸릴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교육적 가이드와 함께 조금씩 자율성을 늘려가는 방식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0: 확실히 들으면서 좀 설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AI가 또 토론을 잘한다는 거니까, 찬성 측에서 할 만한 근거 세 개를 주장을 좀 해달라라고 하면은 내가 추천을 해주지 않을까요?
1: 한 번만 해볼까요?
0: 네네, 좋아요.
1: 자, 그러면 찬성 측에서 할 만한 근거 한세 가지만 추천해 줄수 있어요?
2: 첫째, 자율배식을 통해 아이들은 음식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고, 다양한 음식에 도전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자율배식을 시행하면서 교사나 영양사가 아이들과 소통할 기회가 늘어나 교육적인
1: 그러네요.
2: 대화가
1: 반대로
2: 자연스럽게
1: 먹는
2: 이루어질 수
1: 것보다.
2: 있죠. 셋째, 자율성은 학생들의 자신감과 주도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전반적인 학습 태도에도
1: 하셨던
2: 긍정적 영향을 줄
1: 말씀이긴
2: 수
1: 한데.
2: 있습니다.
0: 자, 이렇게 오늘 AI와 함께 우리말 말하기를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저는 많은 친구들이 발표를 떨려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 경험이 적어서 그래요. 우리가 AI와 함께 말하기를 연습한다면 때와 장소에 대한 국한을 좀덜 받으니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연습하면서 좀 그런 경험들을 길러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아직 오후 경기가 남았으니 점심 먹고 기운 차립시다.
1: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2: 그러니까 미스터리 탐구반이 뭔가를 찍어갔다는 말씀인 거죠?
1: 그래! 분명 모두가 보면 깜짝 놀랄 굉장한 게 찍혔다고 말했다니까.
3: 우선 나랑 인디고가 미스터리 반을 찾아볼게. 인디고, 응? 너는 그림자로 미스터리 반을 찾아줘.
0: 차라리 이번 기회에 모두 밝히는 거야. 불안해하는 것보다 나을지도 몰라.
4: 넌 그냥 우릴 괴물이라고 한 게 기분 나쁜 거잖아.
0: 그래, 기분 나빠.
4: 정체를 드러내선 안 된다는 바다의 법이 있잖아.
0: 우리는 인간들을 지켜주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 괴물 취급하잖아. 너희는 아무렇지도 않아?
5: 얘들아, 그만. 점심 먹고 다시 얘기해보자. 레오, 일단 너는 방송실 카메라 확인 좀 해줄래?
3: 알았어.
6: 커플, 어디 아파? 웬일로 밥도 안 먹고?
7: 커플, 너 울어?
5: 경계는 우리 팀이 최고이고 친구들은 싸우고 난 모두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아니, 그냥 안녕, 우린 이나야, 너의 친구란다 하고 얘기하면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래, 선배. 내가 핫도그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8: 하나는 가져갈게. 레오랑 같이 먹으려고 가져온 거라.
5: 네? 그럼 이건 선배 거였어요?
8: 괜찮아, 레오가 어디 갔는지 물어보려고 왔어.
5: 레오는 방송실에 갔어요.
8: 고마워.
3: 알아? 이게 굉장한 거라고? 괜히 놀랐네.
9: 이게 왜 잠겼지? 거기 누구 없어요? 이 안에 사람 있어요! 여기요!
5: 애들이 아직 안 돌아왔네.
10: 자, 여러분, 곧 마지막 경기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2점짜리 경기니까 고래팀도 포기하지 말고

0: 글루 너 때문에 넘어졌거든.
1: 얘들아 그만해.
2: 우리가 지게 생겼잖아.
0: 미안, 원래 하기 싫었거든.
1: 얘들아.
3: 다크, 안 보여.
0: 대충 찾지 말고 자세히 봐.
3: 내 버블 댄 나만 없어. 공주들한테 뺏는다.
0: 야, 싸우면 어떡해.
2: 블랙커스가 스팅스. 버블 타임
1: 스탑. 블랙커스야. 레오, 거기 있어?
4: 옐로? 문 좀 열어줘. 누가 문을 잠갔어.
1: 타임 스탑.
4: 얘들아, 무슨 일이야? 옐로, 오렌지. 핫도그?
2: 다이아 월!
3: 다이아는 안 돼! 어? 나도 버블 댄스!
5: 다이아님의 명령을 어기던 널 배신하고 버블 짐을 빼앗으려 했겠다. 한 번 더 공격하면 팬텀을 가만두지 않겠다.
0: 나랑 무슨 상관?
3: 해파리
0: 버블잼이나 내놔.
3: 몸이 안 움직여.
2: 매듭을.
0: 시간이 없다.
1: 얘들아. 우리가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 한 걸음씩 맞춰보자.
0: 자, 하나, 둘, 하나, 둘.

0: 위험해. 돌아간다.
1: 빈손으로 돌아온 너희에게 암흑의 힘은 필요가 없겠지.
2: 그만둬. 겁을 주면 줄수록 서로 더 싸우기만 할 거야. 저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1: 이제 남은 너의 마법만 빼앗으면 여왕은 내 차지가 된다. 그럼 너부터 없애주지.
2: 여왕이 된다고? 네 부하들조차 힘으로만 다스리면서?
1: 모두 사라져!
3: 이제 믿을까?

0: 우리 둘뿐이다.
1: 늦었어. 문어팀은 이미 반환점 앞이야.
2: 이미 졌어.
3: 이기든 지든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끝까지 해보자.
1: 자.
4: 하나, 둘,
1: 얘들아, 파이팅!
4: 고래팀 파이팅! 고래팀 파이팅!
5: 파이팅!
4: 그래, 마지막 달리 그래!
1: 그렇지, 얘들아, 잘한다! 내가 너희 둘을 들고 뛸까? 이왕 하는 거 이겨야지.
6: 나 아직 타임스톱 쓸 수 있는데.
3: 됐거든. 우리 힘으로 완주하는 거야.
4: 하나, 둘,
7: 친구들도 응원하게 될 거야. 저렇게 멋지니까 반드시 친구들도 응원하게 될 거라고.
4: 고래팀 파이팅!
6: 고래팀 파이팅!

오늘의 이야기는 팝콘. 팝콘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하얗게 활짝 핀 모습이 목화솜 같기도 하고 안개꽃 한 다발도 떠오른다. 팝콘은 무엇보다 영화를 볼 때 빠질 수 없지. 역시 팝콘은 영화관에서 먹어야 제맛이다. 영화가 끝나고 팝콘도

다 먹어버렸다. 바닥에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팝콘, 확실히 튀겨지기 전과는 다르게 생겼다. 이 옥수수 한 알은 어떻게 팝콘이 될까?

팝콘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먼저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이고 팝콘용 옥수수를 넣어준 다음 잘 섞어준다. 버터와 섞인 옥수수가 반짝반짝해지면 뚜껑을 덮고 기다려보자.

노랗던 옥수수 알갱이들의 엄청난 변신. 팝콘은 도대체 얼마나 커진 걸까? 눈을 크게 뜨고 관찰해 볼 시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옥수수와 팝콘을 비교해 보자. 똑같이 100개씩인데 팝콘이 차지하는 면적이 이렇게나 넓다. 그만큼 무게도 늘어났을까? 팝콘 100개의 무게는 17.2g. 그럼 옥수수 100알의 무게는 더 적게 나갈까? 놀랍게도 19.2g. 버터를 두른 옥수수가 튀겨져 더 커졌는데도 무게가 줄어들었다. 사라진 2g은 어디로 갔을까? 옛날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팝콘을 만들 때 옥수수에서 악마가 빠져나간다고 믿었다는데, 그래서 2g이 줄어든 걸까? 팝콘이 튀겨지는 순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겠다. 눈을 크게 뜨고 보자.

그런데 팝콘을 튀기는 냄비 뚜껑에 뭔가 가득 맺히고 흘러내리기까지 한다? 물을 끓인 것도 아닌데 김까지 난다. 뚜껑에 송골송골 맺힌 이것 뭘까? 수분이라면 물? 말린 옥수수 한 알에 15%를 차지하는 물.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되면서 부피가 크게 팽창한다. 옥수수에 열을 가하면 팽창하는 수증기를 견디지 못해 팝콘으로 피어나는 것.

옥수수를 팝콘으로 피워내는 수증기의 힘은 심지어 기차를 달리게 해 산업혁명을 이끌기도 했다. 세상을 바꾸고 움직이는 힘은 의외로 한 줌의 팝콘 속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

팝콘 옥수수에 구멍을 뚫으려고 해보면 딱딱해서 잘 되지 않는다. 발전된 도구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구멍이 뚫렸다. 도넛처럼 구멍이 뚫린 옥수수로 팝콘을 만들어보자. 과연 구멍 뚫린 팝콘이 만들어질까? 뚜껑을 덮고 기다려보면 팝콘 만들기 실패. 단 한 알도 안 튀겨지고 까맣게 타버린다. 뚫린 구멍으로 수증기가 계속 빠져나가서 터지지 못한 것. 팽창한 수증기가 단단한 껍질을 순식간에 뚫고 나와야 만들어지는 팝콘. 빈틈없이 단단한 껍질도 옥수수가 팝콘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였다.

잠깐, 아직 끝이 아니다. 팝콘처럼 옥수수로 만드는 또 다른 간식, 강냉이. 강냉이를 자세히 보면 얼핏 봐도 팝콘과는 다르게 생겼다. 여기서 문제. 팝콘과 강냉이는 왜 다르게 생겼을까?

정답은 옥수수 종자가 달라서다. 팝콘용 옥수수는 껍질이 단단하며 약간의 수분을 가지고 있지만 강냉이용 옥수수는 껍질이 약하고 수분도 거의 없다. 그래서 특수한 기계에 넣고 열을 가하면서 압력을 직접 높이다가 순간 압력을 낮추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것. 팝콘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터뜨려볼 차례다.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자외선 전쟁. 와, 호떡이 더는 지치지도 않는구나.
1: 근데 누나,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0: 그러게, 왜 이렇게 어둡지? 어? 아, 선글라스! 선글라스 때문이네!
1: 아, 선글라스! 그럼 벗으면 되지. 누나 얼굴 좀 봐! 엄청 웃겨!
0: 네가 더 웃기가 돼! 눈주위는 하얗고 볼은 빨개!
1: 누나 볼도 빨갛거든! 빨개! 아, 따가워!
0: 왜 이렇게 따가워?
1: 왜 이렇게 따갑지?
2: 자외선! 자외선! 자외선!
0: 어? 자외선 딱지가 깜빡인다!
1: 왜 갑자기 자외선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0: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 무슨 일인지 직접 가보자! 근데 이걸 어디에 붙이지? 오! 여기가 좋겠다! 얍!
1: 얍! 어? 누나, 여기가 어디야?
0: 피부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 신이 피부세포들이구나. 어서 와.
0: 헛? 누구세요?
3: 딱 보면 몰라.
4: 예쁜 얼굴?
5: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6: 피부세포야!
0: 피부세포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3: 너희들도 피부세포면서 피부세포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니?
7: 전쟁에 당한 거 누린다. 너네들 왜 그래? 정신 차려!
0: 네? 전쟁이요?
1: 전쟁이 왜 난 거예요? 전쟁이 왜 난 거냐고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8: 뭐? 또 전쟁이 났어? 히스타민도 안 내보냈는데? 피부세포! 또 너희들 때문이지?
7: 아니요. 아,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신이 피부세포들한테 아까 있었던 전쟁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3: 그때 비만세포님이 나오신 거예요.
8: 난 또 뭐라고? 신이 피부세포! 잘 들어. 저 말썽쟁이 세포들처럼 자외선 왕자를 불러들이면 안 된다!
0: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어? 화살이다! 무슨 화살이지?
0: 뭔데?
9: 저건!
10: 자외선 왕자, 자외선 화살은 어찌 된 것이냐?
11: 맞다. 아, 내 자외선 화살, 저기에 놓고 왔나 봅니다. 다시 찾으러 가마라.
10: 레이야! 또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호대대 당하려고!
11: 그죠?
8: 어이! 신이 피부세포들이구나! 어서 오렴!
12: 안녕하세요, 비만세포님!
4: 예쁜 얼굴?
5: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6: 피부세포야!
8: 오, 그래. 아, 참 곱구나. 아주 예뻐, 예뻐.
6: 저희도 알아요. 까르르 까르르.
13: 자외선 왕자가 와도 저희는 두렵지 않아요. 왜? 예쁘니까?
5: 고우니까? 아, 그리고 자외선 왕자님 소문만 반들하고 오, 별거 없던데요?
6: 까르르 까르르!
8: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13: 썬블록 왕자님이요.
5: 선크림 공주님도 그러셨어요.
8: 자외선 차단제 가문의 최고의 실력을 가진 두 분! 너희들 두 분을 만나고 온 거야? 두 분을 만나야 고운 얼굴, 예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6: 안 맞다!
14: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0: 아, 맞다! 자외선 차단제 안 발랐다! 얼른 바르자!
1: 귀찮은데? 그래도 누나가 원한다면 발라주지.
0: 어? 선크림이랑 선블록이랑 안 가지고 왔다.
1: 괜찮아. 하루 정도 안 발라도.
0: 그럼 얼른 놀러 가자.
1: 가자.
13: 오늘은 됐고 내일 만나줘 뭐.
7: 설마 하루 안 만났다고 자외선 왕자가 우리 괴롭히러 오겠어요?
6: 자외선 왕자 별거 없대요.
1: 까르르.
11: 메이야? 자외선 왕자가 별거 없다. 하,
14: 가만두지 않겠다. 이글이글 쨍! 아니지. 내가 직접 가서 본때를 보여주마. 피부세포들, 딱 기다려. 하스!
9: 예쁜 얼굴, 고운 얼굴, 샤방샤방!
15: 아, 누구셔? 누구세요?
14: 나?
8: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14: 침입자라니? 나, 왕자야. 자외선.
8: 됐고!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당장 출동하라!
15: 허!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이 출동한다고요?
16: 나 전쟁의 신 히스타민. 침입자를 잡으러 왔다.
14: 침입자가 아니라 자외선 왕자라고!
16: 자외선 왕자라면 쪽이 하늘에서 내려온?
14: 그렇다.
15: 허! 진짜요?
13: 엄청 뜨겁고 강해서 피부 세포들을 못 살게 괴롭힌다는
7: 그 자외선 왕자님이라고요?
14: 허! 왜? 별거 아닌 자외선 왕자라고 하지 그래? 그래서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왔다. 까맣게 태워주지. 이글 이글.
16: 어허! 이 히스타민이 있는 한 그럴 수 없지.
8: 비상! 비상!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났다!
10: 뭐야?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나? 자외선 왕자의 이글이글 쨍쨍 화살이 스치기만 해도 피부 세포들은 까맣게 타버릴 텐데. 빨리 가서 피부 세포들을 지켜야 돼.
16: 아무리 자외선 왕자라 하더라도 이곳은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지키는 곳. 침입자는 용납할 수 없다.
14: 히스타민 가소롭군. 난 피부 세포들을 괴롭히러 온 거야. 너랑은 상관없으니까 저리 비켜.
16: 상관 있고 없고는 내가 판단한다. 당장 나가!
14: 이글이글 쨍쨍! 날 공격했겠다. 이 전쟁은 네가 먼저 시작한 거다. 끝장은 내가 내주마.
16: 얼마든지.
15: 어떻게 우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
14: 이글이글 쨍쨍! 야! 아!
16: 오, 자외선 왕자. 만만치 않군.
14: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이런 걸 월등하다고 하는 거야.
8: 이럴 수가.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자외선 왕자에게 밀리고 있어.
14: 히스타민, 이번엔 끝장을 내주마. 자외선 화살을 받아라. 이글이글 쨍쨍!
16: 치아!
13: 이상하네?
7: 화살을 맞았는데 안 아파.
8: 멜라니 세포님이 피부 세포들을 대신해서 자외선 화살을 맞았어.
10: 피부 세포들 괜찮냐?
13: 네, 저희는 괜찮은데.
7: 멜라니 세포님이 까맣게 타버렸어요.
10: 너희들을 지켰으니 난 괜찮다. 난 죽은 개가 되겠지. 깨끗.
15: 멜라닌 세포님!
14: 멜라닌 세포 따위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히스타민, 이번엔 정말로 끝장을 내주마. 이글이글 쨍쨍!
16: 그럴 순 없지!
8: 피부 세포들이 탔다 탔어!
7: 예쁜 얼굴이!
13: 고운 얼굴이!
15: 까맣게 하늘 탔어!
16: 자외선 왕자, 내 구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다니. 각오해라, 폭탄이다!
14: 자, 이글이글 쨍쨍!
10: 이럴 수가.
4: 야구다!
8: 히스타민이 쓰러졌다!
16: 난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라딘이다.
11: 뭐?
16: 프로스타글라딘. 따끔따끔 통증을 맛보아라.
8: 지켜주신 덕분에 이 정도로 끝난 줄 알라고.
0: 그리고 자외선 왕자님 때문에 통증의 신

0: 프로스타글란딘님.
1: 프로스타글란딘님이 나타나서 피부가 막 따끔따끔 화끈화끈 했던 거예요.
2: 왜 자외선 남자를 무시해서 화나게 만드냐고요. 왜.
3: 우리가 아무리 무시하고 화나게 했어도 선블록 왕자님만 만났어도
4: 선크림 공주님만 만났어도 이렇게 타진 않았을 텐데.
1: 선블록 왕자님이랑 선크림 공주님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고 보니 아까 수영장 갔을 때 자외선 차단제를 못 챙겨가서 못 발랐는데.
2: 누나,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앞으로는 우리 꼭 바르자.
1: 그래, 그리고 앞으로 자외선 왕자가 심술이 심한 날에나 햇빛이 쨍쨍한 낮에는 나가서 놀지 말자.
2: 그러자 누나.
1: 어? 자외선 제거 딱지다!
5: 내 자외선 화살을 찾으러 반드시 다시 가마.
6: 갈 거면 썬블록 왕자, 썬크림 공주가 없을 때 가거라. 가서 또 당하지 말고!
7: 네, 아바마마,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습니다. 이글이글!

0: 나갈 땐 꼭 선블록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제발요!
1: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사진 쿤타.
1: 기대하시라. 새로운 마법템 상상의 날개를 펼쳐줄 아이들의 마법템. 무엇이든 원하.

0: 그리고 이건 마법 3D 펜으로 만든 안경.
1: 루빌리, 우리도 만들었어요.
0: 정말요?
1: 마법 3D 펜이 너무 재밌어서 루빌리를 위해 선물을 만들었어요.
0: 아니, 선물이라니.
1: 짜잔!
0: 어울리나요?
1: 우와, 루빌리 정말 멋져요.
2: 잘생겼다, 루빌리.
0: 그럼 지금부터 만들기 시간 시작.
2: 오호. 짜잔! 공룡 완성!
1: 멋진 칼라똥이네.
2: 뭐? 잘 봐! 뭘로 보인다?
1: 칼라똥.
2: 이런 거 없어도 잘 놀 수 있거든.
1: 우와, 우리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쭈삐쭈삐쭈삐쭈.
3: 군타도 함께하면 좋았을 텐데.
1: 됐어, 혼자 잘 놀고 있겠지.
2: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서 그만할래.
4: 야, 거기 너. 뭐 잊은 거 없어?
2: 누구야?
4: 여기야, 여기. 네가 방금 던졌잖아.
2: 던졌다고? 설마 네가 말한 거야?
4: 같이 놀기로 해놓고 잊어서 버리기야.
2: 대체 어떻게 된 거야?
4: 어디 보자. 무슨 일이야? 너무 축 처져 있잖아.
2: 그게...
4: 캐리야! 누가 널 무시해? 아니면

0: 어때? 내가 필요해?
1: 어, 필요해.
0: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줄 테니 너는 내 부탁을 들어줘.
1: 부탁?
0: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야.
1: 정말 멋진데?
0: 그럼 약속한 거다.
1: 응? 울트라 마법 3D 펜 등장! 야! 아직 놀라지 마. 내 슈퍼 울트라 마법 3D 펜은 살아 움직이게 해준다고.
2: 거짓말! 그건 그냥 마법을 부린 거잖아.
1: 그럼 진짜 마법을 보여줄까? 군피, 타피, 군타츄! 짜잔!
2: 말도 안 돼!
1: 말이 안 되긴! 내가 직접 보여주는데!

0: 쟤들 화난 거야?
1: 얘들아, 좀 와보자! 제발 그만!
2: 야, 친구들을 괴롭히면 어떡해?
3: 널 무시했던 녀석들이야. 친구가 아니라고.
2: 친구가 아니라고?
4: 그렇고 말고, 내가 너 대신 못된 녀석들을 혼내줄 테니 넌 계속 만들면 돼.
2: 그래도 친구들이...
5: 군타 공룡 좋다 핀.
2: 핀핀.
6: 그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4: 약속한 거 잊었어?
3: 이미 늦었단다.
2: 얘들아, 도와줘!
1: 이상한 마법 3D 펜은 어디서 가져온 거야?
2: 몰라, 내 마법 3D 펜이 말을 걸더니 갑자기 변신했어.
1: 군타, 그런 마법 3D 펜이 세상에 어딨어?
3: 왜 없어?
4: 이 녀석도 안 되겠네. 일단 도망이다.
1: 도망치긴도 아닐 것 같냐?
3: 메롱 메롱 메롱.
6: 잠깐, 너 꼼짝 마.
1: 안 되겠어? 마법템이 잘못됐을 때 해결할 방법이 어딘가 써있을 거야. 제5장 마법템의 고장편. 그래, 찾았다. 어디 어디?
0: 함부로 만지지 말고 로블리에게 문의할 것?
1: 그게 뭐야? 로블리가 알면 엄청 혼날 거야. 다른 방법 없어?
2: 어? 나한테 좋은 수가 있지. 받아라.
3: 어? 간지른 거야?
2: 아니, 저 녀석 엄청 단단한 몸이야.
1: 군타, 이건 말랑이공이잖아.
7: 사라졌어. 어? 교실을 나가는 적은 보이지 않는데.
3: 채, 실패야.
4: 여기로 어떻게 빠져나간다.
8: 딸! 딸!
1: 바로 그거야! 얘들아! 지금이 바로 마법을 쓸 시간이야! 준이! 도니! 마법의 히어로! 큐티 큐티 큐티 츄! 준이! 도니! 변신!
2: 아, 못 찾겠네. 공놀이나 해야겠다.
5: 공놀이 핑!
4: 에휴, 벌써 난 다 잊은 거냐?

0: 정말 곰놀이만 하려는 거야?
1: 아이고 깜빡했네.
0: 출시답게!
1: 이 녀석아, 맛 좀 봐라! 케이!
2: 잔기를 뿌려봤자 소용없다구.
0: 넌 못 알아듣지? 고미가 뭐라고 하는지.
2: 알아들어서 뭐 할 건데?
0: 너는 이제 독안에 든 지뢰.
2: 뭐냐고?
1: 자!
0: 주피 주피 주피 주! 거져라! 어쩜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어. 얘들아, 지금이야! 봉이, 멋진 작전이었어.
3: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죠? 교실은 또 왜 이래요? 설마 실내에서 축구라도 했나요?
0: 그게 그러니까...
1: 죄송해요. 제 마법 3D 펜이 원하는 걸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해서...
3: 아니, 마법 3D 펜이 왜 저렇게 변했죠? 그리고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니 그걸 믿었다고요?
1: 저 녀석이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고 해서 약속을 해버렸어요.
3: 예? 약속까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면 어쩌잔 말인가요? 안 돼요, 안 돼, 속아선 안 돼. 달콤하게 속이는 말들 믿으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꼬셔요. 그러다가 확! 안 돼요, 안 돼, 속아선 안 돼. 친절한 사람 말도 절대 믿으면 안 돼. 절대로! 맛있는 걸로 여

0: 악당으로 변한 마법 3D 펜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지요. 아, 그리고 저도 아는 사람의 칭찬이라고 쉽게 믿지 않는답니다.
1: 나를 찾아줘.
0: 클레이 장난감이 아직 안 왔답니다.
2: 클레이 장난감이 없다니.
0: 금방 도착할 거예요. 내 공구도 같이 오기로 했는데 난 이렇게 씩씩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3: 무블리는 작업실에 공구가 엄청 많잖아요.
4: 처음 만져보는 장난감 클레이. 조물조물 말랑 궁금해 클레이.
5: 보기 기다란 거북이 만들어볼까.
6: 날개 달린 고양이를 만들어볼까.
7: 했지만 언제쯤 할 수 있을까.
0: 알았어요. 제가 무슨 일인지 당장 알아보고 올 테니 마법 장난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8: 축하 축하 해.
1: 그런 게 아니라고.
0: 딜리 씨, 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찾았다. 응? 저긴 비밀의 숲 근처잖아.
9: 감긴 거 했지. 빨리 마법 유치원에 가야 하는데 몸이 왜 이러지? 아, 감기가 떨어지질 않네. 아치! 안 되겠어. 빨리 배달하고 가서 쉬어야겠어. 왜 앞으로 안 가지? 야, 이게 뭐야? 나죠? 나한테 왜 이러는데?
0: 딜리씨, 딜리씨가 위험해. 그래, 구조 신고. 조아시티 구조되죠?
10: 네.

0: 지금 비밀의 숲 근처에서 사고가. 네?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빌상! 빌상! 딜리 씨가 위험에 빠졌어요.
1: 딜리가요? 왜요?
0: 딜리 씨가 비밀의 숲을 지나다 무언가에 붙잡혔다고요. 구조대는 모두 출동해서 갈 수가 없어요.
2: 야! 그럼 내 조물조물 클레이.
3: 눈치 챙겨라.
4: 로블리, 우리가 구하러 가요.
3: 맞아요. 우리 모두 딜리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0: 하지만 비밀의 숲 근처까지 갈 방법이. 명심해요. 너무 크게도 너무 작게도 안 돼요. 한 대씩 차례대로 네 번을.
3: 가자. 그래.

0: 쭈삐 쭈삐 쭈 가져라.
1: 로블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2: 아, 아니에요. 줄리톤이 최고.

0: 이러면 우리가 꼴찌잖아.
1: 꼴찌다 핑.
0: 그럼 지름길로 가서 1등하면 되지.
1: 1등하자 핑.
2: 너희들 배달 물건에 손대지 마. 너희 누군데 남의 걸 훔쳐.
3: 우리 몰라.
0: 그래 몰라.
3: 우리는 어둠의 거미들. 너희들의 물건을 훔치지. 네 것은 내 것, 내 것도 내 것. 훔친 물건들로 뭘 하냐고. 모두 어둠의 세력으로 만들어버리지. 물론 너도 마찬가지야.
2: 야! 누가 도와주세요! 어둠의 세력으로 만들어버리지. 여기요! 여기요!
3: 너를 구해주러 온 녀석들이라고. 아니, 어둠의 세력으로 만들 먹잇감이 늘어난 거지.
2: 뭐? 안 돼!
1: 쿠쿤타, 여기 무섭다. 뭔가 나올 것 같다, 빈.
0: 무섭기는 괜찮을 거야.
4: 거미죠? 거미! 딜리시! 딜리시! 아무래도 딜리시가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빨리 구해야겠어요.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해요. 하나, 둘!
0: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3: 베이그, 그렇게 힘들이 없어서야. 얘들아!
4: 올라오고 있어요. 힘내요.
5: 빨리 딜리를 구해야.
6: 아, 힘들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3: 그거 잘 됐군. 어? 모두 잡아서 데리고 가주마.
1: 모두
3: 녀석들 제법 있잖아. 이러다 이길 줄 알았냐?
1: 뭐라고?
3: 없는 소리. 이대로 한 시간만 지나면 너희들도 곧 우리와 같은 어둠의 세력이 될 거거든.
0: 뭐야, 늦어버려서 언제 나가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다 다 잡혀버리면 어떡하라고.
1: 어떡하냐 핀.
0: 설마 우리가 구해야 하나?

0: 슈, 슈, 슈. 역시 나 없으면 안 되지. 핑핑이 시간을 끄는 사이에 우린 도망칠 준비를 해야 한다고.
1: 잠깐! 너이 녀석!
2: 멈춰! 모두 도망쳐!
0: 핑핑!
2: 큰타!
1: 감히 나를 속여!
2: 메리, 거울 공격! 이러다 다 잡히겠어! 모두 흩어져!
1: 녀석들을 쫓아!
0: 네!
3: 아, 거미! 거미가 날 앞섰다! 어떻게 좀 해보라고!
2: 쫓아오는 거야. 앞을 봐.
3: 너 왜 나만 쫓아오는데?
4: 그냥 훔쳐갈 물건 때문이겠지요.
2: 로비리, 우리가 구해줄게요.
1: 누가 누굴 구한다고?
4: 딜리 씨, 멈춰요.
2: 조네, 딜리를 구해야 해! 주피츄, 피츄, 피츄! 반짝반짝 피는 바늘!
4: 저건 어둠의 기운?
2: 됐다! 딜리를 구했어!
3: 안취!
4: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배달을 끝내줘서 고마워요, 딜리씨.
5: 고마워요, 딜리!
3: 자, 그럼 배달 물건이 무엇인지 살펴볼까?

0: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 답답해.
2: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2: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2: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2: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3: 좋아, 그럼 골디락스는 어때?
2: 만세! 웃기게 해주세요.
3: 그럼 당연하지. 좋아. 옛날 옛적에 곰 세 마리가 있었어. 아빠 곰, 엄마 곰, 그리고 아기 곰. 엄마 곰이 죽을 맛있게 끓였는데 가족 모두에게 강조하면서 말했어. 죽이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 꼭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지. 아기 곰은 만화 영화 같은 걸 보고 있었고 아빠 곰은 스포츠 신문을 보고 있었어. 얼마 후 아기 곰이 죽을 먹어버리고 말았어.
4: 아우 너무 뜨거워. 내 혀.
3: 엄마 곰은 화가 나서 말했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죽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4: 그런 말 안 했어요.
3: 말했어. 만화 영화 보느라고 안 들은 거잖아.
4: 아니 아니에요.
3: 아무도 여기서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그리고 아빠 곰도 죽을 먹어버렸어. 야하 너무 뜨거워. 엄마 곰이 화가 나서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나랑 장난해? 아, 아빠 곰은 혀를 수도꼭지 밑으로 갖다 댔고 엄마 곰은 아빠 곰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지. 아빠 곰은 아 진정해 여보. 아기 곰이 말했어.
4: 그만요. 그만 싸우세요.
3: 아무튼 아침 내내 싸움이 벌어졌고 엄마가 먼저 도망쳤어. 아빠가 따라가면서 미안해 여보 돌아와. 아기 곰도 같이 따라갔어. 그렇게 모두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 멀리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골디락스가 나타났어. 골디락스가 창문 너머에 죽이 있는 걸 발견했어. 오 맛있게 보이네. 그리고 일을 해서 열심히 번 돈으로 저축도 하고 쌀도 직접 사서 죽을 끓이는 대신에 골디락스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아빠가 이제 들려줄게. 골디락스는 곰 세 마리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곰 세 마리의 죽을 훔쳤어.
2: 그래서요?
3: 골디락스는 나쁜 죽도둑이지. 근데 뭐 우린 이런 거 상관없잖아.
5: 여보.
3: 알았어. 그래서 이 도둑 골디락스가 죽을 먹고 있는 동안 집 문이 열렸어. 엄마 곰이 소리쳤지.
4: 나 이제 우리 동생 집에 가서 살 거야.
3: 아빠 곰이 말했어. 아이 저기 여보 말로 풀어보자니까. 아기 곰이 말했어.
4: 그만 싸워요.
3: 그리고는 갑자기 팡! 죽을 몰래 먹고 있는 골디락스를 주방 식탁에서 발견했어. 그리고 엄마 곰이 소리치며 말했어.
4: 여보, 남자답게 이번에 뭐 좀 보여줘. 어떻게 좀 해봐.
3: 아빠 곰이 말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넌 누구지? 그리고 골디락스는 태권도 자세를 하고 있었어. 야, 오늘 내가 권대를 보여주겠어. 아빠 곰이 물러섰지만 엄마 곰은 머리로 밀면서 아빠 곰을 앞으로 밀어넣었고 그렇게 태권도 결투가 시작됐지. 서로 태권도와 풍투를 하고 있었고 아기 곰은 뒤에서 닌자 표창을 던져주고 있었어. 엄마 곰의 발차기는 너무 높았고 아빠 곰의 발차기는 너무 낮았어. 그래서 골디락스가 이기고 있었지. 힘이 좀 세거든. 골디락스가 곰 세 마리를 묶었고 아기 곰이 말했어.
4: 근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죠? 우린 곰이니까 발톱이 있잖아요.
3: 엄마 곰이 말했어.
4: 그래 맞아. 그거야 아기 곰.
3: 그렇게 곰발톱을 꺼내서 곰처럼 싸우기 시작했고 골디락스는 겁에 질려 도망가기로 했어. 창문 밖으로 슝 하고 나갔어. 바닥에 떨어져서 달리기 시작했지. 아! 곰 세 마리는 신이 나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어. 우와 아주 잘했어 아기 곰. 그리고 엄마 곰이 아빠 곰에게 말했어.
4: 여보 정말 잘했어. 남자다우고 멋졌어.
3: 아빠 곰은 고마워 여보 당신도 잘했어. 그 후에 곰 세 마리는 집에서 옷을 입고 죽을 끓여 먹으면서 사람처럼 사는 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집을 팔고 숲속으로 이사가서 산딸기랑 연어를 먹으면서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야기 끝.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Yeah! Hide and seek 시간이다. 재밌겠다.
2: Yeah! 오늘도 재밌겠다.
3: 완전. 당연하지.
1: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아볼까?
0: Find N.
4: N.
2: Oh, yeah. 친구들, 이건 big N.
3: 이건 small, 작은 N.
0: N.
3: N.
2: N.
3: N. 둘 다 N.
1: 오늘은 그럼 이렇게 N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찾는 거네.
3: 와, 재밌겠다.
2: I'm so excited. 어떤 단어들 숨어 있을까? 오늘은?
3: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가자.
2: 오케이.
3: Are you ready?
2: Yeah.
3: 에이.
2: 왜?
3: Are you ready?
2: Yeah.
3: Well then, let's go. Super duper magic door.
5: Let's go inside the hide-and-seek world.
6: Go!
5: Find N.
7: Wow! 근데 우리 여기 와본 것 같아.
3: 어?
2: 맞아. 그때는 E world 아니었어?
5: 그럼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2: 네. They are N!
3: 여기가 N-World! 맞았네!
7: 어? 아기 새들 소리가 들리는데?
8: 어? 저기 새둥지가 있어!
5: Nest.
2: 와! They're baby birds! 아기 새들이다!
8: Oh,
2: how cute!
8: Where is their mom?
7: 어? 그러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네.
8: 어? 저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Oh my goodness! 그물에 갇혀 있어. 그물.
2: 넷.
8: 엄마 새, 아빠 새인가 봐. 에너지, 새들을 도와주자.
2: 오케이. 슈퍼 파워!
3: 오예!
2: 새들이 안 다치게 나 잘했지?
3: Good job, 에너지. 슈퍼 에너지.
2: 어? 뭐지?
8: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것 같아.
2: 어? 견과류잖아. 넛.
3: 우리가 도와줘서 고맙다고 주는 선물인 것 같은데?
8: Aww, they're so lovely.

0: 초롱. 오, 멧돼지가 도토리 같은 견과류를 좋아하는 걸 몰랐나 보네요.
1: 그러니까요. 큰일 날 뻔했어요.
0: 아! coming.
1: 진짜 그 멧돼지.
2: 아니 근데 우리 단어 하나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
3: 맞다.
1: 맞네.
2: 잠깐만.
0: 왜?
2: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0: 오?
4: 진짜? 네.
0: 진짜 들린다.
1: Oh yeah, let's find it.

0: 여기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1: 어, 진짜?
2: Really? 어, 들어보자.
3: 네? 네? 네?
0: 아! 어. I found it!
1: What?
2: 진짜?
0: Lady Joy, Sir Energy, Lady Melody.
2: 어?
0: 대마법사님들의 이름이 있잖아.
2: 어! 그거, 그거! 아! 영어로!
1: 이, 이름, 이름!
2: 영어로! 영어로.
1: 아, 오케이!
0: 네, 네, 네, 네.
1: Name! Name!
0: 맞아!
2: We did it!
1: Okay, it's my turn now.
2: Okay.
1: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0: Wow!
2: Yay! Good job! Yay! Oh yeah! Oh yeah! Uh-uh. 얘들아, 얘들아!
1: 어?
2: 우리 찾은 단어들을 얼른 빨리 확인해보자!
0: Okay!
2: 네, 네, 네. Nest, nest.
0: 네, 네, 네. Net, net.
1: 네, 네, 네. Nut, nut.
0: 네, 네, 네. Name, name.
4: Good job!
1: Yay!
2: We found them all!
1: That's right! It was so exciting!
0: 너무 재밌었어!
2: Super duper exciting!
0: But you guys,
2: okay.
0: It's time to
5: sing a song!
1: Let's go!
6: Let's go, guys! Sing it! 아, 거참, Lady Melody, 자꾸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0: 오늘 멧돼지 때문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조금 도와주는 거죠.
1: 어머, 참. 그래도 규칙은 규칙.
6: 그럼, 그럼. 어, 맞다. 맞습니다.
0: 자, 우리 친구들 N 쓰는 법 알고 싶죠? 잘 보고 따라 써봐요. Big N. One, two, three. N. Small N.
7: One.

0: 슈퍼 듀퍼
1: 웬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Yeah! Hide and seek 시간이다.
2: 오늘은 과연 어떤 알파벳 단어들이랑 숨바꼭질 할까?
1: 잠깐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0: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아봤으니까 오늘은 나는 알지.
1: 나도 알지. 친구들, 과연 오늘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한 단어 찾을까? 맞춰봐요.
2: Find all.
0: 오오오. 맞힌 친구들 혹시 있어요?
3: 에이, 있을걸. 못 맞힌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부르는 슈퍼 듀퍼 알파벳 송 다시 한번 불러봐.
1: Good idea. 친구들, 이건 O, big O.
3: 이건 small, 작은 O.
1: O.
3: O.
1: O.
3: O.
0: 둘 다 O야.
1: 오호. 자, 그럼 O로 시작하는 단어들 찾으러 가볼까?
0: 어떤 단어들이 있을지 정말 궁금해.
3: 나도. 그럼 Are you ready?
4: Yes!
3: 에이, 소리가 너무 작잖아. Are you ready?
4: Yes!
1: Yeah!
3: 그럼 가본다. 슈퍼 듀퍼 슈퍼 듀퍼 매직 스토어.
1: Melody, 여기가 맞아?
5: 맞아. 여기서 오 소리를 들었어. Listen.
1: 아.
5: 어? 들린다.
1: 난 잘 안 들리는데. Joy, 소리를 보여줘.
6: Okay.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1: They are O.
5: 저 안에서 소리가 났으니까 들어가 보자.
1: Ouch.
6: Are you okay?
1: Yes, I'm okay.
6: It's an orange. Orange. Orange.
7: 우와, 오렌지다. 잘 됐다.
5: 어? 어디로 가는 거지?
1: 따라가 보자.
3: 칠하자. 오렌지색으로 칠하자.
7: 내가 오렌지 하나 가져왔지롱.
5: 우리 대왕님이 오기 전에 빨리 색칠해.
3: 칠하자. 오렌지색으로 칠하자.
1: They are eggs.
5: 근데 알이 엄청 커.
6: They're very big eggs.
1: 근데 왜 알에다가 칠을 하는 거예요?
7: 말 시키지 마, 바빠. 오렌지 나라에서는 다 오렌지색이어야 한단 말이야.
5: 안 그러면 대왕님이 화내시거든.
3: 칠하자. 오렌지색으로 칠하자.
8: 대왕님 납시오.
1: 옥토퍼스.
4: 예이!
8: 너희들 지금 나한테 문어라고 했지?
1: 네, 맞아요. 다리가 8개. 옥토퍼스 맞잖아요.
8: 그치만 날 문어라고 부르면 안 돼. 왜냐? 난 오렌지 나라 대왕이거든. 그리고 또 너희들은 왜 오렌지색이 아니야?
4: 네?
8: 오렌지 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다 잡아가.
1: 네.
8: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4: 와우!
1: 누가 내 아이들 훔쳐갔어?
0: 다 줬다.
6: 오스트리치.
7: 호라, 여기 있네. 너희들 딱 걸렸어.
9: 매워. 맵다. 저 양파 좀 그만 까봐요.
3: 조금만 참아요. 제가 특별히 맛있는 요리를 해줄 테니까요.
1: 특별히 맛없기만 해봐라. 어? 아, 진짜 그만. 그만.
0: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scary.
1: 맞아. 근데 오렌지 병종들이 자기 알을 가져갔으니까 화날 만도 하지.
2: 맞는 그렇게. 말이군. 근데 조이,
1: 어?
2: 에너지.
0: 어?
2: 우리 단어 하나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
0: 아, 맞다.
2: But 어? 괜찮아. 여기서 소리가 들리거든.
0: 어? 어? 진짜?
3: 아, 아, 아, 아.

0: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1: 뭐가 냄새 나는 것 같은데?
0: 어?
1: 어, 냄새, 냄새!
0: 냄새?
2: 냄새? 어,
1: 기적, 기적, 기적! 뭔가 매운 냄새 나.
2: 어?
1: 어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2: 어?
1: 어, 어, 어! 어? 어? I found it!
3: What is it?
1: 양파였어! 양파! 어? 어? 어? Onion! Onion!
0: 와! 우리 그러면 다 찾은 거네? 자,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3: Yay!
4: We found them all!
0: 그렇다면 우리 오늘 찾은 단어들 한번 체크해보자.
1: 오키도키.
0: Orange.
1: Ostrich.
2: Octopus.
0: Onion.
2: Orange. Orange.
1: Ostrich. Ostrich.
2: Octopus. Octopus.
0: Onion. Onion.
5: Good job.
0: Yay!
2: We did it!
1: We did it!
0: I'm so happy! Well, if you're happy, do you know what time it is?
1: Yeah! Oh, dance, dance!
0: Yeah. Hey, 우리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 It's time to sing a song!
1: 맞다, 맞다!
0: Let's go!
1: Sing melody!
0: I'm melody!
1: You're the best!
6: Lady Melody, 일부러 그 양파 가져와서 날 울리고 애들 도와주고 그런 거죠?
7: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3: 맞는데.
0: 두 분, 오늘 딜리셔스한 요리 안 먹고 싶나요?
6: 자, 친구들, 옷 쓰는 법 궁금하죠? 알려드릴게요.
8: 잘 보고 따라 써봐요.
6: 빌더는 한 번에 크게. 오.
8: Small O는 작게.
3: 와.
8: 오. 이렇게 한 번이면 오. 참 쉽죠?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안녕, 인사해요.
1: 화창한 거리에 새로운 친구가 보이네요. 새 친구의 이름은 킨더. 이번에 새로운 유치원 버스예요.
2: 유치원 친구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3: 또? 무서워.
4: 어서 타야지.
5: 어쩌지?
2: 저 버스는 속상하겠다. 유치원 친구들도 저렇게 날씬하면 어쩌지? 아, 그래. 친절하게 인사하면 분명 아이들도 날 좋아할 거야. 안녕 얘들아. 나는 킨더라고 해. 이게 아니야. 더 자신 있게. 나 킨더. 모두 다 타라고.
1: 왔다. 여러분, 이쪽은 새로운 유치원 버스 킨더예요.
6: 이름이 뭐야?
2: 내 이름은
6: 킨더라고 했잖아.
3: 몸엔 왜 그림이 그려져 있어?

0: 얘들아,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먼저 인사해볼래?
1: 아, 좋아요!

0: 둘이야.
1: 둘이 안녕.
0: 나는 자동차를 참 좋아해. 사이좋게 지내자.
1: 너는 이 차래야.
2: 안녕 인사해요. 반가워.
1: 안녕.
2: 안녕 내 이름은 킨더야.
1: 킨더 안녕.
3: 유치원 친구들과 친해진 킨더는 학교를 향해 가고 있어요.
1: 이젠 정말 인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4: 늦었다 늦었어.
1: 어? 어? 학교에 다니는 친구인가 보네. 저기 안녕? 내 이름은
4: 지금이다.
1: 이게 뭐야?
3: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공부할 친구 킨더예요. 그럼 킨더, 먼저 자기소개해 줄래? 어?
5: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소개해?
6: 선생님! 처음 와서 많이 부끄러운 것 같은데 저희가 먼저 소개할게요.
3: 그럼 그럴까?
6: 네!
2: 안녕, 인사해요. 반가워.
1: 안녕.

0: 그래. 안녕. 인사해요. 반가워. 안녕. 안녕. 내 이름은 토니야.
1: 토니 안녕.
0: 나는 행복 전하는 배달 트럭요. 사이좋게 지내 자예. 예. 근데 킨더, 거긴 왜 그런 거야? 어?
2: 야, 혹시 아까 교차로에서? 미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1: 괜찮아.
3: 안녕, 인사해요. 반가워.
1: 안녕.

내 이름은 남자현 만주 독립군입니다. 올 겨울이면 벌써 환갑이 되는군요. 여기는 하얼빈의 한 사진관입니다. 동지에게 3원을 빌려 방금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기록이 되겠죠. 나는 지금 내 생의 마지막 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얼빈에 온 지도 벌써 수년이 되었군요. 이곳 하얼빈은 수많은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지금도 옥에 갇혀 고초를 치르고 있을 김동삼 동지의 피. 이제는 세상에 없는 안중근 동지의 피. 그가 처단한 늙은 도적 이토의 피.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또 한 번 피를 묻힐 것입니다. 곧 일본 정권 대사가 하얼빈에 온다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0: 못할 겁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을 거라고는 말이죠. 하기사, 그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손에 그토록 많은 피를 묻히게 될 줄이요. 양반과 막내딸로 태어나 꽃처럼 살 것만 같던 생이었습니다. 의병 활동에 나선 남편이 죽었을 때 내 나이 고작 24. 아들 성삼은 태어나기도 전이었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옷을 이렇게 입게 되는군요. 오랫동안 나는 살아도 산 몸이 아니었습니다. 홀몸으로 어머님을 봉양하고 3대 독자 아들을 키웠지요. 사람들은 나를 효부라 불렀습니다. 마흔이 넘어서야 나 남자현의 삶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둔 말을 마침내 외쳤을 때 거칠어진 두 손이 높은 곳을 향했을 때 참으로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돌이켜보면 우리 시대 여성의 삶이란 어쩌면 이 손가락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명지, 특별한 쓰임이 없어 이름조차 붙지 못한 손가락. 그것이 싫어서 나는 만주로 망명을 택했습니다. 나의 쓰임과 나의 이름을 찾으려고요. 만주에서 내가 처음 맡았던 일은 옷과 밥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조직원이 워낙 많아 입히고 먹이는 것만 해도 큰 역사였죠. 작은 국가를 하나 경영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늘 타는 듯한 갈증이 있었지요. 이 비참한 망국의 서름을 벗으려면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자들도 모두 글을 배우고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만주에서 내가 만든 여성교육단체만 수십 개가 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무명으로 살아온 여성들을 설득하기란 결코 쉽지 않더군요. 회의를 할 테니 모이라고 하면 이런 대답을 듣기 일쑤였죠.
1: 회라니 무슨 회요? 생선회요? 육회요?
0: 회갑을 앞둔 지금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길림성에서 체포되었을 때 비상대책반을 꾸린 것도, 사이토 마코토 총독 암살 계획 때 권총을 품고 잠입을 시도했던 것도, 조선 독립의 뜻을 국제연맹에 알리기 위해 혈서를 쓴 것도, 모두 이 손이 한 일이라고요. 누군가는 나를 효부라 부르고, 누군가는 나를 어머니라 부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나를 여걸이라 부릅니다.

당신은 나를 무엇이라 부르겠습니까? 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신비한 연못.
1: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보이네요.
2: 조금만 나가줘.
3: 싫다니까.

0: 랄랄라 따라와 보시지.
1: 어떡하지?
2: 내가 가볼게.
0: 넘어졌대요.
2: 안 돼!
0: 큰일 났네. 너희 이제 큰일 났다.

0: 미친들아! 오라! 날 깨운 게 너냐? 잡아먹을 테다!
1: 잠깐!
0: 뭐야?
1: 미안해. 마법 지팡이만 찾으면 갈게.
0: 마법 지팡이?
1: 방금 연못에 빠뜨렸거든.
0: 그런 거였어? 기다려봐.
2: 도망가자.
0: 찾았다. 자, 여기.
1: 이게 다 뭐야?
0: 어느 게 네 거야?
1: 여기 있다. 이거야.
0: 그게 맞아?
1: 응, 고마워.
0: 다른 지팡이를 욕심내지 않다니 착하구나. 이거 다 줄게.
1: 필요 없는데.
0: 받으라니까.
1: 진짜 괜찮아.
0: 안 받으면 확 잡아먹는다.
1: 알았어.
0: 그럼 안녕.
3: 대단하다.
2: 다른 지팡이까지 얻었네.
1: 그러게.
2: 새 지팡이를 써봐. 크랑크랑.
1: 좋아. 꾸리꾸리 통통통. 무지개야 나타나라. 이야. 성공이야. 더 잘 되는 것 같아.
2: 그렇단 말이지.
4: 다음 날이 됐어요.
2: 새 장난감을 얻는 거야. 이걸 연못에 넣으면. 에디!
5: 안녕!
6: 안녕!
7: 에디, 어디가?
2: 그게.
6: 연못에 가.
7: 거긴 왜?
2: 크랑크랑. 그게.
6: 장난감을 빠뜨리러 간대.
2: 로디!
7: 통통이 따라하려고.
2: 우리도 갈래.
7: 그래, 같이 가자.
2: 알겠어.
4: 뽀로로와 친구들은 다시 연못을 찾아왔어요.
2: 크랑크랑.
7: 뭐? 괴물이 잡아먹으면 어떡하냐고?
2: 크랑크랑. 괜찮을 거야.
7: 무서우면 돌아가자.
2: 그냥은 못 가! 헤이! 우와! 어떻게 하지?
0: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 또 너희들이냐? 다 잡아먹어야겠다!
6: 장난감을 빠뜨렸어.
0: 뭐? 잠깐만 기다려봐. 자, 어느 거야?
2: 잠깐! 나야, 나! 내가 빠뜨렸어.
0: 자, 찾아봐.
2: 우와! 이거야.
0: 그것뿐이야?
2: 응.
0: 착하네. 그럼 안녕.
2: 잠깐만. 뭐 잊은 거 없어?
0: 그래. 이거 다 줄게.
2: 고마워.
0: 그럼 안녕.
2: 안녕.
5: 에디, 에디.
2: 이곳 좀 봐.
7: 에디는 좋겠다. 나도 장난감 받고 싶은데.
2: 이거야. 크랑크랑.
7: 그럼 우리도 해보자.
2: 크랑.
7: 에디처럼 장난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2: 크랑크랑.
7: 크랑 크랑 크랑. 정말 안 갈 거야? 그래? 장난감 받으면 나만 갖고 놀아야지. 장난감. 크랑 크랑 크랑. 자, 던진다. 크랑.
0: 식들아, 누구야? 왜 또 너희들이야?
3: 아니 그러게.
0: 예, 더 이상 못 참아.
3: 그래.
0: 어디? 진짜 먹는다.
7: 미안해.
0: 미안하네 다야.
7: 아끼는 걸 빠뜨려서 그랬어.
0: 그래?

0: 어떤 거야?
1: 우와! 그게... 이거야!
0: 착하구나. 다 줄게.
1: 고마워.
0: 이젠 그만 좀 빠뜨려.
1: 알았어.
0: 그럼 안녕.
1: 안녕. 성공이다.
2: 크랑. 크랑크랑.
1: 크랑 혼자 도망쳐놓고.
2: 크랑크랑. 크랑. 크랑.
1: 크랑. 그거 내놔.
2: 크랑. 크랑. 크랑.
1: 내 거야!

0: 뭐야?
1: 친구가 연못에 빠졌어. 구해줘.
0: 에이, 잠깐 기다려.
1: 어떡하지? 크롱. 어? 크롱은?
0: 얘야?
2: 크롱.
1: 왜? 아닌데?
2: 크롱.
0: 얘는?
1: 아니야.
0: 그럼 얘야?
1: 걔도 아니야.
0: 그럼 얘는?
2: 뭐야?
1: 크롱! 맞아, 크롱이야!
0: 자. 다른 애들도 선물로 줄게. 그럼 안녕.
2: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그럴 줄 알고 다 가져왔어. 자, 다 데려가. 이젠 절대 날 찾지 마. 그럼 안녕.
1: 뽀로로는 크롱비를 피해 계속 도망을 다녔어요.
2: 이상한 손님!
1: 뽀로로와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3: 자!
2: 야! 가져올게. 자, 어?
4: 패티, 공 던져줘.
2: 저기.
4: 어? 뭐지? 오리 같은데? 어?
3: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5: 안녕.
3: 안녕.
5: 아, 뻐근해. 너희는 여기 사는 거야?
2: 응.
5: 이런 데에서도 누가 사는구나.
2: 나는 루피야. 그리고 친구들.
6: 안녕. 그런데 넌 누구야?
5: 난 퀵이야. 넌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6: 나는 로봇이야.
5: 로봇? 다들 반가워.
2: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5: 나는 여행 중이야.
4: 여행? 재밌겠다.
2: 그럼 여름섬에도 가봤어?
5: 여름섬? 거긴 못 가봤지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어.
2: 지금은 어디로 가는 중이야?
5: 오래 날아와서 말할 기운도 없다.
3: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뭐라도 좀 먹자.
5: 정말? 고마워.
3: 고맙긴 뭘.
1: 호비는 퀵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3: 여기가 우리 집이야.
5: 우와, 신기하다.
3: 일단 들어가자.
5: 어? 우와, 이런 집에 사는구나.
2: 푹신푹신해. 넌 어떤 집에 살아?
5: 우린 여행을 다녀서 이런 집이 없어.
2: 우리? 다른 친구들도 있어?
5: 그게... 어? 이건 뭐야?
2: 우와! 뭐야? 빨리 데려가. 그건 내 집이라고.
5: 미안. 됐다.
2: 어떡해. 뭐야. 더 엉망이 됐잖아.
5: 작아서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3: 자.
2: 우와, 맛있겠다.
3: 베리야.
2: 우와.
3: 너도 빵 좀 먹어.
2: 그럴까. 참 맛있겠다.
5: 잘 먹을게. 맛있다. 너희는 왜 안 먹어?
2: 휙 많이 먹어.
5: 고마워.
7: 배가 정말 많이 고팠나 봐.
5: 그렇게 며칠 동안을 날아서 남쪽 나라에 갔는데 너무너무 더워서 날개가 땀으로 다 젖을 정도였다니까. 하지만
2: 시간이 늦었네. 나 가봐야겠다.
8: 그럼 나도.
9: 우리도 가볼게.
5: 다 가는 거야?
8: 얘들아, 잘 자.
3: 다들 잘 가.
9: 오늘 반가웠어, 퀵.
5: 안녕.
9: 안녕.
3: 퀵은 이제 어디로 갈 거야?
5: 글쎄. 어우, 춥다. 들어가자.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3: 그것보다.
2: 정리끝. 그 사이 친구들이 다 돌아갔네. 퀵도 이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5: 그게 정신없이 말하다 보니 밤이 되어버렸네.
3: 퀵,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2: 정말?
9: 어차피 지금은 너무 어둡잖아.
5: 그렇긴 하지.
2: 나도 그만 잘게.
3: 해리, 잘 자.
2: 안녕. 우와.
5: 고마워.
9: 편하다.
3: 많이 피곤했나 보네.

0: 무슨 소리야? 코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1: 그래서 나도 못 자고 있어.
0: 퀵, 조용히 좀 자. 좀 조용히 하라고.
1: 괜찮아, 해리.
0: 살았다.
2: 퀵이 코를 고는 소리 때문에 코비와 해리는 잠을 설치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3: 안녕, 퀵.
0: 안녕.
3: 퀵, 떠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갔구나.
0: 어제 포비네 집에서 잤거든.
3: 그랬구나. 포비랑 해리는 안 왔어?
0: 크랑크랑.
3: 저기 온다. 안녕.
4: 그런데 어? 아침부터 좀 피곤해 보이는데.
1: 잠을 잘 못 잤어.
3: 퀵이 코를 심하게 고려서.
0: 그런데 이게 뭐야?
3: 시소야, 한번 타볼래?
0: 고마워. 좋아, 그럼 시작한다.

0: 어? 왜 그래?
1: 난 그만 갈게.
2: 우리 저쪽으로 가자.
3: 그럼 같이 가.
0: 왜 내리는 거야?
3: 그럼 우리 둘이 탈까?
0: 나도 탔는데.
3: 미끄럼틀 타자.
4: 우와!
5: 어? 귀, 어? 이제 출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0: 또 늦어지면 안 되잖아. 그런데 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1: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2: 여행 중이라고 했잖아.
0: 맞아, 여행 중이었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는데.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6: 조용히 좀 해.
0: 정신이 하나도 없어. 심심해서 그러지.
7: 야, 그만 떠들고 정신 차리고 잘 쫓아와.
0: 네. 너 때문에 혼났잖아. 쉬, 알아서 잘 가고 있는데.
3: 우와, 저게 뭐지?
0: 저것 좀 봐. 어? 다들 어디 갔지?
3: 어, 저기다. 뭐야, 같이 가! 바람이 너무 세잖아!
0: 이야, 간신히 살았어. 그런데 여긴 어디지? 다들 어딨어? 엄마! 아빠!
3: 가보자!
0: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난 이제 가볼게.
5: 퀵! 어? 멀리 가니까 우리 집에서 조금만 더 쉬었다가.
0: 고맙지만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1: 잠깐만이라도 들렀다 가.
0: 잠깐?
1: 응!
3: 그럴까?
5: 자, 다들 예쁘게 서보세요.
1: 됐다. 퀵! 더 환하게 웃어봐.
3: 김치!
5: 됐다. 하나, 둘, 자. 우와. 어디 보자.
8: 잘 나왔겠지 뭐.
3: 어, 눈 온다.
1: 어? 저건?
8: 뭐지?
3: 뭐가?
7: 퀵!
1: 퀵! 엄마! 퀵!
3: 엄마!
6: 어디 갔었어?
1: 걱정했잖아.
0: 다 날 버리고 갔으면서 무슨 걱정!
1: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7: 어? 회오리다! 폭풍이 불 거야. 모두 날 따라와.
0: 저기 좀 봐. 어? 다들 어디 갔지?
9: 어? 어머, 키가 너 어디 갔니?
0: 어?
6: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9: 막내가 없어졌어요.
7: 뭐라고요? 돌아가서 퀵을 찾자. 퀵, 어디 있니?
10: 퀵!
8: 어디 있어?
1: 어제부터 지금까지 널 찾으려고 계속 돌아다녔어. 그것도 모르고.
5: 퀵은 어제 저희랑 같이 있었어요.
9: 퀵을 도와줘서 고맙다.
1: 가족을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3: 크랑크랑.
7: 다시 출발하자.
0: 나 때문에 늦어져서 어떡해.
11: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만 쫓아오면 갈 수 있어.
1: 갈 수 있지? 응.
5: 퀵.
0: 어?
5: 방금 찍은 사진이야. 선물로 줄게.
0: 고마워. 잘 나왔네. 난 이제 가볼게.
10: 안녕.
0: 안녕.
9: 얘들아, 고마워.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아, 배고파. 뭐 먹을 게 없나? 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한번 먹어볼까? 잠깐만!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그건 과일 향이 나는 세제라고요. 실제 음식처럼 보이지만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답니다.
1: 자, 이번에는 비제를 한 입에 다 먹어볼게요. 이게 무슨 종류지? 맛은 들리겠지.
0: 어, 그거 먹으면 안 돼! 멈춰!
1: 먹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 입에

0: 최순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지금 방송 중이라고요!
1: 어린이들, 이건 젤리가 아니다. 빨래할 때 세탁기에 넣는 캡슐형 세제야. 절대 먹으면 안 돼!
0: 세제? 그게 세제였어?
2: 엄마, 지난번에 산 젤리 어디 있어요?
3: 찾아봐. 지난번에 사둔 거 어디 있을 건데.
0: 어, 젤리다. 새로운 공사? 난 젤리인 줄 알았지. 미안해.
1: 아, 저도 너무 맛있게 생겨서 먹을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이 많아.

0: 많군요. 캡슐 세제 외에 또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알아볼까요?
1: 제가 지금 목이 마른데. 음료수인가요? 이 중 뭘 마시면 될까요? 정답은? 네, 아무것도 마시면 안 된다입니다.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는 세제나 화장품 등 절대 마시면 안 되는 화학물질일 수 있죠. 자,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노래로 불러볼까요? 뮤직 큐!

0: 이런 것들을 먹었다면 일부러 토하게 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1: 여러분, 이제 모두 알았죠? 혼자 있을 때 먹어도 되는지 헷갈리면 꾹 참고 부모님께 물어보고 먹도록 해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챙겨 먹어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AI한테 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풀어야 될 어떤 어려움들을 온전히 여기에다 맡겨버리면 내 머리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ChatGPT 나왔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올게 왔다. 야, 이 잘못하면 인류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안녕하세요. 박태웅입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도리도리 곤지곤지 잼잼 같은 걸 시키죠. 애들이 그런 걸 하면 굉장히 즐겁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왜 애기들한테 도리고리 곤지곤지 잼잼 같은 걸 시킬까요? 이게 네 몸이야를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너는 머리가 여기 있어, 뺨은 여기 있어, 손가락은 여기 있어, 이게 네 손이야 라고 알려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몸이 협업을 할 수 있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이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내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존재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존재인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는가? 나는 뭘 잘하는가? 내 약점은 뭔가? 맹점이라는 게 있죠. 그런 우리가 절대 보지 못하는 어떤 것, 그걸 블라인드 스팟, 맹점이라고 해요. 맹점은 아주 흔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뒤통수를 못 보고 죽어요. 그런 게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내가 보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존재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돼야 돼요. 이를테면 퇴직할 때까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볼 시간을 갖지 못한 채로 퇴직하고 나서 아, 나는 뭘 하면 즐거운 사람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해서 자신의 취미를 갖게 됐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훨씬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아, 내가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훨씬 좋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하는 법이에요.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남이 나를 비난해도 그걸로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견고한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누군가 자기를 조금만 무시해도 울컥합니다. 자아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쉽게 자신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나밖에 없는데 그 나가 나를 비난한다면 정말 빠져나갈 곳이 없게 되죠.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할 수 있고 충분히 튼튼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화를 표현하지 말자.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하는 법, 내가 어느 정도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법, 이런 것들을 어릴 때, 젊었을 때 알아두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농구를 생전 처음 하게 된다고 합시다. 근데 아무도 규칙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농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농구공을 발로 차면 안 된다. 드리블할 때세 걸음, 드리블하지 않은 채로 세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코트를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 이런 규칙들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시다. 골때 공을 넣어야 된다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농구를 하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 사회가, 우리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를 아주 많이 당하죠. 왜 당할까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과정을 다 거쳐도 계약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것은 경기의 규칙입니다. 농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농구를 할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규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계약할 때 속지 않을 수가 있고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입안에 금수저가 있더라.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노동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될 겁니다. 노동을 팔고 사는 것에 관한 규칙이 뭔가요? 노동법입니다.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는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편의점에서 일하고 알바비를 떼이고 회사에 들어갔다가 부당한 취급을 받고 퇴직금도 제때 못 받고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산재보상금도 못 받고 그런 일이 밑도 끝도 없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약에 관한 법, 계약에 관한 규칙, 노동을 사고 파는 것에 관한 규칙을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경기를 하러 경기장에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취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여가가 주어지면 그 여가를 잘 즐길 수 있어요. 그 여가를 잘 즐기는 아주 좋은 수단이 취미입니다. 아, 나는 뭘할때 즐거워하는 사람인지를 찾아내는 하나의 경로로 취미가 대단히 유효한 거예요.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그 안에서 나한테 맞는 대단히 즐거운 취미를 찾아보기를 대단히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왜 놀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뇌도 몸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존 레이트 교수가 실험을 한게 있어요.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센트럴고에서 수업 전에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면 반 전체의 수학 성적이 평균 19.1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30분간 실내 자전거를 약간 숨찰 정도로 타고 있는데 측정을 해봤더니 두뇌 활동도가 2.5배 높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활발히 돌고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건강해지니까 신체 일부분인 뇌가 당연히 더 좋아지죠. 한국의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하면, 특히 수업 전에 운동을 하면 틀림없이 성적이 올라가요. 충분히 잠을 자서

자는 동안에 뇌에 있는 노폐물을 다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게 해주면 틀림없이 성적이 올라갑니다. 자는 과정은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과 낮 동안 알게 된 기억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오래 자지 못하면 노폐물이 머리에서 제거될 시간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딴짓을 해야지 머리가 더 좋아진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1901년부터 2005년까지 노벨상 수상한 과학자들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반 과학자의 예술활동 수가 1인당 0.33이라면 노벨상 수상자는 0.94. 시각예술에서 7배, 공예에서 7.5배, 작가 분야에서 12배, 공연예술 분야에서 22배도 높은 참여를 하고 있더라. 뇌는 뉴런이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뉴런이 우발적으로 보일 만큼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람을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활동, 저 활동을 하니까 뇌에 있는 뉴런이 우발적으로 보일 만큼 마구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같이 한 과학자가 성취가 더 뛰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음악과 체육을 거의 하지 않죠. 음악과 체육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놀아야 되고요. 운동을 해야 되고요. 예술 활동을 해야 되고요. 가능한 한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뇌에 있는 뉴런들이 활발히 연결되고 내가 무엇을 할때 즐거워하는 사람인지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시대죠. AI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는 뭘 가르쳐야 되죠?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죠?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아주 훌륭하게 잘 발전을 한다면 인간이 일할 필요가 거의 없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노동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생계의 수단이 있고 자기 실현의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계 수단으로서의 노동이 99.9, 자기 실현의 수단이 0.1이니까 자기 실현의 수단과 생계 수단이 일치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AI가 거의 모든 일들을 다 대신해 줄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노동에 대한 비중을 옮기면 됩니다. 생계 수단으로서의 노동을 거의 0.001로 놓고 자기 실현 수단으로서의 노동을 99.9로 놓으면 돼요. 그러면 AI가 일을 없애면 우리는 어떡하나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AI가 대단히 비관적인 경로로 간다면 어차피 인간이 할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경로로 가면 생계수단으로서의 노동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수 있는 건 내가 무엇을 할때 정말 즐거운 사람인가, 내가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인가를 찾아서 내가 정말 하면 좋은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게 어느 경로로 가더라도 최선의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의 시대는 질문의 시대입니다.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AI를 잘쓸수 있습니다. AI는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을 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답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에 관한 것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죠. 질문을 잘하는 사람, 대화를 잘하는 사람,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AI를 훨씬 더잘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풍부한 교양을 갖고 있고 거기에 전문 지식이 덧붙어 있다면 AI가 어떤 답을 하더라도 그 답을 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풍부한 교양이 없거나 전문 지식이 없다면 AI가 한번 답을 내놓으면 거기서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풍부한 교양을 갖고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질문을 할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AI를 10배, 100배 더잘쓸 수가 있는 거예요. AI를 쓸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사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대목에서 AI에게 물어버리면 내가 깊이 생각할 기회를 뺏기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나 내 생각을 돕는 보조도구로 쓸수 있어야지 생각을 대체하는 식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게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고 이름만 아는 거죠. 그다음에 그 개념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걸 응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개념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너무 쉬우면 실증을 내고 너무 어려우면 좌절을 해요. 좀 애를 쓰면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끊임없이 주면서 그 개념을 자기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념이 어떻게 뇌에서 형성이 되는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개념은 뉴런의 일련의 연쇄고리입니다. 뉴런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리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하고 배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하고 말이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해요. 이 연쇄고리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운다는 것은 그 뉴런의 일정한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들을 많이 마주칠수록 새로운 개념들을 뇌에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AI한테 물어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AI한테 생깁니다. 나는 여기 아무런 개념도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없거든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 올 때마다 그걸 AI한테 던졌으니까 AI가 엄청 똑똑해지죠. 헬스클럽에 가서 트레이너한테 돈을 주고 나 대신에 철봉을 하고 쇠를 들으라고 시키는 것하고 똑같아요. 나는 그냥 배도 나오고 팔도 가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AI를 쓴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내가 뭔가를 할 때 뭐 급히 검색을 해야 될게 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를 검색해야 된다. 그런 용도로 쓰는 건 좋아요. 내가 풀어야 될 어떤 어려움들을 온전히 여기에다 맡겨버리면 내 머리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게 AI를 쓸때 대단히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AI의 그 나쁜 특성 중에 하나가 아부하는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AI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아부 성향을 약간 넣은 채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만 뭐 그렇단 말을 하면 예리한 지적입니다. 뭐 탁월한 말씀입니다. 뭐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장사하려고 AI 회사가 붙여놓은 기능이지 진짜 탁월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아 내가 슈퍼 천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성향에다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는 성향까지 합쳐져서 점점 더 나쁜 순환고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의존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얘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거나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I의 시대는 풍부한 교양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시대이기도 하죠. 왜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시대가 됐을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더라도 졸업을 하고 나면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세상에 PC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PC도,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딥러닝도 졸업하고 나서 다 처음 보게 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인터넷에서 오래 일했고, 지금은 AI에 관한 강의를 하고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본 적도 없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30몇 년을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지금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우더라도 졸업하자마자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것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새로운 게 나타나더라도 스스로 그것에 관해 탐색하고 학습하고 검색해서 자기만의 지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학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추입하고 암기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세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말을 아주 진지하게 듣고 그 말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 풍부한 교양을 바탕으로 소재가 끊이지 않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AI의 시대에 사람이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기본 바탕이 됩니다. AI의 시대는 질문의 시대고, 교양의 시대고, 독서의 시대고, 경청의 시대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면 즐거운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탐색해서

있는 거란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여기서 필요한 사람인가?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비교할 게 없어서 저를 더잘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련. 호호!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골든보이의 위험한 배달.
1: 여기가 어디지?
0: 무슨 일이야?
2: 어서 와, 꽁지.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1: 골든보이? 여긴 뭐하는 곳이야?
2: 여긴 골든큐브, 골든보이의 기지지.
1: 골든큐브? 왜 날 여기로 데려왔어?
2: 우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걸 내가 구해준 거거든. 어쨌든 넌 무척 강해졌어. 내 파트너가 될 만큼 말이야. 오늘부터 나와 함께 온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돼보자고. 어때? 멋지지 않아?
1: 온 세상을 구하는 영웅?
2: 그래, 맞아. 지금이 딱 좋은 기회야. 너도 봤잖아. 월드 우주본부는 고장났고 슈퍼윙스 배달도 전부 중단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

0: 세계 아이들한테 택배를 배달할 기회라고. 슈퍼 윙스는 잊혀지고 우리가 진짜 영웅이 되는 거지.
1: 내가 영웅이 된다고?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사랑을 받는 호기처럼?
0: 물론이지. 그리고 슈퍼 윙스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야. 어때? 나랑 손잡을래?
1: 좋아.
0: 좋았어. 그럼 기지도 새롭게 바꿔보자고. 골든 AI, 이곳을 배달본부로 변신시켜.
2: 네, 주인님. 배달본부로 변신 시작.
1: 어?

0: 그게 멋지다.
1: 골든 AI, 배달 임무를 알려줘.
2: 오늘 배달할 장소는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에 위치한 수상 마을입니다. 그곳에 사는 루아는 보트를 무척 갖고 싶어 하죠. 아마존에서 보트는 아주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1: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이라고?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골든 AI, 택배를 준비해줘.
2: 네, 주인님. 택배 준비.
0: 우와! 골든보이! 내가 직접 그 택배부를 운반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1: 오! 좋아! 네가 갖고 가.
0: 우와! 고마워, 골든보이!
2: 아마존 정글에는 위험한 동물이 많습니다. 제규어와 악어도 있고, 특히 아나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뱀으로 길이가 7m에 이르는 개체도 있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큰 뱀이라고? 그럼 혹시 다른 데 배달할 곳은 없어?
2: 슈퍼링스 호기가 슈퍼 영웅이 된 건 임무를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 예, 치! 호기 얘긴 꺼내지도 마! 나한테도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어서 가자, 꽁지야.
0: 알았어.
1: 첫 번째 배달 장소, 아마존으로 출발!
3: 안녕하세요. 다녀오셨어요?
4: 여기 받으렴, 루아. 네가 부탁한 거야.
5: 또 신세를 졌네요. 항상 고마워요.
4: 천만에요. 언제든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3: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5: 잘 됐구나. 그리고 말이야, 이제 이웃 사람들한테 부탁 안 해도 돼. 앞으로는 직접 장을 보러 가면 되거든.
3: 우리도 보트가 생기는 거예요?
5: 그래, 맞아. 이제 곧 슈퍼윙스가 우리 보트를 배달해 줄 거란다.
3: 슈퍼윙스?
6: 그게 정말이야?
3: 정말 꽁지를 찾은 거야? 맞아. 꽁지가 아마존 정글에 있는 걸 조금 전에 확인했어. 휴, 진짜 다행이다. 꽁지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걱정했는데.
7: 하지만 조심해야 해. 거기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골든보이랑 같이 있어.
8: 골든보이?
1: 됐다. 수상마을에 거의 다 왔어.
0: 기다려, 루아. 슈퍼꽁지 첫 번째 배달이. 우와! 어? 이런!
1: 뭐야? 떨어뜨렸잖아. 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눈 크게 뜨고 찾아봐.
0: 거기다!
1: 어? 어디가? 꽁지야! 왜 갑자기 달려가는 거야? 꽁지야!

0: 큰일 날 뻔했네.
1: 하마터면 재규어한테 잡힐 뻔했어.

0: 뭐해? 뭐가 무섭다고 숨고 그래? 저 택배벌을 가져와야지.
1: 뭐? 난 저 뱀 근처에도 안 갈 거야.
0: 걱정하지 마. 아나콘다는 독이 없어. 잘 봐. 안 무섭게 생겼지? 아나콘다는 독이 없는 뱀이라니까. 그러니 위험하지 않다고. 내 말 안 믿는 거야? 영웅이 그렇게 겁을 먹으면 어떡해.
1: 아나콘다가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
0: 그렇다면 좋은 생각이 있어.
2: 꽁지는 흔적도 안 보여.
3: 그치만 위치는 여기가 맞는데.
4: 여기야, 슈퍼윙! 어? 이쪽이야! 이쪽! 에바! 드디어 슈퍼윙스가 왔어!
2: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5: 그럼! 그리고 에바는 우리말로 야호라는 뜻이란다.
3: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난 루아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안녕.
6: 만나서 반가워.
3: 난 준비됐어. 어서 줘.
2: 뭘 달라는 거야?
5: 어? 배달하러 온 거 아니었니?
3: 네? 저흰 배달 임무를 받은 게 없는데요.
5: 이런. 당연히 슈퍼윙스가 배달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2: 이상하네요. 저희 대신 누가 배달을 하기로 한 거죠?
0: 말도 안 돼. 설마 골든보이랑 꽁지가?
2: 맥스, 여기서 기다려. 아리랑 내가 찾아볼게.
1: 이게 정말 통할까?
0: 당연하지.

0: 뭐야, 어? 조심해야지. 어?
1: 안녕, 친구.
0: 이건 내가 해결할게. 다크 골든 주막 발사. 뭐야? 안 돼. 골든 주먹은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
2: 어? 꽁지 목소리 같은데? 가보자.
3: 준 거야?
2: 구정 루프 올가미 액션!
0: 지금이 바로 기회야. 택배벌을 찾아오자.
3: 뭐? 친구들이 위험한데.
0: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잖아.

0: 아나콘다가 왜 저러지?
1: 여기 봐! 배가 엄청 커져 있어! 뭔가 이상한 걸 삼켰나 봐!
0: 괜찮을 거야!
1: 안에 뭐가 있는지 보자! 세상에! 목에 뭔가 걸려있잖아! 구중 루프! 급착컵! 액션! 됐어! 당겨!
0: 이건
1: 골든 주먹이잖아.
0: 아직도 우리 잡아먹으려는 거야?
1: 이제 친구가 됐어.
2: 잘 가.
1: 좋아. 그럼.
0: 이 골든 주먹 꽤 쓸모가 있겠는데?
1: 골든 부위를 살짝 골탕 먹이기 딱 좋겠어. 우리가 가져가자. 갑자기 왜 저렇게 화가 난 거지?
0: 가서 확인해보자.
1: 골든보이의 택배물? 골든보이가 실수로 알을 가져갔나 봐.
0: 루아가 위험할지도 몰라.
2: 어서 가서 되돌려야 해.
1: 서두르자.
3: 아빠, 배달은 언제 올까요? 빨리 새 보트 타보고 싶은데.
4: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자꾸나.
5: 걱정하지 마, 루아. 슈퍼윙스가 갔으니까 금방 택배를 찾아서 돌아올 거야.
2: 택배 왔습니다.
3: 너희는 누구야?
6: 내 이름은 골든보이. 책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한살이지.
7: 그리고 난 슈퍼꽁지. 세상에서 제일 빠른 기차야. 이제부터 모든 택배 배달은 우리가 맡아서 할 테니까 우리만 믿어.
5: 역시 너희들이었구나. 너희가 슈퍼윙스의 임무를 가로챈 거였어.
6: 넌 끼어들지 마. 너한테 배달 온 거 아니니까.
3: 나 엄청 오래 기다렸어. 슈퍼윙스는 늘 제 시간에 오는데.
6: 슈퍼윙스는 그만이죠. 이젠 우리가 배달 히어로니까.
7: 뭐, 우리가 좀 늦긴 했지만 첫날이라서 그래.
3: 알았어. 그럼 이제 택배를 받을 수 있을까?
7: 아, 맞다. 택배. 물론이지. 내 첫 임무는 이로써 완료!
5: 어?
7: 여기 받아.
3: 어? 이건 택배볼이 아닌 것 같은데?
6: 어? 잠깐! 이게 대체 뭐지?
3: 내가 보기엔 알이야. 이건...
6: 우와!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5: 타세요, 어서.
7: 왜 저렇게 끈질긴 거야?
8: 집이 위험해. 저 정도 충격은 못 버텨.
1: 그럼 진정할 거야. 서둘러. 어서 집을 잡으러 가자, 맥스.
0: 우리 왔어.
1: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0: 알을 찾아왔어. 돌려주면 아나콘다도 진정할 거야.
1: 좋아.

제발 잡아먹어.

0: 여기 있다간 햄버거가 될 거야. 와, 꽁지 어서 피해.
1: 저러다 떨어지겠어.
0: 지금이 도망칠 기회야. 어서 서둘러.
1: 그냥 두고 갈 순 없어.
0: 뭐?
1: 슈퍼 꽁지 히!
0: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2: 와, 저게 뭐지?
3: 앞에 폭포가 있어. 그럼 우리 집은 어디에?
4: 안 돼, 설마.
3: 뭐라고 있는 거지?
1: 너 무슨 문제를 일으키려나 봐.
2: 어서 가서 막아야 해.
0: 호기 스피드. 호기?
2: 멈춰, 골드보이.
0: 올라가. 왜 이래? 우린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1: 맞아.
3: 빙글빙글 감아서 볼게. 액션!
0: 꽁지야, 우리 그냥 가자. 빨리.
3: 이 말썽쟁이들 같으니. 꽁지야, 너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 진짜 실망이야?
1: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0: 뭐래, 우린 집이랑 뱀을 구해줬다고. 그렇게 못 믿겠으면 너희가 알아서 해.

0: 이제 집을 들자.
1: 에바!
2: 역시 슈퍼윙스 최고!
3: 채! 왜 항상 슈퍼윙스만 최고인 건데? 정말 못 봐주겠네. 못 참아! 공지야, 우리가 진짜 영웅이 누군지 보여주자. 합체 시작!
4: 슈퍼 공지 힛!
1: 와! 포기!
3: 잘 있어, 슈퍼윙스!
1: 안 돼! 그렇지! 이 주먹을 이용하자!
5: 포기, 아비, 나도 도와줄게.
1: 맥스, 잡아!
5: 골든보이, 이 주먹 가져가야지. 받아! 로켓 발사기, 발사!
3: 어? 잠깐! 우와!
5: 그거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골든보이.
1: 루안의 집도?
5: 아나콘다도 모두 안전하게 구조 완료!
1: 에바!
6: 바다, 알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0: 네 차례야, 루아. 택배 받을 준비 됐어?
1: 우와, 드디어!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우와, 보세요, 아빠! 드디어 우리 보트가 생겼어요!
2: 봤지? 배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역시 슈퍼윙스는 최고야!
3: 하지만 슈퍼윙스도 명예 홍보 대사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1: 슈퍼윙스, 명예 홍보 대사?
4: 맥스, 준비됐어?
3: 물론이지.

0: 대사? 우와. 집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1: 에바.
2: 좋았어. 우린 이제 돌아가 볼까?
3: 안녕 루아.
0: 안녕 슈퍼윙.
4: 좋아. 가자.
5: 왜 그래, 아리? 무슨 문제 있어?
0: 아까 내가 꽁지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봐.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다시 만나서 꽁지랑 얘기를 나눠야겠어.
5: 그럼 골든보이 기지로 가야 하는데 괜찮겠어?
0: 응.
4: 골든큐브 위치는 내가 알고 있지. 다들 꽉 잡아. 다음 목적지 우주로 출발!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누군가 모냥을 돕고 있는 게 분명해.
1: 그리고 미아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2: 그럼 학교로 찾아올 거야.
3: 학교에 오면 아주 혼내줄 거야.
1: 어떻게?
3: 삐요삐요!
1: 어?
3: 봤지? 모냥 정도는...

0: 그럼 친구들 모두 네 정체를 알아버릴걸?
1: 누구나 한 번쯤 실수를 한다.
2: 들어와.
3: 고마워.
4: 마법 성능을 더 강하게 올려놨어.
5: 강해졌다고? 어디?
6: 뭐야, 에너지야.
7: 무시무시하네.
4: 힘을 보여줘봐.
5: 어디? 릴리리야!
4: 이제 해치와도 해볼만 하겠지.
5: 이 정도라면. 그런데 다른 애들도 만만치 않은데.
6: 맞아.
7: 안타깝네.
4: 다른 녀석들은 떼어놓으면 되잖아.
5: 떼어놔?
4: 다 준비해놨어. 열려라!
7: 우와! 귀신 나오겠다.
6: 귀신이 어딨어?
7: 없나?
6: 어쩐지 주먹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4: 최첨단 과학과 강력한 마법을 결합해 만든 모냥이로.
5: 지난번에도 졌잖아.
4: 이건 차원이 다르다고. 두고 봐.
3: 윤호야. 윤호야.
8: 나가는 거야?
3: 오늘은 학교 근처에 있을 거야. 혹시 날 봐도 모른 척 해줘.
8: 알았어.
3: 포근아, 다녀올게.
0: 오늘 1교시 국어지?
7: 맞아.
0: 윤호, 너 국어 숙제 했어?
8: 당연하지.
0: 지난번에 안 했잖아.
8: 그땐 깜빡했다니까. 실수라고.
0: 어? 뭐 하는 거야?
8: 아니야.
4: 모냥이 진짜 올까?
0: 올 거야. 미아를 노리는 건 확실해.
9: 길 막고 뭐 하는 거예요? 큰 길을 다 막고!
10: 근데 저거 뭐야?
11: 긴급 뉴스입니다. 방금 서울 방화대교에 정체불명의 로봇이 나타났습니다.
0: 나타났어.
11: 교통정체가 발생했으니 오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조심하란 말이야.
1: 운전 잘하란 말이야. 어떻게 만든 건데? 망가뜨리기만 해봐.
0: 그거 봐. 아이고.
2: 저보다.
1: 응?
2: 이동하자.
1: 레디요.
2: 꿀 레디요.
3: 거야?
1: 아, 참.
0: 제대로 안 할래?
4: 아, 이거 아니었나?
1: 얼레리요!
0: 얼레리요!
1: 못들 하는 거야! 공격하는 말이야!
0: 공격!
4: 이거였나?
0: 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4: 아, 참. 이거였지? 맞네.
0: 계속 공격하라.

0: 만해.
1: 오, 예. 아하.
0: 볼만 하네.
2: 아우, 지금 또 난리냐.
1: 맞다.
2: 빨리 끝장내.
0: 알레리요.
1: 각오해.
3: 어? 성게 반응이야. 근처인 것 같은데.
1: 릴리리야.
3: 어?
1: 그냥?
0: 모냥도?
1: 아직 견딜만 한가 보네. 릴리리야!
4: 저거 뭐야?
1: 릴리리야! 해치야! 자, 릴리리야!
0: 가자! 애들이 다칠 수 있으니 인간들 없는 데로 가자.
1: 한가롭게 인간들 걱정할 때냐?
0: 차라리요. 자자자자자자자.

0: 자. 으라차차! 감히 날 집어 던졌냐?
1: 이제 제대로 해보자.
0: 저, 네 집이야! 야! 야!
1: 알아요? 강하다!
0: 어디? 네 집이야!
1: 안 되겠다! 바라리오! 하자자!
0: 변신했냐? 그럼 나도 닐리리오!
1: 어?
0: 닐리리오! 힘드냐? 아직 멀었는데. 공격!
2: 대단한데?
3: 빨리 끝내버려!
4: 좋아!
5: 근데 얘들 어디 갔지?
3: 도망갔나 봐!
1: 얼레리요!
3: 얼레리요!
4: 깎고 멀쩡하지롱! 파덤벼!
5: 뭔가 좀 이상한데?
3: 얼굴이 돌아갔잖아!
4: 아, 그렇네. 아짜짜짜짜, 아짜짜짜짜, 돌아간다!
0: 릴리리야!
1: 안 되겠어!
0: 이야, 잘한다!
4: 그라차차차차차차!
0: 그렇지!
3: 공격 안 하고 뭐해?
2: 또 왜 이러냐?
3: 공격! 공격!
5: 어떻게 된 거야?
1: 얼레리오!
3: 얼레리오!
0: 이리
3: 온다! 도망가자!
2: 이런...
6: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 가서 모냥이나 도와줘.
3: 아이고 잔소리.
2: 어? 찾았다.
3: 출동.
2: 어, 예.
1: 어? 어? 어?
0: 상태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실력을 보여줘.
3: 가자!

0: 실수. 아이고. 아야.
1: 아리아리 아라리오.

0: 어젯밤에 비가 갑자기 들이쳐서 닭들이 깜짝 놀랐던 것 같아. 오늘쯤 병아리가 태어날 예정인데 괜찮을까?
1: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닭도 알도 건강해 보여.
0: 그래? 아, 다행이다.
2: 안녕, 트레키.
3: 안녕하세요.
2: 진도 와 있었네.
3: 안녕하세요, 누나.
1: 안녕, 얘들아. 너희들 여긴 어쩐 일이야?
2: 오늘 병아리가 태어난다고 들었거든. 부르니가 꼭 보고 싶다고 해서.
3: 벌써 태어난 건 아니죠?
0: 아직이야.
2: 어?
0: 병아리가 나오려나 봐.
3: 구경해도 돼요? 우와, 태어났다.
0: 귀엽다, 그치?
3: 네, 너무 귀여워요. 예쁘다.
1: 부르니가 병아리에 아주 푹 빠졌는데.
2: 그러게.
4: 우와, 그게 정말이야?
3: 트레키 농장에 병아리가 태어났다고?
1: 그렇다니까. 다섯 마리나 건강하게 태어났어.
5: 다섯 마리나?
2: 아주 기쁜 소식인데.
1: 응, 정말 축하할 일이야.
3: 갓 태어난 병아리는 얼마나 귀여울까. 보고 싶다.
1: 그럼 내일 다녀와. 잠깐 보는 건 괜찮을 거야.
3: 정말? 얘들아, 내일 다 같이 병아리 보러 갈래?
4: 좋아.
3: 야호, 신난다.
0: 좋은 아침이야, 얘들아. 잘 잤니? 기다려. 금방 맛있는 맘마 줄게.
2: 트레키! 어?
0: 안녕, 얘들아. 병아리 보러 왔구나.
2: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말이야.
0: 부탁? 무슨 부탁?
2: 그게 부르니가 병아리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한 마리만 안 될까?
0: 뭐? 그건 좀 곤란한데. 태어난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돼서 엄마 품을 떠나면 안 되거든.
2: 나도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부르니가 밤새 울면서 졸라대서 말이야. 내 사정 좀 봐주라, 응?
0: 어쩌지?
3: 병아리... 부르니 병아리 키우고 싶어.
2: 또 온다.
3: 병아리.
0: 알았어, 울지 마.
3: 귀엽다. 안녕, 삐아가.
0: 부르니, 병아리는 항상 따뜻하게 신경 써줘야 해. 그리고 상자 밖을 나가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하고.
2: 너무 걱정 마. 잘 돌볼 거지?
3: 응. 이제 데려가도 돼요.
0: 그래.
3: 자, 간다. 후! 나도 간다. 후! 얘들아! 부릅니다. 이것 봐라.
4: 그게 뭐야?
3: 짜잔!
4: 우와, 병아리다!
3: 귀엽다. 숨어버리는데? 그래? 삐아가, 놀자. 우리랑 놀기 싫은가 봐.
6: 우리 그냥 축구나 할래?
3: 그럴까? 부르니, 너도 축구할래? 축구? 알았어, 나도 축구할게.
4: 와, 축구다!

0: 트래키!
1: 안녕 얘들아.
2: 안녕 트래키.
3: 병아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축하해주려고 들렀어.
4: 여기 병아리 선물도 가져왔지.
1: 고마워 얘들아.
5: 트래키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6: 그러게,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
1: 그게 아침에 말이야.
4: 뭐? 부르니가 트래키의 병아리를 데려갔다고?
6: 부르니가 울면서 떼를 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대.
4: 그런데 트래키는 막상 병아리를 보내고 나니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 모양이야.
7: 왜 아니겠어. 갓 태어난 병아리는 엄마 품에서 따뜻하게 돌보지 않으면 병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나저나 부르니가 병아리를 잘 돌봐야 할 텐데.
4: 얍! 슛! 드리자! 부르니, 막아! 걱정 마! 슛! 으이!
7: 으아! 꿀이다!
4: 막을 수 있었는데.
8: 부르니!
4: 형!
8: 이제 집에 가자.
4: 응! 삐아가, 우리 집

0: 없어졌다고?
1: 어떡해.
0: 어떡하긴, 당장 찾아봐야지.
2: 진!
3: 어서와.
4: 우린 이제 마을을 좀 돌아볼까 하는데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어?
3: 없어. 오늘은 꽤 한가하네. 어? 네, 구조대 진입니다.
0: 진, 큰일 났어. 병아리가 사라졌어.
3: 병아리? 설마 트레키 농장에서 데려간 병아리를 말하는 거야?
0: 응.
1: 제가 비밀기지로 병아리를 데려왔는데 병아리가 사라졌어요. 병아리 좀 찾아주세요.
4: 걱정 마, 얘들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게.

0: 내가 이곳저곳 다 찾아봤는데 근처엔 아무데도 없었어.
1: 병아리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디야?
2: 축구를 하기 전까지 저기 저 상자에 있었어요.
1: 그래? 어? 뚜껑이 열려있네?
3: 그래서 병아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었구나.
4: 어? 저기! 병아리 발자국이야. 숲쪽을 향하고 있어.
5: 그렇다면 병아리가 숲속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1: 응.
0: 병아리가 숲속에 있다고?
2: 그럼 병아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1: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숲쪽부터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3: 우리가 최선을 다해 찾아볼게.
2: 응, 꼭 좀 찾아주세요.
0: 부탁해 얘들아.
1: 걱정 마. 그럼 모두 서두르자.
2: 응.

0: 잘한 지였네.
1: 거미였잖아.
2: 엠버, 그쪽 상황은 어때?
0: 이쪽엔 아무 흔적이 없어.
2: 그래? 여기 뭔가 있어. 개구리였잖아.
3: 혹시 저기 있는 건가?
1: 어디에도 병아리 흔적이 보이지 않아.
3: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찾아야 할 텐데.
0: 응, 더 늦어지면 병아리가 추위를 견디지 못할 거야.
2: 아직 해가 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찾아보자.
3: 응,
2: 그럼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
3: 좋아.
2: 어? 여기 병아리 발자국이야.
3: 정말?
2: 여기서부터 저기 갈대 숲으로 향하고 있어.
1: 가보자.
3: 응.
1: 저기 뭔가 움직이는데? 오리가 저기였잖아.
4: 찾았다.
3: 뭐? 병아리를 찾았다고?
4: 응. 여기 있어.
0: 무사해서 다행이야.
4: 엄마 오리가 병아리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었어.
2: 그랬구나. 고마워, 오리야.
3: 고마워.
5: 우리랑 있을 때 꼼짝도 안 하던.

0: 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1: 크래키도 행복해 보여.
2: 병아리 가족도.
3: 모든 게 제자리에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4: 맞아.
2: 진의 만능 슈트.
5: 모든 대원들에게 알립니다. 대원들은 지금 바로 지하 정비소로 모여주세요.
6: 안녕 얘들아.
7: 좋은 아침이야, 헨리.
6: 진은 아침부터 무슨 일이지?
2: 글쎄.
0: 지하 정비소로 모이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보여줄 게 있는 게 아닐까?
6: 가보면 알겠지. 왜? 진은 빨리 오라더니 어딨는 거지?
2: 그러게.
6: 진, 우리 왔어.
5: 여기야.
6: 어?
5: 짜잔! 진의 만능 슈트를 소개합니다.
8: 만능 슈트? 그게 뭔데?
5: 말 그대로 무슨 일이든 빠르고 정확하게 척척 해낼 수 있는 옷이란 말이지.
6: 우와, 뭔가 굉장히 멋지게 들리는데.
5: 실제로도 아주 멋진 기능이 있다고.
8: 정말?
5: 이 헬멧은 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아주 작은 개미도 크게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어. 그리고 이 부츠는 말이지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또 이 장갑을 끼면 무거운 것도 거뜬히 들 수 있단 말이야.
7: 짐!
5: 잠깐! 아직 보여줄 게 더 있어. 바로바로 바로 만능 슈트 최고의 기능, 하늘을 나는 기능! 어때? 엄청 멋지지?
7: 진, 어서 내려와.
6: 위험해 보여.
5: 걱정 마. 무사히 내려갈 수 있어.
2: 진, 그 옷은 입지 않는 게 좋겠어.
6: 응, 사고라도 날까 봐 걱정돼.
5: 괜찮아. 잠시 문제가 생긴 것뿐이야. 이 정도는 금방 고칠 수 있다고.
0: 아니, 진의 안전을 위해서 그 옷은 절대 입어선 안 될 것 같아.
6: 응, 내 생각도 그래.
5: 이런 고장쯤은 별거 아니라니까.
2: 진, 만능 슈트 얘긴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좋겠어. 이제 마을을 돌아봐야 할 시간이거든. 더 보여줄 건 없는 거지?
6: 어.
2: 그럼 우린 다녀올게. 나중에 봐.
7: 이따가, 진.
6: 다녀와. 내가 이걸 만든 이유도 모르면서.
5: 난 이 만능 슈트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6: 아줌마, 그게 마지막 빨래예요.
9: 그래, 수고했다, 리프티.
10: 안녕하세요, 벨라 주머니.
2: 안녕, 리프티.
11: 안녕, 폴리.
9: 어서 오렴.
2: 빨래를 널고 계셨군요.
9: 빨래하기에 좋은 날씨지? 바람도 산들산들, 햇살도 포근하고.
2: 그러게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오늘 해안가에 강한 바람이 분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6: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2: 해안가 날씨는 종종 변덕을 부리기도 하니까. 혹시 모르니 빨래는 미리 거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 그래, 알았다. 알려줘서 고마워.
2: 별 말씀을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잘 있어, 리프티.
6: 잘 가, 폴리.
9: 조심히 가렴. 햇살이 너무 좋은데.
6: 조금만 더 말렸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걷어도 되지 않을까요?
9: 그렇겠지?
6: 네!
5: 친구들이 걱정한다고 만능 슈트를 포기할 순 없어. 완벽하게 고치고 나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할 거야.
12: 수리가 끝났습니다.
5: 자, 어디 한번 입어볼까? 완벽해! 가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만능 슈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보는 게 좋겠어. 야호! 난 구조대 진이다!
7: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빨리 돌아간다!
5: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어디 있을까나?
6: 어? 저건 뭐지? 새가 나는 건가?
5: 와!

0: 그건 벨라 주머니 손수건이잖아.
1: 아줌마, 폴리 말대로 바람이 아주 심하네요.
2: 아, 정말 그렇구나. 어머, 내 빨래!
1: 빨래가 다 사라졌어요.
2: 아우, 이를 어쩜 좋아.
3: 바람이 엄청 불어.
2: 얘들아! 저기 널어둔 빨래 못 봤니?
4: 봤죠.
5: 받고 말고요.
4: 바람에 몽땅 날아가 버렸는걸요.
1: 뭐라고?
0: 벨라 아주머니!
6: 우와, 진이 하늘을 났나?
0: 모두 안녕하세요.
2: 진! 깜짝 놀랐구나.
0: 아, 이건 제가 새로 만든 발명품이에요. 참, 이 손수건 벨라 아주머니 거 맞죠?
2: 어머, 이걸 어디서 찾았니?
0: 바람에 날아가고 있는 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2: 아휴, 이걸 어떡하지? 빨래를 널어놨는데 그게 전부 날아가 버린 것 같구나.
1: 아주머니가 아끼시는 옷이며 무릎 담요며 전부 다 말이야.
0: 그런 거라면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2: 정말? 찾을 수 있겠니?
0: 물론이죠. 저만 믿으세요. 빨래는 모두 몇 개죠?
2: 네 개란다.
0: 그렇군요.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고 있으니까 바람의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녀올게요. 진!
2: 고맙다, 진!
1: 부탁해, 진!
6: 우와, 빠르다!

0: 있지? 어? 찾았다! 두 개 발견! 하나, 둘. 운이 좋은데? 이제 무릎 담요만 찾으면 되겠어. 담요야, 담요야, 어디 있니? 어? 야호! 찾았다! 얌전히 있어봐. 내가 구해줄게. 어? 어?
1: 폴리, 무슨 일이야?
2: 얘들아, 방금 진에게서 무전이 왔는데 진이 목재소에서 사고를 당했대.
0: 뭐라고?
2: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0: 알았어.

0: 짐! 우리가 왔어!
1: 짐!
2: 어딨어?
0: 짐!
3: 대답해봐! 짐!
4: 얘들아!
3: 어? 저기! 저 통나무 더미 쪽이야!
2: 모두 서두르자!
1: 응. 어?
2: 진!
1: 얘들아!
0: 진!
2: 조금만 참아. 금방 꺼내줄게.
1: 살았다.
3: 진, 다친 데 없어?
1: 보다시피 이 옷 덕분에 괜찮아. 그보다 헨리, 나 좀 일으켜줄래?
5: 어, 알았어.
1: 고마워.
5: 천만에.
6: 이만하길 다행이야.
3: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1: 걱정 끼쳐서 미안. 아, 맞다. 벨라 아주머니 빨래.
0: 벨라 아주머니 빨래?
1: 아, 사실 그게 말이야.
5: 진도 참. 벨라 아주머니한테

0: 그런 일이 있었으면 먼저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야지.
1: 그래.
2: 빨래 찾는 것 정도는 이 만능 슈트만 입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단 말이야.
3: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늘을 날아다녔다고?
4: 진, 그 옷은 입지 말라고 했잖아.
2: 그래, 그랬지. 하지만 나도 가끔은 너희들처럼 친구들을 멋지게 돕고 싶단 말이야. 구조대원으로서 너희들에게도 힘이 되고 싶었고, 내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3: 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1: 응, 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4: 우린 네가 그 옷 때문에 다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2: 그래, 알아, 너희들 마음. 이 옷은 포기할게. 이 만능 슈트는 완전히 실패야.
5: 진!
1: 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문제를 해결해서 더 멋진 만능 슈트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3: 그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천천히 찾아보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4: 내 생각도 그래. 그렇게 되면 그 만능 슈트는 친구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야.
0: 응, 진은 할 수 있어.
1: 정말? 다들 그렇게 생각해?
5: 물론이지.
2: 고마워, 얘들아. 나 완전히 감동받았어.
0: 그런데 진,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있을 거야? 그 모습으론 벨라 아주머니께 빨래를 가져다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2: 아하, 그래서 말인데 빨래는 너희들이 좀 전해주면 안 될까? 사실 아직 원래대로 돌아가는 기능을 만들지 못했거든.
5: 뭐?
0: 진은 정말 못 말린다니까.
5: 맞아.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멀리 왔는데.
1: 우리 동시 감독 결혼.
2: 아, 진짜. 아,
0: 날씨가 춥고.
3: 아, 오늘 여기 강남에 잠실에 무슨 일이십니까?
1: 우리 세 사람이 짓고 시즌 1부터 함께한 오디오 감독이 오늘 결혼을 해요.
2: 정보윤, 행복해라. 사랑해라.
0: 계속 서 있어.
4: 어, 왔어.
0: 어, 왔어.
1: 뭐 오늘
5: 언제 왔어? 파티룩 좀... 같아?
3: 진행한 주제가
5: 어머 소개팅?
1: 알겠다 결혼이 주제네요 피디님
5: 맞습니다
1: 아 오케이 아 그래
5: 그치 내 나이 때는 많이 가긴 하는데
1: 제가 알
5: 그러게 어, 왜냐면 이렇게 친구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가 뭔가 급하다라는 느낌이
1: 맞아,
5: 없던 것 같아요
1: 다 같이 들레이랬나?
5: 근데 홍윤이는 근데 홍윤이는 진짜 매일매일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1: 아, 뭔 소리야? 잠깐만
5: 아니, 아,
0: 형이 그랬어?
1: 뭔 소리야 유언비어 하고 있어
5: 결혼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1: 제일 급한 거 우리 분당 박정희 씨입니다
5: 아, 네, 제가 아, 제일 급해요 네.
3: 나도 급한 집에 껴야겠다
5: 아 급해요 급해요
1: 저 중증장애인 혼자 쓸쓸합니다 몸도 못 쓰겠습니다 점점
5: 아 지금 그럼 결혼 시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3: 이제 결혼에 대해서 알아보러 같이 가야죠.
5: 어, 그러면은 결혼식에서 우리 이상형 찾기 하자.
2: 사람이 있어요.
5: 아, 좋아, 좋아. 근데 나 진짜 어떻게 찾냐?
1: 너무 너무 힘들잖아.
5: 잠깐만, 나 어떻게 찾냐?
3: 언니는 약간 뭐 향기 아니면
5: 아, 그래, 그래.
3: 어, 향기 있어요? 약간 이런 거?
1: 누나 근데 거기 식장들이 다 적당히 어둡잖아. 누나 눈 트일 것 같아.
5: 아, 그래?
3: 결혼식을 한번 가볼까요?
0: 좋아요! 갑시다.
5: Let's go! Let's go!
0: 가자. 축하한다.
5: 결혼식 보면서 우리의 결혼식을 상상해보자.
0: 야, 살다 남의 결혼식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
5: 어, 인사하자.
1: 아, 좋겠네, 보이네.
3: 오,
0: 네, 저는 울산에서 왔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3: 아니,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5: 군중 최고다.
3: 어,
0: 아니, 어 너무, 이렇게 너무 잘생긴다고.
1: 앞이 안 보여?
3: 잘생겼어?
1: 아, 앞이 안 보여.
0: 아니, 앞이 안 보여.
1: 어, 근데 보이 왜 이렇게 멀끔해?
5: 네. 너무 멋있다.
1: 이러네, 언니?
5: 진짜요?
1: 정국이 씨 모셨습니다. 소감 네. 어떻습니까?
6: 네.
5: 아니, 너무 잘생겼다.
6: 너무, 너무 좋습니다.
3: 아하.
1: 네.
0: 가요. 잘 사세요.
5: 세비고.
1: 글씨. 박정희는 글씨 잘 씁니다.
5: 박정 안 보고 이렇게 쓰는 거야.
0: 근데 이렇게 쓰는 거 같아.
3: 세세.
0: 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5: 세비고 세비고.
1: 이렇게 해도 돼. 일만 하면 돼.
5: 나 잘 썼어?
0: 너 너무 잘 썼는데?
1: 누나 박정민 배우 같아. 이름이
5: 안 돼.

공유문의 입증이 있게 되어 우리 여러분들 뒤쪽에 있는 입구를 바라봐 주시면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자리에서 사용합니다. 2026년 1월 31일 신랑 전보윤.
1: 예쁘다.
2: 여기서 신부가 나온다면 신랑에게
1: 보윤이 멋있다.
2: 여러분 이번에 11일짜리 아닙니다.
3: 결혼식은 항상 감동과 예쁨이 같이 있다.
4: 나도 하고 싶다. 좀 부럽기도 하고.
5: 오래 본 친구라서 더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잘 살아라, 임마.

0: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언니 결정사인데?
1: 결정사.
0: 아니 결정사 우리 못 들어가.
2: 진짜로 헛?
1: 추우니까 들어가자.
0: 못 들어가잖아. 여기 우리 안 되는 건가요?
3: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들어가자. 어머 어머 언니 잠깐 가도 되는 거 맞아? 여길 우리가 왜 왔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1: 결정사를 갈 생각을 해봤냐? 안 해봤죠.
0: 우리도 결혼해야지. 오빠
4: 결혼해야지.
5: 결혼 언제 할 거야?
0: 목걸 어떻게 할 거야?
1: 아, 자 이거 유언비어가니 자꾸 우리
0: 아니, 목소리라서
1: 공영방송에 자꾸 이렇게 유언비어가 나가는데
0: 큰일이야 오빠는.
5: 아, 다들 결혼이 하고 싶기는 해? 아, 난 사실 진지하게 막 생각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0: 나도 그냥 막연하게 결혼? 아 당연히 해야지.
5: 좋은 사람 있으면 하지만
6: 네, 소개받으시기 위해서 저희가.
5: 아니, 근데 장애인 결정사 가입
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다른 데는 안 돼요.
6: 장애인 결정사 가입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어쨌든 비용을 받고 진행하는 곳이다 보니까 소개를 원활하게 못 시켜드리면 저희가 책임을 져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1: 그래서
6: 대상자가 많으면 실제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예전에 허리를 다치셔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셨는데 변호사분이셨어요. 저희가 공개고원하는 영상으로 공개고원을 해서 지원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때 미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5: 우와.
6: 저희는 오늘 어쨌든 연애와 결혼의 진심이라고 하셔가지고 어떤 분들을 만나시면 좀 그래도 역경 없이 좀 사랑을 할 수 있는가 해서 그런 간단한
0: 사랑을 맞는 그
5: 배우자
6: 사람을 찾는 과정에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해질 수 있을까를 상담해 드리려고 합니다.
5: 역시 지인
0: 역시 지인
2: 그러다
1: 빨리 해주세요.
6: 네 분 연애도 안 하고 계신 거죠?
5: 아 지금 다 솔로예요.
0: 다 솔로예요.
5: 솔로 지옥.
6: 마지막 연애 각자 어떻게 되세요?
2: 2년 반. 마지막으로
6: 1년
2: 연애,
6: 반.
2: 연애.
6: 연애 1년 반이요.
0: 연애는 저도 2년? 이렇게
6: 2년?
0: 됐고 썸은 얼마 안 됐는데.
1: 야 김나 2년?
5: 저는 한 3년 넘었고요.
0: 3년 넘었어요.
5: 썸은 너무 많았어가지고.
6: 썸은 최근에 언제예요?
5: 일주일?
0: 일주일?
5: 아 썸은 항상 많아요.
1: 친구 아니야? 갑자기 누구야?
6: 마지막 연애 언제 하셨어요?
0: 여기는 목걸이라고 알고
5: 5년 이상이 됐어요. 저 친구는
6: 목소리 기준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많지만 최근 연애가 5년이 넘었다
1: 진짜로?
6: 하면 거의 뭐 목소리에 가깝다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안 하셨어요?
1: 이만큼 살고 보니까요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6: 노력을 안 했어요?
1: 네 그러니까 연애 상대를 찾아서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바로 이제 쉴 틈 없이 연애를 하다 보니까
6: 원래는.
0: 좀 쉬어도 되겠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나만의 또 정립도 필요한데 내가 그런 걸 찾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길어지고 있네요. 30대가 넘어가면서는 라이프 스타일이 좀 안 맞으면은 아 그것도 맞아.
6: 그냥 안 되겠다.
0: 네, 그냥 아, 이렇게 맞추기가 이제 피곤한 거예요.
2: 결혼을 준비를 했었어요.
1: 진짜로?
2: 네 실제로 하다가 결국엔 이제 저랑 상황이 이래가지고 타이밍 안 맞게.
1: 아니 지금 그래, 이렇게 맞아, 어린데 맞아. 세상에.
6: 타이밍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타이밍이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2: 이게 연애라는 게 서로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맞췄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1: 야 누구지?

0: 뜹니다. 진짜.
1: 아, 내가 좋아해서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라 맞춰가는 거를 어쩌면 방법이 좀 달랐지 않을까?
2: 저는 주변의 시선 같은 거는 조금 느끼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진짜로 고등학생 우리가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 야, 저 장애인도 저렇게 예쁜 여자 만나는데 우리 나가 죽자 남자들끼리 뭐 이런 얘기.
3: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
2: 아 진짜 제가 한 두어 번 들었어요. 진짜 그럴 정도로 좀 그런 게 좀 스트레스 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저 녀석들 질투를 하는구나. 네, 그 생각을 해서 너네 마음 고쳐먹지 않으면 연애 못해.
4: 재용이랑 비슷하게 결혼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다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혼자서 자립이 절대 안 되는데 같이 사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타이밍도 좀 맞는 것 같고 각자의 생각에 어느 정도 이제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저희도 결혼 안 하고 헤어진 케이스니까.
5: 장애 때문에 힘들었을 때는 얘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까지 짜증이 나서
2: 어떻게
5: 내 스스로 그 자격지심 있을 때는 그게 싫어서 헤어진 밀어낸 거지.
2: 선생님 저 또 궁금한 게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이 연애를 할 때 감정적으로 그냥 정말 이런 성격만을 보고 연애를 하는 게 많은 편 같은지 이런 조건들이 바탕이 돼서 그냥 많이 보셨으니까 어떤 게 좀 더 무게가 많이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연애는.
6: 말로는 막 조건을 따지고 막 이런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끝까지 가려면 성격을 무조건 보는데 시작할 때 요새 그렇게 외모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2: 아, 진짜요?
7: 외모를 많이 봐.
6: 외모를 본다는 게 잘생겼을수록 좋다, 뭐 예쁠수록 좋다 이런 개념보다 내 눈에 호감인 걸 너무 많이 찾아요.
7: 그러니까. 내 눈에 호감.
8: 근데 그게 필이잖아요.
6: 필이에요.
8: 내 눈에 근데 호감인 게
6: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 정보 회사라고 하면 조건만 보지 않나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어떤 점들을 개선하면 우리가 조금 더 매칭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2: 그러네.
6: 결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본인마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걸 해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걸 해서 사실 보통 남성분들은 있는 그대로 자기가 멋있는 줄 알아요. 아니 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여성의 눈에 호감이 가야 되는데.
2: 근데 나 그대로 멋이지.
6: 그리고 여성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꾸미고 이게 제일 예쁜 줄 알아요.
2: 진짜. 근데 답이 나왔는데요.
6: 사실은 남쪽이 남성이 봤을 때 내가 호감 가는 사람이 나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꾸미고 싶은 나도 물론 개인의 취향 중요하지만 여기는 이성을 만나러 온 곳이니까
2: 상대가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곳 같아요. 여기 정말
6: 나를 알아야
8: 상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맞아.
9: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을 찾는 거야. 나를 알아야.
6: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놨으니까 직접 받아보시면서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면 조금 더 매력도를 올릴 수 있을지.
8: 올릴 수 있을지.

0: 맞아요.
1: 되게 잘 보신다. 그래서 이제 밝은 토니어도 색감이 너무 이렇게 쨍하게 올라오면 반사빛이 좀 과하게 올라와요.
2: 아, 알겠습니다.
1: 지금 보시면은 혈색이 약간 없어지거든요. 지금 두 가지 비교해봤을 때 네, 확실히 얘가 훨씬 더 어둡고 이미지도 조금 더 답답해 보이시고 얘가 훨씬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0: 야, 그 데이트할 때 이거.
2: 이거?
0: 살고 살고.
2: 이거 약간 남친 룩 같아. 아까보다 나 진짜
1: 겨울 쿨 다크톤. 그래서 이제 쿨톤 중에서 좀 어두운 느낌들이 잘 어울리시거든요.
2: 이걸로 하면 애가 가뜩이나 시꺼먼데 얘가 더 시꺼매져 보여. 근데 이거를 갖다 대면은 얘를 갖다 대면은 그 옷이 밝아지면서 얼굴도 뭔가 좀 밝은 느낌이 들어.
3: 아, 근데 잡티 맞죠, 같은 게
1: 맞아요. 네.
4: 똑같은 거 똑같은 말 안 해요?
1: 라이트 톤.
2: 그러니까.
3: 이게 무슨 색
1: 여름 라이트.
2: 야, 너 저게 그 나라.
0: 여름. 여름 제발. 그래.
2: 종이가 봄이면 우리 사계절 다 했는 거야.
3: 아, 나 근데 가을이야.
0: 이 컬러 괜찮다.
1: 괜찮으신데요?
2: 어, 괜찮은데?
3: 어디서 색깔?
2: 우리 세미 안 되는 걸 됐어.
0: 뭐야 이거?
2: 뭐야?
3: 얘는 완전 빨간색.
0: 아, 진짜?
1: 약간 사과 레드 같은
0: 컬러. 아, 잠깐만 이거?
2: 아니야. 내려, 내려. 아, 내려.
1: 지금 벗을 때 이런 컬러 잘 어울리세요.
2: 뭐야?
1: 되게 얼굴도 화사해 보여.
2: 이거 우리 다 아니었잖아, 되자마자. 너무 신기하다.
1: 그러니까 얼굴에 음영이 지금 하나도 안 지고 오히려 더 하얘 보이거든요.
0: 진짜로?
1: 전체적으로 다크도 좀
2: 앞에가 있고.
0: 와, 완전 잘못 알았나 봐.
1: 뭔가 이제 메이크업 지고 왔을 때 입술 색깔로 혈색으로 따지면 웜톤이 좀 더 잘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쨍 거냐 아니면 약간 밝은 파스텔.
0: 아, 난 쨍한 거.
2: 난 쨍, 쨍.
0: 어, 나도 쨍.
2: 무조건 네. 쨍.
1: 입술 색깔을 봐도 확실히 얘보다는 얘가 조금 예뻐. 더 예뻐 보이시네요.
2: 누나 언니부터 박쨍이냐, 쨍이니.
0: 박쨍이.
2: 박쨍이냐,
0: 박쨍이.
5: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2: 네. 뭐야? 야.
5: 굉장히 디테일해요. 주량은 어떻게 되는지.
0: 아, 주량까지.
5: 네. 흡연은 하는지, 혈액형은 어떻게 되는지, 뭐 MBTI, 문신은 있는지, 운동 얼마나 자주 하는지, 종교는 어떻게 되는지 다 물어봐요. 정보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아래 있습니다.
0: 어디요?
5: 본인 외모 점수를 평가해 주시면 돼요.
3: 몇 점 만점에?
5: 8점 만점이고요. 못생김, 평균 이하, 평균 약간 평균 이하, 평범함, 호감형, 약간 매력적, 매력적, 매우 매력적 이래서 1점부터 8점까지 있어요.
2: 야, 가족 형태에 장애인 가족을 따로 체크해.
1: 맞아요.
2: 장애인 가족은 나 있으니까 장애인 가족.
6: 그래, 나 이거 충격 먹었어. 부모님까지 관련된 거, 뭐 이혼했는지, 뭐 재산 얼마 있고 너무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2: 뭔가, 아니 이런 게 나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어, 이거 막 제가 뭐 이렇게 꿀리진 않습니다.
5: 체크를 해주시면
2: 돼요. 이거 엄청 진짜 현실적이다. 그쵸? 진짜 날카로워. 이거 진짜
5: 눈물날 정도로. 결정사는 이 정도야, 맞아.
2: 신체 특징 적어야겠다. 야, 신체 특징 다 적어라. 신체 특징.
5: 자, 우리 정혜님.
3: 절대 안 되는 거. 고도비만.
5: 고도비만. 고도비만처럼 자기가 관리를, 그렇죠. 신체적 관리 너무 안 하시는 분들.
3: 생활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받아줘야 되고. 부드러워야 돼.
5: 배려심 있고, 다정하고.
3: 욱하면 안 돼.
5: 너그러운 스타일. 욱하면 안 돼. 근데 이거는 사실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희망하시는.
2: 욱한 남자 좋아하는 여자 있어요?
5: 없죠.
7: 안 되겠지.
3: 나를 귀여워해줘야 돼.
5: 아, 나를 귀여워해줘야 된다.
0: 아, 저 귀여워해줘야 된다.
3: 저는 까불이에요. 근데 까불이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5: 아, 좀 차분했으면 좋겠어요.
3: 네네네. 네.
6: 그러면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니야?
3: 왜?
2: 조건이 많았어, 점점 이게.
6: 그다음에
2: 뭐야?
6: 이만 없으면 된다면서.
3: 저랑 반대였으면 좋겠어요.
5: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정희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3: 맞아요, 저 집순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6: 네, 맞아요.
5: 가만히 이렇게 신데렐라도 밖에 나가야.
2: 오,
0: 왕자님.
2: 와, 명언이다.
5: 집순이만 있으면 저희 아무것도 이루지
3: 않아요. 온라인에서 막 활동하다 보니까.
5: 결혼 정보 회사 기준으로 보면 지금 88년생이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점점 결혼 적령기를 지나가고 있긴 하다. 이게 내가 나이가 많아져서 만날 대상이 없다라는 개념이 전혀 아니라 내가 결혼할 수 있는 그 풀에 남성들이 많이 결혼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풀이 줄어드는 거예요.
2: 근데 누나 이렇게 어려 보이는데도 좀 그런 게 그래 참작이 안 돼요?
5: 그러니까 어려 보이는 거는 미혼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 디폴트야.
5: 네, 우리 89년생. 근데 진짜 5년 넘었어요? 연애 안 한 지? 89년생이면 연애 안 한 지 5년 넘었으면 사실 30대는 거의 연애를 안 하셨다고 보셔야 되는데.
6: 그렇죠, 거의 모태솔로죠.
2: 왜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5: 있죠. 저희 네. 근데 실제로 20대 후반이신데 아직 연애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교제 잘 하십니다. 나이, 외모, 키, 학력, 직업, 연봉, 자산, 집안, 종교, 거주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 나이 진짜 없는 데인데?
5: 나이 가장 중요. 그럼 없으면 다 안 중요하다고 봐도 되나요? 물론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기본입니다.
7: 뻔하잖아.
6: 형 외모 연봉이잖아.
2: 뭔 소리야? 나 연봉 진짜
7: 빨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맞죠?
2: 놓으셔도 됩니다.
5: 이제 본인 점수 매력적으로 체크해 주셨는데
2: 잠깐만 그런 거 말씀하세요.
3: 7점이라고? 나랑 같은 7점이라고?
5: 그럼 상대방 외모는 어떤 느낌이면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2: 설레는 포인트가요, 선생님.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5: 여기 오면 별의 별 얘기를 다 해줘요.
2: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진짜.
3: 재밌을 것 같아.
2: 진짜 제가, 저는 아무래도 부축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계신 분들이 저를 이렇게 팔짱을 껴주거나 이렇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딱 뭔가 낯선이의 이 팔에서 너무 이게 안정감이 확 느껴지면은 갑자기 이 사람을 쳐다보게 돼요. 저하고 부축이 맞으려면은 팔 길이랄지, 키랄지 막 이런 것도 맞는 이게 딱. 있는 거거든요.
5: 근데 키를 안 적어주셨어요.
2: 그렇네 또?
5: 네.
2: 상대 키가 저하고 비슷할 때 좀 편했던 것 같기는 하네요. 네.
3: 아니면 오빠보다 키가 커도
5: 좋지.
3: 괜찮을 수 있겠다.
2: 그분도 나 좋아하지?
3: 그치. 일단은 너의 조건인 거는.
2: 이거 알아? 그 장애인 맨날 그 통계를 낸단 말이야. 국가통계에서. 장애 유형별로 같은 장애끼리 연애 결혼 제일 많이 하는 장애 뭐게? 있어.
3: 시각. 딱. 청각.
2: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5: 왜냐면 서로 대화가 수화로 할 수 있잖아요.
2: 아 진짜 연애의 모든 걸 다 그냥 꿰고 계시네요. 누나는 왜 말하는
3: 거예요? 나 상관없어요. 시각도 괜찮아요.
2: 누나 장애인이랑 연애 해봤어 안 해봤어?
3: 안 해봤어요.
2: 그래도 보세요.

0: 자꾸 그 가운데를 잡지 마.
1: 장애인이 저한테 대시 안 했고 제가 좋아해 본 적이 있어요. 오히려 제가 비장애인일 때.
2: 진짜로?
1: 성당 오빠.
2: 진짜로?
1: 성당 오빠.
3: 오빠 지금 뭐하죠?
1: 수사님 되셨어. 내가 비장애인이었으니까. 장애인하고는 상상도 안 해봤는데 나도 모르게 그 오빠를 좋아하게 되니까 그 편견이 스스로 사라지는 거를 내가 경험을 했어.
3: 그 오빠 누나가 좋아하자마자 그냥 바로 신부님 되셔버렸잖아.
1: 그러니까.
3: 그러니까 누나가 좋아하시니까 바로 그냥 도망가셨잖아 지금.
4: 너네? 재민이네? 장애인과의 연애?
5: 아니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앞으로도 만날 생각 없어. 나는 솔직하게 애가 장애 갖고 있고 없잖아 지금 키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매력이 느낀다.
6: 세비고의 셋째 네, 나윤님.
7: 네. 언니 오빠들은 외모를 얘기를 안 해가지고
1: 전혀 안 했어요. 아 나윤이 너는 외모가 처음이야. 딱 봤을 때
6: 호감이 가야.
7: 그치. 1차. 가야. 1차 가야. 근데 막 그렇다고 막 높지 않은데 나만의 기준이 있는데. 약간 남자는 귀엽고 섹시해야 한다.
1: 귀엽고 섹시해야 돼. 네,
7: 귀엽고 섹시.
3: 근데 선생님 듣다 보니까 다들 왜 혼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듣다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1: 아 근데 너무 어렵다. 큐트 섹시잖아. 아.
7: 근데 이 기준이 내가 귀엽다고 느끼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똑똑해. 근데 거기에서 섹시함을 내가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그냥 육체적으로 아 섹시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6: 이게 꼭 외모의 문제가 아니고 내생남도 네, 섹시한 맞아요. 거네요. 네.
7: 뭔가 자기 일을 잘 할 때도 섹시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어렵다.
1: 네. 어떤 성격이 중요하세요?
7: 어른스러웠으면 좋겠는데 그 어른스러움이
6: 어른스러운데 귀엽고 섹시하다.
7: 어렵다.
1: 어렵다.
7: 전 아직까지 제가 까다롭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니 귀엽고 섹시한 게 까다로운가요?
6: 지금 자신감이 굉장히 있으시잖아요.
7: 네.
6: 그럼 연애를 지금 이제 마음을 이제 먹었으니 네. 하시면 되겠네요. 알아서 그렇죠. 하실 수 있는 거죠.
1: 내일이라도 할 수 있잖아.
7: 연애하면 되는데 이제 저희 라이프 스타일도 좀 맞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식단을 좀
6: 하네요.
7: 식단을 좀
3: 맞습니다. 네,
7: 하고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이제 저희 라이프 스타일을
6: 그러면 내가
7: 수 있는
6: 그거를 그 사람하고 맞춰갈 생각보다 그냥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7: 100%는 아니지만 건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6: 네. MBTI 어떻게 되세요?
7: ENTJ 나왔어.
6: 사실 ENTJ라고 하셨는데 ENTJ들은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 MBTI예요. 오!
7: 아, 남자 MBTI?
1: 여자 리더.
6: 왜냐면 리더십 있고 진취적이고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 대신에 밖에서는 다정해. 근데 일은 터치하면 안 돼.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3: 안나요?
6: 네.
3: MBTI별로 좀 결혼하기 좀 힘든 유형도 있고 그래요.
6: 근데 결혼하기 힘든 MBTI라고 막 지정할 건 없지만 ISTP가 ISTP가 애초에 귀찮음이 좀 있어요.
3: ISTP 강하다.
6: 네, 그들이 강하다. 늘 많이 하는 말이 굳이 뭘 안 하려고 해요.
3: 근데 연애는 굳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6: 굳이 하는 게 연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작이 쉽지 않다라는 아... 얘기를 많이 하게 하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MBTI는 ENFP랑 ESFP, ENFJ 이런 뭔가 밝고 밝고 되게 긍정적인 걸 되게 좋아하죠.
3: 맞아. 그런 거 많이 좋아하시죠.
6: 그럼 재용님은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뭐예요? 자산?
5: 일단 외모하고요.
6: 네, 외모.
5: 그 다음에 그 생활력 강한 여자가 좀 끌려가거든요. 자기 책임감 있게. 그런 딱 두 가지만 보는 것 같아요.
6: 외모를 본다는 게 상대방이 어떤 점들, 뭐 외모가 진짜 예뻐야 된다, 아니면 키가 어떻게 돼야 된다, 몸매가 이렇게 좋아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5: 구체적으로요?
6: 네.
5: 일단 좀 순수하게 생긴
1: 순수해야 된다.
5: 김담이 뭐
3: 김담이래요. 김담이래요.
5: 그런
3: 얘기하네. 이거 뭐라 세우니까 얘기하네.
5: 아니다. 그냥 순수하게 생긴 사람.
6: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5: 직업이요?
6: 중요한 부분이 있나요? 학력?
5: 자기 그냥 일 좋아하는 사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저는
6: 자기를 프라이드 있는 사람. 네. 나이 차이는 연상도 괜찮고
5: 연하를 한 번 만나본 적 없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영상을 조금 힘들다는 게 마인드가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젊을수록 이제 애가 낳는 게
6: 애기 생각이 있어서
5: 회복이 빨라. 너무 나이가 드신 분들은 회복하기 좀 힘들고 웬만하면 이제 나이가 적었으면 적긴 하죠. 왜냐면 애도 생각도 해야 되고
6: 이제 다 들어갔다. 그쵸? 들어가 있는 조건만 보면 그냥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원해요. 한마디로 눈이 높다는 거죠. 외모도 좋았으면 좋겠고요. 청순하게 생긴 사람 좋다는 거잖아요. 나이도 저보다 웬만하면 어렸으면 좋겠고요. 근데 뭔가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보겠다.
3: 네, 자격증.

0: 하면 저희가 제일 고액 프로그램을 안내하죠.
1: 왜냐하면
2: 돈 많이 들겠다.
3: 돈은 좀 있어요.
1: 받겠다는 게 아니라.
4: 왜냐하면 한국 누나들이 너무 외모도 언급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실험을 좀 희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0: 보는 기준이 까다로워질수록 매칭 난이도는 떨어져요. 어려워지잖아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그냥 제일 높은 비용으로 계속 비용이 가는 거예요. 사실 이상해 무난하면 가입하셔도 금방 결혼하실 수 있는 거니까.
5: 저 궁금해요. 고액 프로그램이 더 결혼 많이 하시는지 좀 열려있는 분들이 결혼 많이 하시는지.
0: 무조건 사실 이상형은 까다롭지 않은 분들이 빨리 결혼하셔요.
5: 진짜? 그래요? 네. 조건은 네.
0: 자기는 이미 좀 갖춰져 있는데 근데 상대방을 까다롭게 보지 않으면 제일 좋죠. 베스트죠.
2: 진생 그러면 저희 넷이 난이도 좀 매겨주실 수 있어요?
0: 이상형 난이도로만 본다면 오. 1,
5: 오.
0: 2,
5: 오.
0: 3, 4. 와,
2: 저는 돈을 많이 가져오고 난이도 진짜.
1: 저 어렵나요? 저는 제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0: 착각이죠. 근데 물어보자. 그거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지 않아? 그건 당연하지 않아? 근데 느낌 이러면 사실 그분은 눈이 높을지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까다롭다.
2: 김나영 돈 많이 가져와 지금. 너야 밥재워.
1: 아니 여기서 이해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꼬시래잖아. 그럼 여기서 거부한 거라고.
0: 사실은 오기 전에 솔직히 걱정을 좀 했거든요. 아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어떻게 상담을 해드려야 되지? 그랬는데 편견은 본인들이 나가서 보여주시면 저처럼 깨지는 것 같아요. 만나지 않으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편견도.
4: 저는 자신 있어요. 장애인 어필 많이 하거든요.
0: 그래서
2: 장애 어필을?
0: 제발 1대1로 사람들을 만나서 방송도 너무 좋고 이렇게 정말 온라인으로 활동하시는 것도 좋지만
5: 하이버러브 하지 말고
0: 많이 만나서 나 정말 나 별로 불편한 거 없어. 나 너희랑 똑같아. 우려 우린 편하게 사랑할 수 있어 하는 걸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2: 진짜 재밌다.
5: 세상을 진짜 비집고 나가.
0: 나갔으면 좋겠어, 진짜.
2: 근데 우리가 말이 비집고지 안 비집고 있었어.
0: 세상을 비집고 나가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진짜 재밌었어요.
4: 저는 일단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눈이 높진 않습니다. 많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6: 저처럼 귀엽고 섹시한 남자분들을 만나서 빨리 결혼을 할 거거든요. 많이 연락주세요.
7: 안녕하세요. 신홍윤입니다.
2: 나 다시 할게.
7: 안녕하세요. 홍윤입니다. 저는 함께 살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니 함께 걸을 마음만 준비해 와주세요.
6: 제 이름이 왜 정인인 줄 알아요? 너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2: 야, 이쁜 남자들도 있었고.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불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7

0: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1: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아가 일로 와.
1: 우연히 산책 중에 발견한 새끼 강아지 한 마리.
0: 아이고 도망갔네. 아가 이거 먹어.
1: 다행히 바위 사이에 갇혀서 멀리 가지는 못했네요.
0: 안녕 애기 안녕.
1: 아이고 안녕. 먹을 힘도 없나 봐요. 산속에서 구조된 새끼 강아지 건강은 괜찮을까요?
2: 애기가 지금 빈혈이 좀 있거든요. 지금 혓바닥이 좀 하얗고
1: 빈혈과 피부병까지 앓고 있어서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연히 산속에서 녀석을 구조하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된 보호자들. 강아지에게 오기라는 새 이름도 붙여줬다고 하네요. 우리 오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목욕부터 진행하려는데 오기가 엄청 긴장했네요.
3: 와, 뭐 시커먼 게 막 떨어져 나온다.
1: 와, 이게 오기 몸에서 나온 거라니. 감기 걸리지 않게 뽀송뽀송 털도 말려주고요. 지금부터 피부병 치료를 위해 털을 깎도록 하겠습니다. 싫어하는 티를 낼 법도 한데 너무 얌전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아프네요. 아유, 피부병이 진짜 심하긴 하네.
3: 짝퉁이가 떨어진다. 저것 때문에 엄청 간지러울 거야, 그치?
1: 털을 깎고 나니 피부병의 정도를 바로 체감하게 된 보호자들. 아픈 오기가 그저 안타깝기만 한데요.
3: 무서워?
4: 난 나을 거라는 게 확신이 사실 안 들어.
3: 피부병이?
4: 너무 심해서 지금.
3: 괜찮아. 약 바르는 거야.
1: 그래도 낯선 환경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오기. 피부병도 빨리 낫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3: 다 됐다, 다 됐다.
1: 구조된 지 일주일 차. 피부병 치료를 위해 이렇게 종종 바닷가로 나가 일광욕도 받는다는데요.
0: 안 만나야 돼요.
5: 안 만나야 돼.
0: 그러니까 얘가 아직 뭐 무슨 병이 있을지 몰라서. 근데 이렇게 좋아한다. 꼬리 흔드는 거 봐.
1: 얼마나 놀고 싶을까. 그리고 우리 오기가 드디어 배변 훈련에 성공했답니다. 같이 사는 또 다른 반려견 금이 누나도 놀라서 달려와 줬네요.
6: 누나 봤어? 나 이제 혼자서도 쉬어 잘한다.
1: 아우 기특해. 새로운 가족들에게 마음도 열고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이죠. 구조된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오기의 첫 봄나들이 산책 모습인데요. 이제는 다른 강아지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진짜 많이 건강해졌다, 오기야.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성장한 오기. 아니, 이게 누구야? 네, 아까 그 오기가 이렇게 컸답니다. 맛있는 고기도 먹으면서 건강해진 모습이죠. 가족들과 함께 날마다 행복한 일상을 보낸 오기. 이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오기야. 새로운 가족이 된 새끼 고양이 라떼. 그런 라떼가 돌체는 낯설기만 한데요.
6: 헤헤헤 저리 가. 야, 오지 말라 했다. 가라고.
1: 그러다 갑자기 문득 자신보다 몸집이 작은 이 새끼 고양이로부터 보호 본능을 느낀 돌체. 마음의 벽을 허물었으니 친해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인데.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이죠? 북이 닫힌 문 앞을 서성이는 돌체. 그런 돌체를 애타게 찾는 듯 방 안에서 울고 있는 라떼.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바로 라떼가 피부병에 걸려서 돌체와 격리를 시킨 것이라고 하네요.
1: 그리고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0: 하지만 결국 돌체도 라떼에게 피부병을 옮아서 같이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2: 괜찮아.
0: 피부병 때문에 한동안 떨어져 지낸 돌체와 라떼. 친해질 뻔했는데 다시 어색해진 건 아니겠죠?
3: 우리 노는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아줄래?
2: 미안, 방해해서 미안해.
0: 이젠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눈 사이 돌체와 라떼였습니다. 이게 대체 몇 마리야? 집 앞마당을 누비는 강아지들의 수가 자그마치 40여 마리. 이 친구들은 모두 구조되거나 유기된 강아지들인데요. 보호자가 유기견들을 치료하고 보듬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모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나이가 많아 몸이 성취하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요. 10살이 넘은 할리는 디스크와 치매를 앓고 있어서 보호자가 맞춤형 휠체어도 직접 제작해줬다고 하네요. 매일 보호자와 함께 앞마당을 도는 할리. 다른 강아지들도 응원하듯 천천히 따라 걷는 모습이 훈훈하네요. 강아지들을 위한 또 다른 특별 선물. 신상 카트를 새로 하나 뽑으셨다는데요. 친구들 반응 아주 뜨겁죠. 거의 뭐 놀이기구 탄 것처럼 신난 표정이네요.
4: 다 내리세요. 다 오셨는데.
5: 안 내릴 거예요. 아니 좋아.
4: 조커. 아, 내리셔야죠 선생님들.
5: 자리 잡았어.
4: 아이고 엎드리셨어.
0: 사실 이 카트는 올해로 15살이 된 노견 러뷰이를 위한 것이랍니다. 러뷰이와 집사가 함께 동행하는 신나는 동네 한 바퀴. 집사야 달려 달려. 이번엔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드는 모습인데요. 원래 돌계단이 있던 자리라고 하는데 혹시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를 만드는 건 아닐까요?
6: 내려가 하니. 하니 불러봐.
4: 하니 일로 와.
6: 하니 가.
0: 이번 선물의 주인공은 하니인데요. 10여 년 전 두 뒷다리가 모두 절단된 상태로 구조된 하니. 이제는 나이가 들어 근력이 약해진 하니를 위해 집사가 나섰습니다. 하니를 위한 맞춤 제작 오르막길. 하니는 아직 눈치를 못 챈 것 같죠? 하니의 보폭 간격을 개선해서 지지대를 제작하는 섬세함까지. 하니를 위한 센스 넘치는 오르막길. 드디어 완성입니다.
4: 고생 톡 톡.
5: 고생
4: 톡 톡.
5: 아이고 아이고.
4: 가자.
0: 정성 들여 만든 만큼 하니에게도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마지막 남은 한 칸 과연? 아, 무사히 도착! 우리 하니도 아주 만족한 표정이죠? 아유, 좋다. 설령 일어설 수 없어도 함께 걸을 수 있는 기적.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응원하겠습니다.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간직하고 있을 휴대폰 속 사랑스러운 모습들.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바로 여기로 많이 많이 자랑해주세요. 요요시에서 강아지 패드와 고양이 모래를, 와주펫에서 반려동물 유산균을 드립니다.

0: 이번 시간엔 먼저 피지로 가서 신비로운 황소 상어 무리를 만나봅니다. 정말 기대돼요. 이런 연구는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어서 서식지를 되살리는 활동가를 찾아가고
1: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서서히 자연이 복원되고 있고 발판이 생겨나고 있어요.
0: 물범 보호법도 알아봅니다.
2: 우리가 해변에 세우는 건 하와이 몽쿠 물범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판이라기보단 습성을 알리는 안내판에 더 가까워요.
0: 지구 탐사 이야기 출발합니다. 피지는 남태평양 한쪽에 고립되어 있다시피 한 섬입니다. 야생 생물의 대부분은 바닷속에 서식하며 300개가 넘는 섬 사이를 흐르는 강한 조류와 산호초를 기반으로 번성하고 있죠. 이 섬나라와 주변의 푸르른 바다에는 제가 몹시 아끼고 좋아하는 바다 생물 중 하나가 살고 있는데요. 상어죠. 다양한 상어를 이리로 끌어들이고 있는 건 생동감 넘치는 피지의 해양 생태계. 지금부터 상어 연구팀과 함께 바다로 잠수해 이 위풍당당한 포식자의 습성을 좀 더 가까이에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엔 다양한 종의 상어를 근거리에서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쿠버 다이빙 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만이 목적은 아니죠. 상어 관찰을 통해 장기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종 중 하나가 황소상어. 이 최상의 포식자는 약 3m까지 자라며 피지 부근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영역은 바다에만 국한되지 않죠.
1: 인식표를 부착한 황소상어를 추적해봤더니 강으로 올라오더군요. 스스로 염분 농도를 조절해가며 민물에서 몇 달 몇 년까지도 버텨요. 굉장합니다.
0: 정말 대단하네요. 황소상어는 짠물과 민물 환경 모두에서 서식이 가능한 유일한 종이죠.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다른 상어종과 함께 인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0: 이는 피지 최초의 해양 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보호구역에선 어업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어서 조개 하나도 주워가선 안 되죠. 덕분에 상어 서식들은 번성 중이고 뒤이어 상어의 생태 연구를 수행하는 것까지 가능해졌죠. 여기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던데 어깨가 무겁겠어요. 연구를 할 때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요?
1: 어떤 연구를 진행하든 항상 환경 보존이 핵심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연구로 인해서 환경에 해를 입히거나 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환경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해요.
0: 비영리 단체가 아닌 상업 관광업체에서 환경 보존에 투자를 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워요. 그래야 사업도 지속 가능한 거겠죠. 빨리 직접 눈으로 보고 싶네요. 어서 바다로
1: 그래요.
0: 가야겠어요.
1: 고마워요.
0: 고맙습니다. 아시죠? 오늘 예정된 잠수는 두 차례. 다이빙 지점에 도착하자 마누아가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요. 우린 기대에 부푼 가슴을 안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린 팀을 이뤄 잠수했고 각자 자리를 잡은 뒤 조심스럽게 밑밥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황소 상어 무리가 제법 빨리 몰려들었지만 미친 듯이 먹이를 탐닉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산호초를 잘 보존하면 더 많은 물고기와 더 많은 상어가 번성하고 이는 다시 관광업의 호황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선 다이빙을 즐기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업체의 수익금 중 일부는 지역 어부들에게 돌아갑니다. 어획을 포기한 대가로 주는 일종의 보상금이죠. 계산은 간단합니다. 어부도 어업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보상금이 더 크기 때문에 기꺼이 서식지 보호에 동참하게 되죠. 이는 환경과 지역사회 모두가 이득을 보는 윈윈 전략입니다. 이들의 유기적인 협업은 대단히 고무적이죠. 곧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잠수에서는 상어를 직접 만나보고 다시 마이애미 해안으로 자리를 옮겨 해안선을 따라 나무를 심는 이유를 들어봅니다. 이곳은 피지입니다. 샤크리프 해양보호구역으로 이동. 푸른 바다로 뛰어들자 황소상어가 무리로 몰려들었는데요. 즐거웠던 첫 잠수를 마치고 난 뒤 우리는 해양생물학자인 마누아 라우빌리와 함께 본격적인 현장 탐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잠수는 멋졌어요. 황소상어가 굉장히 많던데요. 곧 또 잠수를 할 예정인데 어떤 조사를 할 건가요?
2: 이번엔 표본용 총을 가져갈 겁니다.
0: 네?
2: 황소상어 중 한 마리를 골라서 표본을 채취하려고요.
0: 네. 아, 일반 착살총을 개조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쓰는 거죠?
2: 네. 물속에서 총을 발사하면 이 작은 바늘만 상어 몸에 박힙니다. 전혀 해를 입히지 않고 조직의 일부만 채취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0: 대부분의 상어 체험 업체에선 먹이로 상어를 유인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의문점이 상어가 인간이 뿌려주는 먹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사냥 활동을 하는지죠. 그러니까 상어의 피부 조직 표본을 채취해서 인간이 상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상어의 식단이나 사냥 습성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군요.
2: 만에 하나 황소상어가 우리가 주는 먹이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면 그런 습성의 변화가 이곳 산호초를 포함해 피지의 해양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게 뻔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니까 조처를 해야 해요.
0: 정말 흥미로운 실험이네요. 사실 상어 체험 스쿠버 다이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아요. 이번 탐사로 얻는 자료가 분명 귀하게 쓰일 겁니다. 두 번째 잠수 지점은 좀 더 얕아서 상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마누아는 표본 채취에 적합한 상어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방아쇠를 당겼죠. 표본 채취 성공. 연구팀은 오로지 특정한

0: 부임안을 겨냥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몸통 중앙에 자리한 등 지느러미 바로 뒷부분. 이 부분이 조직이 두껍고 장기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전하죠. 채취한 표본을 분석하면 상어의 식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6년간의 연구에 의하면 이곳 황소상어가 인간에게서 얻는 먹이는 전체 식단의 1% 미만이라는데요. 인간으로 치자면 몇 주에 한 번씩 스테이크를 먹는 정도죠. 게다가 상어는 공짜 먹이를 노리고 이곳에 눌러앉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해양보호구역 밖으로 나가 오랜 기간 머물렀죠. 상어는 바다의 포식자로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만 수십 마리의 황소상어가 자유로이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런 편견이 부당하게 느껴질 정도로 평온하고 평화롭죠. 이 멋진 바다 생물을 보존하기 위해선 우리의 각성이 필수입니다. 현재 피지에서 이뤄지는 협업은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증거죠. 상어를 보존하는 편이 사냥과 남획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걸 어부와 지역사회 등에 이해시킬 수만 있다면 공존은 가능합니다. 이곳 업체처럼 관광과 연구를 병행하는 생태관광을 차용할 경우 유용한 데이터를 얼마든지 수집할 수 있죠. 인간과 자연 사이에 균형을 잡는 작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제대로만 해낸다면 아름다운 해양 생태계를 대대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곧이어 마이애미의 해안과 그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1: 전에는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건강한 서식지로 변해가고 있어요.
0: 그리고 물범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바다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과도한 해안 개발은 생태계를 교란해 폭풍이나 해수면 상승 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는 자연 장벽을 망가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곳 플로리다에서는 토종 식물을 복원, 난개발로 손상된 자연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1949년 설립된 프로스트 과학관은 모든 건물을 최첨단으로 재정비, 2017년을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개원했죠. 과학관 산하의 수족관에선 플로리다 남부와 그 주변의 생태계를 엿볼 수 있는데요.
1: 우리의 생활은 건물도 차도 많은 50km 반경의 도시 지역을 벗어나지 않죠. 하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눈을 돌리면 대자연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0: 프로스트 과학관의 자연보호 프로그램 담당자인 페르난도 브레토스는 마이애미 지역의 해안과 야생을 지키는데 평생을 바쳐온 자연복원 전문가죠.
1: 이곳 마이애미는 산도 없고 강도 없지만 대신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한 아름다운 해양 생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안을 복원하는 이유도 사람과 자연 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죠.
0: 플로리다 남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바로 맹그로브 숲.
1: 맹그로브 숲은 세 가지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꼭대기는 조류층으로 새들이 둥지를 틀고 살 수 있어요. 또 숲 바닥에는 파충류나 갑각류, 육상포유류가 사는데 맹그로브가 곧 먹이이자 보금자리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수종인데요. 복잡하게 얽힌 뿌리 주변에 서식하는 바다 생물이 많아요. 갓 부안치어는 맹그로브 숲에 숨어 지내다가 성장을 마치면 산호초나 해초밭으로 옮겨가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0: 페르난도는 과학관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도 과학관 산하 환경지킴이 자원봉사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임을 갖고 다양한 환경지킴이 활동에 나서죠. 오늘은 몇몇이 모여 함께 맹그로브 묘목을 심기로 한 날.
1: 이곳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복원활동을 해온 구역입니다. 저기 보시면 도로가 있는데요. 공사를 할 때 이쪽에서 흙을 파헤쳐서 도랑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 도랑이 맹그로브 심기에 딱 알맞은 환경이에요. 자, 곧 보시게 될 어린 맹그로브 나무도 원래는 이랬어요. 심을 때도 그냥 이대로 꽂으면 됩니다. 현재 2m 정도가 자랐고 버팀뿌리도 잘 나왔어요. 점점 숲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그 시작입니다. 이 묘목이 그 시작이에요.
0: 이제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심게 될 맹그로브 묘목을 키워낸 건 다름 아닌 마이애미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1: 발 조심해요. 바닥이 정글이니까요.

0: 이런 데가 좋아요. 공간이 넉넉하잖아요. 다른 나무와도 거리가 있고요. 여기도 좋겠는데요. 여기 구덩이를 팝시다. 진흙이 뻑뻑해서 묘목을 심기에 딱 좋아요. 이제 묘목을 꽂으세요.
1: 구덩이의 깊이는 7cm쯤이 적당합니다. 어린 묘목을 너무 얕게 심어놓으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쉽죠.
0: 여기 누군가가 심어놓은 묘목에선 벌써 버팀뿌리가 나왔어요. 아주 좋네요. 맹그로브는 물이 많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분의 뿌리로 줄기를 지탱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둥을 세워서 기반을 다지는 거죠.
1: 플로리다의 토종 맹그로브 종은 모두 세 가지. 오늘 심고 있는 묘목은 레드 맹그로브로 뿌리가 매우 발달해 나무가 물 위에 우뚝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죠.
0: 지금 보시는 게 우리 목표예요. 저 나무들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약 7, 8년 전에 심은 거죠. 성장이 느리지만 벌써 기능하고 있습니다. 땅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서로 경쟁하면서 숲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어요. 맹그로브는 먹이이기도 합니다. 분해되면서 양분을 공급하죠.
1: 레드 맹그로브는 블랙 맹그로브나 화이트 맹그로브 종과도 공존합니다. 이들은 육지에 조금 더 가까이 자라죠.
0: 여긴 이제 막 발달하기 시작한 어린 맹그로브 숲인데요. 벌써 복잡해요.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죠. 하지만 개나 거미 따위의 생물이 살기에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다양한 생명을 품어줘요.
1: 특히 이 구역의 숲은 수년에 걸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잘 자라나는 중이죠. 이런 장기적인 성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0: 한때는 엉망이었는데 이젠 건강한 서식지로 자리 잡았어요. 온통 파헤쳐져서 아무 희망도 없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숲이 들어설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줬어요.
1: 곧이어 이번엔 해변으로 자리를 옮겨 대형 폭풍에 맞서는 작은 식물의 역할에 대해 알아봅니다.
0: 엄청나죠?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3만 9천 폭의 토종 식물을 심었어요. 이곳은 오래전부터 복원활동을 해온 구역입니다.
1: 여긴 다시 마이애미. 프로스트 과학원에서 일하는 페르난도 브레토스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자연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0: 맹그로브에 비하면 이건 대규모죠.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3만 9천 폭의 토종식물을 심었으니까요. 바다 귀리를 포함한 사구식물을 많이 심었어요.
1: 많은 해안지대와 마찬가지로 플로리다 남부도 해수면 상승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해안에 사구가 많고 바다 귀리 등 식물이 무성하면 큰 폭풍이나 해일이 밀어닥칠 때 큰 도움이 되죠.
0: 근사하진 않지만 여기도 복원 구역입니다. 되도록 풀을 밟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1: 이 해변에선 어린 바다 귀리가 다른 식물에 밀리는 중이죠.
0: 여기 바다 귀리를 심었는데 돼지풀이 나타났어요. 지금은 그냥 두고 있습니다. 경쟁을 좀 해야 하니까요. 공간과 양분을 두고 다퉈요. 그런데 돼지풀은 뿌리가 깊지 않아요. 이게 다거든요. 바다 길이 뿌리는 1m 깊이까지도 파고듭니다.
1: 오늘 자원봉사자들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바다 길이를 위협하는 모든 식물을 제거하는 것. 인간의 도움으로 약간의 우위를 점하는 것만으로도 뿌리가 자리 잡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해변 건너편의 해안은 이미 3년생이 된 바다 귀리로 온통 장관을 이루고 있죠.
0: 식물이 모래를 붙잡고 있는 게 보이죠. 허리케인이 왔을 때 여기서 막아줬어요.
1: 2017년 허리케인 어마가 플로리다를 강타했죠. 강풍을 등에 업은 거대한 해일이 해안지대는 물론이고 마이애미 시가지 일부까지 집어삼켰습니다.
0: 물이 여기까지 들이닥쳤는데 다 막아줬어요. 깊은 뿌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바다 귀리의 깊은 뿌리가 사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자연적인 시스템을 복원하고 되살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해수면 상승이나 폭풍을 막는 데는 자연의 시스템이 저기 보이는 방조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방조제는 무너지면 끝이죠. 더 이상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선 설령 해수면이 조금 더 올라온다 해도 바다 길이 같은 식물이 소금기를 견뎌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해변을 지켜줘요.
1: 해안지대 개발은 자연의 서식지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죠.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

0: 뿌리면 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뿌린 씨앗이 미래에 풍족한 수확으로 돌아올 겁니다.
1: 혼자서는 어렵지만 몇백 명이면 가능해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로 8천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정말 멋지고 대단한 발걸음입니다.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건 흐뭇한 일이죠. 자원봉사자들이 두고두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일을 해내고 있어요.
0: 곧이어 이번엔 하와이로 가서 고유종 물범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봅니다.
2: 전 저 멋진 물범이 정말 좋아요. 하와이의 상징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보호해야 해요.
0: 이번엔 물범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하와이 몽크 물범은 미국의 물범 중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종이죠.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이 물범을 보호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곳은 열대의 낙원 마우이섬. 여느 때처럼 햇살이 화창한 아름다운 날인데요. 북부의 해변에 일찍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든 이유는 이 섬의 소중한 해양생물을 지키기 위해서죠.
2: 지금 하와이 몽크 물범이 해변에 올라와서 쉬고 있어요. 요즘 한창 털갈이를 하는 중이죠.
0: 약 10년 전만 해도 하와이 몽크 물범의 개체수는 800을 밑돌 정도로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인 자원봉사자 덕분에 힘을 얻고 있다는데요.
2: 마우이섬 해양포유류 대응팀에는 훈련을 받은 훌륭한 자원봉사자가 많아요. 해변에 몇 시간씩 머물면서 일반 시민에게 상황을 알리는 일을 하죠. 물범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달려오고요. 물범의 모든 걸 기록하고 확인하고 필요하면 경고판도 세워요. 우리는 하와이 물범 주변에 경고판을 세울 때 장벽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해수욕이나 산책을 즐기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물범도 사람도 서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죠. 물범도 야생동물이니까요.
0: 하와이 몽크 물범이 섬의 해변으로 올라왔을 때 3m 이내로 접근하는 건 불법이죠. 이 규칙은 요즘 특히 더 중요한데요.
2: 저기 보이는 물범이 RQ21이란 녀석인데 암컷이에요.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하와이 몽크 물범이죠. 나이는 20살이고 지금 우리 섬의 해변에 올라와서 털갈이를 하는 중이에요.
0: 하와이 몽크 물범은 1년에 한 차례씩 털갈이를 치릅니다. 털갈이 처리되면 몸을 뒤덮고 있는 털뿐 아니라 표피까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포식자에게 몹시 취약한 상태가 되죠.
2: 털갈이를 할 때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먹이도 잘 못 먹어서 체중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면역체계도 약해지기 때문에 인간이 회방을 놓거나 개가 달려들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방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줘야 해요.
0: 이곳 자원봉사팀처럼 지켜봐주는 이들이 있으면 훨씬 편하죠. 다시 물로 돌아가기 전까지 푹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저는 여기 사는 게 정말 좋습니다. 바다 수영을 즐기니까 바다도 중요하죠. 우리 섬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물범을 지키는 방식으로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할 수 있어서 좋아해요.
2: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로 저 근사한 해양포유류가 정말 좋아해요. 하와이의 상징이죠. 자연을 누리는 만큼 뭔가 해야 하는데 물범을 지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즐겁기도 하고요.
0: 털갈이가 끝나기까지는 아직 일주일이 더 남았죠. 힘든 시기엔 스트레스 없이 지내는 게 중요한데 든든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1: 화성에 가요.
2: 화성에 가요.
0: 미 항공우주국에서 또 한 번 도전하는 화성 탐사. 발사대에서 대기 중인 우주 로켓을 가까이에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정말 긴장되네요.
1: 긴장되네요.
0: 화성을 향해 우주선이 발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이 탐사선이 무사히 착륙하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될지 알아봅니다.
3: 화성 탐사는 늘 어려운 도전이죠.
0: 미 항공우주국은 1960년대 이후로 다양한 탐사선을 화성으로 보내왔는데요. 이번에 또 다른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4: LC, you have permission to launch.
0: 우리는 이미 꽤 많은 정보를 수집, 붉은 행성과 지구 사이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다시 탐사선을 발사하는 이유는 화성을 좀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죠. 우리는 제트추진연구소 소속 탑재 시스템 엔지니어 파라 알리베이를 만나 최신 화성 탐사 로봇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탐사 로봇의 이름은 인사이트호. 인사이트호가 화성에서 수행하게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요?
5: 화성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게 목표예요. 우린 지구의 내부 구조에 대해선 많은 걸 알고 있죠. 탄 구조라든가 지각 변동이 활발하다든가요. 하지만 화성의 내부 구조에 대해선 아직 알려진 게 없어요. 화성에도 핵이 있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 아마 지구 같은 지각은 없을 거라 짐작하고 있을 뿐이죠. 아직까지는 화성의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인사이트호에 장착한 장비로 화성의 내부 구조를 탐사해서 화성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아보려고요.
0: 태양계에는 4개의 암석 행성이 존재합니다. 수성, 금성, 지구, 그리고 화성. 과학자들은 화성의 내부 구조를 상세히 밝혀내기만 한다면 이들 암석 행성의 초기 형성 과정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죠. 이 작업을 위해 탐사 로봇에 장착한 장비는 두 가지. 하나는 지진계로 화성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임무를 맡았고 열 탐지기는 화성의 표면 아래로 깊숙이 파고들 예정이죠.
5: 이번에 보내게 될 인사이트호에는 화성 표면에서 밑으로 5m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탐지기가 있어요. 아직까진 그 정도로 파본 적이 없죠. 큐리오시티호는 현재 화성에서 활약 중이지만 장비가 작은 삽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늘 놀려요. 넌 요만큼밖에 못 파지? 우린 이만큼 판다. 이건 우리로선 상당히 파격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0: 미국 캘리포니아 패소디나에 위치한 제트추진연구소는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탐사 로봇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곳이죠. 2012년부터 화성을 탐사 중인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호도 여기서 제작했습니다. 물론 협업도 활발한데요.
5: 우리 힘만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해내는 건 힘들죠. 록히드 마틴사와는 전에도 같이 일한 적이 있는데 우주선 제작엔 그야말로 최고예요. 이런 대형 탐사는 우리 쪽에서 먼저 계획을 짜놓고 협업을 해보자고 문의할 때도 있어요. 협업은 꼭 필요해요.
0: 인사이트 5에 장착할 다양한 장비.

0: 미를 세밀하게 깎고 다듬는 건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인사이트5가 화성에 착륙했을 때 장비를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어야만 원하는 탐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긴 대체 뭐 하는 곳이죠?
1: 화성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놓은 일종의 실내 모의 화성이에요. 저기 뒤에 보이는 건 실물 크기의 인사이트5 복제본인데 화성의 중력에 맞춰서 무게만 조금 가볍게 제작했을 뿐 내부의 구조는 본체와 동일해요. 장비도 전부 복제본이 있고요. 여기서 화성에 착륙한 이후를 연습하죠. 화성에 착륙한 다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장비를 배치하는 건데요. 여기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실험을 해요. 밑에 돌멩이가 있을 수도 있고 경사면에 착륙할 수도 있잖아요. 실험팀에서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장비를 배치할지,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탐사가 가능할지를 연구해요. 화성에 착륙한 탐사 로봇이 표면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면 여기 똑같은 환경을 조성해놓고 거기서 가장 좋은 옵션이 뭔지 찾아내죠.
0: 그러니까 탐사 로봇이 화성에 착륙해 사진을 보내면 착륙 지점의 경사가 어느 정도인지, 바위 같은 장애물이 네. 있는지 확인하고 장비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 결정한다는 거군요.
1: 맞아요.
0: 이는 설계 단계부터 실물 제작을 마치기까지 무려 7년이나 걸린 프로젝트죠.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발사일이 결정됐고 아틀라스5 로켓의 탐사 로봇이 실렸는데요. 발사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1: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오랫동안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반덴버그 공군기지로 가서 준비도 하고 장비도 시험했는데 발사대에 우주 로켓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실감이 나더라고요. 와, 진짜 가는구나. 사실 화성 탐사 로봇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만든 게 화성으로 가는 거니까 굉장히 신나기도 해요.
0: 곧이어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 중 하나로 꼽히는 착륙 과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2: 공포의 7분이라고 하죠. 모든 게 완벽해야 해요. 시속 2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나는 우주선을 시속 8km까지 줄여서 착륙을 시켜야 하니까요.
0: 지구에서 쏘아올린 탐사선이 붉은 행성 화성에 닿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6개월. 수억 킬로미터 밖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탐사 로봇을 조립하기 위해선 세계 최상급 전문 엔지니어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록히드 마틴사는 역대 화성 탐사에 모두 관여해왔죠. 이제 인사이트5로 또 한 번 다른 차원의 화성 탐사에 도전할 텐데요. 콜로라도 리틀턴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화성 탐사선 발사부터 착륙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사이트5의 임무는 지진계를 활용해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열 탐지기로 열을 감지해 화성의 내부 구조를 밝혀내는 것. 우리는 발사 몇 달 전 인사이트5 조립이 한창 진행 중인 청정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둘러보려면 위생복이 필수죠. 청정실을 고집하는 이유는 탐사 로봇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에 하나 화성에 지구의 미생물을 옮겨놓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탐사 로봇을 완벽하게 조립하는 일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죠. 하지만 무사히 여정을 마치게 하는 건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힘겨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착륙인데요. 화성의 대기에 진입하는 순간이 위험하죠.
2: 보통 공포의 7분이라고 하죠. 모든 게 완벽해야 해요. 우주선은 시속 2만 킬로미터로 비행하는 상태인데요. 특수 단열재로 열을 견디며 속도를 줄여나가고 낙하산으로 더 줄여서 마지막 45초 동안은 추진기로 착륙해야 합니다. 착륙 시 속도는 시속 8km죠.
0: 그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지구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부 자동으로 진행되잖아요.
2: 맞아요. 자율비행 시스템에 따라서 스스로 해야 해요.
0: 무사히 화성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면 곧바로 전원 공급원인 태양 전지판을 펼쳐야 합니다.
2: 먼저 태양 전지판을 펼쳐서 화성 탐사 로봇에 전원을 공급해야만 화성 탐사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각종 장비를 모두 배치하는 데만 두 달이 소요됩니다.
0: 장비 배치가 끝나면 지구 시간으로 2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여긴 뭐 하는 곳인가요?
2: 탐사 지원 센터라고 할 수 있죠.
0: 인사이트호의 모든 움직임을 여기서 모니터하게 된다는데요.
2: 이쪽은 피트예요. 우주선 팀
3: 안녕하세요.
2: 책임자죠. 이쪽은 에밀리예요.
0: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선 어떤 일을 하죠?
4: 우리는 탐사 로봇이 화성에서 원격으로 보내오는 모든 걸 모니터링합니다.
0: 계기판 같은 게 많이 보이는데요?
4: 네. 각각의 계기판은 탐사 로봇의 하위 시스템과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 하위 시스템 중 원거리 통신 시스템엔 무선 장치, 안테나 등 탐사 로봇과 원활하게 통신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게 포함되는데 여기서 모니터가 가능합니다. 전원 시스템의 경우도 여기서 태양 전지판이나 배터리의 상태 등을 모니터할 수 있죠.
0: 착륙할 때 두 분 다 여기서 지켜보시나요?
4: 네, 각종 계기판을 맡은 하위 시스템 담당자들과 모든 걸 지켜볼 겁니다.
0: 다 같이 숨을 죽이고요.
4: 네, 탐사선이 착륙하는 공포의 7분 동안 다 같이 숨 죽이고 지켜보다가 착륙을 하고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후 안도하겠죠.
0: 네, 착륙 순간에 벌레로 변해서 여기 벽에 붙어서라도 지켜보고 싶네요. 정말 멋진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부러워요.
2: 네, 굉장한 날이 될 거예요.
0: 멋지네요. 곧이어 발사일이 다가오는 시점, 화성의 갈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5: 화성이 비밀을 밝혀낼 열쇠입니다. 초기 형성 과정의 지문이 아직도 표면 깊숙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0: 저는 지금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와 있습니다. 발사를 이틀 앞두고 열리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유수의 언론사가 모두 모인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제 미항공우주국 인사이트 프로젝트를 계획한 주역들이 와서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될 겁니다. 기대되네요. 발사가 며칠 안 남은 시점에 열리는 큰 행사가 곧 시작될 것 같으니까 가서 앉을게요.
1: 안녕하세요. 화성 탐사선 기자간담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첫 시작을 연 건 브루스 베너트. 인사이트 프로젝트를 이끈 책임자 중 한 명이죠.
2: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 화성에 가기를 원한 이유는 초기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밝혀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행성의 형성 과정을 알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는지 추적해보려 합니다. 사실 지구를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지구 자체에서 단서를 얻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군요. 지구는 지각의 변동도 활발하고 멘틀 대류도 활발해서 형성 과정의 흔적이 모두 지워졌거든요. 따라서 화성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크기를 지녔죠. 게다가 지구와 매우 비슷한 형성 과정을 거쳤는데 화성은 생겨나고 약 2천만 년에서 5천만 년 후 모든 게 그 자리에 멈춰버렸어요. 표면에선 변동이 많지만 초기 형성 과정의 지문이 아직도 표면 깊은 곳에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화성 깊숙한 곳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죠.
0: 이어서 연구 책임자가 나섰습니다.
3: 현재 태양계에 존재하는 모든 건 모양을 갖춘 거대한 행성들도 아직 서서히 식어가는 중입니다. 여기엔 화성도 해당되죠. 우린 열 탐지기로 그 온도차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화성은 하루 동안의 일교차가 무려 60도까지 벌어지는 극단적인 환경을 갖고 있죠. 우리 인간이 화성에서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선 그런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이번 탐사는 행성하고 물론 인간의 진출 가능성까지 많은 걸 짚어보는 기회가 될 겁니다.
0: 다음은 록히드 마틴사의 프로그램 매니저 스튜어 스페이스 차례.
2: 우리는 그간 20차례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빠짐없이 참여해왔는데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군요. 이번 인사이트 오 프로젝트도 정례적인 작업 중 하나냐고요. 전 영화 아폴로 13에서 톰 행크스의 대사 한마디를 빌려 대답하고자 합니다. 화성에 가는 건 늘 새로운 도전입니다. 특히 착륙이 어렵죠. 힘든 프로젝트지만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0: 톰 호프만은 미 항공우주국 프로젝트 매니저죠.
3: 캘리포니아 토박이로서 기분 좋은 점은 이번 프로젝트가 서부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행성 간 로켓 발사라는 거죠. 만약 캘리포니아 남부에 살고 있고 새벽잠이 없는 편이라 토요일 새벽 4시 5분에 눈을 뜬다면 마당에서 발사 광경을 지켜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점점 커지는 원이 관찰이 가능한 범위를 뜻합니다.
0: 지난 20년에 걸쳐 큐브셋이라 불리는 초소형 위성이 지구 저궤도

0: 세계를 돌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인사이트5가 발진할 때 두 개의 큐브셋을 함께 실어보낼 예정입니다. 마르코 A와 마르코 B로 명명된 이들 위성은 화성으로 가는 최초의 큐브셋이죠.
1: 각각의 위성은 무게가 13kg 정도 되고 크기는 부품을 모두 접어넣을 경우 시리얼 상자와 비슷합니다. 마르코는 우리 과학기술의 집약체죠. 다양한 기술로 무장한 큐브셋을 최초로 행성 간 궤적으로 올려보내는데 이번 발사가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0: 과학자들은 태양계 탐사에 큐브셋을 활용하려 애써왔죠. 이번 실험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이어질 장거리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새로운 길을 열게 될 겁니다.
2: 자,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요. 인사이트와 나사를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오랜 시간 각고의 노력을 쏟아부은 끝에 마침내 인사이트5가 발사대에 자리를 잡은 지금 탐사 로봇을 만든 이들이 어떤 심정일지 우리로선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발사까지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2: 정말 기대가 커요.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보는 첫 번째 발사거든요. 케네디 우주센터에선 봤지만 여기 캘리포니아에선 처음이라 열기가 남달라요. 이곳 주민들은 기껏 정찰 비행 정도만 봤지 화성 탐사 수준의 엄청난 행사 같은 건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설레요. 발사까지 주민들도 계속 들떠 있을 것 같아요.
0: 곧이어 인사이트 5 발사까지 이제 불과 몇 시간을 남겨둔 상황.
3: T-minus 15 seconds.
4: Go Alan. Go center. Go.
0: 오늘이 D-Day예요. 진짜 신나요. 인사이트 5를 화성으로 쏘아 올리는 순간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발사는 미 항공우주국에서 약 6년 만에 주관하는 화성 탐사 프로젝트죠. 특히 주요 장비 중 두 가지는 다른 나라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 화성 내부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초민감 지진계를 보내주었고, 독일에서는 화성 표면을 5m까지 파고들 수 있는 열 탐지기를 보내주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조립 과정을 마친 화성 탐사 로봇이 캘리포니아에 자리한 반덴버그 공군기지로 조심스럽게 이송된 건 이미 몇 달 전의 일이죠. 준비 과정의 마지막 마무리는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 측에서 맡았습니다. 이제 인사이트5는 위풍당당한 아틀라스5 우주로켓에 실린 채 발사대에서 대기 중입니다. 지금 우린 타워로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이는 발사 4시간 전에 이뤄지죠. 현재 발사까지 6시간 정도 남은 시점이고요. 타워롤이란 아틀라스5 로켓을 둘러싸고 있는 타워가 뒤로 물러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야 로켓이 날아오를 수 있거든요.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이미 상당히 많은 관중이 이 역사적인 현장에 모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서둘렀죠. 자, 도착했어요. 밖으로 나가볼까요? 제트 추진 연구소 사람들도 나와 있었는데요.
5: 안녕하세요.
6: 왔어요.
5: 반가워요. 맙소사. 드디어 오늘이네요.
6: 우리 화성에 가요. 아, 막달려요. 제가 오랫동안 열심히 만든 무언가가 화성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좀 얼떨떨해요.
5: 혹시 발사대에 올리기 전에 탐사 로봇을
6: 네.
5: 보셨나요?
6: 어제 발사대에 갔었는데 로켓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5: 우와, 탐사선으로선 인간의 마지막 손길이네요. 우리가 화성으로 직접 가지 않는 한은요.
6: 네, 네.
5: 놀라워요.
6: 기분 좋았어요.
0: 팀 프라이저는 로키드 마틴사와 협업한 엔지니어죠.
7: 로키드 마틴사에서 저 같은 엔지니어를 접촉해 화성에서 진행하게 될 실험을 점검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묻기에 좋다고 했죠. 사실 저도 엔지니어인데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네. 누군가가 다른 행성에서 하게 될 실험을 도와준다는 게 재밌었어요. 저도 이번 탐사에 기대가 무척 큽니다. 위에서 카운트다운 좀 빨리 하면 안 될까요? 빨리 타워롤이 시작될 수 있게요.
5: 네, 인류의 지식을 넓혀줄 또 다른 탐사 로봇을 화성으로 보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뭔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만 가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7: 네.
5: 발사대에 서 있는 로켓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정말 설레는데요.

0: 진짜로 근사하네요. 이제 탐사 로봇을 실은 우주 로켓이 화성으로 출발하기까지 딱 4시간 남았어요. 화성이요? 곧이어 새벽 3시 역사적인 발사를 현장에서 지켜보는 기대에 찬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4, 3, 2
1: The launch agency weather is green with no areas of concern.
0: 좋아요. 시간이 왔어요. 이제 2시간 정도만 더 기다리면 로켓이 발사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밤이 지나가고 기다리던 순간이 오고 있네요. 금방인 거 있죠? 정말 멋져요. 우주 로켓 발사를 보러 갑니다. 화성 탐사선 발사를 보러 온 취재진은 발사 지점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그래블 핏이라 불리는 곳에 모여 발사 광경을 지켜보죠. 현재 시각 새벽 3시 30분, 몽환적인 시간 속에 저 멀리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무척 긴장되시죠?
2: 화성을 상징하는 빨간 스카프를 골랐죠.
0: 붉은 행성, 이제 발사까지 30분밖에 안 남은 거 있죠?
2: 네.
0: 나볼까요?
2: 가요.
0: 네?
3: Status check to proceed with terminal count. Atlas systems. Propulsion. Go. Hydraulics. Go. Launch director.
4: LC, you have permission to launch.
3: Proceeding with the count.
5: We're at T-minus 15 seconds.
6: Go, Atlas. Go, center. Go, insight.
0: 우와! 어떡해. 진짜 발사하나 봐요.
5: 6, 5, 4, 3, 2, 0.
7: Liftoff of NASA's InSight, the first outer space robotic explorer to study the interior of Mars.
0: 맙소사, 굉음이 어마어마한 네. 게 마치 로켓이 1위로 날아올 것 같아요.
2: 네.

우리는 아직 발사 지점에 남아있지만 인사이트1은 아틀라스 5 우주 로켓에 실려 화성을 향해 약 4억 8천 킬로미터를 비행하는 6개월간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인사이트1은 약 6개월 뒤인 11월 26일 추수감사절 연휴 첫 월요일에 화성 표면에 착륙할 예정이고 무사히 착륙하게 되면 식구간 여러 가지 실험 장비를 필요한 곳에 배치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암석 행성은 어떻게 형성됐는가? 일단 첫 발은 잘 디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잘 되겠죠?

0: Are you ready to look into your own depths?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0: 절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10팀의 라이브 모두 만나봤습니다. 2016 5월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오늘 저의 최고의 팀입니다. 산만한 시선입니다.

0: 아, 좀 되겠다 이런 느낌 있으셨나요? 좀?
1: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방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겠다.
2: 그러면 옆쪽에서 조금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그럼 두 번째 팀도 발표해 보겠습니다. 2016 5월의 헬로루키 두 번째 팀은 녹이녹입니다. 녹이

0: 어떠셨어요? 자, 일단 어떤 분이 하실래요? 아유, 뭐 기분 좋죠.
1: 치겠습니다. 하나, 둘.
2: 이달의 생일 축하드립니다. 와,
1: 너무 축하드립니다.
2: 와, 어머, 어머.
1: 기분 어떠세요?
3: 기쁜 당황. 네. 두 분 못 할 것 같아.
4: 헬로. 재밌게 놀 준비가 됐습니다. 그 음악가들 사이에서 껴가지고 같이 한 소절 뽑고 싶은 게 저희의 마음이니까.

0: 다들 너무 잘하는데 거기 계속 앉아 있으려니까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한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이게 생각으로 무대를 해야 되나? 감정 정리가 안 돼가지고. 리허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앞에 하모니카랑 그 원래 옷장블루스 곡도 없었는데 즉석에서 같이 해가지고.
1: 네, 그거 하기로 하니까 좀 떨리더라고요.
0: 그래서
2: 노래하자.

0: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서 15분 전으로 돌아가도 이거보다 완벽한 무대는 못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어요.
1: 네, 해놓을게요.
2: 아니, 될 것 같다고 했다가 안 되면 두 번 상처받아야 되는데.
0: 네.
3: 안 될 것 같다고 하고
0: 되면
3: 죽을 듯이 하면 또 되면
0: 기분이 좋죠.
3: 오늘 좋죠.
4: 우리는 헬로 루키다. 포크로 이만큼 헬로 할 수 있었던가?
5: 헬로 한번 해보란다 이 세상에.
3: 아 세상 안녕.
5: 네.
3: 세상 안녕. 나 산만해지선이야. 아.
6: 2016 5월의 헬로 루키 두 번째 팀은 녹이녹입니다. 축하합니다.

0: 꿈인가? 숨을 못 쉬었어요, 사실.
1: 그분 대신 출연 앞쪽에 서 있었는데 이제 이 형이 아, 우린 안 될 거야 하고 이제 빨리 집에 가자 하고 출구 쪽으로 가서 혼자 있더라고요. 쪽에서 이렇게 세 명은 막 됐어 이러고 있는데 저 형은 끝에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막 해치고 나와가지고

0: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1: 다행이었던 분이 그런 실수가 있었어도 전혀 긴장을 사실 안 했거든요. 무대에서. 그 감정만은 항상 진심이거든요. 무대에서는. 음악할 때만큼은 진짜 재밌게 하니까. 그게 잘 전달됐다고 생각해요.
2: 죄송합니다.

0: 난 사실 아까 이제 6월 거 다시 지원하려고 아, 언제 다시 찍지?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1: 끊어진 기타 쪽도 함께.
2: 우리는 열심히 하는 루키다.
3: 올해 루키까지 한번 가보자.
4: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녹록하지 않아? 이게 경연이라는 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1: 마지막
5: 녹록하지 않아?

안녕하세요. 그냥 투어하고 음반 만들고 계속 반복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삶을 기 위해서 보냈어요. 네. 아, 이번 13번째 앨범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곡을 제가 가사도 쓰고 해서 만든 앨범이거든요. 제목은 Lost Pieces라고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내 삶의 조각들, 그리고 사실 그 안에서 진짜 내가 찾고 있는 건 뭐지? 뭐 이런 사랑에 대한 의심, 사람에 대한 의심, 나 자신에 대한 의심, 그런 걸 계속 자문하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는 그런 느낌? 저의 일기장 같은 그런 앨범이어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0: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연주를 맡아주시고 계시는 세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프랑스에서 엄청 뜨고 있는 정말 뛰어난 기타리스트입니다. 마티스 파스코. 오넷 콜만, 엘비스 코스텔로를 비롯해서 정말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오랫동안 협연을 많이 해온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베이시스트입니다. 브래드 크리스토퍼 존스.
1: 감사합니다.
0: 이분도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젊은 프랑스 드러머 아르투르 알라르.

부모님 두 분 다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접할 기회 많았죠. 저희 아빠께서는 합창계의 대부셨어요. 2년 전에 작곡하셨지만 엄마께서는 한국 뮤지컬 1세대이셔서 60년대, 70년대 음악을 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 보면 야 저기 너무 어려운 거구나 음악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뮤지컬 1호선이라는 너무 좋은 작품에 출연하게 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음악하는 친구한테 내가 노래를 좀 공부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0: 그랬더니 재즈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즈가 뭐야? 그랬더니 그 뭐 대중음악의 원조라고 네가 재즈를 배우면 아마 모든 노래를 다 할 수 있을걸?
1: 구름같이 살자 가벼운
0: 1년쯤 지나고 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은 대부분 진짜 이렇게 허스키하고 깊은 목소리를 가진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들 음악이었기 때문에 아 이런 목소리로는 재즈를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전 세계의 다양한 재즈 싱어들의 음반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제가 용기를 얻고 한 3년만 공부하고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한 30년째 하고 있게 됐네요. 네.

아, 정말 사람의 목소리는 진짜 놀라워요. 아프리카 어떤 부족은 보니까 이렇게 들이마시면서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해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데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다할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인간의 소리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름다운 악기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니나 시몬과 제프 버클리가 불러서 너무나 사랑받은 곡입니다. 이거는 뮤직박스라는 악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구멍을 하나씩 뚫어서 악보를 만들어서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락 와인.

myself on a cool damp night. Gave myself in that misty light.

저는 사실 무대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이 뮤지션들과 이 관객들이 지금 이 순간만 있잖아요. 생각하면 너무 벅차죠. 이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계속 공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서 네, 그래서 계속 웃게 되나 봐요, 무대에서. 재즈는 늙지 않는 음악이거든요. 100년이 넘었지만 제가 하는 음악은 늙지 않는 그런 음악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현재 상황일 수도 있고, 얼마 전에 떠나신 제 아빠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뭐 잃어버린 친구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네, 그렇게 어떤 노래들은 이렇게 저도 좀 이렇게 북받치는 곡들이 있어요.

0: This is my fourth time in Korea, you know, playing, touring around this beautiful country, and all I can say is thank you to her.
1: Yeah, thanks a lot to for the trust you put into me for be there with you and play your great music, and thanks for I'm glad to be with you here in Korea.
2: It's such a special time for me as a musician, as a human being, so thank you for that.
0: Bye-bye.
2: Thank you.
3: Bayaro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4: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English.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투포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6: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仲怕你唔死人？
1: 知道今晚冇嚟到 ，Sam， I love you，
2: I love you too。

咩啊？你可以去试音啦，你又冇呢度，你咪似男仔咯。

0: 地上跪下了呀！
1: 嗨，
0: 哎呀，哎呀，哎呀，哎呀！

0: 阿妹就话高过头啊，唱唔到啊。呢度
1: 咩高啫？啱佢唱噶啦，揿低四分一俾佢。

0: 佢饮咗一酒，赖死都唔肯走。你帮我搬落去车度啊！唔该你啊！
1: 你朋友好嘢，有两个生日嘅。

系你随便坐下先啦吓，我想换件衫。

you!

0: 这锅里边嗰个系咪妹姐啊？
1: 我仲未揾到个咁嘅女人。

0: 이거 오빠 남자 중에 너희 아니고 我未试过唔中意女人喎，
1: 傻仔，鸡咧就未必系天生嘅，嗱，有只咧就叫小型鸡，就系自细就已经知道佢自己系噶啦，但系仲有只叫大型鸡，系大个慢慢变啊变啊，先至知道佢自己系。
0: 喂，肥婆，嗯，有弯转噶嘛？
1: 有。挛咗咪识转弯啦！你挛得嘅。

0: 己都有身咬啊，翻屋企瞓啦。
1: 翻得去瞓噶，翻去瞓啊，连只猪都冇埋啊，瞓觉啦。

0: 你想点啊？唔得噶，
1: 得嘅，
0: 我系男人嚟噶，
1: 我都系。

0: 어떤지 내 말로 연.
1: 어?

阿嫂子，你是否感到好羞涩？

0: 있잖아, 러이언. 왜 웃었나?
1: 啊，苗了哟！我这个激动，我终于来了。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여정은 새로운 정착민들에게 토지를 제공하는 법률인 홈스테드법을 기념하는 미국의 홈스테드 국립기념비에서 시작됩니다. 네브래스카주의 수도는 1860년대 링컨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링컨이며 미주리강의 북동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는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오마하가 있죠. 1819년엔 미주리강을 따라 일련의 요새들이 지어졌고 최초의 요새인 애킨슨 요새는 최근에 충실히 복원됐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비행하다 보면 미들루프강에서 매우 인기 있는 놀이인 탱킹을 보게 되는데 가축이 쓰는 물통을 타고 물놀이를 즐기는 거죠. 사우스 다코타주와 경계에 있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한 세기를 거치면서도 변하지 않은 완벽한 목장입니다. 1862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서부 확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사건 중 하나인 홈스테드법을 제정했죠. 청구인에게 65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무료로 부여하는 이 법은 규제 없는 시작, 삶의 경주에서 공정한 기회라는 링컨의 구호처럼 거의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적용됐습니다. 홈스테드 국립기념비도 65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세워졌으며 이 법이 이곳의 풍경과 사람들에게 끼친 광범위한 영향을 기념하고 있죠. 가로 4m, 세로 5m 크기의 이 작은 오두막은 1867년 조지 팔머가 지었는데 놀랍게도 아내와 10명의 아이들까지 함께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농부로서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네브래스카로 찾아온 수천 명의 가족 중 하나였죠. 1860년대 네브래스카에서는 스페인의 면적만한 지역에서 겨우 3만 명 정도가 살았었죠. 하지만 이곳에 있는 양질의 농지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10년 후에 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의 증가로 네브래스카는 주정부의 지위를 얻게 됐고 1867년에 미국의 27번째 주가 됐죠. 서쪽으로 이주하던 많은 개척민들은 오리건과 캘리포니아의 이주로를 따라 이동했으며 이곳 로크링역은 1857년부터 물품센터 및 야영지가 됐습니다. 2년 후 그 역은 로크릭강에 유료 다리를 건설한 맥켄리스 가족에게 팔렸죠. 이곳은 또한 전설적인 포니 익스프레스가 대륙을 가로질러 전보, 신문,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말을 갈아타는 정차 지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륙 횡단 전신선이 완성되면서 18개월밖에 지속되지 못했죠. 19세기 중반은 꽤 무법천지였습니다. 1861년 강도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맥켄리스는 빚을 갚기 위해 두 명의 부하와 함께 역으로 왔는데 한 젊은 목장 종업원이 그들과 공격적인 논쟁을 벌였고 그 세 명을 모두 사살했죠. 그의 이름은 제임스 버틀러 히콕이었고 후에 와일드 빌 히콕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됐죠. 우린 동쪽으로 비행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긴 강인 미주리 강으로 향했습니다. 이 강은 네브래스카주에서 동쪽 국경 전체를 약 500km 정도 흐르죠. 여기서 우리는 19세기 초의 탐험가 메리웨더 루이스 대장의 이름을 딴 매우 희귀한 준설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30년대에 만들어졌으며 물자를 실어 나르는 수로를 준설해 홍수를 통제하고 항로를 개선했죠. 길이는 80m가 조금 넘고 52명의 승무원이 있었으며 시간당 약 50m를 준설했습니다. 최대 전력으로 하루에 많게는 2만 2천 리터의 기름까지 소비할 수 있었죠. 이 배는 더 효율적인 준설법으로 대체되기 전인 1960년대까지 운영됐습니다. 오늘날 캡틴 메리웨더 루이스 호는 미국의 역사 기념물이 됐죠. 네브래스카 북부부터 미주리주의 세인트 루이스까지 이어지는 수천 킬로미터의 미주리강에서는 매년 100만 톤이 넘는 상업용 상품이 운반됩니다. 미군 공병대는 90m 폭의 항로를 개설하는 것을 포함해 강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죠. 장기간 가뭄이 드는 시기엔 법적 최소 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상류 저수지에서 물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목일을 제정했죠. 이러한 생각은 19세기 중반 네브래스카에서 줄리어스 모튼에 의해 시작됐으며 그는 다양한 나무를 수입해 자신의 땅에 심었죠. 그는 수백 가지의 다양한 나무 사이에 워싱턴의 백악관을 모델로 한 52개의 방이 있는 저택을 지었습니다. 줄리어스는 정치인이었으며 1890년대에는 농림부 장관이 된 사람이니 이건 놀랄만한 일은 아니죠. 1969년 이 저택과 사유지는 미국 역사 기념물이 됐으며 2014년 이후로는 나무 심기에 전념하는 가장 큰 비영리 회원단체인 식목일 재단이 이곳을 운영해 왔습니다. 1872년 줄리어스 모튼에 의해 첫 식목일이 시작됐고 그 결과 네브래스카에서만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어졌죠. 초기 정착민들이 이 풍경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 그들은 끝없이 펼쳐진 대초원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재배를 위해 그 땅을 경작하면서 그런 풍경은 대부분 사라졌죠. 수미터까지 자랄 수 있는 이 토종풀들이 바람에 날릴 때면 거의 바다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스프링크릭 프레리 오듀번 센터는 1998년에 설립됐으며 그 면적은 340만 제곱미터로 농업개발로 인해 결코 방해를 받은 적이 없는 곳이죠. 센터는 또한 이곳의 풀에 의존하는 새와 야생동물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150년 넘게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에 오레곤 이주로를 이용했던 정착민들이 만든 역사적인 19세기의 마차가 보존돼 있죠. 북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는 네브래스카주의 수도인 링컨시가 있습니다. 원래는 랭커스터라는 마을이었고 1856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죠. 1868년엔 인구가 500명에 불과했으며 링컨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듬해 네브래스카는 37번째 주가 됐고 링컨은 주도가 됐죠. 1870년에 링컨시에 철로가 도입돼 여러 다른 철도 노선의 주요 교차점으로 바뀌면서 도시는 번영했고 창고와 공장이 있던 옛 헤이마켓 구역에는 가게와 술집, 식당이 들어섰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1932년에 완공된 주의회 의사당이죠. 이전의 의사당 건물 두 채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철거되어야 했습니다. 이 건물은 평야의 탑으로 알려져 있으며 120m 높이의 탑에서는 32km나 떨어진 곳까지 볼 수 있죠. 디자인에 기능적인 탑을 통합한 최초의 주의사당이었습니다. 건축가는 평지로 된 네브래스카에 의사당을 높게 만들어 신호의 효과를 주려고 했죠. 탑의 꼭대기에는 농업의 중요성과 삶에 대한 고귀한 관념을 흩뿌리는 모습을 상징하는 씨 뿌리는 사람

암 동상이 있습니다. 미주리강의 서쪽으로 100km를 가면 네브래스카에서 가장 큰 도시 오마하가 나오죠. 이 도시의 이름은 상류층이라는 뜻의 인디언 언어에서 유래했습니다. 1804년 루이스와 클라크 탐험대는 오마하시가 건립되게 될 강둑을 지나갔죠. 그 후 몇 년 동안 모피 교역을 위한 소도시들이 세워졌습니다. 1854년이 되어서야 아이오와주에서 온 자본가들이 도시를 설립했고 캘리포니아에 토지를 요청하러 가기 위해 강을 건너 이동해야 하는 개척민들을 위한 페리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별명은 서부로 가는 관문이 됐죠. 이런 교통 중심지로서의 위치 때문에 이곳의 인구는 1860년엔 약 2,000명이었으나 1890년엔 약 14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도시의 인구는 약 50만 명이죠. 이곳에는 신문사 경영주였던 조지 조슬린을 위해 지어진 스코틀랜드 베로니얼 양식의 조슬린 성을 포함해 주목할 만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1900년대 초에 지어졌으며 35개의 방이 있죠. 주변의 정원엔 많은 비용을 들여 나무를 심었습니다. 오늘날 이 집과 정원은 대중에게 개방돼 있죠. 이 도시에선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건물이 있습니다. 길이 78m, 높이 68m로 미국에서 열 번째로 큰 성 세실리아 대성당이죠. 1905년에 짓기 시작해 1959년에 봉헌됐습니다. 이 건물에 사용된 건축 양식은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유럽의 고딕 건축 양식이 아니라 스페인 르네상스 양식이죠. 이 지역은 초기에 스페인과 멕시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가가 그 양식을 선택한 겁니다. 1819년엔 미주리강을 따라 일련의 요새들이 지어졌습니다. 모피무역을 지원하고 영국의 영향을 막기 위해 지어졌으며 최초로 지어진 건 애틴슨 요새죠. 1827년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버려졌고 1850년엔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이곳은 1980년대에 중요한 유적지이자 군사박물관으로 재건됐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당시 국경에서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경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년 몇 차례씩 생활사가 시연되고 있죠. 당시 군사활동의 재연자들은 미 보병 제6연대와 미 소총 제1연대의 활동을 연기합니다. 방문객들은 군대 생활의 체험뿐 아니라 공예품의 시연과 인디언 보호관의 직무도 볼 수 있죠.

19세기 초에 얕은 강을 탐험할 가장 좋은 방법은 카누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엔 에어보트를 타고 훨씬 더 흥미롭게 강을 즐길 수 있죠. 최초의 에어보트는 1920년대 초기 미국 항공기의 조종사와 엔지니어가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의 습지에서 쓰기 위한 것이었죠. 그것은 곧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가 됐고 북쪽으로 약 2,000km 떨어진 플래트강에선 에어보트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04년에 브라이슨이라는 사람이 암 환자를 자신의 에어보트에 태워 기운을 북돋아준 일이 있었죠. 그 환자는 그 경험에 매우 흥분해서 모두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타려는 문의를 너무 많이 받은 브라이슨은 자신의 취미였던 에어보트로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네브래스카주의 많은 강에는 해당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이 있는 이곳 칼라머스 저수지의 부가시설 중 하나는 댐 옆에 있는 어류 부화장이죠. 이곳은 물고기를 부화하고 길러서 주 저녁에 호수로 방사하는 시설입니다. 주로 부화되는 건 무지개 송어와 갈색 송어지만 13가지의 다양한 물고기도 사육되고 있죠. 칼라머스 댐은 1985년에 환계 및 홍수 조절을 위해 건설됐습니다. 또한 이곳은 하이킹, 캠핑, 낚시, 그리고 보트를 이용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유명한 휴양 장소가 됐죠.

강기슭 전체는 이제 칼라머스 주립 휴양지에 속하게 됐으며 보호받고 있습니다. 네브래스카 북부는 4분의 1이 넘는 지역이 모래언덕으로 덮여있죠. 이곳은 안정된 모래언덕 위에 대초원이 혼합된 광활한 지역입니다. 공중에서 보면 이곳의 능선은 마치 파도가 부서지기 직전에 부풀어오른 바다처럼 보이죠. 19세기 후반까지 이곳은 회복이 불가능한 사막으로 여겨졌고 1900년대 초 농사를 짓기 위해 이곳에 토지를 요구했던 개척민들은 모래 토양의 연약함 때문에 대부분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었던 건 롱혼 목장뿐이어서 덕분에 경작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이 모래 언덕은 1984년에 미국 자연기념물로 지정됐죠. 이 지역엔 간선도로가 거의 없고 종종 몇 킬로미터씩 계속 직진해야 합니다. 도로에 차가 한 대뿐이라 우린 낮게 비행하며 운전자의 시선으로 볼 수 있었죠. 앞에 있는 차가 걱정하기 전에 우린 다음 위치로 향했습니다. 1870년대에는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서쪽으로 이주하기 위해 네브래스카를 횡단했지만 그중 많은 수가 이 주에 정착했기 때문에 인디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요새를 세웠죠. 이곳은 1871년에 지어진 하트서프 요새며 지역민들을 보호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정착민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상품을 팔거나 일자리를 찾거나 침묵을 도모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죠. 마침내 철도가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이 요새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 1881년에 폐쇄됐습니다. 이 요새의 부지에는 9개의 영구적 건물이 있죠. 그것은 콘크리트와 유사한 자갈과 석회, 시멘트의 혼합물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전에 있던 임시 건물의 구조와 기능을 재구성해 만든 것입니다. 네브래스카 주에는 네브래스카 강의 고유 활동인 탱킹이라는 놀이가 있죠. 가축이 쓰는 물통처럼 생긴 것을 타고 잔잔한 강을 따라 떠내려가는 놀이입니다. 사실 이것은 실제로 가축용 물통이죠. 비록 거추장스러워 보이긴 해도 이 물통은 물 위를 우아하고 완벽하게 떠다닙니다. 심지어 여러 명이 타도 괜찮죠. 이때 강물의 움직임이 부드럽고 완만해야 물통이 강둑이나 장애물에 부딪혀도 부드럽게 튕겨나올 수 있습니다. 이 놀이의 유래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밤에 나가서 물통을 비운 다음 강에서 그것을 탄 것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그 모습을 본 농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의 물통에는 좌석과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죠. 카누 같은 다른 수상 활동과는 달리 탱킹은 물 위에 떠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브래스카 강의 중심부는 깊이가 1m도 안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타기에 적절하죠. 2시간 동안 강을 따라 흘러내려온 승객들은 탱킹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출발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장소로 가는 길에 19세기 중반 이후로 크게 변하지 않은 장면을 보게 됐죠. 두 명의 카우보이가

맞습니다. 모래 언덕을 관통하는 디즈멀강 계곡에는 골프를 칠 수 있는 곳이 있죠. 계곡의 북쪽엔 디즈멀강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25km 길이의 좁은 도로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곳 중 하나죠. 화이트 코스는 2006년에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 중 한 명인 잭 니클라우스가 만들었으며 그의 250번째 디자인이었습니다. 골프 코스 설계자는 종종 풍경을 바꾸고 많은 양의 흙을 옮기기도 하죠. 잭 니클라우스는 이곳에서 모래 언덕의 윤곽을 사용했고 그 결과 흙을 거의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디자인은 투박한 스타일이라 골프 선수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게임을 즐길 수 있죠. 디즈멀강 골프장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엔 강 근처에 두 번째 18홀짜리 코스가 추가됐습니다. 우린 북쪽으로 향하면서 스네이크강과 그 강이 수천 년 동안 형성해온 협곡을 지났죠. 이 강의 길이는 200km이고 네브래스카 북중부의 모래 언덕 안에서 흐릅니다. 이 협곡은 낚시 장소로 매우 인기 있으며 특히 송어와 참꼬치의 일종인 월아이가 인기 있죠. 주위에 물고기가 많으면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장엄한 흰머리 독수리가 우리와 함께 비행하는 건 멋진 일이죠. 또한 협곡에는 스네이크강 폭포도 있습니다. 높이는 17m지만 부피로 말하자면 네브래스카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폭포죠. 폭포는 사유지에 있지만 대중에게 개방돼 있습니다. 하지만 바위가 많고 땅이 울퉁불퉁해서 방문객이 그 길을 가로질러 폭포까지 가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도착한다면 폭포에 도달하기 전에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 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마지막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북쪽의 협곡과 사우스 다코타주와의 경계를 떠납니다. 이곳의 모래 언덕은 대초원처럼 되어 있어 목장을 하기에 이상적이죠. 끝없이 펼쳐진 이 풍경 속에는 보링 목장이 있습니다. 이 목장은 1894년 아서 보링이 만들었죠. 아서는 1920년대에 그의 아내 이브를 만났고 1944년에 그가 사망할 때까지 20년 넘게 함께 목장을 경영했습니다. 그 후 이브는 1985년에 사망할 때까지 이곳을 계속 운영했죠. 이 목장이 해체될 것을 우려한 이브는 남편을 추모하기 위해 3천만 제곱미터의 목장 전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조건으로 네브래스카주에 기증했습니다. 오늘날엔 이 목장의 역사를 기록한 대규모의 방문객 센터도 운영되고 있죠.

나서 호링이 목장을 시작했던 1890년대의 옛 서부 농장은 개방돼 있었지만 이제 대초원의 대부분은 최근에 발명된 철조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넓고 개방된 곳이었던 목장이 훨씬 더 좁고 폐쇄된 곳으로 변한다는 걸 의미하죠. 더불어 지하의 물을 퍼낼 수 있는 시설도 있으니 목장은 더 이상 강 옆에 있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야생적이고 자유로운 카우보이의 시대는 사라지고 새로운 스타일의 목장은 일손을 줄게 했죠. 여전히 남은 사람들은 보링 목장의 카우보이들처럼 소를 돌보고 있지만 옛날처럼 넓은 범위를 이동하지 않으며 소를 팔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소를 모는 일도 없습니다. 이제 개방된 곳을 활보하는 카우보이들의 이미지는 사람들의 상상 속이나 와일드 웨스트라고 알려진 거친 서부의 역사 속에나 남아있게 됐죠. 우리의 여정을 끝내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전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마을을 지키는 삼총사.
1: 저는 카페라고 하고요. 제 이름은 둥이에요.
0: 두 녀석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이 남자.
2: 이거 저 차는 저거.
3: 이장님 뭐 너무 좋아가지고 일도 잘하고 뭐 동네 제일 잘하니.
0: 동네 최연소 청년 이장님과 그의 곁을 지키는 호위 부사들. 하지만 이장님 없이는 1분 1초도 못 견디는 녀석들. 사랑을 넘어 집착에 가까운 수준.
4: 따라오지 말라니까네. 어? 아, 빨리 가자.
5: 가만히 있어.
3: 대답은 지켜보.
4: 요즘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안 그런데 타성은 있었는데 한 번씩 없어지더라고요.
0: 마침내 밝혀진 무단 외출 사건의 전말.
4: 사고 쳤네.
6: 사고 쳤다. 큰 사고 쳤다.
0: 은밀한 곳에서 발견된 여러 마리의 강아지.
4: 다섯 마리인데.
7: 세 마리가 이거.
4: 얘 보니까 동이 새끼가 맞나?
0: 과연 출생의 비밀은?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청년 이장님네 개들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약 서른 가구가 모여 사는 경북 영천의 작은 시골 마을. 시골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2: 이게 해가 뜨지 않아요? 나이는 더워요. 하우스 왔어요. 되게 더워요. 오늘 좀 늦었는데 숯 뜨기 전에 나가야 돼요.
0: 아이고, 매일 보는데도 이렇게나 반가울까요?
2: 됐어? 형님은? 응?
0: 격한 아침 인사를 받으며 일터로 향하는데요. 녀석들도 잘

0: 자연스럽게 트럭 쪽으로 갑니다.
1: 옳다.
0: 차를 한두 번 타본 게 아닌 것 같죠?
2: 여기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1: 네. 카페는 저쪽에 도수서, 여기 애는 중간에.
0: 매일 아침이면 두 녀석을 데리고 비닐하우스로 향하는데요. 카페와 둥이도 하루 중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린다고 합니다.
1: 천천히.
0: 차에서 내리자마자 앞장서서 비닐하우스로 향하는 녀석들. 올해로 귀농 6년 차인 민규 씨. 여유롭고 느긋한 생활을 상상하며 시골살이를 시작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랍니다.
1: 봄에는 하우스에서 미나리 농사 짓고요. 여름에는 수박, 오이, 가을에는 포도, 그다음에 겨울에는 집 앞에서 강정도 합니다. 시골은 이마에 안 하면 못 먹고 살아요. 특히나 그냥 이거 하나부로 이렇게 농사 짓고는 답이 없어요.
0: 농사일은 고되지만 그래도 늘 곁을 지켜주는 두 녀석이 있어서 든든하다는데요.
1: 얘는 카페요. 내랑 같이 귀농한 애인데 귀농 시절을 이제 같이 했죠. 외로울 때 같이 맥주도 소맥도 한 잔씩 하고요. 원두막에서 같이 뭐 일상을 보냈죠.
0: 카페야 반가워.
1: 요거 둥이는 한 살이고요. 카페 손자예요. 한 살. 뭐 종류는 보시다시피 다리도 짧고 발발이에요.
3: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천방지축이에요.
0: 매일 아침 비닐하우스를 운동장 삼아 자유를 만끽하는 카페와 둥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멀리 가지 않고 그림자처럼 옆을 따라다닌다고 하네요.
1: 껌딱지. 저렇게 누워 있더라도 제가 조금 이제 작업하면서 저쪽으로 좀 더 가잖아요. 가면 또 근처 와서 누워 있어요. 멀리 안 가. 더워도 땀이 삐질삐질 나도 끝까지 있어요.
0: 매일 흙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건 시골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나는 아침 산책을 마친 후에는 말하지 않아도 척척 알아서 차에 올라탑니다. 청년 농부인 민규 씨는 이 마을에서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데요.
4: 이장님.
1: 예, 네, 어서 있어.
4: 예. 네. 혹시 판넬 하나 남는 거 있으면 하나 주면 안 되나?
1: 판넬?
4: 예. 네, 강아지 그, 저 뭐냐, 우리 지붕 좀 덮어주려고.
1: 지붕? 이거 하면 되겠어요. 어, 어. 같이 쉬우시.
0: 민규 씨는 올해로 3년째 마을의 이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4: 아, 뭐 열심히 사는 분이죠. 뭐 젊은 분이 촌에 와서 뭐 아기도 놓고 이게 드물잖아요, 사실은. 그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근데 나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들어오면은 저도 아기가 돼버리는. 그 더 이제 젊은 이장님이 여기 있으니까 저도 좋아요, 사실.
1: 당신호 준비 다 했나?
5: 양말 신고.
1: 아빠 이거 밥 먹까? 밥 챙길까? 요거 우리 둘째고요. 진호 얘는 여기 촌에 귀농해 돌아가지고 얘 낳고 현수막도 마을에서 걸어줬어요. 10년 만에 아기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이 마을에 이제 제일 어린 애들 둘입니다. 여기 제 우리 와이프입니다. 엄청 고맙죠. 촌에 와가지고 어린 알라도 둘 낳아주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0: 귀농할 땐 카페와 단 둘이 왔는데 이제는 집이 복작복작합니다.
1: 어때?
6: 안녕하세요. 진짜 잘 갔다 와.
1: 지금 엄마 인사 안 해? 안녕. 안녕. 챙겨올게요. 그거 놔두고 갔다 와서 타자. 아니 갔다 와서 타자. 안 돼 안 돼. 일로 와. 빨리 오세요. 버클린 데리고 가봐. 나와. 알았다. 가자. 가자.
0: 농사일에 마을일에 아빠 역할까지 하려니 몸이 여러 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1: 가자. 가자. 아빠 빨리 바빠 어린이집 가야 돼. 어린이집이 여기서 한 30분 걸려요. 맨날 등하원을 아침에 했다가 일단 갔다 와서 지금 늦었어요.
0: 그런데 이장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하는 녀석들이 이번에는 웬일로 따라 나서질 않네요.
1: 야들이 어린이집 가는 거 알아? 예. 뭐 가르치진 않았는데 그냥 어린이집 가는 줄 알아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5: 조심히 다녀오세요.
0: 눈치까지 백단인 녀석들. 트럭 밑을 아지트 삼아 이장님이 돌아오기만을 얌전히 기다립니다. 잠시 후 차 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고는 반갑게 달려나가는데요. 똑똑하고 기특하기까지 하네요. 이번엔 이장님을 따라 집 옆에 있는 건물로 들어서는 카페와 둥이.
1: 청소할 건데.
0: 여긴 또 어딘가요?
1: 아, 이것도 제가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거예요. 와이프.
0: 연애 시절 아내에게 멋진 카페를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 그 약속을 지켰다네요.
1: 반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갔다가 커피숍 청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와이프가 나와가지고 운영하고 그 청소 안 해요. 뭐라 해요. 야 발자국 남자 일로 와 일로 이쪽으로 가 나가 좀 이따 들어와.
0: 찰떡같이 말을 알아듣는 카페.
1: 그냥 맨날 하루 일상이 나랑 똑같은 껌딱지니까 뭐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척하면 척이지.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밑돼지 가면 이제 여기다가 절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절로 가고. 카페 어디 가?
0: 혼자 어딜 가나 했더니 멀리 가지 않고 또다시 트럭 밑으로 향하는데요.
1: 저 보시면 제가 어디 갈까 봐 항상 제 차 밑에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차 밑에서 기다리거나 안 데리고 갈까 봐 눈에 보이는 데 있어요. 근처에 눈에 보이는 데 다 있어요.
0: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지만 이장님의 하루는 누구보다 분주합니다.
6: 박인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7월 3일까지 고유가 사미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경운기나 트랙터의 등화장치 신청과
6: 내년도 유기질 비료 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저녁 6시까지 마을 회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 카페 둥 가자 아빠 방송 잘하더라. 가자.
0: 이장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하는 두 녀석. 든든한 보디가드가 따로 없네요.
7: 이장님도 어떻게 하시게 되겠어요?
1: 이유 딱 하나요. 제일 젊었어. 젊은 사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젊은 놈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마을 일 해야죠. 저 아니면 여기 할 사람이 없어요.
0: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이다 보니 젊은 이장님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1: 여보세요. 예, 회장님. 물요. 일단 지금 갈게요. 예. 카페. 있어.
8: 회장님, 무슨 전화예요?
1: 아, 여기 노인 회장님이 논에 물 대고 있는데 그 지금 물 안 내놔가지고. 수문 열어줄 거예요. 따라오지 마. 거기 있어. 있어.
0: 똑똑한 녀석들이니 이번에도 얌전히 이장님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둥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문틈 아래로 바깥을 살피더니 갑자기 약속이나 한 듯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이 녀석들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잠시 망설이나 싶더니

0: 순식간에 담을 넘어버린 둥이. 야, 둥아, 너 어디 가? 둥이가 담을 넘자 급기야 카페까지 탈출 행렬에 동참하는데요. 앞만 보고 달리는 녀석들. 도대체 어딜 가나 했더니
1: 강아지요! 강아지! 아, 딱 어디 말라니까네. 따라오지 말라니까네. 어? 아, 빨리 가자.
0: 이장님을 쫓아온 거.
1: 맞다.
0: 아, 이 녀석들이 이제 보니 거의 스토커 수준인데요.
2: 우리는 1초라도 아빠랑 떨어질 수 없거든요.
0: 결국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 내려. 내려. 일로 와, 집에 가자. 일로 와. 일로 와. 카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 바쁘다, 빨리 와.
3: 지금 일 바빠가지고 못 까놓고 가야 돼요.
0: 목줄을 나기 위해선 작전이 필요한데요.
3: 일단, 아, 얘들은 똑똑해가지고 차에 태워서 못 가야 돼요.
1: 카페 가자! 가자!
0: 유인 작전 성공!
1: 타, 빨리 타!
3: 딱 떨렸어. 아빠 마음이 아프지만 부모는 함께 있어라. 지금 바쁘다.
1: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3: 잠깐만 있어라. 알았지?
0: 목줄을 채워둔 채 다시 외출에 나서는 이장님.
1: 있어. 어? 아빠 갔다 올게.
0: 문도 단단히 잠그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제 탈출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3, 2, 1. 이장님이 사라지자마자 울부짖기 시작하는 녀석들.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요.

0: 개 짖는 소리에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1: 대답은 시끄럽고.
2: 개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요?
1: 예. 개 없애라 개 가서 뭐 그거 왜 없애니? 그것도 그 양이 내 비서 갖다 뭐 하지? 살라 팔라게 살 사람 없지요. 그건 나도 있는겨.
0: 마을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쉴 틈이 없는 이장님. 밀려드는 손님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 시각 지친 기색도 없이 계속해서 울부짖는 카페.
3: 음료 나왔습니다. 하나는 3,000원이고요. 네 개는 10,000원이고요. 오란나만 사실래요? 같이 가시면.
0: 이장님은 커피숍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가게도 함께 운영 중인데요.
3: 그 초석장, 차도 이제 농사 지은 거예요.
0: 동네 어르신들이 직접 농사 지은 농산물로 강정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강정도 팔아야 되고 커피숍 일도 해야 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
3: 솔직히 지금은 바빠가 깜빡깜빡하는데 진짜 마음 아프죠. 밖에 나가다가 웃기는 거 보면 막 울어요. 막 눈빛 보면 틀려요. 자식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보시면 손님 많아서.
0: 손님이 뜸해지자 서둘러 녀석들에게로 향합니다.
4: 잘 있었어?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0: 아따 아따 있어봐 있어봐 아따 아따 아따 아따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1: 시끌벅적했던 동네도 이제야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마을은 요즘 농번기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장님도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2: 어디 가시는 거예요?
3: 예?
2: 어디 가세요?
3: 저거 마을 주민인데 방제복 나눠드리러 가요. 농약 칠 때 입는 옷. 아래 위로 한 벌하고 마스크하고.
1: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녀석들.
3: 어머요. 방제복 나왔어요. 사이즈는 네, 사이즈는 뭐 어, 그게 랜덤이 나왔어요. 어. 저 뭐지? 자 강아지 네 양 하나 사상 중 양 하나 먹이고 갈게요.
2: 알았다.
3: 네. 어, 요 뭐지? 간식도 하나 주고 갈게요.
2: 아빠 보관하네.
1: 마을 일뿐만 아니라 다른 개들까지 챙기는 이장님. 여기엔 남다른 사연이 있다는데요.
3: 여기에 카페가 있어.
4: 옆에 새끼예요?
3: 네.
5: 저희 아빠가 누구냐면요.
6: 저 자다 자요. 카페가. 노란 게.
7: 그때 새끼 나가주시 어이가 없죠. 몇 마리를 나가고. 그래 분양시키느라 혼났대.
1: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3: 제가 결혼도 하고 바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앞에 새끼 나왔다 이러는 거야. 예? 이러니까는 이제 카페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동네 개 이제 임신시킨 거죠. 아 그때 이제 심각성을 느끼고 아 얘 묶어야 되겠다. 아 이걸 놔두면은 동네 개 다 임신시킬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중성화를 알아보기도 했고 또 운 좋은 게 중성화는 지역에서 공짜로 해주더라고요. 신청만 하면. 그걸 이제 또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내 지인한테도 알려주고 그렇게 이제 바뀌었죠 인식이.
1: 이후 시골계의 중성화 문제도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이장님.
3: 방제복 주러 왔어요. 방제복. 약칠 때 입고 있어. 그런데 담이 약 하나 비우고 갈게요. 사상 중약. 사상 중약. 알겠죠? 우유도 하나 주고. 담이.
1: 설마 이 녀석도 혹시
3: 카페 닮았죠? 얼굴에. 담이.
1: 카페의 딸 담이.
3: 자, 다시.
1: 시간이 날 때마다 카페의 새끼들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야, 카페야, 너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개였구나.
8: 순하면서도 동네 막 다니면서 암놈을 많이.
9: 지금은 뭐 주사 다시 해가지고 상관없지.
3: 담이, 양보해야지. 다시. 담이.
1: 심장 사상충 약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3: 그냥 카페 주민 돌보면서 마을 아들은 다 하나씩 돌볼까 싶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 카페 새끼잖아 결론. 다들 건강해야 돼. 수고하세요. 가자. 카페 가자.
1: 하지만 녀석들과 함께 다니다 보면 마을 어르신들에게 쓴소리를 듣기도 하는데요.
3: 안녕하세요.
10: 개가 한번 매놨는데 그 노릇으로 개 매놨는데 야가 올라가가지고 그 저거 안놈이 있어가지고 숭놈이 올라가가지고
3: 흰거 붕이
10: 흰거 그랬는가 몰라 많이 듣는데 흰거 그랬지 보다 이들이 뭐 개가 생겨가지고 밟아가지고 다 쪄야 되지.
3: 죄송합니다.
10: 진짜 다리매라 동네에 어른들 다 얘기하더라. 빨리 다리매는 게 네가 나와서 빨리 다리매라.
3: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네.
1: 녀석들이 이웃의 밭을 망쳤나 봅니다.
3: 국실이. 국실이.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또 꼭 이장계라는 개한테 뭐 그런 말 또 하기 듣기도 싫고 제가 또 모범이 보여야 되는데 일단 고민이 많아요.
1: 그날 오후 카페가 얌전히 가게 앞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 둥이.
11: 어디가?
1: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식간에 멀어진 녀석. 결국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12: 어디까지 가는 거야? 도망가는데요, 그냥?
1: 그 시각 둥이가 사라진 걸 알게 된 이장님. 이 녀석 대체 어딜 간 걸까요? 늘 이장님 곁을 지키던 둥이가 요즘 들어 종종 사라지곤 한다는데요.
3: 옛날에는 안 그런데 항상 있었는데 한 번씩 없어지더라고요.
13: 혹시 그 둥이가 있을 만한 데를 알고 가시는 거예요?
3: 아니, 산 밑에 집에 하는데 아마도 저기 있을 거예요. 저기 친구들이 많거든요. 둥.
1: 예상대로 이웃집에 와 있었네요. 어? 이 녀석 도무지 집에 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 그런데?
14: 새끼 낳았는데 좀 갖고 가라.
3: 아, 진짜?
14: 그래. 아니, 누나 늦다.
3: 새끼 낳았어요?
14: 네.
3: 그럼 둥이 거야?
14: 어.
1: 요즘 둥이가 달라진 이유는 바로 이웃집 개 깡순이 때문. 얼마 전 둥이의 새끼까지 낳았답니다.
3: 어디에?
14: 저 안에 났는데 아니 문 안 났다.
3: 아 진짜? 사고 쳤네.
14: 사고 쳤다. 큰 사고 쳤다.
3: 지금 그 준승아 예약은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저기 안 와가지고.
14: 네.
3: 아 오야노 둥이 아파됐대요.
1: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 이장님.
4: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은요?
14: 냈는데 안 잡아 내가 죽어놓고.
1: 문제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산을 했다는 것. 깡순이의 보호자 역시 아직 새끼들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3: 나는 없어.
14: 무슨 하나? 뻘뻘 나오지는 않아. 깡순아, 애기 어디 있어? 어? 깡순아, 너 애기 어디 있냐?
3: 동 가자.
1: Nope. 이장님 속도 모르고 집에 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둥이. 결국 깡순이로 유인을 해보는데요.
11: 카페.
1: 깡순이를 보자 단번에 따라 내려오는 녀석.
3: 똥 타.
14: 야, 나가시면 여기 갈게요. 가자. 야, 야, 니 가자.
3: 됐다. 새끼 나오면 볼게요.
14: 어.
3: 네. 네.
1: 이제 막 한 살이 된 둥이. 지자체에 중성화 수술도 신청해 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아주 난감하기만 합니다.
3: 네. 여보, 둥이가 아빠 됐어.
14: 둥이 누구하고?
3: 밑에 막 이렇게.
14: 괜찮아.
3: 새끼 낳았대. 근데 어디 낳았는지 모르는데 좀 며칠 있다 못 봤어 아직까지. 숨게 나가지고. 너 좀 있어라. 알겠지?
1: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음이 복잡해 보이는 이장님.
3: 바로 나가지고 새끼야. 더럽게 나가지 마. 응? 담기 넘지 마. 집에만 있어. 응? 농장 갈 때 따라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먹고 산다고 바빴지만 걔들 신경 너무 안 쓴 거 아니야.
1: 이젠 정말 녀석들을 묶어서 키워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 무언가를 준비하는 이장님. 소고기에 닭고기까지. 어, 이게 다 뭔가요?
3: 산모요. 둥이 사고 친 걸 책임져야죠, 이제. 뭐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은데 아직 지금 급하게

0: 뭐 또 준비해가지고 미역은 없어가지고 일단 삶아서 찢어서라도 좀 주려고요. 네.
1: 출산한 깐순이를 위한 특식을 준비 중인데요.
0: 진짜 이럴 줄은 몰랐네. 풍미가.
1: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산모도 새끼도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를 하는데요.
0: 다 됐다. 이모.
1: 다시 찾은 깐순이네.
2: 이모. 아이고, 우리 개 사돈 왔나. 응,
0: 직접 삶아 왔어요.
2: 정말? 응. 아이고 사돈 잘 봤네.
0: 네가 산조리 해야 되는 거니? 나 자꾸 먹는데. 많이 먹어.
2: 아, 신랑 잘 뒀다니.
0: 어, 들어가. 이모. 어. 혹시
2: 그래 어제는 저쪽인 줄 알았지만 요 있잖아 굴에다가 어. 자기가 새끼를 낳았는데 찾았다.
0: 지금 찾았어요?
2: 문도 안 뜨고 아이 꼬물꼬물거린다
0: 지금. 아 진짜?
2: 어 지 자는 자리 좀 잘 놔두고 아이고 열로 자러 이세 세상에 저기다 굴 있는데 저거다 저거다 낳았다 저거
1: 수풀이 우거진 깊은 굴 안에 새끼를 낳았다는 건데요
2: 브라시 키우고 한번 봐보라고.
3: 안에 있어요, 지금?
2: 저 안에 있어요, 지금. 브라시 키우고 봐야 돼요.
1: 서둘러 확인을 해봅니다.
2: 있지?
0: 일단 세 마리가 보여.
2: 뭐야?
0: 세 마리가 보이는데. 흰색 한 마리, 갈색 한 마리, 검은색 한 마리.
1: 옹기종기 모여있는 새끼들. 좁고 어두운 곳에 있어 걱정인데요.
2: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키우면 좋죠. 지도 좋을 건데.
1: 새끼들을 구조하기로 한 이장님.
4: 아, 손 안 되겠다.
0: 도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도구. 이모, 이거 써도 되죠?
5: 많이 깊어요?
0: 네? 아, 팔보다 조금만 대들면 될 것 같은데.
1: 다시 한번 구조를 시도하는데요.
0: 일단 다치면 안 되니까네.
1: 이번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0: 아, 더 길어요.
5: 그것도 안 돼요? 네.
0: 아니, 이만이 길어요.
2: 밀제?
0: 그 꽂아주세요.
2: 이거?
0: 네.
1: 2차 시도도 실패. 더 기다란 막대를 이용해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로 하는데요. 구조 과정에서 혹시라도 새끼들이 다치진 않을까 만반의 준비를 하는 이장님.
2: 다치게 해라.
0: 네. 한 마리 나옵니다.
2: 오.
1: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0: 와. 1번.
1: 꼬물꼬물. 아, 정말 너무 귀엽네요.
2: 몇 마리 있다고?
0: 다섯 마리인데.
2: 세 마리가 아니고.
0: 어, 얘 보니까 둥이 새끼가 맞나? 어? 아니. 둥이 아빠가 맞나?
1: 그러고 보니 둥이는 흰색인데 새끼들이 아빠를 전혀 안 닮은 듯한데요. 가지각색의 색깔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
2: 다 완전 백색이네잖아.
0: 둥이 새끼 맞아요? 이 색깔 나올 수가 있나? 어쨌건
2: 유전자 검사해 볼래니?
0: 어? 어쨌든
2: 네 새끼 뭐 어떻노?
0: 네.
2: 살아있는 생명인데
0: 그러니까 이걸 축복해줘야 된다.
1: 다섯 마리 모두 무사히 구조 완료. 새끼들 곁을 맴돌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깡순이.
2: 야 이리와 괜찮아
0: 한번 보여줘봐요. 저기 있네.
2: 아 가만히 봐. 일단 일로 엄마
0: 저기 맨날 자는 데인데.
2: 어, 맨날 자는 데인데 뭐. 또 크면은 연해진다 색깔은 저것만 닮아가 이렇다 저것만 닮아
1: 다섯 마리 모두 건강해 보여서 정말 다행입니다.
0: 자 봐라 네 새끼야. 응? 예쁘지? 아, 너 싸고 치지 마라. 어? 너 늦고 갈 거니까 마지막이라.
1: 태어난 지 4일차 이제는 좀 더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죠? 이번 일을 계기로 이장님은 시골 개들의 중성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0: 이모 이제 요번에 애 자들 이제 전복 이고 저 뛰면은 얘도 중성화 시키자. 나라에서 공짜로 해줘요. 뭐 그런... 내가 신청해 놓을게요.
1: 그래, 그러면 네. 그러면 좋지. 네. 어, 새끼 안 빼고 그러면.
0: 신청해 놨는데 지금 나 새끼 왜 딱 해고. 아,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일단은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2: 아이고, 아이고 비싸도. 앞으로 잘 부탁해요.
3: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2: 알겠습니다.
1: 계산선도 다음에 좀 오네.
0: 맹세코 약속할게요. 네. 요 다섯 날 제가 책임집니다. 네. 책임 분양할게요. 이쁘게 키워가지고 이쁘게 분양하겠습니다.
4: 그날 저녁 마을 회의를 위해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회관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늘 개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은 어르신들에겐 다소 낯선 풍경.
0: 오늘 이제 유기질도 신청해야 되고 마을 앞에 소공원 공사가 이제 진행될 거예요. 유기질 60호.
5: 그거 70호.
0: 유기질. 따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2: 알겠습니다.
0: 다음에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4: 마을 어르신들은 이장님의 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6: 뭐 도시에서 뭐 밥 뭐 끌어안고 차도 태워 드리면 그거는 그거고, 요 동양주 개는 두 발이고 언덕 떼고 돌아다니는데 뭐 언대로 여분이 해라 지금.
2: 내가 못 가라. 몇 번 얘기하도.
6: 예?
2: 빨리 못 가라.
6: 알겠네. 그림 제일 낫다.
2: 안 그만 어디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 안에 가뒀던가.
6: 그래.
0: 요거 경기로 이제 진짜 피해 보신 거 있으면 진짜 죄송하고.
6: 나 그림 잡으시야 너 뭐 되니 뭐 지답이 되니 뭐 하는데 그래.
7: 그 지금 말해서 대탄집이 아니네.
0: 이래 댕기면 이제 우리 개가 얼마나 남목구인지도 알았고 아들 이제 받아가지고 마을에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이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0: 이거 진짜 큰 문제더라고. 진짜 이장이라서 신고를 안 하거나 이장이라서 말을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진짜 많이 깨우쳤어요.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
4: 마을의 평화를 위해 굳은 날씨에도 한달음에 달려온 설세.
8: 아,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9: 반갑습니다.
8: 아, 네.
9: 팬입니다.
8: 아, 감사합니다.
10: 설쌤, 저희 잘 부탁드려요.
8: 코칭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장님? 네. 되게 젊은 이장님.
9: 네.
8: 너무 신뢰가 안 된다면 지금 나이가.
9: 올해 만세십니다.
8: 아, 되게 젊은 이장님.
9: 감사합니다.
8: 와.
9: 얘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8: 진짜. 얘네들 때문에요?
9: 네, 그래가 어차피 이제 진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진짜 뵙고 싶었어요.
4: 이장님과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카페와 둥이. 함께일 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녀석들을 두고 나가면 담까지 넘어 집요하게 쫓아오곤 했는데요.
0: 따라오지 말라니까네. 어? 아, 빨리 가자.
4: 묶어두면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녀석들.
8: 어렸을 때부터 얘가 더 혼자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특히 보호자랑 항상 같이 다녔던 애들. 얘를 두고 나가면 막 울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아이들도 있는데 나는 따라 나가야 되는데 못 따라 나가서 그 좌절감 때문에 짖는 애들도 많아요.
9: 자식 같은데 마음이 아파요.
8: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안 되게 해야 돼요. 그걸 적응하고 아, 이제 나이에 바뀐 생활 패턴은 이거다라는 게 생겨야지만 포기하기 시작해요.
4: 게다가 요즘 들어 어디론가 자꾸 사라지던 둥이는 이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아빠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태어난 다섯 마리의 새끼들.
9: 이거 나 진짜 궁금해서 선생님 오신 물어볼라 했어. 아까 어미 봤죠?
8: 네.
9: 이쁜 어미. 둥이는 흰색이죠.
8: 네.
9: 어미는 노란색이죠.
8: 네.
9: 까만 게 나왔어요. 사돈 맞아요?
8: 지금 둥이가 카페에 손자?
9: 손자.
8: 손자. 얘는 누구 닮았을 거냐면 카페 닮았을 거예요.
9: 아, 이게 대가 유전이 몇 대도 가요? 뒤에 아버지 때 이런 것도 있어요?
8: 네.
9: 아.
8: 우리 그 대머리.
9: 아, 걔도 그런 게 돼요?
8: 당연하죠.
9: 와, 처음 알았어요.
8: 얘는 나중에 크면 좀 더 옅어지면서 카페 닮았을 거예요.
9: 아.

0: 뿐만 아니라 이장님이 바쁜 사이 둥이는 온 동네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밭을 망쳐놓기도 했죠.
1: 아유,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이 좋으시네. 그동안 얘기를 안 하셨네.
2: 그렇죠. 예. 이제 찍으니까 같이 댕겨보니까 시간 내가 얘기들 하시더라고.
3: 제가 와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이장님이 시골의 강아지와 함께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이번 기회에 다 느끼신 거예요.
2: 맞아.
3: 제가 강아지 키우면서 딱 이 세 가지만 신경 쓰라고 하거든요. 강아지들이 행복하고 보호자도 같이 행복하고 남들한테 피해만 안 주면 뭘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얘네만 너무 행복해요.
2: 그런가?
3: 그러면서 남들한테 조금의 피해를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장님한테도 걱정을 끼쳐요. 제 생각에는 지금 다행히 공간들도 좀 많고 하니까 아이들 공간 만들어주고 그리고 중성화하고 포도농원에서는
2: 풀어놓고 네, 하던 대로
3: 재밌게 놀게 되면 너무 정신적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남들한테 피해도 안 주는 것 같아요. 안 줄 수 있어요.
0: 우선 설쌤과 함께 둥이의 새끼들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2: 그날 구조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집을 만들어줬거든요.
3: 여기?
2: 네. 근데 얘가 다시 옮겨놨어요.
3: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지금 예, 이불이 네. 이렇게 있는 거구나. 여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어디도 옮겨놨어요?
2: 여기 하수구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
3: 여기요?
2: 네, 여기.
3: 여기 확인해봐야겠는데, 네, 여기는?
2: 풀숲에 여기.
0: 구조 직후 깡순이는 처음 출산을 했던 자리로 새끼들을 다시 옮겨놓았는데요.
3: 저기. 아, 여기?
2: 네, 여기.
3: 보이지도 않아요.
0: 녀석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설쌤. 비도 많이 오는데 새끼들을 계속 여기에 두는 게 맞을까요?
3: 엄청 깊숙이네. 근데 다행히 아내는 지금 엄청 뽀송뽀송해.
0: 세찬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굴 속은 물기 하나 없는 상태.
3: 우선은 건강해 보여. 살도 포동포동하게 쪄있고. 왜 다시 데리고 갔는지 알겠다.
4: 왜요?
3: 네, 걔들이 제일 좋아하는 새끼 낳는 공간이야.
2: 아, 진짜요? 굴 같은 거?
3: 진짜 은폐, 엄폐가 완벽하잖아요, 지금.
0: 경사진 땅이라 빗물이 들이칠 걱정도 없고 특별한 위험 요소도 없어 보인다는데요. 어미와 새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분간은 이곳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
3: 그래서 오히려 뭐 건드리거나 하는 것보다 이 상태로 두는 게 애들 건강이나 저 어미견 스트레스에 훨씬 더 좋아요.
0: 이제 카페와 둥이를 위한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줄 차례. 유난히 묶여있길 싫어하는 녀석들을 위해 펜스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3: 오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도와주러 오셔가지고. 예,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2: 저희 것이 멀리서 오셨는데.
3: 같이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도와드릴게요.
2: 네. 네.
0: 곧장 펜스 설치를 위한 작업에 돌입합니다.
5: 우와, 우리 이제 집 생기는 거예요?
0: 전문가의 손길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펜스를 설치하는데요. 설쌤도 작업을 돕습니다. 평소 새나게 애청자라는 사장님. 녀석들을 위해 새벽부터 먼 길을 달려왔는데요.
6: 새나게 방송 자주 보는데 사연을 듣고 펜스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고요. 이제 넓은 공간에서 애들이 뛰어놀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0: 설쌤,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3: 이 틈새 막으려고요.
4: 어디 틈새요?
3: 여기. 여기 틈새. 난 애들 탈출. 진짜 별의별 방법으로 탈출하는 걸 다 봐가지고요.
0: 작은 빈틈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설쌤. 어우, 왠지 이거 멋진 공간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7: 보람 똑같으면 거죠. 그래가 최대한 좀 붙여가지고 생겨나요. 박으면 돼.
0: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출입문 아래도 꼼꼼하게 막.

0: 막아줍니다. 드디어 완성된 펜스. 야, 뭐 이건 거의 강아지 운동장 수준인데요.
1: 완벽합니다. 지금까지 새나에게서 만든 이 펜스 중에 정말로 탈출하지 못하고 우리 진짜 섬세하게 모든 것들 다 신경 쓰면서 만든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아, 네.
3: 이런 일 잘 해놨네.
4: 들어가 보이소.
3: 와, 이거요. 멋지게 해놨네. 되게 멋지게 만들어놨네. 와, 이거. 이것도 이렇고. 아이고야, 좋네, 이거.
4: 이제 밭에 갈 일이 없을 겁니다.
3: 이거 뭐, 강아지 집도 없는 너, 이게 얼마나 좋노?
5: 밭에 뭐, 해코지 하는 것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 갈까?
0: 자, 이제 입주식을 할 차례.
1: 마지막에 이렇게.
4: 똥.
0: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펜스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4: 입성! 박수! 네.
0: 앞으로는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사랑 듬뿍 받으며 동네의 마스코트가 되길 바랄게.
4: 새나기로 해가지고 도움을 받았지만 이걸 이제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을 분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1: 오, 네네네.
4: 고래 활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6: 이 1m, 2m 줄에 평생 묶여 있던 아이들. 이 공간에서만이라도 줄을 풀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생애 가장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4: 감사드리고 진짜 얘들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겠습니다.
0: 중성화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을 회복 중인 둥이.

0: 그리고 청년 이장님은 평생을 묶여 지냈던 복실이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했는데요.
1: 냄새도 맡고. 청년 같이 놀아.
0: 앞으로도 이 공간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이 가득 쌓이길 응원합니다.
2: 아이 좋아.
3: 강준아, 손님 커트하게 트레이 가져와. 아이고, 고마워. 강준아, 손님 샴푸하자. 샴푸. 아이치, 고마워. 강준이 매니저, 손님 오셨네. 음료수 갖다 드려.
4: 다른 데서 아무래도 이렇게 강아지가 보조해주는 데는 없는데, 여긴 색다른 것 같아요.

0: 주주야, 럭키야, 들어가자. 이제 그만, 그만. 들어가, 들어가자. 집에 갑시다.
1: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핏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2: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장렬하는 태양. 푹푹 찌는 무더위에 숨이 턱턱 막힌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 시원한 에어컨을 찾게 되는데 이때 가장 지치기 쉬운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심장이다.
1: 심장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런 급격한 뭐 온도나 환경의 변화가 그런 자율신경계 균형을 일시적인 이제 깨뜨릴 수가 있고 심장이 또 그만큼 이제 일을 할 때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0: 무더위로 심장

0: 과부하가 걸리면서 심방세동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1: 앞으로 쓰러지면서 시멘트 바닥 같은 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코뼈도 부러지고 다 부러지고 그러면서 정신을 잃었죠.
2: 일을 하는데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건가?
3: 자막을 이러다가 갑자기 확 가겠다 싶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 겁이 나더라고요.
0: 심방세동이 두려운 건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뇌로 흘러가 뇌졸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4: 심방세동 때문에 생기는 뇌졸중은 대부분 후유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치명적인 뇌졸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원인이 대부분 심방세동인 경우가 많다.
0: 이 여름, 당신의 심장을 심방세동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 부작용이 적은 최신 치료법인 펄스장 절제술까지. 심장내과 정보영 교수, 심장내과 유희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0: 올해 57세 최두형 씨.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3년 전 갑자기 쓰러졌다.
1: 가구를 하나 좀 탁자가 좀 무거운 게 있었어요. 그걸 좀 옮긴다고 힘을 좀 썼었거든요. 그러고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0: 복통이 점점 심해지더니 숨쉬기 힘들 만큼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1: 운전에 나왔는데 뭐 5분도 안 됐는데 이거는 식은땀이 날 정도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아팠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도로가에다 주차를 하고 거기서 119 신고를 했죠.
2: 처음에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애기 아빠가 배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나 지금 119 불러서 간다 병원에 응급실로. 그래도 이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배가 많이 아프나? 맹장인가? 이 정도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크게 일이 날 줄은 몰랐죠.
0: 동맥 파열로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다투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1: 중환자실에 실려갔을 때 180도 했다가 그 다음날부터 혈압이 이제 급격히 떨어져가고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출혈도 먹고 뭐 혈관도 아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동맥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심방세동 이렇게 진단이 나온 거죠. 같은 23년도 3월 달에 그때 상황을 적어놓은 이제 의사 선생님 소견서인데요.
0: 심방세동, 생각지도 못했던 병이었다.
1: 가슴이 좀 울렁거린다, 뭐 좀 뛰고 나면 좀 답답하다, 산에 오를 때 한 번씩 등산을 가면은 좀 깝깝하다, 이 정도 통상 뭐 힘들고 지치면 느끼는 정도밖에 없었지. 뭐 심방세동을 해서 제가 뭐 문제가 된다는 걸 전혀 몰랐었죠.
2: 계속 어지럽다 하고 앉았다 일으키면 빈혈처럼 그렇게 하고 운전할 때도 눈 돌리면 어지럽다 하니까.
0: 쓰러지고 난 뒤 최두형 씨는 식단을 채식 위주로 바꾸고 심방세동에 해로운 술은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있다. 처음엔 약을 먹으니 두근거리는 증상이나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나자 다시 가슴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이 생겨 얼마 전부터 시술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1: 빨리 시술을 결정했으니까 빨리 받고 회복해야죠.
0: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2: 걱정하지 말고 다 잘 될 겁니다. 가면 가서 한숨 자고 나오면 원래 몸으로 돌아올 겁니다.
0: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는 남편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진 걸까? 심방세동 치료를 위해 정보영 교수를 찾았다.
3: 계속 고개 숙이면 어지럽고 막 불편한 게 있으셨다고. 예, 예.
4: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도 눈동자를 돌리는 것도 어지럽고 운전하기가 참 힘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앉았다가 일었으면 이렇게 약간 빈혈이 있듯이 어지럽고요.
3: 계속 있었던 거죠. 오늘 심전도도 계속 부정맥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심장 기능은 괜찮은데 그 저기 좌심방이라고 부정맥과 연관된 그 부위는 좀 부어 있긴 하거든요. 네.
5: 이런 베이스라인에 이렇게 노이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심방세동 환자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0: 도대체 심방세동이 어떤 병이길래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걸까? 심장은 위쪽에 두 개의 심방과 아래쪽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다. 심방은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을 저장했다가 심실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심실은 심방으로부터 받은 혈액을 폐나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때 심장의 전기 신호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심방이 불규칙하게 수축하면서 심장이 바르르 떠는데 이것을 심방세동이라 한다.
3: 심장에 심방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이게 가늘하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피가 제대로 안 흐르기 때문에 피떡이 생겨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뇌졸중도 생길 수 있고 또 심장의 기능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심부전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0: 심방세동은 갑자기 박동이 빨라졌다가 스스로 나아지는 발작성으로 시작된다. 이때는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 어지러움 등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일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심방세동이 된다.
3: 현재 상태는 이제 사실 만성 그 심방세동 단계로 넘어, 그러니까 지속성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고요. 그 심장 사이즈는 지금 좌심방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커져 있다, 부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폐정맥이 일반적으로 심방세동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폐정맥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정기적으로 격리를 시켜주고, 그게 이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인데, 뭐 발작성인 경우에는 여기만 격리 잘해주면 좋아질 수 있다. 80% 이상은. 지속성인 경우에도 여기 격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펄스장으로 일단 할 겁니다.
0: 심방세동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펄스장 절제술. 심방세동은 폐정맥 부위에서 발생하는 이상 전기 신호로 생기는데 이 이상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2, 3년 전만 해도 고온에 열을 가하는 고주파 절제술이나 문제 부위를 냉각시키는 냉각 풍선 절제술을 시행했다. 이에 비해 펄스장 절제술은 고압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먼저 허벅지 안쪽의 대퇴정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해 좌심방으로 보낸 뒤 카테터를 펼쳐 짧고 강력한 전기 펄스를 방출. 이상 신호를 발생시키는 세포에 미세한 구멍을 내 파괴시킨다. 이 시술 방법은 기존 시술법과 달리 심장 근육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주변 식도, 횡경막 신경, 폐정맥 같은 주위 조직의 손상이 적다. 보다 안전하게 심방세동을 없애고 규칙적인 심장박동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펄스장 절제술은 2021년 유럽에서 처음 도입돼 전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12만 명 이상이 시술받았는데 부작용 발생률 0.7%로 안전성이 입증됐다.
3: 심방세동도 아주 많이 진행이 된 뭐 오래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시술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심근세포만 손상이 되고 그 주변 세포 뭐 식도나 뭐 신경계나 이런 것들은 손상이 거의 안 된다. 이제 그런 것까지 세팅을 찾아냈기 때문에 초기에 있는 환자들을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완치까지 갈 수 있는 체인스가 높아진 거죠. 그게 펄스장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0: 이튿날 아침 시술을 위해 수술

0: 실로 향하는 최두형 씨.
1: 긴장했네.
2: 괜찮아.
1: 잘하고 와요.
2: 시간 뭐 얼마 안 걸린다니까. 신경 쓰지 마.
1: 잘하고 와.
2: 어깨.
0: 시술이 시작됐다. 정보영 교수는 2024년 헐스장 절제술을 국내 처음 도입해서 성공시킨 장본인이다. 먼저 대퇴부를 통해 가이드를 설치한 뒤 초음파로 환자의 심장 상태를 살피고 헐스장 카테터를 넣기 위한 준비를 한다. 이어 펄스장 카테터를 좌심방에 넣은 뒤 3차원 전기해부학적 지도를 만든 다음 이상 신호가 나오는 위치를 정확히 확인한다.
3: 혈압 스테이블 해서 시작할 거야. 자, 살짝 로테이션 했어. 더. 자, 간다.
0: 심장에 강한 전기 충격이 가해지자 마취 중인 환자가 반응을 했다.
3: 여기 하면 다피해.
1: 네.
0: 네 개의 폐정맥 연결 부위를 꼼꼼하게 살피며 이상 신호가 나오는 부위마다 펄스장 절제술을 시행한 뒤.
3: 이쪽은 깨끗하고 좋아.
0: 더는 이상 신호가 없는 걸 확인한 뒤 시술을 마쳤다.
3: 에라이도 괜찮아. 이쪽.
4: 보호자 불러서.
5: 이 시술은 만족스럽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정맥 나오는 나쁜 그 세포들을 펄스장으로 해서 이렇게 없애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한 거고 예,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밖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술은 성공적으로 이제 잘 됐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약간 만성에 가깝기 때문에 경과를 봐야 되는데 뭐 최근에 이제 비슷한 상태에서 펄스장으로 환자분들 많이 치료를 저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예전에 고주파 했을 때보다는 결과는 좋고 그래서 제 기대하기로는 아마 정상으로 이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소리 없이 다가와 생명을 위협하는 심방세동. 우리나라에서 심방세동 환자는 지난 10년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방세동은 왜 생기는 걸까? 심방세동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이다. 장기간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심방 근육이 두꺼워지고 심방 내 압력이 상승해 전기 신호 경로가 손상돼 심방세동이 발생한다. 당뇨도 심방세동의 주요 원인으로 고혈당이 심장신경과 혈관에 염증과 손상을 일으켜 심장의 전기 신호를 불규칙하게 만든다. 또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도 심방이 변형돼 심방세동을 일으킬 수 있다. 술은 심방세동을 유발하는 생활 속 가장 큰 위험 요소. 심장 전기 회로를 교란시키고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방세동 발작을 일으킨다. 이외에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 수면 무호흡증, 스트레스, 비만 등이 심방세동을 유발하는 원인들이다. 하지만 심방세동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 뇌졸중을 일으킨다는 것도 몰라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니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찾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복싱을 10년 넘게 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는 박종우 씨. 얼마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이 차고 어지러워지는 심방세동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6: 작년 5월 달에 어깨가 갑자기 아파가지고요. 근데 그 시정근개 파열이라는 진단 받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할 때 마취 과정에서 심전도 검사에서 부정맥 증세가 있다고 수술 끝나고 다른 의료기관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 해가지고요. 심적으로 첫째 우울해졌고요. 많이 무기력해졌어요. 일도 첫째 일도 못하게 됐고 하루 종일 집에만 앉아있고.
0: 제빵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심방세동 증상 때문에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되었다. 그때 이상을 느낀 박종우 씨.
4: 가슴이 갑자기 막 올라오는데.
0: 두근거리는 심방세동 증상이 시작됐다. 증상이 생기면 습관처럼 스마트워치를 확인한다.
4: 심방세동이라고 또 뜨네요.
7: 워치는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4: 처음 증세가 나타나는 거 바로 그 체크하는.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어쩌다 보면 하루에 몇 번 안 일어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하루 종일 그럴 때도 있고.
0: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
4: 예전에는 좀 누워있으면 좀 나아졌는데요. 요새는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한 번 증세가 일어나면 또 꽤 오래 가요.
0: 증상이 심해지면서 걱정이 많아졌다.
4: 혼자 있을 때가 제일 걱정되죠. 혼자 집에 있었는데 오전에 갑자기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0: 일찍 병을 알아차렸더라면 좀 나았을 텐데 뒤늦게 병을 알게 돼 약을 먹어도 좀처럼 증상이 나아지질 않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생기는 부정맥과 심방세동을 확인하기 위해 홀터 검사를 받기로 했다.
8: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심전도가 계속 자동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진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기록이 나오니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증상이 있을 때는 이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되세요. 한번 이렇게 버튼을 딸깍 하고 눌러보세요.
0: 요즘은 이러한 무선 패치형 홀터 검사로 인해 보다 편리하게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8: 심전도가 이렇게 기록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의 홀터 검사는 24시간 동안만 기록이 되는 한계점이 있었었는데요. 3일, 뭐 8일, 14일 이렇게 더 이렇게 길게도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맥을 진단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0: 해치형 홀터 심전도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9: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앉으십시오. 자, 좀 최근에 좀 증상이 좀 어떠셨어요?
4: 약 먹는 중에도 심방 증세가 좀 많이 나타났어요.
9: 예, 저희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그래도 약 드시면서 대부분 이제 정상적인 맥으로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심전도 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심방세동이 재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힘드신 게 심방세동이 재발되는 걸 느끼시는 것으로 보이고 만 3일 정도 검사를 했던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심방세동 부정맥 상태로 있었는지 이렇게 다 저희들이 감지를 할 수 있게 되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잔떨림이 보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심방세동의 심전도인데 약에 결국엔 저항성이 생기고 이렇게 심방세동이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시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0: 검사 결과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9: 심방세동 환자 전체를 놓고 이제 증상을 확인을 해보면은 가장 흔한 증상이 이제 무증상이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환자가 정확히 이 심방세동으로 인한 증상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정말 무증상인 경우부터 해서 이게 만성적인 피로나 약간의 어지러움 뭐 그냥 그 정도의 느낌만 이제 가지는데 이제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이제 무증상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유 없이 가슴이 벌렁거리고 불안한 증세를 또 느끼시면은 이제 소위 많이들 얘기하는 공황 발작이나 이런 정신과적 증상과도 또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매한 증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제 간과하지 말고 결국에는 맥박을 짚어보고 아니면 심전도를 찍어보고 이것이 결국에는 심방세동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심방세동으로 인한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70세 김복자 씨. 며칠 전 어지럽고 숨이 쉬어지지 않아 119를 불러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찾았다.
10: 쪼여보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서 119를 불렀어요. 응급 치료를 받고도 있는데도 계속 지금 쪼여오고 어지럽고 그런 거예요. 안 좋으니까 그냥 어린이들이 막 달려오시더라고요.
11: 또 중인거리는 증상 있거나 하면 저희 바로 깨주세요.
12: 매일 수술 다쳐 잡고 있어요.
10: 또 오고 있어.
7: 아, 지금 또 그러세요?
0: 수시로 찾아오는 가슴 통증. 지난달에도 응급실에 실려왔을 정도로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다.
9: 네, 이제 지난달에 응급실로 한번 오셨었죠. 그때도 막 많이 네. 두근거리고 힘드셔서 그때 심전도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심방세동이 재발돼 있고 굉장히 막 떨리면서 빠르고 불규칙한 네. 이런 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응급실 왔을 때 이게 저희가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다가 네. 발견하게 된 건데 예. 이렇게 세동이 뛰다가 이건 거의 한 지금 8초 가까이 심장이
10: 그랬어요.
9: 멎은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예, 까무러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한 3초, 4초만 넘어가도 증상을 느끼시게 되는데 이렇게 7, 8초 동안 맥이 이제 끊기게 되면은 병원에 계실 때 이런 게 확인이 되어서 다행이지 안 그러면 뭐 계단에서 구르실 수도 있고 정말 운전 중에 정신을 잃으신 분들 크게 다치는 분들도 계세요.
0: 8초 동안 심장 박동이 멈추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 심방세동이 오래 지속되면 빠른 빈맥과 느린 섬맥이 반복되는 빈맥 섬맥 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빈맥이 느려져서 섬맥이 되거나 잠시 멈추는 동정지가 나타나기도 한다.
9: 심방세동이 가다가 딱 멈추는 순간에 거의 한 7초, 8초 이상 심장이 뛰지 않는 그런 빈맥 섬맥 증후군이 굉장히 심하게 생겼다는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확인해 보니까 역시 그래서 응급실에 계신 동안에도 거의 한 세 차례 정도 그런 이벤트가 반복이 되어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부상의 위험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또 환자분이 좀 지내실 수 있는 무선 심박동기를 희망하셔서 내일 시술할 때 한꺼번에 함께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0: 김복자 환자의 경우 심방세동을 치료하기 위한 펄스장 절제술과 심장이 멈추는 동정지를 막기 위한 무선 인공 심박동기 삽입술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펄스장 절제술을 위해 대퇴정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한 뒤 좌심방의 폐정맥과 연결된 부위에 고압 전기 신호를 보내 이상 신호를 보내는 세포들을 죽인다. 무선 인공 심박동기는 유선에 비해 크기도 작고 배터리 일체형이어서 전기선을 연결할 필요가 없다. 대퇴부에 카테터를 넣어 무선 인공 심박동기를 원하는 위치로 보낸 뒤 갈고리를 이용해 근육에 고정시킨다. 이후 동정지가 발생할 경우 박동기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 박동을 유도하게 된다. 김복자 환자의 시술이 시작되었다. 7년 전 냉각 풍선 절제술을 받았는데 심방세동이 재발한 상황이어서 심장 3D 지도를 꼼꼼하게 살피며 이상 전기 신호가 나오는 부위들을 찾아낸다.
9: 자, 앞쪽 좀 보여줄까?
0: 펄스장 절제술은 환자 상태에 따라 사용하는 카테터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꽃무늬 카테터는 심장 벽면을 도장 찍듯이 넓게 시술할 때 주로 사용된다.
9: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더 넓지 결국에는. 이렇게 한번 가죠. 네, 시작할게요.
0: 전기 충격이 가해지자 환자의 심장 박동이 달라졌다.
9: 바로 시그널은 없어졌고, 자, 갑시다. 한 번 더.
0: 문제를 일으킨 폐정맥 부위에 시술을 이어나간다.
9: 이것도 세이브.
0: 환자의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9: 오케이. 이제 펄스장 절제는 마쳤고, 이제 무선 심박동기 삽입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몸 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0: 카테터 끝에 연결한 무선 인공 심박동기를 대퇴부 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밀어넣는다. 박동기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면 갈고리를 돌려서 심장 벽면에 고정시킨다.
13: 한 바퀴, 세이프. 세이프. 0.4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괜찮으면 디스커넥 할게요.
14: 4.75 4.5
13: 좋네요. 오케이. 세이브 해놓읍시다.
9: 총알 같이 생긴 그 기계가 박동기의 모든 기능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배터리까지 함께 일체형으로. 그래서 심장 이제 벽에다가 이제 심어 놓게 되면은 이제 심장 바깥으로 어딘가 연결되는 어떤 선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피부 밑에 만져지는 그런 이 박동기 이 주머니 포켓이 없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좀 나아진 방식이 되겠습니다.
0: 심방세동이 무서운 건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머리로 날아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40대 초반의 직장인 박범철 씨. 2년 전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극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뇌졸중이 왔다.
15: 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전에는 뭐 그런 전조증상이라든가 이런 증상은 전혀 없었고 두근거림이라든가 아니면 뭐 덜컹거림 같은 느낌도 사실 없었는데 갑자기 소주를 두 병 마시는 느낌? 한 번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마치 말을 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듯이 그래서 주변 동료들에게 좀 뭐 손짓발 짓으로 좀 도움을 구해서 급하게 이제 근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와서 많이 놀라고 당황했다. 그 원인은 바로 심방세동.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은 전조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심방세동으로 심장이 바르르 떨리면 힘있게 펌프질을 못해 혈액이 심방에 고여있다 응고되어 혈전이 만들어진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 대동맥을 타고 뇌로 올라가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이다.
16: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들은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뭐 일반인들보다는 한 3배에서 5배 이상은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심방세동 때문에 생기는 뇌졸중은 대부분 후유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이제 다른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이제 동맥경화증 때문에 그 경화반이 생겨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병변 자체가 작아요. 근데 심방세동에 의해서 오는 뇌졸중은 심장 안에서 혈전이 이렇게 날아가서 머리의 혈관을 막는데 이게 큰 혈관을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런 치명적인 뇌졸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원인이 대부분 심방세동인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박범철 환자의 경우 심방세동 외에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 있어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13: 일반적인 이제 심방세동 조동맥 외에 조금 저희가 다른 종류의 뭐 심방성 빈맥이나 다른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심전도도 함께 좀 관찰이 되어서 오늘 저희가 이제 심방세동에 대해 기본적인 펄스장 절제를 시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전기생리 검사를 통해서 다른 또 치료를 요하는 그런 빈맥성 부정맥이 있으면은 그것까지 함께 치료해 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좀 보여줘.
0: 시술이 시작됐다. 그런데 환자의 심장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다. 작은 자극에도 빈맥이 심하게 발생했고 문제를 일으키는 부위가 좁아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이 필요했다.
13: 우심방에서 보이는 이제 심방 조동, 심방 빈맥, 심방 조동에 대해 일단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0: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은 점을 찍듯이 촘촘하게 시술할 수 있어 좁은 부위를 시술할 때 적합하다. 다만

0: 고온으로 시술하기 때문에 자칫 주변 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
1: 점을 이쪽에서 좀 찍어주세요.
0: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중하게 한 땀 한 땀 시술해야 한다.
1: 됐지? 그 다음에 아까 하의 로어를 확인했고 그럼 이제 우리 들어갑시다.
0: 이번에는 펄스장 절제술을 할 차례. 동그란 카테터를 이용해 1500볼트에 달하는 고전압 전기 충격을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쏜다.
1: 갑시다. 지금
0: 전기 충격을 쏘면서 맥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1: 네. 됐어.
0: 이상 신호가 나오는 부위들을 찾아 하나하나 다 고전압 전기 충격으로 문제 세포를 파괴시키자 조금씩 맥박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2: 조금만 자극이 돼도 그런 심방 빈맥, 심방 조동이 계속 유발이 되는 이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서 먼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심방 조동에 대한 매핑을 먼저 했고 그것을 이제 해결해 준 뒤에 좌심방으로 넘어가서 이제 심방 세동에 대한 매핑과 치료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0: 시술 후 유이태 교수가 환자를 찾았다.
1: 박범철님.
3: 네.
1: 예,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 네.
1: 6시간 정도는 잘 누워 계시면 이제 지혈이 될 겁니다. 네, 그럼 그 이후부터는 조금 앉아 계시거나 걸어 다니셔도 돼요.
3: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1: 네.
3: 이상적으로.
1: 그래서 지혈에 문제 없으면 내일 퇴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은 좀 많이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아, 네.
1: 예, 예. 항응고제는 앞으로도 계속 잘 드셔야 됩니다. 이 뇌졸중 재발하지 않도록.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제가 앞으로 계속 잘 관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1: 그래요.
0: 증상이 사라져서 약을 거르고 업무상 술을 입에 댄 것이 화근이었다.
2: 요즘 약들은 약효도 좋지만 또 반감기도 짧아서 임의로 만약에 한 뭐 이틀, 3일, 일주일 이렇게 약을 중단하시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전혀 우리 몸속에 항응고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방세동이 있을 때 뇌졸중이 발생하는 그냥 그 위험 확률을 그대로 다 감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0: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심방세동. 만약 계단을 걷고 있을 때 쓰러지거나 운전 중에 실신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체육교사로 40년 가까이 운동장을 누비던 곽태룡 씨. 심방세동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4: 앞으로 쓰러지면서 시멘트 바닥 같은 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옆으로 떨어지면서 콧배도 부러지고 다 부러지고 그러면서 정신을 잃었죠. 그때 이제 딸이 없으면 아마 죽었을지 모르겠죠. 딸이 막 흔들어 깨우고 막 그러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응급실로 왔죠.
0: 지난해에도 뇌경색으로 쓰러져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기적처럼 살아났는데 이번에 또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다.
5: 작년에 같은 경우 뇌출혈이 있을 때는 정말 살아서 나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밤 못 넘긴다고 식구들 다 불러서 이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상태로는 밤 넘기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또 그 밤 사이에 살려주셨어. 낙담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하니까. 자기 또 살 수 있는 거지.
4: 어찌 뭐 힘 안 든 게 어딨어 세상에. 다 힘 문제 뭐. 어떻게 이겨내냐가 문제지 뭐.
5: 이번에도 또 파이팅 합시다.
4: 매번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네.
0: 심방세동 환자는 혈전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를 먹지만 뇌출혈이 생긴 경우 지혈이 안 될 수 있어 항응고제 복용을 멈춰야 한다.
6: 시술 후에 경과가 아무리 좋아도 뇌졸중 병력이 있으시고 심장 안에서는 언제든지 혈전이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약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항응고제라. 항응고제가 하는 역할이 피를 쉽게 말하면 좀 묽혀주는 거. 그래서 지혈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뇌경색을 예방하려고 드렸던 항응고제의 영향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머리가? 그때 통증이?
4: 평상시에 두통하고 좀 달랐어요.
6: 갑자기 느껴지셨어요?
4: 예.
6: 그냥 이게 뇌출혈이에요. 요게 밝은 하얀색.
4: 아, 예. 예.
0: 뇌출혈로 뇌 한가운데 피가 고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6: 좌심방 귀, 좌심방 이라고 하고, 그래서 약간 뭐 귀처럼 생겼다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피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잘 빠져나오지 못하고 피가 잘 고이게 되고, 심방세동이 와서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떨어버리면 혈전이 생기기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0: 좌심방이에서 심방세동 환자의 혈전 90%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마개로 좌심방이 입구를 막아서 혈전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좌심방이 폐색술을 하기로 했다. 좌심방이 폐색술을 하기 위해선 보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
7: 제가 입에다가 마취 스프레이 뿌려드릴 거예요. 약이 조금 쓰고요. 10초 있다가 삼키세요. 위 내시경보다 두꺼운 관이 목구멍 안으로 들어가요.
8: 저희 검사 시작할 거예요. 목에 관 닿으면 바로 꿀꺽 하세요.
7: 꿀꺽.
0: 좌심방이가 식도 바로 앞에 있어 경식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좌심방이 입구의 크기도 재고 혈전 유무를 파악한다.
6: 혈전을 예방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좌심방이 안에 이 기구가 마개가 들어가서 꽉 제대로 막아야 돼서 남아있는 혈류 흐름이 없도록 좌심방이의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해서 그 마개가 적절히 폐색해주도록 하는 게 주요점이 되겠습니다.
0: 심방세동이 있으면 뇌졸중을 일으키는 혈전 생성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를 복용한다. 그런데 곽태룡 환자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뇌출혈이 발생해 항응고제를 복용하면 출혈 위험성이 올라가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혈전의 90%가량 만들어지는 좌심방이 입구를 마개로 막는 좌심방이 폐색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대퇴정맥을 통해 카테터를 좌심방으로 보낸 뒤 좌심방이 입구에 마개를 위치시키고 부풀려 혈액의 유입을 차단한다. 시간이 흘러 살이 덮이면 입구가 완벽히 차단된다. 심장내과 김대훈 교수가 좌심방이 폐색술을 맡았다. 먼저 심장 초음파와 경식도 초음파 등으로 측정한 좌심방이 입구보다 1에서 2mm 큰 마개를 선택한다.
6: 31mm 하시죠.
9: 31mm 오픈하겠습니다.
0: 곽태룡 환자는 좌심방이 입구가 큰 편이어서 지름 31mm의 마개를 사용하기로 했다. 카테터를 이용해 마개를 좌심방이 입구까지 보낸다.
6: 한번 더 어드밴스 할게요.
0: 마개가 정확한 위치에 도달하면 심장 초음파를 보면서 마개를 부풀린다. 마개가 입구를 제대로 막아 피가 새지 않는지 확인한다.
10: 네, 이거 빨라간 거 띄워보겠습니다.
11: 이거 딱히 책임도 없네요. 생긴 겁니다. 네. 네, 좋네요.
6: 이게 시술하기 전에 좌심방이로 피가 새어 들어가는 저희가 조영제를 썼을 때 모습이고 저기에 마개를 넣고 나서는 네 이렇게 피가 여기까지 끝까지 새어 들어가지 않죠. 정말 혈전 생기지 않도록 좌심방이로 가는 혈류가 잘 막혔는지는 6개월 정도 후에 전선화 단층 촬영 CT 스캔을 통해서 조금 확인할 예정입니다.
0: 올해 72세인 마테오 씨. 작년 3월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해오다 증상이 재발해 어제 펄스장 절제술을 받았다.
12: 그 뭐 꾀병했던 사람처럼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걸으려고 하면 어지럽고 그리고 조금 계단을 오르려고 하면 숨이 차고 또 잘 때는 이 벽에가 척척하게 젖을 정도로 머리에서 이렇게 땀을 흘렸어요. 근데 어제 시술 받고 그런 증상들이 말끔히 싹 다 없어졌어요. 예, 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또 믿음이 갔었거든요. 근데 아이나 다를까 이 시술을 어제 받고 나니까 이렇게 180도 이 컨디션이 달라졌네요. 아주 좋습니다.
0: 펄스장 절제술을 받고 2박 3일 만에 퇴원하는 길. 예전보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집으로 돌아가면 가슴 통증이나 숨찬 증상 없이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시술 2주 후 무주에 있는 마테오 씨를 찾았다. 한층 건강해진 모습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다.
13: 나이 들수록 이 근육이 자꾸 빠지기 때문에 12개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3세트 하면 36개거든요. 이걸 아침 저녁으로. 저녁에도 이제 시술하기 전에는 너무 숨이 차고 그래가지고 이 운동을 못했어요. 한동안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시술 받고 나서 그런 증상이 그냥 감쪽같이 다 없어졌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0: 직접 사료를 만들어서 닭 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시술 받기 전 사료 포대를 옮기다 숨이 멎어 119를 불렀던 적이 있다.
13: 아,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고. 아침에 닭장에 가서 닭들 닭밥을 주는데 근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근데 순간적으로 이거 죽는 건가. 이 옛날 같으면 이게 죽는 병이거든요.
0: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되찾은 소중한 일상.
13: 닭살에 소금도 들어가.
0: 앞으로 아내와 함께 닭을 키우면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다.
13: 인생을 두 번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 같은 불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아마 저처럼 정상을 회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일상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한다는 거 그 이상의 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오령아, 산책 가면 좋지? 응? 좋아가지고. 오로지 일편단심, 얘는 나만 좋아해.
0: 강아지랑 산책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다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13: 여기 이 고개로 올라가는데 두 번, 세 번을 쉬어서 갔어요. 숨이 차가지고.
0: 심방세동. 적절한 치료로 잘 관리하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 쉬지 않고 일하는 심장. 여름철 무더위에 지쳐있진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한다.
2: 심방세동은 적절하게 관리받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심부전과 같은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병입니다.
14: 하지만은 조기에 진단해서 적절하게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2: 그래서 맥박을 짚어봤을 때 혹은 혈압계에서 불규칙한 맥박이 감지가 된다면 절대 관가하지 마시고
14: 작은 변화에 꼭 귀 기울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전목마를 누군가가 나를 태웠는데 절대 내려주지 않는 회전목마를 타는 것처럼
15: 버스 대기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 누웠어요. 들어누웠어요. 이거 완전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16: 아니요. 그냥 뭐 머리가 무거워요.

0: 잠깐만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거나 아니면 똑바로 걷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거나 이상이 생기면 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 그냥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좀 많이 어지러워서.
0: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정신적인 문제로 갈 수 있고.
2: 정면?
0: 네, 그냥 정면이라고.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한
3: 싫어요?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군님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1: 뭐예요? 혹시 이 꽃 이름이 뭔지 알아요?
0: 예쁜 꽃?
1: 예쁜 꽃? 예쁜 꽃. 아, 이 꽃 이름이 뭐 같습니까, 이거?
0: 예. 하얀 꽃?
2: 목련인가?
1: 땡? 목련 아니에요. 네.
0: 근데 갑자기 꽃 이름은 왜?
1: 아니, 그 엄마 사진첩에 보면은 꽃들이 참 많잖아요. 가끔씩 보내주시고.
3: 맞아요.
1: 저도 이제 사실 그 특이한 꽃들 보면은 조금 그 사진을 좀 찍게 돼요.
2: 꽃 진짜 사진 찍어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1: 많죠, 많죠.
2: 왜냐면은 그 네. 찍으면은 꽃의 맞아요. 이름 알려주는 앱들 되게 많이 맞지. 있으니까. 네.
1: 아니,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나무나 꽃 같은 경우 식물 이름을 어느 정도 좀 알아요. 그 과학자들인데 알지 않겠어요?
0: 잘 몰라요. 남들 아는 만큼 뭐. 꽃 종류는 네. 일부는 좀 알고 있어요. 중학생 때 그 어머니가 꽃꽂이 사범을 하셔가지고 동양 꽃꽂이를 한
3: 종을 꽃꽂이를 했다고요? 아 진짜로?
1: 네. 아 진짜로?
0: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까지 비급해가지고 네. 동양 꽃꽂이에서 뭐 전부 금어촌이 거베란 이런 몇 가지 꽃꽂이 쓰던 것들은 어느 정도
1: 꽃꽂이를
0: 알고 있는데
1: 나무 같은 것도 좀 알아요, 나무?
0: 아, 나무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1: 아니, 근데 우리가 영장류 할 때도 뭐 배웠지만.

0: 안녕하세요.
1: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에서 식물분류학을 가르치는 김승철입니다.
1: 반갑습니다. 식물분류학 처음 듣거든요. 어떤 학문입니까?
0: 이 식물은 누구고, 그다음에 이 식물은 이제 누구하고 관계가 돼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진화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밝히는 굉장히 흥미로운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이분이 정말 그 식물들의 이름을 잘 아시는지,
2: 맞아.
1: 확인을 들어가도록 검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요 꽃 뭔지 아십니까? 자, 목련이라고 얘기 나왔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어떤 우매환자가 목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우매환자가 목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0: 우선 과부터 시작을 하면은 층층나무과예요.
3: 과부터 시작한다고요?
0: 층층나무 속에 네. 그 산딸나무라고 그래서요. 네. 그 코르네스 카오사라고 하는 네. 종입니다.
4: 산딸나무.
1: 네. 대단합니다. 몰랐죠?
2: 당연히 몰랐죠. 거의
5: 듣는 게 처음인데 모든 단어를.
2: 아예 모든 단어가 다 용어가 처음인데요.
1: 자,
2: 그랬어요?
1: 하나 더 준비했죠. 검증을 해야 되니까. 자, 요거 먼저 이분들. 자, 이분들 이게 뭐 같습니까? 무슨 꽃?
2: 철쭉 아니에요? 홍매화?
1: 홍매화?
5: 산철쭉이나 철쭉?
1: 산철쭉? 자, 교수님.
0: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연산홍이라고 그래서
5: 이름
0: 원예종으로 이제 재배되는 그런 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1: 연산홍이요. 네. 와, 이 어려운 것들을 탁탁탁탁 다 알고 계시네.
5: 근데 지금 보면은 진짜 멀리서 간단히만 보고도 구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뭘 보고 구분이 돼요? 꽃 잎이에요? 아니면 뭐 꽃받침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뭘로 보시는 거예요?
0: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꽃이거든요. 진달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꽃잎이 다섯 개 그런 형태를 이제 정확히 잘 갖고 있어서 이제 쉽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6: 교수님께서 섬 식물 전문가셔가지고 한국의 섬들뿐만 아니라
1: 엄청 많은데 한국의 섬이.
6: 네, 제가 알기로는 카나리. 네. 또 진화 생물학자들에게는 다윈의 갈라파고스처럼
1: 그렇죠.
6: 섬이 굉장히 상징적인 곳인데 섬 생물에 또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1: 닮으셨어요? 실제 안경 벗으시면 찰스 다윈 보면은 예, 수염도
2: 그러시고 길을 기르시네요.
6: 약간 묘하게 느낌이
1: 묘하게 느낌이 있으세요.
0: 네. 아닙니다.
1: 한국의 찰스 다윈. 에이시아의 찰스 다윈. 예, 저도 이제 식물은 일도 모르지만 찰스 다윈. 한국의 찰스 다윈과 함께 하니까 든든한 것 같습니다.

0: 이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근본적인 또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식물을 왜 굳이 분리하려고 하는 거죠?
1: 흥미로운 질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예. 그 저희 인간이라고 하는 종을 보게 되면은 결국 그 분류하는 동물이거든요.
0: 인간 네. 자체가요?
1: 네, 그래서 데프콘님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분류를 모르긴 하지만은 네. 그 분류를 할 수 있는 피가 몸에서 이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식물 분류 같은 경우는 어떤 식물이 과연 이제 먹을 수가 있고 아. 어떤 식물이 아. 약으로 사용할 수가
0: 예,
1: 있고
0: 예, 예. 독초와 약초요?
1: 어, 그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면에서 이제 시작한 학문이 이제 식물 분류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인간은 이미 분류하는 동물이에요. 맞긴 맞죠. 왜냐하면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저 사람은 나랑 맞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결이 맞아 안 맞아부터 시작해가지고
2: MBTI 따지는 것도 다 그렇지. 분류하려고 하는 본성이네요. 예.
0: 더군다나 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안 죽으려고.
3: 아, 그러네요.
0: 왜냐면 이제 독초라든가 약초라든가를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1: 그래서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그 후세대들은 저거는 독이 있어서 못 먹는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약용식물에 관한 연구가 사실 이제 처음에는 많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한 1세기 정도의 것까지 이제 거슬러 가게 되면은 디오스코리데스라고 하는 그분이 약물에 관한 효과에 따라서 이제 약용식물 한 500종 정도가 되는 거를 이렇게 분류하는 약물에 대하여
0: 대단한
1: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랬거든요.
2: 그 시기에요.
1: 500종에 대해서
2: 엄청난.

0: 거죠, 이거, 500주년.
1: 물류는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 1세기, 뭐, 이러면 완전 진짜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2: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1: 아니, 근데 그 시절에 그 아득한 옛날 식물학자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식물을 분류를 했나요?
0: 먹어보면서 했나? 이렇게 아무거 아, 너 먹어봐. 복골 먹으래가지고 이거, 어? 먹어봐. 먹어봐.
3: 아, 느낌이 안 좋은데, 오늘은.
4: 뭐 제가 그렇게 이제 분류하신 분은 이제 보지는 못하긴 했고요. 단지 이제 대부분 이제 외부 형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한 분류군을 이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분류군들이 이제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를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랬거든요. 잘 알려지고 우리한테 이제 가장 익숙하고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제 스웨덴의 우살라 대학에 계셨던 이제 린네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린네 들어보셨죠?
1: 들어는 봤습니다.
4: 네, 그래서 보통 린네가 저희 그 식물 분류학에서는 식물 분류학의 아버지라고.
1: 아, 식물 분류학의 아버지가 린네.
4: 예, 예.
1: 모든 분야에는 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2: 다 있죠.
1: 이쪽에서는 린네가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 린네 아빠, 우리 린네 아빠, 우리 린네 아버지는 어떻게 분류를 했습니까, 식물을?
4: 가장 잘 알려진 게 이제 섹슈얼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1: 섹슈얼 시스템
4: 말해야 될지는 모르긴 하지만
1: 섹슈얼 시스템
4: EBS에서 말하면 안 되겠죠 아마?
1: 아, 제목은 좋아요. 섹슈얼 시스템 식물에 섹슈얼을 집어넣는 게 참 쉽지가 않을 텐데요. 동물도 아니고.
4: 근데 이제 꽃을 보게 되면 꽃은 결국은 이제 생식 기관이거든요. 아, 그래서 꽃은 이제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고 그래서 이제 린네 같은 경우는 식물을 이제 분류를 할 때 결혼의 비유를 했어요. 이제 꽃받침은
1: 꽃받침.
4: 네, 꽃받침 가장 바깥에 있으면서 결혼 침대.
1: 이거 이게 침대다.
3: 전 집 생각했어요.
4: 꽃잎은 혹시 한번 모르
3: 꽃잎?
1: 꽃잎 이게 침대면 꽃잎은
3: 매트리스?
4: 침대에 있는 커튼.
1: 침대에 있는 커튼? 벌써 야한데요? 아, 그래. 페르시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3: 약간
1: 예예.
4: 수술은
1: 수술.
3: 남자.
4: 남편.
3: 남편.
1: 암술은 당연히
4: 아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비유를 해가지고 어떤 수술의 이제 수하고 이제 어떻게 배열이 됐는지에 따라서 이제 24개 이제 강의라고 해서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그 랭크를 써가지고 이제 구분을 했고요. 그 밑에 이제 강 밑에 있는 계층이 이제 오더거든요. 목인데 목은 이제 여자 그 암술의 수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예시를 들게 되면 이제 어떤 꽃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8개고 이제 암술이 하나거든요.
1: 1차 다부제?
4: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라틴 말로는 8개 수술이기 때문에 옥탄드리아 하나의 암술이기 때문에 모노자이나.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국말로 직접 번역을 하게 되면은 8명의 남편이 한 명의 아내와 여자와 한 방에 같이 있다.
1: 그게 엄청 파격적인 비유예요, 사실. 그죠?
4: 예, 네, 그렇죠.
1: 19금으로는 엄청나게 파격적이었을 텐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좀 했겠죠. 린네 아버지가 이래야 좀 더 관심을 받으니까 약간 그 당시 때 어그로?
3: 어그로.
4: 사실 공격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1: 그렇겠죠.
4: 시게스 베키아라고 하는 네. 독일 학자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가장 린네를 비판을 했어요.
1: 가장 공격했어요.
4: 공격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이제 학문적인 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굉장히 속되고 어떤 그런 용어를 사용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1: 관종이다.
4: 네, 그렇죠. 이제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제 린네가 이제 국학과에 이제 어떤 한 신종을 발견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속 이름을 스게스베키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어요.
1: 이거는 리스펙일까요? 매기는 걸까요?
4: 그 식물이 이제 어떤 식물이냐면은 악취가 나는 잡초예요.
1: 매겼네. 매겼어. 아, 복수다. 야, 새로운 거 찾아서 그냥 싫어하는 이름 붙여버리는 거예요.
3: 린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겠어.
4: 알겠어요. 그래서
1: 사람인 거죠.
4: 학계에서는 굉장히 좀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은 일반 대중들한테는 사실 굉장한 그 획기적이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식물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밖에 이제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식물들을 이제 채집을 하게 되고 그런 정말 획기적인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2: 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꽃을 보는 것과 이 이야기를 모르고 꽃을 보는 거는 완전히 보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예. 정말로.
0: 아까 여기 침대하는 몇 명이 있지? 뭐
1: 수술 찾는 거 아닌 거야? 수술 찾는 거 아닌 거야? 이제.
0: 남편이 몇 명이고 아내가 몇 명이 있는 거야? 하면서 열어보고 싶은 욕망이 들게끔 했겠네요. 네,
4: 그렇죠.
1: 덕분에 린네가 이 식물 분류학의 아버지가 그러면 된 거예요? 이 섹슈얼 시스템 때문에?
4: 섹슈얼 시스템 때문에 이제 분류학의 아버지가 된 거는 절대 아니고요. 린네가 이제 분류학에서 이제 두 가지 이제 공헌을 했는데요. 네.

0: 하나는 이제 이명법이라고 하는 그 명명법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기여는 이제 계층적 분류 체계.
1: 이게 그거죠.
2: 종속 과목 강문계.
3: 종속 과목 강문계.
2: 강문계.
3: 종은 이제 종이고 줄인 거 아니지? 태정태세 문단세처럼 줄인 게.
2: 맞아.
0: 조금 예를 들면 이제 서양 민들레는 민들레 속에 속하고요.
3: 네.
0: 민들레 속은 국화과에 속하고,
3: 국화과에 속하고.
0: 국화과는 국화목에 속하고,
3: 국화목.
0: 국화목은 이제 쌍떡잎 강에 속하고, 쌍떡잎 강에서는 또 이제 관속식물 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속식물 문 위에는 이제 식물계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하는 그런 그 계층적 체계를 모든 식물한테 지금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3: 종이
0: 있어요.
3: 제일 밑에 있는 거네요.
0: 네.
3: 그죠?
0: 민들레 같은 경우에도 서양 민들레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제 자색 민들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들레, 뭐흰 민들레 아니면 산 민들레 그런 민들레 종류가 서로 이제 비슷비슷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민들레 속으로 묶고요. 그다음에 민들레 속하고 이제 또 조금 연관된 그런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추속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모스라든지 아니면 해바라기라든지 아니면 다할리아라든지 어떤 그런 그룹들이 있는 거를 하나의 이제 과로 묶어가지고 국화과.
4: 학교에서는 보통 우리가 종속과목 강문계로 구분된다만 배우고는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식물을 넘어 동물까지 모든 생명을 다 말하는 데 쓰이고 있는 거예요.
0: 예, 그렇죠. 예. 리네어스가 이제 처음에 어떤 그런 체계를 만들 때 동물하고 이제 식물하고 이제 같이 그런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체계를 처음으로 제시해 준게 이제 리네어스가 굉장히
3: 리네가
0: 기여한.
3: 진짜 엄청 이렇게 체계를 딱 만들어주고 이 옛날에 리네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팍팍 들어와요.
0: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명법이라고 그래서 이명법. 그래서 이제 학명을 이제 두 개의 파트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1: 두 개의 파트로요?
3: 두 개의 파트.
0: 그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파트로 이제 이름을 이제 붙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폴리노미얼이라고 그러거든요.
1: 네.
0: 많은 이름으로 돼 있는. 그래서 이제 그두 개의 이제 파트는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속명.
1: 속명.
0: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종소명.
3: 종소명?
0: 린네가 여러 식물하고 동물한테 이제 이름을 지어주긴 했는데요.
3: 예.
0: 우리 사람 이름도 린네가 학명을 지어줬거든요.
1: 호모사피엔스.
0: 그렇죠.
3: 아, 그래요?
0: 호모 세피엔스 르네이어스거든요.
2: 오, 진짜요?
0: 네, 그렇죠.
3: 아, 그
0: 그래서 호모는 지너스고요.
3: 네.
0: 세피엔스는 이제 종소명이고 그 의미는 현명한 사람. 그래서 저희들은 다 흉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지어준 거는 이제 리네이어스고요. 린네고요.
1: 그 뒤에 리네어스라고 하는 거는 린네가 몇 명했다라는 뜻인가요?
0: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두 파트만 보통 이제 속명하고 이제 종소명을 얘기를 하는데요. 학명으로서 이제 완벽하기 위해서는 저자. 마지막에 이제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에 따라서 저자 이름이 이제 꼭 들어가긴 하거든요.
5: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종들에 보면 그 낙가이가 많잖아요.
0: 네, 그렇죠.
3: 낙가이. 그럼 그 낙가이라는 분이 찾아내가지고 그런 거예요?
0: 그렇죠. 이제 일본 식물 분류학자고요. 일본에 이제 지배를 당하고 있었을 때 낙가이가 이제 도쿄 대학에서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식물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발견도 하고 새로운 이제 분류군들을 이제 많이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식물들이 낙가이라고 하는 일본 이름이 저자 이름이 이제 항상 많이 이제 붙고 있습니다.
3: 그 속명, 종소명 있잖아요.
0: 네.
3: 속명이 뭐고 종소명이 뭔지 이거를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0: 그래서 속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규칙이 있어요. 가장
3: 첫 번째.
0: 그 글자는 대문자로 이제 해야 되고요.
3: 네.
0: 그다음에 이제 학명이 이제 라틴 기원이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이탈리사이즈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밑줄을 긋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라틴어라고 기원이 된 거를 이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안가에 가게 되면은 해당화라고 하는 꽃이 이제 굉장히 큰
3: 해당화.
0: 그 해당화 같은 경우는 이제 학명이 뭐냐면은 로자 루고사.
3: 로자 루고사?
0: 네. 그래서 로자라고 하는 속명은
3: 로자.
0: 로즈라고 하는 장미라고
3: 송이요?
0: 하는 라틴어
3: 근데 왜 로자가
0: 기원이고요.
3: 돼?
1: 그
0: 라틴어가
3: 로자예요?
0: 네, 그렇죠.
3: 아, 라틴어, 아, 로사.
0: 그 다음에 이제
3: 로사.
0: 종소명이라고 하는 루고사라고 하는
3: 루고사.
0: 의미는 이제 물결진.
3: 물결?
0: 아니면은 주름진.
3: 주름진.
0: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해당화의 잎을 보게 되면은 잎맥이 굉장히 깊게 이제 파여 있어가지고 잎이 이렇게 좀 주름져 보이거든요. 좀 물결 모양의 잎. 그래서 해당화를 이제 로자 루고사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5: 근데 이게 결국은 식물들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건데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이름 체계랑도

0: 근본적으로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성명이라고
1: 네,
0: 하잖아요.
1: 맞아요.
0: 명은 그 고유한 개인의 아이덴티파이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2: 보여주는
0: 되죠?
2: 거죠.
0: 그
1: 지칭하는.
0: 지칭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 성을 붙이는 거는, 사실 성은 요즘은 좀그 의미가 퇴색되긴 했지만, 예전에는 가문이라고 하는 게
3: 그럼
0: 되게
3: 어디시,
0: 강했잖아요.
3: 어디시,
0: 어디시,
3: 어디우시 이런 것처럼.
0: 성을 준다는 게
1: 그렇죠.
0: 결국은 그룹으로 묶는다는, 체계화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공헌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3: 친구 이름을 알면 얘가 어느 소속인지 이제 알 수가 있게 된 건데, 근데 만약에 새로운 식물을 진짜 제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쳐요.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연락을 하고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1: 뭐 당연히 이제 분리학자한테 한번 연락을 해주시면은
3: 예. 전혀
1: 그렇죠.
3: 새로운 식물을 발견했어요, 내가.
1: 이제 그 이전에 워낙 이제 분류가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어떤 새로운 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2: 거의 없어요.
1: 거의 적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송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주 드물지는 않아요. 이제 새로운 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3: 과는 이미 나올 만큼 나와가지고 새로운
1: 그렇죠.
3: 과가 나올 일은 없다.
1: 한국의 예를 들게 되면은 제주도 가보시면 이제 곶자라고 하는 그런 유니크한 그 생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양치식물의 종류긴 하나인데 굉장히 이상한 식물이 이제 하나 발견이 됐어요.
3: 발견했다는 걸 본인이 발견하신 거예요?
1: 제가 발견한 건 전혀 아니죠.
3: 뭔가 특이한 게 발견이 됐다, 제주도에서.
1: 2001년도에 이제 과학계에 이제 보고를 했거든요.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한국 이름은 이제 제주 고사리 3.
3: 제주 고사리 3. 한국
1: 3.
3: 이름은요?
1: 예. 그래서 이제 그 학명이 어떻게 이제 붙였냐면은 망규와 제주 NC.
4: 망규?
1: 사람 이름
4: 망규가
1: 같은데요?
4: 누구예요?
1: 그렇죠.
4: 김망규,
3: 망규 사람 이름이에요?
1: 네, 그래서
3: 망규 씨?
1: 망규와는 한국 식물 분류학자이시면서 이제 양치 식물을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하신 고 박망규 박사님의 이제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망규아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3: 박사님이구나.
1: 이제 뭐 제주 NC 같은 경우는
2: 제주 같은.
1: 제주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 NC라고 이렇게 명명을 짓고 그랬습니다.
3: 그러니까 새로운 속은 박사님 이름으로 짓고 종은 제주도.
1: 네, 그렇죠.
3: 제주도로 이제 이름을 지었다.
1: 그는 이제 명명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로 이제 이 새로운 종을, 과학계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대중들한테 전달할지 고민을 해보면서 이제 결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조금 정치적이기는 할 수가 있기는 한데요. 이제 2009년도에 지의류라고 해가지고,
3: 지의류.
4: 이끼 같은 건가요?
1: 이끼 같은 건 아니고, 이제 조류랑 균류랑이 공생하는, 그죠? 바위에 이제 딱 붙어서 사는. 그래서 이제 그 지의류를 발견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오바마 이름을 따가지고.
3: 아, 진짜요?
4: 진짜로요?
3: 왜요? 오바마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1: 아마 이제 과학에 이제 굉장히 많이 또 기여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의류 학자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헌정을 하면서 더 과학계에 이제 많은 관심도 갖고, 그 다음에 서포트를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바마에라고 하는 어떤
3: 오바마에?
1: 종소명 이름을 지었어요.
3: 아까 오빠 만세 이런 느낌이 있네요. 오바마에.
1: 속명은, 케플로카파라고 하는 그런 속명이고요. 그 다음에 종소명은 오바마에.
3: 와, 대박이다. 이렇게 되면은 나도 기대는 좀 해볼만 하네.
0: 뭐 하나 찾아서 이름 붙여드려요?
3: 아니요. 나도 과학계에 뭐, 나름대로 기여는 한거 아닙니까? 아니, 뉴비들 내가 많이 끌어들였잖아요, 나중에. 우리 초등학생들, 나 밖에 나가면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애들이랑 같이 너무 열심히 본다고 맨날 그러는데요. 나도 과학계에 기여는 한 거니까, 하나, 속 하나 발견하시면, 저 이름 하나 붙여주세요.
4: 네. 얼마나,
0: 데프코니우스. 이름도 멋있다.
3: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과학계에서 원래 새로운 물질이나 세포를 발견하면 그냥 바로 발견한 사람 이름 딱 갖다 붙이는데, 식물 쪽은 안 그래요?
1: 제가 알기로는 내가 어떤 한 식물을 신종을 이제 발견하고 그랬는데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하고 그럴 때뭐 나중에 이제 식물 분류학자가 돼가지고 뭐 새로운 종을 이름을 고민하고 그러면은 승철이 아이라를 이제 꼭 기억을 해가지고.
3: 승철이 아이.
4: 아, 왜냐면은 내가 발견하면은 못 붙이니까.
5: 청탁 아니신가요?
1: 아니, 청탁은 아니고요. 아니, 또뭐 굳이 이렇게, 교수님 제가 이름을 붙여도 될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4: 언제나
1: 무조건, 얼마든지 모든 속에 붙여도 상관없다고.
3: 아, 우리 교수님도 은근히 기다리고 계시네.
1: 아이,
3: 어쨌건 이 식물학계에서 내 이름이 들어간 식물을 하나 만나 따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꼭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식물 이름은 그렇게 어떤 특별한 과학자라든지 아니면 존경하는 분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헌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대부분의 어떤 뭐 지역을 또 잘 설명을 해주기도 있어요.
3: 그래서 아, 발견 지역.
1: 네, 그렇죠. 네. 그 발견 지역에. 그래서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가장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추위가 이제 구상나무거든요. 구상나무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고유종이고 이제 윌슨이 이제 처음 제주도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신종으로 기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상나무의 이름은 Abies coreana.
3: 코리아나.
1: 코리아나.
3: 오, 코리아나.
1: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역적인 걸로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게끔. 당연히 이제 그게 우리 고유종이구나. 네. 그걸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0: 구상나무 크리스마스 트리가
1: 우리 고유종이에요.
0: 고유종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고유종. 그걸 어떻게 지금 다 외국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1: 윌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여러 식물을 이제 채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채집해 간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구상나무였고 이제 그런 구상나무가 또 이렇게 잘 개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로서 이제 굉장히 잘 할 수가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지너스 네임을 보거나 속명을 보거나 아니면 종소명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식물의 어떤 특징적인 거에 관해서 이제 좀 알 수가 있고 그래요.
3: 옛날에는요, 형태를 보고 식물을 분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대는 이제 이 식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달라졌습니까?
1: 그렇죠. 이제 모든 거가 이제 DNA를 통해서 이제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3: DNA.
1: 네, 그렇죠. DNA. 그래서 결국 이제 DNA는 이제 염기 서열이고요. 그 염기 서열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류 체계를 이제 새로 이제 정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식물 그룹들 간에 이제 염기 서열을, 동일한 염기 서열을 이제 비교를 함으로써 네네. 공통 조상을 공유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관계를 이제 정확히 이제 밝힐 수가 있어요. 추론을 할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2: 네. 아, 그럼 달라지는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1: 사실 이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그 많이 알던 과라든지 아니면 네. 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순식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맞아요. 뭐 자리 이동도 하고 이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죽독과하고 이제 밥주가리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협죽독과하고 이제 박주과리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형태적으로 보면은 너무 틀려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이제 과로 이제 인식을 하고 그랬는데 DNA에 의하면은 이거는 하나의 과로 이제 합쳐야 된다. 아. 이제 그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단계통이라고 하는 대통학에서 공통조상에서 기원된 모든 분류군을 포함을 한 게 이제 단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속 같은 경우에는 공통 조상에서 기원된 모든 종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과 같은 경우에는 그 공통 조상에서 기원된 모든 속들이 포함이 돼야지 그 과가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제가 영천이씨인데 영천이씨는 어떤 사람들이 영천이씨냐? 우리의 영천이씨 시조인 이문한이라고 하는 이 시조로부터
3: 많이 알고 있네.
6: 네, 뿌리가 깊네요.
7: 지어낸 걸 수도 있어요, 지금.
0: 지어낸 거 우리 문중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요.
3: 문중 사람들. 확실히 달라.
0: 근데 왜냐면 그 시조 한 명으로부터 이제 어쨌든 이게 북의 사회니까 북의 기준으로 보면 쫙 나온 그 자손들이잖아요. 이게 단계통군이라고 했을 때 그 시조 한 명을 딱 자르면 그 밑에 그 후손들 다 딸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속인 거예요.
3: DNA로 그럼 조상 같은 거 따진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0: 그러니까 식물계의 이문한 할아버지 같은 존재를.
3: 식물의 조상은 그럼 뭡니까? 조상을 알아보죠. 아까 계통도 말씀하셨죠, 계통.
1: 그렇죠. 예. 예. 계통은 이제 결국 이제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3: 그렇죠.
1: 이제 그 진화 시점의 한때에 가장 최근에 그 공통조상이라고 하는 반 김도 아니고 반 육상 식물도 아닌 어떤 그런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긴 하지만은 네. 그런 공통 조상을 쉐어하고 있다는 거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봤었을 때는 육상 식물하고 가장 가까운 거는 당연히 담수에 있는 이제 녹조류긴 하지만은요. 더 밖으로 이제 나가게 그렇죠. 되다 보면은
3: 네,
1: 결국에 이제 홍조류라고 하는 그런
6: 미역 같은 애들.
1: 기음 같은 거예요. 미역은 이제 갈조류고요. 그래서 홍조류 이제 붉은 색소를 갖고 있는 그 홍조류가 녹조 식물하고 가장 가까운 최근의 공통 조상을 공유하고 있어요.
0: 우리는 육상 동물이고 육상 식물에 친숙하니까 네. 김, 뭐 다시마,
3: 미역
0: 다 그냥 해조류라고 퉁치잖아요. 네, 네. 근데 계통적으로 보면 되게 신기한 게
3: 계통적으로
0: 김이랑 뭐 장미 네. 얘네들이 김이랑 다시마보다 훨씬 가깝다.

0: 가까운 친척들인 거예요.
1: 맞습니다.
2: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김이랑 미역이 있는데 왜 김이 더 장미나 장미주 쪽으로 더 친해요? 왜요?
1: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형태를 보고 특징을 보고서 이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는 한데요. 네. 우리 진화적인 관계를 보여준 어떤 개통학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은 가까이 연관이 안 된 그룹이라는 거를 진화적으로 이제 다른 개통인 거를 알게 되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모든 생물을 이제 분류를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2: 바다에 있는 김이나 미역, 다시마들이 있지만 김은 맞고 네. 다시마나 미역하고 김은 걸어온 길이 좀 다르다.
1: 그렇죠.
2: 라는 거죠.
1: 네, 그렇죠.
3: 가문이 완전 다른
2: 가문이 다르다. 다르다.
3: 그래서 다시마랑 미역은 갈조류.
2: 갈조류.
3: 갈조류. 네.
2: 아, 다시마랑 미역 소속이 속이
1: 갈조류고요.
2: 김은
3: 홍조류인데.
2: 홍조류.
3: 홍조류는 우리 녹색 식물들이랑 매우 가까운 친척이고.
2: 아, 야, 김이 녹색 식물이랑 가깝다는 게 네. 너무 신기하네.
3: 근데 다시마 미역은 엄청 먼 애들이잖아요.
2: 아, 네. 오히려 녹색 식물하고 먼 애들이다. 다시마랑. 아니 그럼 다시마랑 미역은 어디 소속이에요?
3: 핵과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생물들을 진핵 생물이라고 하거든요.
2: 진핵 생물.
3: 이 진핵 생물에 식물, 동물, 버섯, 뭐 아메바 웬만한 애들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세균 같은 애들 빼면 엄청 큰 가문이에요. 이게 이 가문이 네 개의 가문으로 나눠지는데 식물 모든 식물이랑 김이랑 한 가문에 들어가고 거기에 미역, 다시마, 그렇죠. 이 갈조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다른 거예요.
4: 갈조류 강력하네.
3: 네?
4: 갈조류가 강력하네. 갈조류가...
3: 근데 서로 이제 역사 동안 김이랑 사실은 미역이랑 되게 비슷하게
1: 비슷해 보이죠.
3: 일종의 수렴 진화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2: 수렴 진화.
1: 네, 그렇죠. 이제 수렴 진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상은 틀리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가문은 틀리긴 하지만은 어떤 비슷한 형태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진화 패턴을 양상을 이제 수렴 진화라고 그러거든요.
2: 그래서 가문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형태가 자라나는
1: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또 평행 진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자연에 있는 그런 선택 압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인장 같이 그렇게 물도 보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잎 같은 게 많이 없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른 계통에서 그런 형태가 비슷한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2: 다른 계통에서
1: 이제 그런 예가 이제 수렴 진화 아니면 이제 평행 진화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기작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래요.
5: 그러면은 전통적인 분류 체계가 있었을 거고 네, 아까 네. 계통적인 분류 체계가 나왔을 때 분류 체계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1: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뭐 연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수련하고 이제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보면은
4: 같은 거 물에 사는 연꽃 수련인 거 아니에요?
1: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진 보시면 이제 사실 뭐 물에 살고 뭐 잎도 비슷하고 그러죠.
2: 뭐 살도 비슷하고 예, 예.
1: 꽃잎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네네. 또 수술도 굉장히 많고.
2: 네. 항상 데프콘 같아요. 네. 네.
1: 근데 이제 한때는 그래서 연꽃하고 그 수련이 네. 한 과에 속했었어요.
2: 한 과로.
1: 한 과에. 그다음에 비슷하니까. 연꽃을 그 수련과의 한 악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DNA를 열어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계통인
2: 왜 그렇지?
1: 거로 이제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그 연꽃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이제 누구하고 이제 가장 가깝냐면은 거리에서 이제 많이 심어져 있는 그 플라타누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3: 플라타누스 나무요?
1: 플라타누스 나무.
2: 왜죠?
5: 나무하고 얘하고 비슷하다고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은 그 프로테아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 꽃꽂이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꽃 중에 하나인데
2: 아, 너무 다른데.
1: 그런 식물하고 더 이제 최근에 공통 조상을 이제 공유를 하고 있어요.
2: DNA로 뭐
1: DNA를 봤더니
3: 친자 검사를 해봤더니
1: 네, 그렇죠.
3: 연꽃이랑 수련이랑 가까운 게 아니라
1: 네.
3: 연꽃이랑 플라타누스랑
1: 플라타누스랑 프로테아 그룹이랑 더 가까운 네. 거예요.
4: 유전자 검사 없이는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던 거잖아요.
1: 형태적으로 이제 사실 굉장히 비슷하고 서식처도 비슷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밖에 추측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2: 그럼 반대로 이제 다른 계통인 줄 알았는데 아예 친척인 경우도 또 있을 거예요.
1: 그렇죠. 혹시 또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데프콘님한테.
2: 저한테요?
1: 예. 네. 케일, 뭐 아니면 카울리플라워, 브로콜리, 그 다음에 콜라비. 어떤 게 친척일 것 같아요?
5: 브로콜리하고
4: 콜리플라워. 콜리플라워는 엄청 닮았잖아요.
1: 네, 그렇게, 그렇죠. 이제 형태적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틀리긴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그 모든 품종들은 동일한 야생종인 하나의 야생 양배추에서 전부 기원이 된 거예요.
2: 그러니까 원래 조상이 야생 양배추가
1: 야생 양배추 있는데 한 종에서 동일 종에서
2: 케일이나 이런 데 다 나왔다고요?
1: 그렇죠. 이제 다른 부위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굉장히 선택을 통해 가지고 그런 모든 채소가 이제 된 거예요.
4: 그러면은 그 학명이 달라요, 다?
1: 학명은 똑같아요.
2: 아,
1: 그 브레세카 올라리시아라고 하는 그런 야생 종에서 기원이 됐고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화서인데요.

0: 꽃 차례인데 그 나중에 이제 브로콜리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한달 정도 까먹으시면은 유채꽃 같은 게 펴요.
1: 펴요, 진짜요.
2: 해봤어요.
0: 그런 거 봤었을 때
1: 대단한데 냉장고에서?
3: 냉장고에서 펴요.
1: 저는 양파나 감자꽃을 봤거든요.
2: 진짜?
0: 그래서 그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유성생식의 꽃을 이제 선택을 한 화석을 선택을 한게 된 거고요. 칼리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무성생식인 그 하얀색이죠. 그래서 무성생식의 이제 화석을 선택을 한 거고 케일 같은 경우 뭐 당연히 이제 잎을 이제 선택을 한 거고.
1: 야생 양배추가 막 브로콜리나 이런 애들한테 다 그냥 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야 좀 되게 신기한 것 같긴 합니다.
2: 저도 그 사람이 만든 건지도 몰랐어요.
1: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이게 개통수로 분류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족보 같은 게 있나요? 개통수로 딱 뭐 만들어진 그런 족보. 네.
0: 2024년도에 이제 네이처 저널에 나온 현아식물의 이제 족보거든요.
1: 현아식물의 족보.
0: 이제 꽃피는 식물의 이제 족보라고 이제 유전자 DNA 족보긴 한데요. 네. 이제 영국에 있는 이제 큐 식물원에 있는 연구자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세계 식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9,500종.
1: 네?
0: 그다음에 8,000소교.
1: 8,000소개 9,500종?
0: 그걸 이제 DNA 연구를 통해가지고 처음으로 현아식물의 족보를 이제 만든 게 이제 이 개통수예요.
3: 2024년에
1: 얼마 안 됐네.
3: 처음으로 했어요.
0: 처음으로요. 이제 분류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족보를 통해서 사실은 뭐 이제 새로운 종을 이제 발견을 하는데 일단 뭐 그 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3: 지도를 갖게 된 거죠.
0: 그렇죠.
3: 저희가.
0: 지도를.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그 위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종인 거를 또 알 수가 있기
1: 그래서
0: 때문에
1: 그래서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0: 족보가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하고요.
3: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나무에서 되게 좋은 약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나무의 친척들에서 이 약물이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3: 그런 식으로 실용적으로 탐구하는 데도 쓸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막 멸종들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지키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부분에 가서 또 노력을 기울 수 있는 그런 지도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0: 맞습니다.
1: 인간의 분류병이 또 한번 빛을 발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어 인간을 위해서.
3: 그게 1번이요, 그게 1번이요.
1: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분류하는 게 인간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 개통수를 보니까 이제 꽃이 진짜 종이 많아요.
2: 진짜로요.
1: 아니, 근데 식물이라는 게 얘네들은 왜 그렇게 종이 많을까요?
0: 모든 생물들의 어떤 진화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이제 뭐 마일스톤 같은 게 이제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상 식물이 됐었을 때 이제 그런 작은 식물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선태 식물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끼류. 이끼류는 이제 워낙 작아가지고 사실은 그 보려면은 땅에 무릎을
1: 그렇죠.
0: 굽히고 이제 가까이 봐야지 이제 알 수 있는 식물들인데 그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관하고 체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제 관다발이 없거든요.
2: 네네.
0: 그래서 비관속 식물이고 그런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크게 자랄 수도 없고
1: 관다발이 없으면 크게 못 자라요?
0: 그렇죠. 왜냐하면 관다발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파이프 같이 네. 그런 건물의 골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1: 아, 그게 없구나.
0: 그래서 그 골격이 점점 만들어지면서 중력도 견딜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물하고 양분을 식물 이제 높은 꼭대기까지 보낼 수가 있고
1: 이런 골격 같은 빨대가 없는 거죠.
3: 그러니까 네. 광합성을 하려면 물이 재료로 필요하잖아요.
0: 그런데
3: 그렇죠, 나무들을 위해서 광합성 하려면 물관으로 물은 위로 올라가고 체관으로 양분을 또 그렇죠. 밑으로 내리고 하는 게 필요한데 처음에 육상 진출했을 때는 그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식물이. 그리고 왜냐 물 속에 있었으니까
0: 네, 그렇죠.
3: 물을 전혀 올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 시스템이 이제 시간을 통해서 점점 진화를 하게 된 거죠.
0: 또 하나 이제 획기적인 그 진화의 어떤 식물들의 혁신적인 발명품은 뭐냐면은 이제 씨예요. 이제 포자 씨요. 그러니까 종자. 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취약하거든요. 번식을 하는 데 있어서요. 반면에 종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혁신적인 발명품인데요.
2: 간단하고.
0: 베이비 식물이 그 안에 있고요. 베이비 식물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영양분 소스가 있고 그 전체를 보호하는 씨 껍질이 있어요.
1: 인큐베이터 같은 거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다른 데 이제 전파하면서 전파를 많이 할 수가 있고 새로운 분류군으로 많은 종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2: 그
1: 교수님이

0: 발견해가지고 이름 지은 식물 같은 것도 있나요?
1: 자, 하나는 이제 한국 안진부채라고 해서.
0: 안진부채요?
1: 네, 심플러 커퍼스 코리아누스라고 하는,
2: 코리아누스군요.
1: 코리아누스요. 그래서 그걸 하나 이제 신종을 발견을 했고요. 네. 다른 한 종은 이제 섬진달래라고 그래서.
0: 섬진달래.
1: 로드덴드런, 태현이 아이라고 하는.
0: 태현이에요?
1: 태현이 아이는.
0: 손수세 태현이요?
1: 예?
0: 소녀시대 태연?
1: 소녀시대 태연이 있어요. 제가 TV를 안 봤어요.
0: 무슨 태연이요? 무슨 태연?
1: 태현? 네, 태현이고요. 예. 태현은 이제 정태현 교수님 이름을 따가지고

0: 정태영 교수님은 이제 우리 한국 식물 분류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불릴 수 있어서 이제 나카이 박사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연구를 했던 그래서 식물 분류학을 이제 처음에 이제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이 있고 줄댕강나무라고 해서 굉장히 향기로운 종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나카이가 많은 신종을 발견을 하긴 했지만은 굉장히 인색해서 정태영 교수님 기념하면서 붙인 이름은 그딱 한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창원대 계시는 그 이제 최혁재 교수님하고 일본 교토대학에 계시는 그 사카구치 교수님하고 이제 신종을 이제 발견을 했었을 때 정태영 교수님이 기여했던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1: 잘 아시죠?
0: 로드덴드론 태현이 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1: 이름 너무 예쁘네요. 태현이
0: 한번 식물 보시겠어요?
1: 아 있어요? 있어요?
0: 제가 갖고 왔는데
1: 가져오셨습니까? 예, 예. 아 예예.
0: 식물
1: 이게 뭐예요?
0: 그 식물
1: 바네트 아니에요 이거?
0: 바네트는 아니고 식물 분류학자들은 이건 야책이라고 그래요.
2: 야책이요?
0: 이제 그래서
2: 야책
0: 플랜 프레스. 눌러가지고 누르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2: 아, 고급지다.
1: 그러니까요. 이게 예술 그 미술 하시는 분 같이.
3: 우와.
1: 와.
3: 아.
1: 우와. 와 완전 어렸을 때 우리 식물 채집했을 때. 네.
0: 그렇죠.
1: 생각나네.
0: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은 나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섬진달래라고 하는 이제 신종을 발견했어요.
1: 이게 지금 섬진달래?
0: 섬진달래입니다.
1: 네. 네. 이게 섬진달래라고 합니다.
0: 네.
1: 표본이 그거 하나인가요 지금?
0: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식물들이 이제 사실 형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변할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1: 뭐? 클로버 아니에요?
0: 꼭 클로버 같은가요?
2: 근데 포이슨이라고 돼 있네요.
0: 포이슨이라죠.
1: 독초?
0: 뭐 독초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식물 표본 관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옛날에는 순 같은 거를 이제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리를 했거든요. 이제 곤충의 어떤 먹는 거를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하고 이제 남쪽의 섬이라든지 그런 도서 지역에 가면 볼 수 있는 새끼 노루기라고 하는 종이에요.
4: 아, 종이 달라요? 일반 노루기랑?
0: 그래서 이거는 뭐 헤파티카 인솔라리스. 이제 대륙에 이 산에 가게 되면은 이런 노루기를 볼 수가 있어요.
1: 이게 큰 노루기.
0: 이제 조금
2: 많이 큰 거?
0: 크기도 한 것 같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른 종으로 보통 헤파티카 아시아티카 해가지고 아시아티카. 노루기라고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1: 같은 노루기여도 다르구나.
0: 근데 이제 울릉도를 가시게 되면은
1: 이런
0: 거대
1: 뭐야?
0: 노루기가 이제
1: 아 이게 노루기예요?
0: 노루기예요. 이제 같은 속이거든요.
1: 우와,
0: 그래서 이거는 헤파티카 맥시마라고 해요.
1: 맥시마. 이름 잘 지었네.
0: 잘 지었죠?
1: 섬에 사는 노루기는 왜 더 클까요?
0: 그렇죠. 이제 섬에 가면서 그래서 이제 섬 식물이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울릉도 가게 되면은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요. 이제 식물들이 이제 거대화되는
2: 명이나물도 크잖아요. 명이나물.
0: 그렇죠. 명이나물도 크죠. 명이나물도 이제 서론 연구에 해 가지고 울릉 산마늘이라고 신종으로 이제 그 인식이 되는 그런 계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분류학자들은 왜 이게 거대화지고 이제 그런 거에 관한 연구도 하고요. 이제 뭐 개통적인 면에 있어서는 과연 이 섬노루기가 이제 어디서 어떻게 언제 이제 기원이 됐고 진화가 됐는지를 그런 것도 이제 규명을 하고 그러거든요.
1: 울릉도는 그 땅 자체가 뭔가 기운이 그런가요?
4: 그것도 있나요? 땅이 비옥하잖아요, 화산섬들이.
0: 그렇죠.
1: 이제 그런 비옥해서 더 커지는 거예요?
0: 그다음에 일단 처음에는 이제 초식 동물이 많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산딸기 같은 경우에는 내륙에 있는 거는 가시가 있거든요. 근데 울릉도에 있는 섬나무 딸기는 이제 가시가 없어요. 가시가 없어지는 방어 기작이 없어지는 또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현상도 일어나고
1: 적응과 진화네 또
2: 내가 있는 곳이 섬인지 대륙인지 식물들은 어떻게 알고
4: 눈도 없는데
2: 눈도 그렇죠. 없는데 얘네는 커지고 이런지를 지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환경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0: 네, 그렇죠.
5: 교수님은 이런 거 찾아다니고 하는 것도 힘드실 것 같은데 원래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식물에 관심이 항상 있으셨던 거예요?
0: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었고요.
2: 절대까지예요?
0: 근데 이제 전공 수업을 이제 2학년 1학기 때 들어가거든요.
2: 네.
0: 그 전공 수업의 첫째가 식물 분류학.
1: 식물 분류학.
0: 첫 학기 하는. 근데 굉장히 불행해도 이제 식물 분류학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식물 분류학 좋아하셨어요? 이단 교수님?
3: 저는
1: 어려워서 좀 다들 좀 기피하셨을 것 같아. 왜?
4: 불량은 원래 다들 좀 힘들어하죠.
0: 그죠? 네,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암기를 못 하거든요. 네. 또 보니까 뭐 무슨 패밀리, 무슨 과, 무슨 속, 무슨 종. 이제 다 암기를 해야 되고 어떤 뭐 특징도 암기를 해야 되고 이제 이 식물이 뭔지도 알아요. 그래서 식물 불량을 뭐 하리라고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네. 또 굉장히 또 우연한 기회에 또 식물 불량도 그 연구실에서 생활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돼 가지고요. 어느덧 식물 분류학자가 되더라고요.
4: 아니 근데 그렇게 수업을 싫어하시고 외우는 걸 싫어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우연한 기회에
6: 연구실로
4: 갈 수 있는
1: 여자죠?
4: 연구실은 뭐냐?
1: 여자죠, 여자. 좋아하는 여자 거기 있었다. 맞죠?
0: 아, 뭐
6: 맞다.
1: 내가 연애 프로그램 MC입니다. 그렇게 싫어했다는데 거기로 갔다? 분명히 그 안에 누가 있었단 얘기야. 와.
4: 연구실을 우연한 기회로 갈 수가 없거든요.
0: 그런가요?
4: 인생을 걸고
7: 진짜 진짜예요?
0: 맞아요.
1: 네, 맞아. 뭐 딱구만 딱 나와요, 야.
0: 근데 저는 가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우연한 기회에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가지고 자기 전공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평생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렇죠. 식물분류학을 배우고 그렇게 되면은 나같이 이제 식물분류학자가 될 수가 있다.
1: 지금도 새로운 종이 발견되고 있겠죠?
0: 그렇죠. 최근 이제 몇 년간 매년 한 2,000종 정도의
1: 2,000종이요?
0: 관속식물.
1: 이야.
4: 관속식물.
0: 관속식물. 그러니까 관다발을 갖고 있는
4: 양치식물이나 종자식물.
0: 그렇죠. 양치식물이나 이제 종자식물들이
7: 2,000종이요? 네,
0: 매년.
1: 와,
0: 이제 그런 대부분의 종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워서 네. 연구를 이제 못했던 지역들, 네. 열대 우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고산이라든지
4: DMZ막이라든지
0: 뭐 이제 DMZ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많이 발견이 될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1: 그러니까 몇 년 2,000종이면 앞으로 나올 게 많다. 노다지네.
0: 그렇죠.
1: 그 이름 하나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이죠. 예.
4: 매일 5개씩 새로운 게 등록된
1: 그러니까.
4: 셈이네.
0: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통계는 이제 2023년도에 이제 똑같이 이제 Kew 왕립 식물원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은요. 예, 예. 현아 식물의 이제 두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거의 한 50% 정도가 멸종 위협에 처해 있고요.
1: 아, 개발 때문에 그러는구나.
0: 그렇죠. 이제 그 아직 발견되지 않는 네 개 중에 세 개의 식물이 벌써 이제 위협에 처해 있다는.
1: 우리 만나보지도 못하고?
0: 만나보지도 못하면서 없어질
1: 있다.
0: 수 있는.
1: 와.
0: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이제 또 보고서에 제출을 이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정말 그런 멸종이 일어나기 전에 식물을 발견을 하고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계통도 알고 그다음에 그 식물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아니면 사회적 그런 가치를 알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 종이 없어지기 전에.
1: 그렇죠.
0: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저희 식물 분류학자들이 의무이고
1: 사명감이고
0: 사명감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아니 식물을 발견해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게 이렇게나 참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오늘 참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교수님도 앞으로 멋진 연구 많이 계속해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DNA가 네, 발견되면서
4: 아, 그렇죠.
1: 족보가 나왔어요. 네. 이제는 꽃도 이름을 다 아셔야 돼요. 민들레면 민들레야, 장미면 장미야. 제대로 된 이름을 불러줘야 진짜 내게로 온다는 거야. 이제 길 가다 예쁜 꽃을 보시면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넌 이름이 뭐니? 취미는 과학 제작진. 단 한 명의 출연자를 위한 보상금을 준비했다. 100만 원을 건 게임을 제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100만 원이요?
1: 예. 두 분이 선택한 카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0만 원의 상금은
7: 나눠 가질 것이냐? 아니면 혼자 독식할 것이냐?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4: 아, 게임 이론.
1: 아, 환영합니다. 아. 예. 어? 잠깐만, 과학자가 아니시잖아요.
8: 경제학. 입니다.
1: 아, 우리 취미연구학 최초로 지금 경제학자분이 게임이론이라는 말은 들어는 많이 봤는데
4: 진화도 사실 일정

0: 우주인을 찾는데
1: 핵은 우리가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다 개인적인 상황이잖아요.
2: 그러네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뭐 필승 전략 같은 거를
1: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라고 한다면 선택지는
2: 오! 이게 외학이를 하다 보면 과학이랑 잘 섞이세요 지금. 네.
1: 그럼 자주 불러주세요.
2: 우리 교수님은 실생활에서 게임으로는 좀 자주 사용하시는 편입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0: Are you ready to look into your own depths?
1: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2: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2: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3: 지우개 있었어요.
2: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3: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2: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3: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2: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3: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2: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3: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2: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3: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0: 없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 진짜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여기로 전혀 다른 모습이 됐구나.
2: 우주기지의 느낌인데 좀?
1: 그러니까.
3: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4: 열대우림인 것
5: 여기는
4: 같은데?
5: 열대우림이고
2: 이게 펜가 봐.
6: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를 한 거지?
2: 이게 보통 그런 바닷물이 이렇거든요?
4: 바다는 거예요?
3: 밀폐 생태계 속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5: 자, 아침인데 조심하세요. 이러고서 이렇게 돌려서 우와!
7: 대박이다.
5: 우리 스트레칭 해야 돼. 스트레칭 해야 돼요. 격한거 하기 전에.
8: 운동 좀 할까요, 그러면?
7: 각자 자리에서 해 볼까? 오케이. 어, 시원하다. 되게 시원하다.
9: 이렇게.
8: 와, 유연하다.
7: 나 균형감각 좋아.
10: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아, 틀리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잘 버티는 거 보면.
5: 아, 잘했어.
7: 아니, 선생님. 이거를 하니까 왜 정신이 깨는 것 같죠?
9: 여기를 스트레칭 해주면서 혈액 대사가 더 잘 되면서 그러면 온몸에
7: 그 스윙 댄스 이후로 숨이 많이 차신 것 같은데요.
8: 네. 그러니까
9: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8: 괜찮은 거 맞아요?

0: 또?
1: 왜요? 왜요? 왜요?
2: 바다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산호가 멸종했습니다.
3: 산호?

0: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이동 어딘가에 지구상 마지막 산호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팀으로 나뉘어 지구의 마지막 산호를 찾고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1: 산호를 구해라?
2: 물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바닷속 깊은 곳에서 붉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하는 바다에 생명의 언어를 더 많이 불어넣는 팀에게 13시드를 드립니다. 팀 구성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4명을 택한 팀에는 인력의 혜택이, 3명을 택한 팀에는 시간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일단은 전문가가 한 분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심해나 바다에도 관심이 많았으니까 한번 팀을 구성을 한번 해볼까요?
1: 좋아요.
3: 그러면 시간을 선택하시겠어요? 인력을 선택하시겠어요?
4: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시간을 많이 벌어야겠다.
2: 인원이 한 명 더 많은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4: 셋, 넷 이렇게 할까요?
2: 그러면은 시간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5: 저는 시간을 줬습니다.
4: 그 형서 씨도 손재주가 있는 편이고 아무래도 낙준쌤도 의사 선생님이셨으니까 활약을 보여줄 수 있겠죠.
6: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김한결 박사님이랑 비비 씨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어요.
2: 저희는 그럼 4명이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해볼까요?
7: 좋습니다.
8: 화학자. 저의 찰떡궁합 장홍주 박사님.
9: 아, 그럼 같이 합시다. 잘한 선택이었다. 그런 확신을 조금 했습니다.
8: 유승호 배우님 그리고 이은지님.
2: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0: 3인팀은 지금 해양구역으로 가 미션을 진행하십시오. 제한시간 1시간 남았습니다.
10: 1시간 남았어.
2: 시간이 되게 짧은데?
1: 그러게.
0: 4인팀은 15분 후 미션을 시작합니다.
2: 몇 분이라고요? 15분이라고 들었어요.

0: 쭉쭉쭉.
1: 오케이, 갑시다.
2: 쭉쭉쭉.
1: 어, 화학약품이 있고.
0: 이런 건 안 필요하나?
1: 어, 끝까지 쭉 가봐요. 저기 또 불이 있어서. 습한 바람이. 어, 여기 계단이 있는데? 오,
0: 뭐야? 뭐야?
1: 어머.
0: 바다다.

0: 아예 다른 공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의 바다가 있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1: 규모 굉장히 큰 편이라서 되게 새로웠어요.
2: 그리고 물도 먹어봤는데 진짜 짜고 진짜 바다처럼 해놨구나.

0: 처음에 그 바다의 물의 온도를 조절하라는 그런 미션인 줄 알았어요. 잠깐만요. 저게 뭐죠?
1: 저기 배 있어요.
0: 배?
2: 그러네. 배가 두 척 있어요.
0: 가볼까요?
2: 아이씨. 아야.
1: 앞에 걸 탈까요?
2: 네.
3: 붉은 실마리.
0: 붉은 실마리. 저거 아니 저거?
1: 저거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2: 아, 저건가 보네. 바다에서 이렇게 붉은색이 보여가지고 힌트를 얻었습니다.
0: 오케이, 밀어드릴게요.
1: 네.
0: 살살 갑니다. 오케이.
4: 아, 우리 반대로 할게 내가.
1: 아니, 제가.
4: 아, 그래. 잠깐만, 일로 돌아야 돼.
1: 잠깐만.
4: 멈춰.
1: 조심, 머리.
0: 거기 위에 있던 설치물이 너무 이제 낮아가지고, 거기서 제일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4: 잠깐만. 멈춰.
2: 중간중간에 이렇게 봅슬레이 선수처럼 이렇게 탁. 아, 이게 되게 힘들구나.
0: 조심. 돌아야 돼. 그렇지. 오케이.
1: 혹시 이거 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산호예요? 이게 산호일까?
2: 철조망 같은 구조물에 묶여 있었는데 바위 같은 것들이 다 하얀색이었거든요.
0: 아, 오케이.
4: 이거 여기다 놓을게요.
0: 네. 됐어요?
4: 괜찮아요?
0: 오케이.
4: 됐어요.
0: 갑시다.
4: 네.
2: 아, 일로 갈 수가 있었구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뤄야 돼?
1: 잠깐만. 접합 작업 외의 시간에는 반드시 산으로 물 안에 넣을 것.
0: 이게 산호일까? 일단은
1: 이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와.
2: 이게 산호야?
5: 산호초. 어떤 미션일까? 뭘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런지 감이 안 오는데?
6: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호초가 죽은 이유를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나.
7: 우리가 뭐 잠수해서 산호를 캐우는 건 아닐 테니까.
8: 그러면 잠깐만. 저 팀 무전기 안 가져갔죠?
1: 그러네?
8: 우리 무전기 챙기지. 혹시 모르니까.
7: 천재다.
6: 좋아.
0: 좋은 생각.
9: 제한시간 45분 남았습니다. 4인팀은 지금 해양구역으로 출발하십시오.
0: 렛츠고.
4: 우와.
0: 미끄러워, 조심해.
8: 뭐가 있는 거야?
0: 천천히 내립니다.
1: 네.
8: 여기다.
0: 어디?
8: 바다?
0: 우와. 오케이. 뭘 하고 있어?
8: 자, 우리 아까 그 뉴스가 얘기했던 거 빨간색 뭐 무언가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4: 이런 거 같은데?
0: 그건 저희 거예요.
4: 다른 쪽으로 가자.

0: 아, 여기가 랩이구나.
1: 와.

0: 실험실을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1: 여과 장치를 통해서 바닷물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산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막 딱 붙어 있고,

0: 산호도 동물이기 때문에 좀 견딜 수 있는 온도나 pH가 굉장히 좁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넘어서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호가 백화되고 좀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죠.
1: 더 단서가 있을 것 같아. 이거 좀 봐볼까요? 이런 거? 여기 노트 좀 봐주세요. 이런 거?
2: 아예 닭고 이렇게 필기체로 써놔가지고 뭐 이럴 수가 없어.
1: 아, 이거 우리가 건져낸 거다. 이게 산호예요?
2: 이게 산호야? 이게 리플락이에요. 죽은 산호에 탄압할 수.
1: 아!
2: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0: 리플하게다가 하는 건가?
1: 그런 것 같아요.
2: 바닷속 붉은 방주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은 죽은 산호들이 오랜 세월 켜켜이 쌓아올린 시간의 조각입니다.
1: 아.
2: 그 오래된 생의 궤적 위에 마지막 산호를 뿌리내리게 하여 해양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제한 시간 안에 더 많은 산호를 바다의 품에 안기는 팀이 우승합니다.
0: 어떻게 이 시간인지 한번 봐봐야 되겠는데? 시간 좀 있어. 하나씩.
3: 자, 우리 아까 그 누수가 얘기했던 거 빨간색 뭐 무언가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실마리? 실타래?
0: 실타래?
3: 뭐지?
2: 바닷속 깊은 곳에서 붉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빨간색 실타래야, 어딨니?
4: 아니, 맨 처음에 승우 씨가 붉은 실타래라 그래가지고 난 실타래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5: 실타래. 빨간색. 밧줄이 여기 하나 있긴 한데.
6: 막 무슨 전선 이런 거를 찾고 다녀서 예측을 잘못 주는 순간 어려워져요.
7: 실타래. 너무 실타래라는 것에 기억을 하고 있나 우리가?
4: 근데 실마리였더구만요.
7: 왼쪽에 저기 보트 쪽으로 가봐도 될 것 같아요.
5: 저쪽으로 가보자.
3: 저희 보트로 이동할게요.
7: 혹시 저 부표 같은 거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부표가 두 곳이 있어서 각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 와,
7: 진짜 바닷물이야. 냄새랑이.
0: 아, 보트를 탔어, 승우야.
3: 의자가 우리 거꾸로 앉았어.
0: 아니, 왜 이래?
3: 아, 잠깐, 이렇게.
0: 어떻게?
3: 이쪽.

0: 부표가 두 개 있다 했는데?
1: 아, 오른쪽으로 계속해. 내가 왼쪽으로 할 테니까.
2: 와, 생각보다 깊다, 여기.
3: 물속 보니까 엄청 깊어요.
2: 너무 많이 간다.
3: 그 거구액 장동선 쌤이랑 같이 타다 보니까
2: 걸렸다. 암초입니다. 백. 자, 방향.
1: 왼쪽을.
2: 아니, 방향 바꿔야지. 저 쪽으로 하시잖아요. Oh, help me. Help.
3: 좀 팽팽 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4: 과학자 두 명이. 야, 제일 똑똑한 두 명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3: 제가 바다를 안 좋아합니다, 되게.
4: 하나, 둘. 쏘. 머리 조심해.
0: 이거 아닌가?
4: 머리 조심.
0: 아닌 것 같은데?
4: 이거 아닌 것 같아?
0: 그지?
5: 저 사실 조금 허비한 시간이 좀 많아서 좀 많이 불리할 수도 있겠구나.
4: 홍세님, 그쪽에 뭐 있나요?
2: 아니, 못 찾고 있어요, 우리.
4: 저건가? 저거 아니야, 빨간색?
6: 바다 속 안에 붉은 색깔 뭔가 이런 정육각면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1: 에이, 그거. 아니, 그거예요, 그거.
2: 저거?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4: 육각형 통을 집어서 오세요.
7: 저쪽을 가보자.
2: 저기 어떻게 가지? 우리 누워서 지나가야 되나? 누워. 머리. 누워.
1: 잡아요, 이걸.
2: 딱. 우와, 무거워.
1: 오케이.
2: 풀러야 돼. 풀렀어. 돌아갈까요?
8: 갑니다. 머리 조심, 갑니다. 자, 두 명 지나고.
2: 자, 방향 돌립시다.
4: 좋아요. 잘 오고 있어요.
1: 잡고 있을 테니까 내리세요. 한 분 내리시고.
2: 제가 먼저 내릴게요.
1: 네. 조심. 그거 이제 주세요.
2: 뭐 합니까? 그 와중에. 가시죠.
4: 가자.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7: 다 젖었어.

0: 점점 해양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코랄랩에서 내열성 산호를 키워 우리의 인공바다 이식해보려고 하는. 여기 내열성 산호가 있는가 봐요. 내열성 산호를.
1: 내열성 산호라는 단어를 거기서 딱 보자마자, 아, 지금 더워져서 산호가 다 죽으니까 열에도 견딜 수 있는 산호를 만들고자 하는구나.
2: 열의 변화에 조금 덜 민감한, 아니면 좀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네, 되게 새로웠어요.
3: 아, 여기 있네. 애기 산호들이. 애기 산호들이 여기 있거든요?

0: 되게 예쁜 애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 커다란 자갈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뭐 이런 형태의 산호도 있구나.
2: 그 조그만한 산호들이 이렇게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살면서 다시 볼 수 없을 광경이죠.
3: 어! 어! 어! 여기 와봐요, 여기 와봐. 저파 메시가 있거든요?
4: 네.
3: 끈으로 묶던가 이 리프락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 같은데.
4: 네.
3: 한번 재료를 찾아봐요. 어, 이거 괜찮다. 실리콘.
1: 그것도 주세요, 그럼. 이거는?
3: 어, 그거 좋아요. 낚싯줄? 여기, 이런데.
1: 막혀있어요.
3: 열쇠 없나요, 열쇠? 어, 실다, 실.
1: 여기 실 있어요.
3: 실 다 가져가.

0: 잠깐만. 이게 리프잖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1: 아, 일단 좀 굵기가 다른 걸로 가져보는 게. 재료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으니까?
2: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막 진행을 빠르게 빠르게 하긴 했는데.
1: 여기도 뭐 없죠? 우리 그냥 가봅시다, 그럼. 왜 시간이.
3: 시간이 없죠?
0: 갑시다, 그럼.
1: 가지고 가볼까요? 이식을 최대한 그냥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3: 그냥 갈까요?
1: 일단 우리 그럼 바다에 가볼게요.
3: 뭐야 이거? 이거 찾았어, 이거 찾았어. 수중용의 복시. 이거.
1: 왔어, 왔어. 이게 뭔데? 우와, 우와. 이게 뭐지? 접합 작업 외의 시간에는 반드시 산호를 물 안에 넣으래요.
4: 이게 무슨 말이지?
5: 접합 작업, 뭔가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6: 속에 뭔가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 같은 게 굳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여기다 뭔가 붙여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손 조심해요.
5: 네.
1: 좋아,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7: 뭐지, 이게?
4: 세이브 더 코랄. 지금 키가 나왔거든요?
8: 와, 네? 이 키로 뭔가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1: 키로 무언가를 열어야 돼. 코랄 랩?
4: 랩, 랩, 랩.
8: 코랄 랩, 랩 코랄 랩.
1: 연구소로 가보시죠.
8: 와우, 잘 쫓아가자.
1: 와, 여기가 어디야?
6: 실험실은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곳이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한, 실험하기 좋은 환경인데 그거 되게 좋았어요.
5: 산호 연구를 한 곳인가 본데?
1: 갈충주모가 뭐예요?
5: 산호 속에 같이 사는 것 같은데 10 마이크로미터면 머리카락보다도 한 10분의 1 굵기라 안 보일, 무게 못 볼 거예요.
1: 우리 현미경으로 한번 볼까요?
5: 현미경으로 보면은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볼 수가 있어요.
9: 지구상 마지막 산호를 뿌리내리게 하여 제한 시간 안에 더 많은 산호를 바다의 품에 안기는 팀이 우승합니다.
1: 많은 산호.
8: 일단 적정 온도가 25에서 29도.
5: 적정 pH 8, 8.3, 25, 29도.
7: 솔직히 말하면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5: pH를 보통 재는 도구가.
2: 못 찾으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5: pH 보시는 게 있나 없나 보는데.
1: 이런 종이로 알아볼 수 있나요?
5: 아니요, 그런 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보통 pH라는 단어가 써있는 용품들인데.
1: 아, pH가 써있는 용품들?
2: 과학자분들은 뭐가 꽂히면 그게 머릿속에 쉽게 안 떠나나 봐요.
6: 기계화된 pH미터나 아니면 지시약으로 시험지 종이 넣었다 빼면 색깔이 어떤 색으로 바뀌는지로 볼 수 있는 pH 체크 도구들도 많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들은 굳이 고려할 필요 없나 보다라는 생각.
2: 다들 아는 지식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5: 소다의 씨, 이게 산호 공급원이고. 뭐가 어디 있을까?
2: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다 보니 어서 이걸 함께 헤쳐나갑시다.
1: 자, 잠깐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건강한 산호 찾는 게 중요할까요? pH로 하는 거 중요할까요?
5: 두 가지를 다 해야 될까요? 여기에도 보니까 온도가 중요한가 봐요. 온도가 31도 되자마자 죽었다 그래서 온도도 여기도 적정 온도가 써 있으니까.
2: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6: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시도한 거기 때문에.
2: 확실히 리더 한 명이 있어줘야 아무래도 승우 씨죠. 승우 씨가 그 해양 생물 쪽이나 어떤 해양 생태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7: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2: 이거는 이식 방식인가 봐요.
7: 수중용 액복시사. 이게 뭐지? 장갑 무조건 챙겨야겠다.

0: 접합도구 케이블 타입 필요하고 세이브 더 코랄 잠깐만 이게 암호인 것 같은데?
1: 열쇠가 있다라는 거는 무엇을 열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일단은 받아들였고
0: 이건가?

0: 일단 수중용 에폭시를 발견을 했거든요. 네, 이 구에다가 고정을 해야 되니까 케이블 타이를
1: 케이블 타이 갖고 왔고.
0: 네, 그래서 리프락 위에 수중용 에폭시를 올려서 산호를 넣고 그다음에 리프락은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아까 육각형에다가 네. 다시 고정하면 돼요. 우리가 자른 거 그대로.
2: 유승호 회원님이 메인 멋지게 좀 미션을 이끌어 주셨고요.
0: 수조 한번 확인해 주세요.
3: 오, 여기 있다.
4: 귀엽다. 뭔가 좀 더 귀하게 제가 이 친구들을 좀 받아들였어요.
0: 살짝만 이렇게 들어 올려주세요.
5: 네.
0: 천천히, 천천히.
4: 살면서 이렇게 가까이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6: 못 보셨나요? 저희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5: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 요만해가지고.
7: 이쁜지는 모르겠고 조그맣고요. 뭐 사슴뿔이나 나뭇가지처럼 생긴 산호는 귀엽고 좋았어요. 근데 그거 말고 차싹 붙어있는 건 약간 뭐 벌레들과 함께 붙어있는 그런 따개비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살아있는 건지 몰랐어요.
0: 일단 갈까요?
5: 그래요.
1: 일단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5: 또 가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8: 제한 시간 20분 남았습니다.
1: 수중 에폭시를 먼저 꺼내세요.
5: 네. 에폭시 뚜껑 열렸습니다.
9: 네, 열었습니다. 저도 한 통.
1: 손으로 반죽하면 되는데 색깔이 변했을 때 붙이면 돼요.
9: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나면 바로 붙여라라고 써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붙이는 거죠?
1: 여기다 붙이는 거고요.
10: 요 배를 한 명이 분리해서
1: 그 위에 붙여주세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최대한 많이 붙여야 되니까
4: 저희가 또 가진 장점이 인원이 한 명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 반죽 담당, 붙이는 담당, 빼내는 담당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2: 진짜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서 하는 것처럼
1: 이걸 분리해서 빨리 주는 게 좋아요.
5: 제가 분리하겠습니다.
9: 반죽을 하세요, 같이. 네.
0: 제가 산호 드릴게요.
9: 그래, 자리 바꿉시다, 그럼.
1: 네. 여기에 폭시.
9: 이거를 일로 옮겨서 이렇게 넣은 채로
1: 붙여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0: 밖에서요?
1: 네.
2: 서로의 뇌를 싱크시켜서 하나의 작전을 짠다. 무조건적으로 유리합니다.
5: 딱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 뭐.
1: 열어 올라온다.
5: 에폭시 주세요.
9: 여기 하나 있어요.
5: 좋아요. 산호 주세요.
1: 네, 산호가 여기 있습니다.
5: 고마워요.
9: 만두 빚는 것 같다.
1: 자, 에폭시 반죽 다 된 거.
5: 손이 빠르시네요.
1: 손가락이 두툼해서 그렇습니다.
11: 잡아보고 준비했고?
12: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13: 이게 어떻게 쓰는 거야?
12: 한번 해볼까요?
13: 여기?
12: 여기? 네, 좀 안전한데. 쭉 따주세요.
13: 더?
12: 좀 더, 조금만 더. 네.
13: 근데 이게 잘 붙어요.
12: 와, 이거 안 된다.
13: 해봤어야 되지, 이거.
11: 실리콘인데? 에폭시가 아닌데?
14: 그 랩실에 갔을 때 다 잠겨있는데 마지막만 열려있는 게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서가 분명히 하나 더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건진 것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11: 여기 뭐 열쇠 같은

0: 없었어요?
1: 열쇠?
0: 여기에?
1: 여기 열쇠가 있냐고요?
2: 이거 다
0: 이거 뭐야? 이거 뭔데?
3: 나 랩실 뛰어갔다 올게요.
1: 네.

0: 제한 시간 15분 남았습니다.
1: 이렇게 하고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2: 실리콘은 잘 안 붙어.
3: 아, 이거 역시.
2: 알콕실을 그래서 구해온 거야. 이만큼 잘라줄게요.
1: 예? 이거를
2: 흰색으로 변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3: 아, 이거 하면 열나는 그런 거구나.
2: 네네네. 납작하게 펴기보다 동그란 구 형태로 하는 게 좋대요.
1: 아, 네. 아, 그렇네. 좀 통통하게.
3: 통통하게,
1: 하면은.
3: 통통하게?
2: 응, 그럼 좀 더 잘 돼요.
1: 여기 먼저 붙이고, 응.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꼭 붙이면은 안 떨어.
2: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이거 그리고 최대한 빨리 작업해야 돼요.
3: 네,
2: 왜냐면 산호가 지금 밖에 나와 있으면
1: 안
2: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1: 산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랑 하니까 너무 좋다.
4: 진짜 한결 박사님 때문에 엄청 수월하게. 산호가 몇 도에서 죽는지 궁금해. 이러면 몇 도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한결 GPT.
2: 형과 그 철사 기법을 개발했다고 해야 되나? 서로 테스트 해보면서 요령이 조금씩 생기니까 너무 잘 맞았어요.
5: 저는 오랫동안 수술이나 뭐 이런 환자 처치를 했으니까 장갑을 끼는 것만으로 약간 더 이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3: 와, 뭐 떨어졌어요? 쉽지 않은데? 해봤어야지 이거.
5: 처음에 이게 왜 잘 안 되지?
1: 철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3: 아, 이렇게? 천재인가?
1: 안 닿게, 최대한 안 닿게, 근데?
5: 일단, 비비님이 저보다 이 손도 더 야무지고, 저로서는 좀 견눈질하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저도 이제 좀 따라 하다가.
3: 선생님들 잘 되시나요?
6: 어렵네요.
3: 되게 어렵죠?
6: 네.
7: 손이 아픈데요?
3: 맞아요.
7: 왜 이렇게 한가해 보여요?
3: 아, 그 우리 왜 이거 안 갖고?
5: 저는 약간 보조 역할.
1: 산후 몇 개 더 많죠?
7: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한 10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밑에 쪽에 아직 한 4개 남았습니다.
3: 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1: 우리가 더 많이 남았을 거예요, 지금 여기. 저기는 거의 다 했는 것 같거든요.

0: 조심해요.
1: 예.
2: 아, 괜찮은가?
3: 좀 불안해.
4: 한 10번을 흔들었을 때 안 떨어지면 된다고 했거든요.
5: 제한 시간 5분 남았습니다.
4: 네? 제한 시간 너무 얼마 안 남았어.
6: 하나도 못 넣는 것보단 넣는 게 중요해지.
1: 이 케이블 타이로 그냥
0: 잡았어요. 잡았어요.
1: 제가 테스트 할게요.
0: 오케이.
7: 10회 이상 흔들어서 다 붙인 다음.
3: 자, 합니다.
0: 네.
3: 하나, 둘, 셋.
2: 떨어진다.
0: 미안해.
2: 상대팀 확실히 잘 흔드나 감시해요.
0: 네. 다섯, 여섯, 일곱.
1: 아, 지금 확 떨어졌다.
0: 머리 큰 애들이 떨어진다.
4: 최대한으로 살리는 거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최대한으로.
8: 상대팀은 너무 이렇게 막 나가는 것 같은데?
9: 굉장히 열심히 잘한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0: 아홉, 열.
4: 갑시다.
2: 열, 오케이.
1: 됐어요?
3: 됐다.
4: 가자.
0: 버트 타고 나가자고.
4: 어, 여기다가 19.
2: 어, 무거워.
1: 저쪽에 놓을게요.
6: 네.
1: 앞에 놓을게요.
6: 네, 앞에.
4: 밀어줄게.
1: 갑니다.
6: 네, 밀어주세요.
4: 세게 밀 거예요. 머리 조심해요. 오케이.
3: 디비 씨, 머리.
0: 네.
3: 제가 손으로.
4: 오!
1: 왼쪽으로, 오케이, 자, 시작. 하나, 둘.
4: 이거 어떻게?
3: 그렇게 가요.
2: 산호 조심.
1: 자,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머리 숙여요.
6: 오케이, 됐어. 어이구, 조심. 아.
4: 여기 있다.
3: 잡았어요?
6: 잡았어요.
1: 잡았습니다. 넣습니다.
4: 오케이. 아, 됐다.
1: 얘를
4: 중앙에 조심 넣을게요.
1: 네.
5: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6: 들어가세요.
5: 제한 시간 안에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 하나, 둘.
6: 와, 진짜 정신없다. 아,
4: 고생하신다.
3: 체력전이네요.
2: 와,
3: 고생했어요.
2: 아, 고생했어요.
0: 그 아직 누가 이겼는지 모르는 거죠.
4: 몰라요.
2: 최선을 다하긴 했어.
3: 아,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4: 야, 근데 다들 완전 지쳤네요.
3: 아, 그러니까.
2: 와. 다 고생했어요, 진짜.
3: 진짜 고생했습니다.
6: 오, 깜짝이야.
4: 뭐야.
3: 아, 이제 나왔나?
5: 제한 시간 동안 더 많은 산호를 이식한 팀은 3인 팀입니다.
4: 파란 팀? 어?
6: 아, 파란 팀이 됐다.
3: 아.
4: 와, 예.
3: 예. 아.
4: 이야, 파란 팀이 이겼네.
6: 우리가 이긴 줄 알았는데.
4: 나도.
2: 또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2: 여기다가 이렇게?
3: 아, 그럼 좀 챙길까?
2: 이렇게 챙길까?
4: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3: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되게 단단하게 잘 돼 있어요.
4: 네, 오! 힘들어도 안 떨어져.
6: 너무 약한 생명일 것 같아서 살살 묶었다 이렇게 떨어졌나 봐요.
4: 아쉽다.
10: 최선을 다했어요.
11: 저희가 이길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0: 시드르
3: 나 이거 처음 받아보네요.
2: 어, 그래요?
3: 사실 저 시드룸 가서 시드 받은 건 오늘이 처음이어가지고 만족스러웠어요.
12: 한결 박사님이랑 그리고
4: 이낙준 선생님이랑 같이 팀이 돼서 운이 좋았습니다.
8: 이거는 시간이 있어야 많이 이렇게 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지금 보니까 되게 괜찮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4: 몇 개씩 나눠가졌어요? 4개씩 나눠가지고 하나는 질문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0: 아,
4: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어서. 아니 근데 나는 저 낙준쌤 저 시드 밑에 있는 이 단서들 난 이게 봐도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3: 해양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산호들이 사라진다고 써 있고 백화가 진행이 됐대요. 백화.
8: 백화.
3: 하얘지는 건 뭐예요?
8: 공생조류랑 같이 골격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온도를 견디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생조류를 쫓아내니까 하얗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3: 그래서 하얘지는 거예요?
8: 그러면 하얘지는 거죠.
10: 와.
4: 그럼 백화산호가 이 위에 있는 게 백화산호예요? 테이블 위에 있는 거?
8: 네네, 그렇게 된 거예요.
10: 날카로워요.
11: 아까 그 저희 미션 하다가 봤는데 그 글귀가 이제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문장이.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 인간한테까지 이 체감할 정도로 타격이 오겠죠?
8: 오겠죠.
12: 굉장히 크게 오죠. 산호가 있어야 다른 바다 생물들이 사는데 그 해조류 같은 경우가 이런 이산화탄소를 가져주죠. 굉장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같이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10: 오, 우와.
13: 여기도 써 있어요. 그 바닷속의 탄소 저장고 산호라고 써 있고.
3: 이게 약간 바다의 나무 같아요. 자라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4: 아낌없이 주는 산호.
3: 아낌없이 주는 산호 진짜.
12: 네,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거는 다른 생명체 덕분에 살아가는 형태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반이 되는 생명체가 사라져버리면 그냥 짜르륵 다 그 영향을 입게 되는 거죠.
13: 네, 꿀벌이 멸종하면 인간도 멸종할 수도 있다라는 말처럼 산호가 사라지면 바다 생명체가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순환이 깨져서
4: 같이 그냥 도미노처럼. 이야, 큰일 났네. 잠깐만, 갑자기 소름 돋는 거. 생각해보니까 이 테이블 위에 어항은 누가 갖고 왔어요?
8: 아니,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막 에코스피어도 갑자기 딱 나타나 있고.
4: 맞아요. 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어? 막걸리인가?
8: 아, 약간 소름인데?
11: 그네?
4: 너지?
11: 갑자기 왜요? 저 왜 그래요?
4: 그거 되게 영혼 없었어. 이거 지문 봐봐요, 지문.
11: 나도 몰랐다고.
4: 진짜 누가 우리를 여기다 가뒀을까요?
12: 제가 볼 때는 가끔씩 누군가에게 최면을 걸어서 우리가 없을 때 박승호 뇌 안에 들어갔다가.
3: 박승호가 누구예요?
4: 유승호. 4일이나 있었는데 박승호라니.
12: 유승호님이 가끔 할리퀸의 지령을 받아서 변하는 거 아닐까요?

0: 전투적 분노가 치밀어버렸어요. 아!
1: 일단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2: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3: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4: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걸어볼까요?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하은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세게 왔었어요.
0: 존경했던 롤모델은?
1: 에픽하이 타블로.
0: 좋아했던 과목은?
1: 미술.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0: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1: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0: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1: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사람들의 무시.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0: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1: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0: 그래서 이런 부부도 있습니다.
1: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0: 한 지붕 두 집 살림.
2: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게
1: 더 친해져요.
0: 내 멋대로 살아보니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
1: 여기 집 지으면서 저희가 활력이 생기고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0: 오늘은 갱년기 물리쳐준 신통방통한 집 이야기입니다.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 첫 집은 경상남도 진주에서 찾아봅니다. 소장님 어디 계세요?
2: 진주 도심에서 한 10분만 들어왔는데도 야, 굉장히 깊은 산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야, 새도 울고 산도 울창한데요? 와, 오, 장미꽃 너무 예쁘다. 야, 향이 나나? 향은 없는데? 예쁘긴 예쁘다. 와.
3: 소장님. 네? 요즘 좀 감성이 풍부해지신 것 같아요.
2: 감성이요? 그런가? 왠지 좀 눈물도 많아지고 하긴 했어요.
3: 혹시 갱년기 아닐까요?
2: 갱년기요?
0: 제2의 사춘기라는 갱년기. 성 호르몬 변화가 대표적인데요.
2: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갱년기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오,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3: 오늘 집이 갱년기를 극복한 집이래요.
2: 오늘 갱년기를 극복한 집이라고요? 아니, 갱년기랑 집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아니, 집으로 갱년기가 극복이 되나?
0: 속구만 사셨나? 한번 믿어봐요.
1: 아, 소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2: 아닙니다. 집이랑 가깝죠?
4: 저희 집사람이고요.
2: 안녕하세요. 그러시겠죠, 집사람. 네. 아니, 근데 이 집이 갱년기를 극복한 집이라고 들었거든요?
1: 네, 네. 맞아요.
2: 혹시 우리 남편분이 갱년기...
4: 저는 살짝, 저는 살짝이었고요.
2: 아, 살짝? 네. 그러면...
4: 저희 집사람이 네. 좀 심했어요.
2: 아, 그러셨구나.
1: 네. 제2의 사춘기라는 갱년기를 극복하고 있는 아내 김도연,
5: 남편 김태준입니다.
0: 갱년기 증상이 얼마나 심했었나요?
1: 제가 완전히 잠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갱년기 겪으면서 잠을 3일 동안 1초도 못 잤던 적도 있어요. 야,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한 달 동안 10kg가 그냥 쏙 빠졌고요. 몸이 뜨거워지면서 땀이 엄청나게 나고 이런 식으로 반복했어요.
0: 운동은 기본, 수면제 처방까지 안 해본 게 없었다는데 마지막은 집짓기였답니다.
5: 가장 큰 환경을 바꾸는 거니까요. 제가 좀 고집했었고 집사람도 흔쾌히 따라줘가지고 우리가 해봤던 것 중에 가장 비싼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2: 아, 그렇군요. 근데 집으로 극복이 되던가요?
1: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사 오자마자 그냥 바로 극복이 됐어요.
2: 그래요?
1: 네.
2: 아, 너무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5: 네, 바로? 한번 들어가시죠. 네.
2: 집으로 갱년기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1: 네.
2: 병원도 아닌데?
0: 도시 살던 부부가 남편 고향에 지은 전원주택.
2: 여기가 현관인 거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0: 응? 맞은편에 현관이 하나 더 있네. 아니, 중문도 두 개?
2: 혹시 하숙 치세요?
1: 네, 남편한테 하숙 치고 있어요.
2: 남편한테 하숙을 친다고요? 네.
1: 제가 이제 갱년기다 보니까 잠을 좀 못 자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공간을 좀 분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은 제 공간, 네. 그리고 반대쪽은
5: 이쪽은 제 공간.
1: 그렇죠.
2: 그래요? 예. 두 분의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갱년기를 극복했다?
0: 예. 야,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채씩 두 집 살림을 한다네요, 글쎄. 그러니까 현관은 오작교인 셈이고요.
2: 문 생긴 게 공주방 같은데요? 열어볼까요? 특이하다, 문이. 오.
1: 얘 집이 조금 좁아 보일까봐 그 위를 좀 높였어요. 여기는 거실이고요.
2: 피아노 있는 거실?
1: 네. 그리고 여기는 다이닝. 네. 여기는 주방.
2: 아일랜드까지?
1: 네네.
2: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세면대랑.
1: 저기 세면대랑 욕실하고, 제

0: 아, 침실. 아니, 근데 혼자 쓰시는데 이게 이렇게 넓어야 되는 건가요?
1: 아, 근데 그렇게 넓진 않아요, 사실.
0: 그래요?
1: 네.
0: 아, 누가 봐도 넓어 보이는데? 이게... 와, 야, 이 사찬대로 또 뭐예요? 와, 취향이 정말 엄청나시다. 와, 가구도 그렇고.
2: 엔팅마니 아내가 신혼 때부터 조금씩 모은 거라는데요. 그중 보물 1호는 바로 전문이랍니다.
1: 프랑스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네? 100년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0: 프랑스요?
1: 네.
0: 어떻게 하다가 지금 진주까지 와 있는 거죠?
1: 10년 전에 네. 제가 그 이거를 발견을 하고요. 그냥 한눈에
3: 반했구나.
1: 네, 반해가지고.
0: 아, 잘 어울리세요, 이미지가.
1: 네, 구입을 네. 해가지고, 지금 부모님 창고에서 10년 묵은 아, 문이에요. 네.
0: 그래서 더 아름답나?
1: 저는 이제 저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 집은 쟤한테 맞춘다. 그래서 쟤를 집에 맞춘 게 아니고, 이제 집을 쟤한테 맞춘 거예요, 저는. 네.
2: 그런데 100년 된 문을 10년간 창고에 묵혔으니 상태가 좋을 리 있나요? 사가서 들뜬 페인트 긁어내고 새로 칠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답니다.
1: 이렇게 긁어내면은
2: 그런데 설치하는 게 더 큰 문제였다네요.
4: 저 문이 사실 유럽에서 쓰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기후가 틀리잖아요. 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서 쓰는 나무 문을 가지고 와서 저걸 밖에 달자라고 하니까 저는 그 순간에 처음에 말도 안 된다. 저거는 내부에서 그냥 장식용으로 쓰는 그런 문이지 밖에 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되게 반대를 했는데 집사람은 쟤는 포인트가 햇볕 비치는 햇살에서 제일 이쁜 문이니까 안에 달면 안 된다라는 거였고 목문이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네. 단열을 위해서 통창을 이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저 비에 취약하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또 이 스테인드 글라스 문을 보호하기 위한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파란색.
0: 그렇네.
4: 아, 그래서 문을 위한 집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2: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든가요. 남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취향이었던 거죠.
0: 집이란 게 우리 몸도 그렇지만 이성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네. 좋을 때는 감성이 앞설 수도 있는 거예요.
1: 네.
0: 틀린 게 아니에요.
1: 네,
0: 뭐
1: 맞아요.
0: 집이 뭐 기계도 아니고.
1: 제가 좀 감성적이라가지고.
0: 아, 그러니까.
1: 네.
0: 우리도 남편들은 이것저것 걱정하다 보면.
1: 이성적이고.
0: 네.
4: 본인 네. 공간이고 본인이 좋아하니까 네. 저도 이제는 그냥 속편합니다. 해달라는 대로 해줘서.
2: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 그 첫 번째는 부부 각자의 집에서 내 멋대로 살자.
4: 저는 집이라는 게 사람이 편해야지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사람은 일단 집은 예뻐야지 된다. 불편한 거는 예쁨에서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주의여서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1: 저는 지저분한 거는 머리가 아파요. 갱년기 되면서 지저분하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4: 그러니까 속칭 꼴보기 싫은 부분 그런 거 안 봐도 되고 그래서 아 이건 그냥 취향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공간대로 사는 게 좀 편하겠다 싶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분리하자고.
2: 우리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결혼 생활. 갱년기를 지나며 나를 찾고 싶은 욕망이 커진 거죠.
0: 아, 주방이 너무 좋은데 살림을 안 하는 주방 같은데요. 일단 보니까 인덕션 없고 푸드 없고.
4: 맞습니다. 살림 안 하는 주방이에요.
1: 여기는 요리는 안 하고요. 그냥 네. 제 손님 네. 왔을 때 여기서 뭐 과일이나 뭐 차나 이런 거.
0: 아, 우아하게.
1: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끼는 샹드리에가 있어서
0: 기름때?
1: 네, 요리를 하면 기름이 막 올라가서 때가 붙으면 닦을 수가 없어서 네.
0: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주로 외식하세요?
1: 저희 남편 공간에서 주방이 있거든요.
0: 아, 거기서 편하게 하시고?
1: 네, 거기서 요리를 해요.
0: 아, 그럼 네. 안채랑 사랑제가 바뀐 거 아니에요?
4: 막 쓰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아껴 쓰는 공간이고요.
0: 야, 이제 정말 보면 볼수록 이제는 우리 남편분 공간이 참 궁금해집니다.
1: 네.
0: 한번 가보시죠.
1: 네. 네.
0: 야, 현대판 사랑채와 안채라 참 궁금한데요? 야, 일단 뭐 안채라고 해야 될지 사랑채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밝고 화사한데
5: 여기는 오작교구.
0: 오작교를 건너면
5: 안채를 지나서
0: 진짜 한번 공간은 한옥 같다. 아.

0: 아, 볼까요?
1: 예, 함께 나오시죠.
0: 이야. 오. 아, 여기는 평천장을 쓰셨구나. 아, 그래서 그런지 공간이 아늑하네요.
1: 아. 실용성을 생각했어요? 평천장으로 했습니다.
2: 남편의 원칙은 극강의 실용성.
1: 조금 아늑하게, 그러니까 침실 정도는 아늑하게 하는데, 침실은 보시면은 정말 침대 하나 딸랑 들어갈 정도로 작게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쪽 주방을 좀 환하게, 환기도 좀 잘 되고, 편하게 쓰고자 이제 창을 좀 큰 창들을 양쪽으로 배열했고, 또 환기를 한 작은 창 하나를 또 배열해서 결국은 주방에 창문이 세 군데 다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주로 여기서 해 먹고 있어요.
0: 아, 편하게 아, 삼겹살도 구워 드시고. 아, 근데 이쪽이 사람 사는 데 같으세요?
3: 다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2: 아내 눈치 보지 않고 소파와 혼연일체가 되는 삶. 여기저기서 남편들 부러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세상 편해 보인다.
1: 제가 챔피언스 리그라는 유럽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로 이제 경기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45분 아니면 4시 45분에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사람이 이제 너무 싫어하는 거죠. 거의 소리를 줄여놓고 TV를 보거나 해도 그 화면 밝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TV를 하나 더 사서 이제 방을 나눠서 보게 되고, 이제 그게 시작이었어요.
2: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면서도 나만의 개성을 잃지 않는 갱년기 부부의 슬기로운 두 집 생활. 아내는 갱년기에 접어들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집 덕분에 밤낮없이 맹연습을 합니다.
3: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2시, 3시에 그 피아노 쳐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요. 그 세탁기 막 돌리고 빨래 빨고 이래도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명란.
1: 명란?
3: 응.
1: 안쪽에 있을 텐데.
3: 그냥 넣지 말자.
1: 패스해.
2: 대신 밥은 환기 잘 되는 남편 집에서 함께 만들어 먹는다는데요. 따로 또 같이 사는 삶. 살아보니 어떻든가요?
3: 네. 저는 너무 추천해요. 이게 독립된 공간을 각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랄까 더 친해져요. 더 가까이 있지만 더 보고 싶고 만나면 반갑고 더 재밌어요. 재밌게 친해질 수가 있어요.
1: 매일매일 하루 종일 같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주말엔 지겹죠. 그럴 때는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게
3: 맞아요.
1: 단지 몇 시간이라도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좋아요.
3: 관계 좋아요.
2: 두 집살이 하는 집이니 이댁엔 현관도 대문도 두 세트. 부부가 각자의 집을 찾는 손님에게는 간섭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4: 오셨어요?
5: 네.
2: 아내의 응접실은 동네 안주인들의 사랑방이 되곤 한다는데요. 글쎄 우리 대화는 많이 다른 이 부부가 사는 법. 이웃분들이 볼 때는 어떠세요?
4: 얼마나 조심이고 뭐 각자 보고 테리 보고 있다가 또 와서 뭐 그거 하고 그건 나도 좋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맨날 붙어 있는 것보다.
5: 그 말씀 맞지. 나는 다 붙어 있어 보이소. 그게 좋은가. 그래서 밥도 먹을 때는 같이 먹고 또 같이 또 행동하고 또 같이 또 떨어지고 그러면 그게 더 안 행복하겠네.
6: 부러우세요?
4: 굳지.
2: 남편 집은 고향 친구들의 아지트가 되었다는데요. 아내가 집에 있는데도 낮부터 친구와 술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어제 아유 보면 볼수록 남편을 위한 집 같다. 아유. 그런데 이 부부 지난 겨울에는 남편 공간에서 함께 지냈다는데 어쩐 일이래요?
1: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번에 한번 조절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 집사람 쪽 안채를 껐어요. 그러니까 보일러를 끄고 제 쪽에서 생활.

0: 같거든요. 여기가 8kW 보일러고 제 쪽은 5kW 보일러예요.
1: 분리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한쪽을 일단 안 쓰고 저쪽만 써도 되잖아요. 너무 잘 썼어요.
2: 이희택은 집안의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에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잉여 전력이 충분치 않았답니다. 그래서 예쁜 아내 집 대신에 실용적인 남편 집에서 함께 지낸 건데요.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1: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사용한 거고요. 우리가 보니까 737kW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서요. 480kW를 발전을 했고요. 36,232원이 나왔는데 이것저것 붙여서 결론적으로는 65,319원이 나왔다.
3: 네, 꿀잠 잤어요.
1: 제가 침대 위에서 자고 남편이 바닥에서 자고. 왜냐면 남편이 잘 때 막 팔 올리고 다리 올리고 막 움직여요. 근데 제가 이제 불면증이 아주 약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2: 부부는 IT 관련 일을 하는데요. 집 시공을 직영으로 하겠다고 마음먹고 글쎄 현장 실수까지 받았답니다.
0: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려면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철골 과정 2박 3일 또 판넬 과정 2박 3일 해가지고 금, 토, 일 뭐 좀 빡세게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돈을 주고 교육비를 주고 근데 일단 도움 많이 됐고요.
2: 집은 경량 철골지어를 올렸는데 부부가 매일같이 현장을 찾아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겼고요.
1: 근데 남편이 또 워낙 좀 꼼꼼한 스타일이라서 이게 방통을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녹이 설 수 있다 해갖고
2: 조금 부족하지만 일손을 거들기도 했다네요.
4: 굳이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
5: 일단 뿌리 마르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다가
2: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나무도 심고 정원도 디자인했는데 이 모든 게 집지기가 아니었다면 평생 못 해봤을 경험이었죠.
0: 이렇게 처음 안 해본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 생소한 일 자체가 집사람이나 저나 뭐 이렇게 서로의 갱년기를 극복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고요. 화나는 일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했고 정말 소중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1: 추억이 하나가 진짜 커다란 추억이 하나 생긴 거예요. 같이 네. 함으로써.
6: 어쨌든 여기 포인트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1: 네.
6: 갱년기 극복 방법.
1: 맞아요.
6: 네, 좀
4: 진짜.
6: 두렵지만 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봐라.
1: 네. 네.
6: 가능하면 같이 하면 더 좋다.
1: 그럼요.
6: 네.
2: 그럼 집 탐구 계속해볼까요? 아내뿐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이 집은 로망 실현의 공간이었는데요. 뒷마당에 집이 한 채 더 있습니다.
6: 아 이게 뭡니까 지금 도대체?
0: 이게 이제 설마?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의 로망 구들빵입니다.
2: 이동식 주택인데 나무로 부를 때는 진짜 구들빵. 근데 지금은 아내가 더 좋아한다네요.
1: 이 동네는 집집마다 구들빵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비 오는 날 이럴 때는 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요. 여름에도 사용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6: 네. 우리 와이프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환하게 웃으시니까
1: 네.
6: 예, 언제 갱년기를 겪으셨나 싶긴 하네요.
0: 네. 이제 다 치료가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6: 집을 지으면서 예. 그게 중요하죠.
2: 그리고 남편이 직접 만든 대망의 마지막 공간 비닐하우스입니다. 와 여기는 캠핑장 같다.
0: 겨울에는 너무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6: 아 정말 그랬겠다. 그래서 여기 난로도 있고
1: 네.
6: 이제 그러신 거죠?
1: 네.
6: 아니 그럼 주로 여기는 우리 남편분이 주로 쓰시는 공간인 거죠?
0: 맞습니다. 뭐 여기는 제가 주로 쓰고요. 근데 집사람이 더 좋아하고
6: 네? 여기도요?
0: 여기서 뭐 청국장도 해먹고 김치찌개도 끓여먹고

0: 파전도 부쳐 먹고.
1: 맞아요.
0: 예, 제가 그래서 조명도 이렇게 네. 세 개를 밝은 거, 약한 네. 거 이렇게.
1: 비 오는 날은 진짜 너무 낭만적이에요.
2: 야.
1: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3: 전원 생활이라는 게 육체적 노동 없이는 유지되기 힘들잖아요. 컴퓨터 앞에서 생활하던 부부에게는 더없이 귀한 에너지를 주는 곳. 덕분에 꽃밭 같은 인생이 많이 기대된답니다.
1: 주변에 보면 이웃분들 보면 90세 넘은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 보면서 솔직히 배워요. 90세가 넘었는데도 되게 건강하신 분들 보니까 꽃도 가꾸고 풀도 뽑고 뭐 많이는 안 하고 조금씩 야채도 심고 청소하고 이런 분들은 되게 건강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0: 집사람이 본인 무덤에 묻힐 때 저 같이 가자고
1: 순장을
0: 하려고 순장이야.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공간에서 이 집에서 또 이곳에서 들고 죽고 싶어요. 네.
2: 갱년기를 극복했다. 집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의 도움은 됐겠지만. 근데 결국 이 두 분한테는 집은 짓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갱년기의 기간을 같이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공간을 조금 바꿔보셔라. 그게 뭐 대대적으로 물론 이렇게 집을 지을 필요까지도 없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정말 그 거실 공간, 그 공간을 좀 바꿔서 영역 구분을 한다던가 오늘 본 집에서 얻은 교훈들을 작게나마 적용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3: 공간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데 두 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1: 그냥 따뜻해요. 집 생각하면 따뜻하고 그냥 좋은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서는 그냥 매일매일 행복이라는 단어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둘이 얘기할 때도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 많이 해요.
0: 행복을 모아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행복이 새어나가지도 않고 모여가지고 그 자체로 그냥 아늑한 행복을 담아두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3: 홀로 단단하기, 그렇게 함께 행복하기. 이대개 갱년기 극복 방법이었습니다. 갱년기 극복한 집 찾아 이번에는 전라남도 담양으로 왔습니다.
2: 야, 여기 뭐 이렇게 저수지도 있고 와, 주변에 자연환경도 너무 좋고 작은 무릉도원 같은 곳이 이렇게 있네요.
3: 여기가요. 한국 전쟁 때 피난을 왔을 정도로 오지였다는데 그래서인지 경관이 참 수려하네요.
2: 아니 그나저나 오늘 찾아갈 집 어디죠?
4: 저 앞에 있는 저 집이요.
2: 아 설마 저 집이요? 이렇게 쉽게? 오늘 무슨 일이지? 야 이렇게 쉽게 알려줄 리가 없는데? 집이 저기면은 담도 있고 문도 있어야 되는데 왜 담도 없고 아니 문이 없네?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이야 좀 이상한데?
3: 어디가 집이고 숲인지 헷갈리는데 소장님 일단 집 근처로 가볼까요?
2: 입구가 있기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집은 저기 있는데 아 이거 혹시 정랑?
3: 오 제주도 대문 정랑? 제주도 분이신가?
2: 아, 저 계십니까? 계세요?
5: 아, 네.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소장님.
2: 아, 예. 혹시 여기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5: 아, 네. 네. 거기 그냥 넘어오시면 돼요.
2: 아, 그래요? 아, 여기가 입구구나. 아, 이거 한참 찾았네요.
5: 입구를 와. 찾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대문이 따로 없어요.
2: 아이고, 반갑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네.
5: 대문이 따로 없다 보니까 도로변에 있어서 굉장히 일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2: 집 안으로요?
5: 네. 아무튼 뭔가 구조물을 설치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자작나무가 마침 있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걸어서 심리적으로 여기까지만
2: 들어오세요?
5: 네.

0: 여기 넘으면 좀 곤란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정원 덕분에 갱년기를 무사히 넘긴 정원 노동자 아내 민성욱.
1: 남편 김영기입니다.
2: 정원 노동자가 뭔가요?
0: 가드나라가 하면 좀 품이 있는 그런 느낌이고, 실제로는 이제 현장에 들어와서 보면 정원 노동자라고 하는 게 그게 더 현실감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옆에서 주변이. 네네네. 이제 설거지, 이제 또 이제 청소, 또 이제 그 밥 배달,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예.
0: 아주 중요한 일이죠.
2: 원래는 노원이었던 땅, 아내 손을 거쳐 멋진 정원이 됐는데요.
0: 좀 자연주의 정원을 좋아해서 왜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쫙 그 풀밭 같은 느낌의 야생아들이 네. 피어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해서. 아,
3: 그래요?
0: 네, 뭐, 그라스를 되게 많이 심었어요. 풀이죠. 네. 말 그대로 보시면 다 풀이에요. 풀처럼 생긴 애들. 그런 애들 사이에 이제 꽃을 이렇게 중간중간 섞어 심어서 한 100종류는 넘지 않을까.
3: 네. 아니, 언뜻 보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숲에 들어온 것 같이.
0: 맞아요.
3: 그런 느낌도 들고.
2: 학원 선생님을 거쳐 의류 사업을 하며 바쁘게 살았던 아내. 긴장감 속에 살았던 아내는 숨구멍이 이 정원이었답니다. 내가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갱년기. 정원에서 내가 자연의 일부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죠.
0: 젊은 날에는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 열정이 있어서 뭐 울지고 뭐고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호르몬의 변화도 생기고 하니 조금 우울한 기분? 그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죠.
3: 아, 그때는 이미 이제 정원을 시작하셨던
0: 그렇죠,
3: 거죠?
0: 그렇죠.
3: 되게 어떻게 보면 행운이네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식물 가꾸고, 이렇게 집을 마련하고, 이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저한테는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3: 네.
0: 누가 살다 보면 심하게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데, 일종의 정원이 도피처였죠.
1: 나중에 방법을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 방법을 찾아가면 서로 이제 타협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정원이라는 자체가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됐기 때문에.
0: 얘가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갱년기상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2: 갱년기 때는 가족의 지지와 응원이 중요한데, 남편 잘하셨나 몰라?
3: 근데 우리 남편분 지분이 그래도 있으시죠?
1: 투자한 걸로 보면은 제로고.
3: 아, 투자요? 네, 아, 투자 안 하셨어요?
1: 저는 투자 안 했어요.
3: 아, 그래요?
1: 네, 네. 모든 것은 이제 결정은 이제 우리 와이프가 했고.
3: 예.
1: 일한 걸로 치자면은 1%.
3: 1%?
1: 예, 예. 이제 정원에 이제 잡초 같은 거 뽑지 않습니까? 제가 옆에 도와주려고 하면 가라 그래요.
0: 꽃을 뽑아버리니까.
3: 네. 아, 꽃을 뽑아버려요?
0: 네. 네. 이게 전략적인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이거 합리적인 의심인데?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3: 근데 자연주의 조경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문제가 있으세요. 예, 사실 이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0: 맞아요.
3: 와, 이게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우리 집안에 들어가서 이 얘기 좀 더 끌어가 볼까요?
0: 네네.
3: 이쪽이 현관인가요?
0: 네, 오시겠어요?
3: 기대된다. 와. 지금 내부도 예쁠 것 같은데요?
0: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3: 와, 자작나무로 다 인테리어를 하셨네요.
0: 아, 네. 마감재가 자작나무라. 와. 제가 또 자작나무를 좋아하는데.
3: 네.
0: 자작나무 화판이랑, 되게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3: 이야. 제 창문도 너무 멋있다. 와.
2: 집은 20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작은 공간. 입구에 작은 주방과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거실이 있는 원룸 구조인데요. 집 모양을 딴 박공창 덕분에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네요.
3: 모듈러 하우스나 약간 이동식 주택? 그런 거네요, 그죠?
0: 맞아요.
3: 맞습니다. 오.
0: 원래는 저쪽에 보시면, 자작나무 네. 앞쪽에 뭐 고구마도 심고 하던 공간이 있는데.
3: 네네,
0: 맞아요.
3: 네.
0: 그곳에 정식으로 이제 좀 크게 집을 지으려고 했었죠.
3: 네.
2: 여기가 집 지으려 남겨둔 터였답니다. 집을 짓기 전 정원부터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0: 처음에 이 부지를 그 매입을 했을 때부터 나는 여기다 언젠가는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아름드리 나무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숲속에 있는 그런 느낌을 항상 머릿속에 동경을 해왔었어요. 어렸을 때 되게 친정아버님께서 꽃을 좋아하시고 나무를 좋아하셔서 그런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그런 유년 시절의 기억. 플루타너스 나무 가지에 그네가 맨날 낼 수 없고 줄그네가 이런 게 늘상 그 밑바닥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그게 쭉 이어져 있던 것 같아요. 한 13, 14년을 정원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고.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거 뭐 시골에 집 짓고 사는 꿈을 포기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그냥 모듈러로 가자.
1: 그냥 잘하셨네요.
0: 그냥 사오자.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그냥 사오면 되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2: 현명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 정원은 시간이거든요.
0: 맞아요. 시간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서.
2: 그렇죠. 건물이 공간이라면 이 조경은 완벽한 시간이거든요.
0: 맞아요.
2: 근데 정말 이게 심어놓은 것만큼 그 시간만큼 버는 거기 때문에.
0: 맞아요.
2: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하실까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모듈러하우스나 이동식주택 갖다 놓으면 갖다만 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0: 집만 이게 모듈러식으로 가져왔을 뿐이지 모든 과정은 집 짓는 과정인 것 같았어요. 한 토목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2: 직영으로
0: 뭐 자재도 제가 직접 다 계산해서 사와야 됐고 뭐 사람 섭외하는 것도 제가 다 이제 불러와야 됐고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죠.
2: 아 그렇군요.
3: 어머나 토목 공사를 직영으로 그것도 아내가 했다고요?
0: 배운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모르는 용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관을 설치를 하는데 그냥 무작정 뭐 이렇게 경사만 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너무 경사를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또 공부를 했죠. 자료를 찾아서.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재미가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하면서 신기해라 하면서 스스로 신기해라 하면서 했어요.
3: 토목은 땅의 성질도 알아야 하고 배수며 구조적 안정성을 계산해야 하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 아니던가요? 게다가 이댁은 정원이 중요해서 곳곳에 수도관을 거미줄처럼 연결해야 했는데 그걸 또 오차한없이 해냈답니다. 비가 오면은 진흙탕으로 변하는 땅의 고배를 잡고 물기를 내는 것까지 아내 뭐 야, 아닌 밤중에 삽질이 웬 말이지.
0: 외부용을 통해서 상수도가 연결해가지고 들어와서
4: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이 서로 다른 동맥과 정맥처럼 외부 예단과 외부 그 저기 그게 다른데 서로 잘라서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는 차단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설치하면서 요렇게
5: 앞으로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어요?
6: 지금도 들으면서 이거 뭔 소리야?
0: 저도 말하면서 와 좀 복잡하긴 하네.
6: 뭐 동맥정맥 나오니까 뭐 수관이 뭐 동맥정맥 나는 거
0: 심장 판막처럼 이렇게 막는 설치했어 중간에
6: 그러니까
3: 정원이 굉장히 공학적인 일이네요.
7: 여식아 너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3: 남편이 정확하게 아는 건 밥 때. 아, 그럼 제일 중요하지.
0: 응? 일 더 해야 되는데.
7: 오늘 또 싼 밥이다.
0: 밥은 먹고 해야 되겠지.
7: 예.
0: 맛있겠다.
7: 밖에서 먹으면 맛있어, 뭐든지. 소포 가서 도시락을 넘기고 있어.
0: 그런데,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는데.
7: 맛있어.
3: 아내가 정원 덕분에 갱년기는 극복했지만 부작용이 있었다네요.
6: 와이프가 정원하고 관절하고 바꾼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소리 하면 이제 재눈 안경이라고 보지만 옛날에 제 와이프가 더 이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됐는데.
0: 아이고.
6: 그 옛날에는 좀 근데 봄에 그 햇빛 아래서 하면은 그 뭐 건강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일을 계속 했어요.
0: 그때 몰랐으니까. 아, 무슨 자신감으로 그 봄 햇살.

0: 그렇게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모자도 없이 선크림도 없이 맨 얼굴로 뭐 계속 몇 달을 일했더니 어느 날뭐 얼굴이 빨갛게 진물이 막 흐르고 그래서 광 알러지가 생겨갔고요. 아무튼.
1: 그것도 정원하고 바꾼 거죠. 2년 하니까 딱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얼굴이.
2: 이제 그만하라는 타박 대신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 이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1: 주말에 항상 같이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저희 이 사람이 이제 밭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차에서 이제 신문을 갖고 와서 읽어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보고 음악을 듣고 있다 보면은 그것도 한 시간, 두 시간이지. 반나절 그렇게 있으면 이제 나중에 지겨워가지고.
0: 동네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남편은 차 안에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고 이상해 보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안 되겠다. 농막을 만들어서 여기서 지내게 하고 피신을 시키자. 여기다 일단 숨겨놓자.
2: 그러니까 농막은 오롯이 남편을 숨겨놓기 위한 공간. 장난감도 사줬답니다.
1: 탈려면서 사주더라고.
0: 그랬어요. 저만
1: 야구를 좋아하니까.
0: 왜냐면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1: 그 애들 노는 그 전자피아노를 사주더라고. 애들을 갖고 노는 거 있잖아.
0: 당신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잖아.
1: 집에
0: 피아노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피아노를 옮겨올 수가 없으니까.
1: 그러니까 애들 갖고 노는 거. 그것도 당근에서 사가지고 나주더라고.
0: 아우 눈물 나.
1: 그래가지고 생각하면서 되는 거 아니야. 텔레비전 야구 그럼 이거
0: 너무 웃다가 지금
2: 응? 이건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주제곡 아닌가요? 오 남편 연주 실력이 수준급이시네. 정원 가꾸는 아내와 피아노 연주하는 남편. 아유, 환상의 짝꿍이네. 2년 전 이 집을 지으며 남편의 농막 생활도 막을 내렸답니다. 아내에게는 집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 데크. 이게 원목이라네요.
0: 대청마루처럼.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그 마루판 밟고 다니던 느낌이 그게 너무 좋아서 봄하고 가을 겨울 되면 그러면 햇빛이 여기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굉장히 따뜻해요. 바닥이.
2: 늘 정원에 파묻혀 살았지만 정작 정원을 즐기게 된 거는 집이 생긴 이후의 일. 자연의 변화를 오감으로 느끼기 위해 창을 달지도 않고 나무에 인위적인 마감도 하지 않았답니다. 정원 노동자가 정원 귀족이 되는 순간이랄까요?
3: 이게 이제 회변이라고 해요.
0: 어,
3: 사실은 이제 회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도 변하는데 나무라고 안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낌이 저는 참 좋거든요. 이 좋은 나물수록 또 이 회색으로 변해가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0: 맞아요. 저도 그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 어우, 데크 공사하는 사람 아내 맞죠? 반키라이 원목이 단단해서 작업이 만만치 않다던데. 어우, 대단하시네.
3: 데크 시공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 되게 꼼꼼하게 잘 된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바느질 하듯이 다 같은 위치에 같은 간격으로 쫙 박혀 있는데. 아, 그래도 좀 인간적인 데가 있네요. 헤드가 더 많이 들어갔네.
2: 아이고, 여긴 다시 박았고. 여기는 엉뚱한 데 박으셨네.
4: 아, 그건 제가 한 겁니다.
3: 아, 그래요?
4: 예, 예.
3: 아, 제, 못한 건데 이거 설명하셨다고요?
4: 예,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퇴출됐거든요.
3: 그, 아,
4: 예.
0: 데크의 꽃은 피스가 박혀있는 줄이 짝짝만도 오화열이 데크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의 관점에서는 이게 쫙 이렇게 있어야지 예쁜데 이 사람은 엉뚱한 데다 옆에다 박고 막 너무 세게 박아가지고 나무 반킬라에 이게 목재가 터져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1: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뭐야 제외됐죠.
0: 예. 열애가. 네.

0: 제대가지고 이제
1: 이제 뭐. 보조로 전락을 했죠. 뭐 이제 나무로 무거우니까 이제 가져다.
2: 그래서 이제 몰래 한 번씩 박아보고.
1: 맞아. 그러다가 저한테 들키면 아, 아 또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2: 왜냐면 하고 싶은 욕심도 있거든요.
1: 아, 맞군. 그랬구나.
2: 네,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 맞아. 이제 해보는데. 뭐, 이제, 같은, 그쪽에, 이제, 뭐 오하열이랑 군대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들어가지고, 참, 별 군대에서 이런 소리 다.
3: 이런 일은 남자가 잘한다는 것도 편견이었네요. 드릴과 피스만 있으면 뭐든지 뚝딱 만들어낸다는 아내. 그렇게 효원관에 던문도 달았고요. 규모가 꽤 되는 창고까지. 야, 거침없는 아내를 보니 내가 다 용기가 나네요.
4: 아, 저 아까부터 참 궁금했는데 이 위에 혹시 창고인가요?
1: 아, 다락방이에요.
4: 어, 다락방이에요?
1: 네.
4: 오,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좀 열어놔서 다락방 좀 작으니까 이렇게 네. 시선을 좀 튀게 하는데 죄다 막으셔가지고.
1: 여기가 아니었으면 화장실이라도 아. 들어가서 쉬어야 될 지경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오픈된 공간이었는데 제가 가벽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4: 아, 일부러.
1: 사실은 문까지 달았으면 완벽했는데 네. 문 달아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공간 확보가 안 돼서 문은 안 된다. 아. 그렇게 된 거예요.
3: 그러니까 이 작은 집에서도 아내에게는 꼭 자기만의 방이 필요했다는 건데요. 이 부부가 각방 생활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답니다.
1: 새벽에 막 5시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오밤중이고 몇 시에 일어나? 자수를 하세요.
0: 쉬는 날은 여기서 11시, 10시.
4: 그때까지 잠이 와요?
0: 예, 네, 네, 잠 좀 희한한 체제 옛날 로 치면 아~ 뭐 작곡가들 스타일. 오. 그런 아~ 좀.
1: 야심한 밤에 작업.
0: 예술적인. 오. 네. 송창식 씨도.
4: 아, 송창식 씨요?
0: 네, 그, 폭국의 대우라 가수.
4: 네, 알죠. 담배가게 아가씨?
0: 네네, 맞습니다. 네.
4: 야, 근데 그분이 그렇게 늦게 주무세요?
0: 그분은 방관하시 꼬꼴로거든요.
4: 아, 그래?
0: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왔고.
4: 아, 그래요? 네.
1: 근데 해석하기 나름이야. 응?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0: 동족이.
3: 예술가와 동족인 남편은 야구 삼매경 중인데, 아내는 오, 비 오는데 또 일하셔?
5: 현식아, 비 오는데 뭐해? 감기 걸려, 그만해.
6: 좀만 더 하고, 좀만, 응? 아,
5: 감기 걸린다, 그만해야지.
6: 응, 알았어.
3: 결국, 남편이 가장 잘하는 일하러 출동.
6: 아니, 근데, 어? 비가 와야 잡초가 잘 뽑히거든.
2: 그 물 한 개 봐라, 와. 아, 진짜 한 개 진짜 죽인다. 어. 야, 진짜 예쁘다.
6: 어, 자기가 중계방송 해줘. 나는 계속 잡초를 뽑고 있을게.
2: 어, 알아.
5: 도와줄 순 없으니까 입으로 도와줘야 돼, 뭐.
7: 도움이 되는 거죠?
6: 도움 많이 되죠. 노동이, 풀 뽑는 노동이 풀 뽑는 놀이가 된다니까요.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8: 집은 시간이라는 시줄과 공간이라는 날줄이 서로 짜여서 만들어진 옷감이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공간만 들여다보죠. 근데 오늘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시간과 정원이 더 주인공인 집을 본 것 같아요. 몸은 좀 힘들지만 내가 항상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내 노력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계속 내 손에 의해서 뭔가 완성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 그 성취감을 느낄 때 그런 그 갱년기나 이런 이제 우리가 중년 이후의 증상들을 조금은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집이 참 좋은 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건물에 그렇게 크게 무게 들이지 않고 약간 힘을 빼고 대신에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이 정원, 자연을 느끼면서 누구나 갖는 그런 문제점들 극복했다는 점에서 오늘 집 아주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정원을 가꾸는 건 나를 가꾸는 일. 아내가 빛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0: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동시에 저의 작은 천국, 그리고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간에 저에게 있어서는 작은 우주라고 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에요.
1: 우리 집사람의 천국, 에덴 동산, 이므로 저한테는 좋은 곳. 그래서 더불어 마음 편한 거. 전 이거 오면 여기 오면 참 마음 편해. 정말 맞아. 마음 편해가지고.
0: 그거 하나라도 나는 만족하지.
2: 여러분은 나만의 에덴 동산이 있으신가요? 정원이 아니라도 나만의 작은 숨쉴 구멍 찾아봐야겠네요.
3: 애를 위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학교에 갔다가 집에 빨리 가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4: 저를 위한 공간이 많아요.
5: 그냥 아이답게 해맑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 지금 그렇게 자라고 있고요.
6: 엄마 집이에요. 제가 지어드렸어요.
7: 지어준 데니까 좋기는 하던데요. 나도 한번 새 집에서 살아보는구나.
8: 한 없어요, 이제. 한이 없어요.
9: 와, 이거 진짜야?
10: 에이, 설마. AI겠지?
9: 오, AI로 만든 거네.
1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물가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온

0: 철봉제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0: 안 자.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맹학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1: emails입니다.
0: 네, 이메일입니다. 전자우편 이메일인데요.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서로 다른 의견을 접할 수 있어서 재미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요, 어제와 그제 봤던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opic. I feel like email is outdated.
0: 네, 저는 이메일이 구식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바로
1: Kayla from the USA.
0: 네, 케일라 씨고요. 케일라 씨의 요약 문장을 그럼 만나볼까요?
1: Okay. 케일라 씨, 나와주세요.
2: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0: 네, 케일라 씨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1: So Kayla said,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0: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 Yeah, depends 네. on your line of work.
0: 네, 정말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yeah. 저는 여기에도 공감을 하면서 또 이메일도 많이 쓰고 있어서 반반인 것 같은데 I personally feel like 언제나 의견을 말할 때, 자신의 경험을 말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right. 바로 이 personally라는 표현을 쓰는 yeah. 거예요.
1: I personally think, 네. I personally feel like.
0: 네, 이렇게 말하면 아, 저는, 최소한 저는 yeah. 이렇게 생각해요가
1: I'm
0: 되니까요.
1: I'm not saying it's like this. 네. This is what I think.
0: 네, 네. 그래서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이메일이 좀 구식인 것 같고 좀 옛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 복습해 볼까요?
1: Sounds great.
2: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I personally feel like email is a bit outdated and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anymore.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날짜를 가리키는 그 데이트예요.
1: Yeah. So think of outdated, right? The date has already passed.
0: 날짜가 지났어요.
1: Yeah. 네. But update, you gotta make it more, you know, you gotta raise it up a little bit.
0: 올리는 거죠.
1: Yeah.
0: 버전을 업 시켜서 아무튼 최신 버전으로 만드는 것은 update라는 동사. Outdate는 이렇게 과거분사 형태로 쓰여서 is outdated 아니면 become outdate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Mm-hmm. 다음 문장 볼까요?
1: Yeah, she says. For example, I remember when emails first kind of became a thing.
0: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I remember when 이랬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Emails first kind of became a thing. Mm-hmm. 자, become a thing 이야기해 볼까요?
1: Right. It means it became popular. People started using it.
0: 그렇죠.
1: Right?
0: Become a thing이라고 하면 become popular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 yeah.
0: It's a thing.
1: Yeah, people do it.
0: 네, 맞아요.
1: You know, it's not just me. Everyone does it.
0: 뒤에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It's a thing that people do these days.
1: Yeah.
0: Yeah, it's a thing. 아니면 우리 회사는 뭐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런 거 하곤 해.
1: Yeah.
0: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Yeah, it's a thing that we have.
1: It's a thing that we have. Yeah. Or it's our office thing.
0: Yeah.
1: It's our thing.
0: It's our company thing.
1: Yeah.
0: It's a thing at our company. 이렇게 a thing이라는 것 자체가 인기가 있거나 흔한 어떤
1: yeah.
0: 활동 패턴 아니면 트렌드를
1: or, yeah, some type of culture or yeah. something too.
0: Yeah.
1: Right? It's a thing here in Korea, mm-hmm. right?
0: 맞아요. Okay.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 was quite young, but everybody got one at the time. And we really used them almost like a messaging, like a messenger program. We would send emails to each other.
1: I was quite young, but everybody got one at the time.
0: 그러니까 이메일이 became a thing. 처음 흔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 I was quite young. 저는 아주 어렸었는데 but everybody got one at the time. 그 당시에 모두가 이메일 주소를 만들었어요. Everybody got one. 여기서 말하는 everybody got one이라는 것은 they made one
1: yeah.
0: or they had one.
1: They made or had an email account,
0: 네,
1: right?
0: 모두가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서 갖고 있었어요.
1: Or signed up for an email account.
0: 가입한 거죠.
1: Yeah.
0: 그리고?
1: Oh, she says, and we really use them almost like a messaging, like a messenger program.
0: 네, 여기에서 케일라 씨가 저도 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 메시지하고 messenger 이거 헷갈려서 발음 섞일 때가 있었는데 케일라 씨도 똑같은 실수가 나왔네요.
1: Mm-hmm.
0: 메시징이라고 해야 되는데 메신저처럼 메신징처럼 살짝 됐죠.
1: Yeah.
0: 그럴 수 있어요.
1: I do that sometimes.
0: 네, 그래서 우리는 we really used them 여기서 them은
1: the email accounts.
0: 네, 이메일을 almost like a messaging 뭐 program 이렇게 하려다가 말을 바꿔서 messenger program. 이제 메시징 하기 위한 메시징 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이제 그거를 또 메신저 앱이라고도 부르니까
1: They're both.
0: 네, 메신저 프로그램처럼 이메일을 썼었어요. 이렇게 띵 올리면 바로 또 답장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없었으니까
1: yeah.
0: 네. 그래서
1: She says next, we would send emails to each other.
0: 우리는 서로에게 이메일을 보내곤 했습니다. We would라는 것은 가정해볼 수도 있고 과거에 반복적으로 하곤 하던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We'd have these cute little sign, like signatures at the bottom, and you just check in to see with your friends what they were doing for the weekend. But then as technology evolved, we got instant messengers, and then text messaging, and then messaging apps.
1: We'd have these cute little sign, like signatures at the bottom.
0: 여기서도 이제 앞에 문장에서는 we would였는데 여기서는 with 이렇게 발음 줄여서 해주셨고요. We'd have, yeah. We'd have,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곤 했다. These cute little sign이라고 하려다가 원래는 이제 sign보다는 이렇게 말하죠?
1: Yes, signature.
0: Signature.
1: Signature.
0: 네, 그래서 서명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어디에? At the bottom of each email. 그래서 이메일 설정에 가면 지금도 있죠? 밑에
1: yeah.
0: 이제
1: 누구누구 드림.
0: 네, 누구누구 드림 아니면 좋아하는 어떤 명언이라든지
1: All
0: 이런
1: right.
0: 것들 넣을 수가 있는데
1: Wait for the stars,
0: 네.
1: Megan.
0: 그리고 이제 링크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는 그 부분 여기에 그런 것들을 넣고는 했고 그것도 일종의 문화잖아요. 그리고

0: company or sending documents or, explaining a wordy situation. But I really feel like it has become a little bit outdated and now is only used in certain specific situations or spam. What do you guys think?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연습을 조금만 더 해보죠. 첫 번째 패턴은 I remember when 한 다음에 주어, first, 동사 이렇게 하면 뭐뭐가 처음 뭐뭐 했을 때가 기억나요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패턴, almost like a 아니면 almost like an 하면은 거의 뭐뭐 같이, 뭐뭐 같은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영어로 문장 4개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릴게요.

0: What do you guys think?
1: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 소개할게요. 자, 저는 이메일을 업무용으로만 씁니다. 영어로?
2: That is, I only use email for work.
1: 네, 업무용으로만 어렵지 않아요. Only, 그 다음에 맨 뒤에 for work 하면 돼요. I only use email for work. 아니면 only와 for work를 합쳐서 mm-hmm. I use email
2: only for work.
1: 아니면 for work only. 여러 가지를 유용하게 바꿀 수 있는데.
2: This is a really flexible sentence. Yeah. But one more time.
1: 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 형태로 읽어주세요.
2: Mm-hmm. I only use email for work.
1: All right.
2: Great.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Are you ready to look into your own depths?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1: We're talking about emails this week.
0: 네, 이메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 주간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공개를 해보죠.
1: All right, so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m addicted to my email app.
0: 네, 저는 이메일 앱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에 있는 이메일 응용 프로그램, 이메일 앱을 말하죠. 그래서 저는 제 이메일 앱에 중독됐어요 라는 뜻이에요. I'm addicted to my email app.
1: Okay.
0: 너무 자주 열고 항상 yeah. 뭐 왔나 확인하고 이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Oh, for sure. All right. And today we will have a clip sent to us from Richard, who's from the USA, right?
0: 네, 리차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공부를 할 건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보실까요?
1: Okay. Richard 씨, 나와주세요.
3: I probably check my email app on my smartphone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combined. I probably check my email app on my smartphone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combined. I probably check my email app on my smartphone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combined.
0: 다른 어떤 앱보다도 이메일을 더 많이 쓴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1: So he said, I probably check my email app on my smartphone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combined.
0: 네, 이 combined는 이따가 또 설명 자세히 드리고 같이 공부해 볼 텐데 재밌는 표현이에요.
1: Yeah.
0: 마지막에 combined가 들어가는 순간 그런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강조가 되는데
1: yes.
0: I probably check my email app. 여기서 이제 제 스마트폰에 있는 on my smartphone까지 말했으니까 스마트폰에 mm-hmm. 있는 제 이메일 앱을 아마도 확인을 하는데 얼만큼 확인하냐면 probably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이메일 앱 말고 다른 모든 앱들 combined 합친 것보다도
1: yeah.
0: 이메일을 더 자주 확인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합쳤을 때 한 100번 정도 열어본다면 이메일은 그 이상
1: mm-hmm.
0: That's a lot.
1: That is a lot, especially yeah.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combined. Mm-hmm. He really is addicted to his email app, mm-hmm. right? Let's review his speaking summary.
3: I probably check my email app on my smartphone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combined. I probably check my email app on my smartphone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combined. I probably check my email app on my smartphone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combined.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감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relate 나왔어요. 보통 이 related to 어떻게 하면 이제 뭐와 관련된이라는 관련시키다, 관련되다라는 쪽으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공감하다고요. 그 다음으로 엄청난, 굉장한 tremendous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life saver,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해주는 존재잖아요. life saver. 그런데 이제 궁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그냥 정말로 생명을, 목숨을 구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큰 도움이 되는 것을 life saver라고 표현합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starting with relate. Next we have tremendous. We have life saver. Great. Let's look at some more vocabulary words.
0: 그 다음으로 우편요금, 우송료를 뜻하는 postage가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postage가 우편요금이 아닌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잠시 후에 보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 즉각, 즉시, instantly. 같이 읽어주세요.
1: Postage. And lastly, we have instantly.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Richard'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I have a dirty little secret, and I'm wondering if anyone can relate. The very first app that I check in the morning when I wake up is my email app, and I'm totally addicted to it. I probably check email on my smartphone more than 50 times a day, and I would dare to say that I am checking the email app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on my phone combined. My wife and I work for ourselves, and so I have a tremendous amount of communication coming in and going out through various different channels that all comes in and out through email. So email is a lifesaver in a way, because it's so much quicker than snail mail or regular postage. And I'm thankful that I'm able to instantly communicate with anyone, anywhere in the world, even though I'm addicted to my email app.
1: Well, that wasn't much of a dirty little secret, Richard.
0: Mm-hmm. 사실, dirty little secret, 바로 이제 첫 번째 문장에 나올 거니까 같이 yeah. 볼 건데요. 그렇게 묘사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1: no,
0: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1: Right.
0: 자, 그럼 첫 문장 바로 보러 가볼까요?
1: Okay.
2: I have a dirty little secret, and I'm wondering if anyone can relate. The very first app that I check in the morning when I wake up is my email app, and I'm totally addicted to it.
1: I have a dirty little secret, and I'm wondering if anyone can relate.
0: 네. I have a dirty little secret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dirty, 더러운이란 뜻이니까 dirty secret 하면 정말 이 사람이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런 것들을 가리키잖아요. 아니면 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그런 건데 여기서는 창피한 정도로 쓰였어요.
1: Yeah, something 네. you're a bit embarrassed about,
0: 네, 네.
1: right?
0: 그래서 그냥 dirty little secret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먼저 쓰니까 과연 뭘까라는 궁금증이 yeah. 커지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and I am wondering 궁금합니다. If anyone can
1: relate.
0: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궁금하네요라고 했어요. Mm-hmm. 예문 하나만 볼게요. Relate 예문입니다.
1: Okay. So for example, you could say I couldn't relate to her story.
0: I couldn't relate to her story. Mm.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됐거나.
1: Yeah, or it's just not or I've already passed that point. Yeah, or something.
0: Okay. Right? So you were there before.
1: Yeah, like let's say it's a college story and you already graduated and stuff.
0: 아, 네.
1: Like, eh.
0: 그렇죠. Mm-hmm. 뭐 나는 대학을 다녔던 게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지금 막 대학교 때 요즘에 유행하는 이야기하니까 mm-hmm. I couldn't really relate to yeah. her story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Mm-hmm.
0: 자, 그럼 다음 문장 볼까요?
1: Sounds great. The very first app that I check in the morning when I wake up is my email app and I'm totally addicted to it.
0: So this is his
1: Dirty little secret.
0: The very first app that I check in the morning,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앱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when I wake up,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확인하는 거는, is my email app, mm-hmm. 이메일 앱인데요. And I am totally addicted to it. Mm-hmm. 저는 완전 중독되어 있어요. 라고 하네요. 우리말로,

0: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앱 이거를 영어로 옮길 때 이렇게 the app the 이렇게 시작하면 만들 수 있어요. The app that I check
1: First thing in the morning.
0: first thing in the morning, before anything else in the morning 다양한데 이렇게 그냥 the very first app that I check in the morning 이렇게 감으로써 나머지 문장 구조가 여기에 영향을 받죠. Is my email app. Alright, 다음 문장.
2: I probably check email on my smartphone more than 50 times a day, and I would dare to say that I am checking the email app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on my phone combined. My wife and I work for ourselves, and so I have a tremendous amount of communication.
1: I probably check email on my smartphone more than 50 times a day.
0: 50 times a day 하면 10시간 정도 깨어 있는다고 1시간에 5번. 또 바쁘다 보면 더 많이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50번 확인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1: That is a lot.
0: Yeah, I probably check my email on my smartphone more than 50 times a day. 아마도 하루에 50번 이상 확인할 거예요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했죠?
1: He says, And I would dare to say that I'm checking the email app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on my phone combined.
0: 그리고 I would dare to 보통 dare 하면 감히.
1: Yeah.
0: 네.
1: It seems like it's more serious. Like,
0: 그렇죠.
1: You dare 네. say that to me?
0: 아니면 how dare you? 이렇게 yeah. 하면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이런 정도의 이제 느낌인데요. I would dare to do something 하면은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I would go as far as to say.
1: Yeah. I would say this, yeah, right?
0: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겠어요. I would dare to say that I am checking the email app, 이메일 앱을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on my phone, 제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앱들, 다른 모든 앱들을 combined, 합친 것보다도 많이 쓴다고
1: yeah.
0: 하겠어요.
1: If it's 50 times, it'd be hard to like check the phone 50 more times
0: yeah.
1: that day.
0: Yeah, unless you use your phone like all the time
1: 24/7
0: 다음 문장 볼까요?
1: He says My wife and I work for ourselves and so I have a tremendous amount of communication.
0: 엄청난 굉장한
1: tremendous tremendous
0: tremendous 이렇게 very를 가리키는 very와 비슷한 형태의 영어 표현들이 정말 많거든요. Very popular 아니면 quite popular, pretty popular, really,
1: extremely,
0: 여기서도 tremendous amount, a big amount 등등 원래 이런 어려운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원래 나는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었나 생각해 보시고 만약 big 뒤에는 뭘 쓰고 있었지? big amount, large amount 했으면 그 자리에 이걸 넣어 보시는 것도 좋은 연습이에요.
1: You can just put tremendous.
0: 네.
1: Yeah, in 평소에, place of that.
0: 그렇죠. 평소에 내가 만들 줄 아는 영어 문장 안에 원래 쓰던 단어를 꺼내고 이 단어를 한번 넣어보는 거죠.
1: Do it.
0: 네, 그래서
1: I dare you.
0: My wife, I dare you. 이건 좀 다른 또
1: dare이네요. It's different. It's different.
0: 한번 해봐라. 시켜. 한번 yeah. 할 수 있겠어라고
1: I just 이렇게 시키는 to throw 거죠. It in.
0: 네. My wife and I work for ourselves. Work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위해 일한다라는 뭐 직역도 가능하겠지만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어디 회사 직원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같이 어떤 네, 개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And so 그래서 I have a tremendous amount of communication. 많은 양의 연락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1: But communication to where? Let's find out next.
2: Coming in and going out through various different channels. That all comes in and out through email. So email is a lifesaver in a way because it's so much quicker than snail mail or regular postage.
1: Coming in and going out through various different channels that all comes in and out through email.
0: 아까 커뮤니케이션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보통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번역하지만 여기서는 연락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1: Yes.
0: Coming in and going out.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Through various different channels. 다양한 서로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 서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게 다 뭘 통해서 결국 들어오느냐? All comes in and out through email. 이 사이트에서도 메시지가 오고 저 사이트에서도 메시지가 오고 여기서도 오는데 그게 다 한 곳으로 내 이메일 계정으로 모인다.

0: 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모두 이메일 통해서 오고 가요. 그래서
1: He says, So, email is a lifesaver in a way because it's so much quicker than snail mail or regular postage.
0: 그래서 이메일은 is a
1: lifesaver. Lifesaver.
0: 궁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lifesaver라고 해요. Lifesaver라는 거는 정말 영어에서 가볍게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이라서 뭐 갑자기 가전제품 하나를 새로 샀어요. 집안일이 많은데 새로 어떤 걸 드린 거예요. It's a lifesaver.
1: Yeah. And it can even be more light. Let's say I need a pen. 아. And you gave me a pen. And I'm like, you're a lifesaver. I can
0: 대해서도.
1: sign this paper.
0: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쓰면서 펜 빌려줬다고 lifesaver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1: yeah,
0: 그냥 표현이니까.
1: We use it.
0: 네. 아니면 뭐 더운 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시원한 걸 가지고 다니면 it's a lifesaver라든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밌는데 lifesaver in a way 어떤 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because it's so much quicker than
1: snail mail.
0: snail mail은 달팽이 우편이라고 번역되는데 그냥 일반 우편이죠.
1: Yeah. 네. sending things through the post office.
0: 네. 예전엔 저도 아주 예전에 20여 년 전에 미국 친구랑 펜팔할 때 제가 편지 쓰면 한 달 걸려 갔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답장 쓰면 한 달 뒤에 와서는 제가 편지를 쓴 답장을 두 달 뒤에 받았어요. That's really a good definition of snail mail.
1: No, 정말, it is.
0: 네. 배로 갔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 I don't know. You should have paid more and expedited.
0: No, but I didn't have that money because I was a high school student. 여기서 이제 그게 일반 우편이고 or snail mail을 다른 말로 그러니까 snail mail이냐 이거냐가 아니고
1: no.
0: 다른 그 rephrasing을 하기 위해서
1: yes.
0: 뭐라고 했죠? regular
1: postage. regular postage.
0: 리차드 씨가 사실 의미한 거는 regular post.
1: regular post.
0: mail이에요. 왜냐면 postage가 실제로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우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원래 뜻은 우편 요금이에요. That's the fee you pay.
1: Yeah. yeah.
0: 네. 그래서 우편 요금, 우송료, postage stamp, 우표.
1: Yeah, you've already paid that money, so it's 네. your payment, your 네. postage stamp.
0: 그렇죠. 우편 요금을 냈다는 어떤 스탬프잖아요. 그 표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regular post, regular mail 또는 snail mail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1: Snail mail.
0: 네, 마지막 부분 들으러 가볼까요?
2: And I'm thankful that I'm able to instantly communicate with anyone, anywhere in the world, even though I'm addicted to my email app.
1: And I'm thankful that I'm able to instantly communicate with anyone, anywhere in the world.
0: 그리고 저는 I am thankful,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that I'm able to
1: instantly communicate, instantly.
0: 네, 즉각, 즉시, 바로. 그래서 instant noodles 하면은
1: oh, yes.
0: instant 라면
1: you put the water
0: 뭐 이런 거잖아요.
1: 네. It's made quite instantly.
0: 바로 만들어지니까. 뭐 끓여도 아무튼 바로 만들어지니까. Communicate with anyone, anywhere in the world. 세상 어디에 있는 그 누구하고든 즉시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요. One thing he's not mentioning is of course the time difference.
1: Oh, yeah.
0: 시차가 있으니까 바로 답이 오진 않을 수도 있지만.
1: No, it could be the next day. Or if you don't check your email regularly, it could be a week.
0: Yeah, but, yeah. We get the idea, right?
1: Uh-huh.
0: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재미있는 사실.
1: He says, even though I'm addicted to my email app.
0: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물론 비록 제가 이메일 앱에 중독되어 있긴 하지만요. 하루에 50번이나 확인하고 있긴 하지만 하면서 재미있게 끝내셨어요.
1: All right, great. How about we review and take a look at his clip once again?
2: I have a dirty little secret and I'm wondering if anyone can relate. The very first app that I check in the morning when I wake up is my email app and I'm totally addicted to it. I probably check email on my smartphone more than 50 times a day, and I would dare to say that I am checking the email app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on my phone combined. My wife and I work for ourselves, and so I have a tremendous amount of communication coming in and going out through various different channels that all comes in and out through email. So email is a lifesaver. In a way, because it's so much quicker than snail mail or regular postage. And I'm thankful that I'm able to instantly communicate with anyone, anywhere in the world, even though I'm addicted to my email app.
0: 오늘의 핵심 패턴

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I wonder if anyone 이라는 패턴인데요. 뭐뭐 하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할 때도 쓸 수 있고 혼잣말 할 때도 쓸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뭐뭐를 합친 것보다 더 라고 해서 more than 보통 이제 all 이라든지 every 라든지 뭔가가 들어간 다음에 combined 하면 이렇게 나머지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어떻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 함께 영어 문장 4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릴게요.

0: 네, 문장 확인해 볼게요. 먼저 I wonder if anyone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문장 첫 번째는요. 저는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과거형으로. I wondered if anyone cared.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누구 한 명이라도 있는지 궁금했어요. I wondered if anyone cared. 발음 연습을 해보고 올까요?
1: I wondered if anyone cared. One more time. I wondered if anyone cared.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그 다음으로 저는 관심 있어 할 사람, 미래를 가리키면서 관심 있어 할 사람이 있을지 궁금해요. I wonder if anyone will be interested. 제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알리면 관심 있어 할 사람이 있을까 궁금하다. 같이 읽어주세요.
1: I wonder if anyone will be interested. I wonder if anyone will be interested.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 다음은 more than 뭐뭐뭐 combined를 이용해서 뭐뭐 합친 것보다 더 그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제 물건을 모두 다 합친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더 비싸요. 이거는요. cost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that costs more than all of my stuff 아니면 all of my things combined. combined가 맨 뒤에 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1: That costs more than all of my stuff combined. One more time. That costs more than all of my stuff combined.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You studied more than everyone else combined. 만약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라고 하려면 anyone else가 될 텐데 모든 걸 합치려고 anyone이 아니고 everyone else combined가 되었습니다. 발음 연습이요.
1: You studied more than everyone else combined. You studied more than everyone else combined. Grea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Rich's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I have a dirty little secret and I'm wondering if anyone can relate. The very first app that I check in the morning when I wake up is my email app, and I'm totally addicted to it. I probably check email on my smartphone more than 50 times a day, and I would dare to say that I am checking the email app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on my phone combined. My wife and I work for ourselves, and so I have a tremendous amount of communication coming in and going out through various different channels. That all comes in and out through email. So email is a lifesaver in a way because it's so much quicker than snail mail or regular postage. And I'm thankful that I'm able to instantly communicate with anyone, anywhere in the world, even though I'm addicted to my email app.
0: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 소개할게요.
1: Okay.
0: 어떤 이메일을 받아야 했는데

0: 네, 오늘은 이메일 확인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wouldn't say I'm addicted to email, but I do check it quite often. As a child, I never thought at 20 years old I'd be addicted to email, but here I am, bummed out of my mind that the only two emails I received today were from a store.
0: 네, 먼저
1: Eric says,
0: I wouldn't say I'm addicted to email. 이메일에 중독까지는 되었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중독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but I do check it quite often. 이메일을 자주 확인하긴 합니다.
1: All right, and DH says,
0: As a child, I never thought at 20 years old,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는 20살이 되었을 때 이메일에 중독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But here I am. 그런데 지금 보세요. Bummed out of my mind. 여기서 bummed out of my mind 또는 bummed라는 거는 아쉬워하는 거예요.
1: Yeah. 네. Be a little bit sad or disappointed 네. about
0: 네.
1: something.
0: 실망한 거죠. That the only two emails I received today, 오늘 받은 이메일 두 통이 were from a store. 어떤 가게에서 보낸 광고성 메일뿐이라는 거, 뭐 사람한테 온 게 아니고요.
1: Yeah.
0: 그래서 아쉬워하는 내 모습을 보면 중독된 거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이죠.
1: Yes. Grea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And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All right,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자, 제목이 과장님과의 휴가 전 업무 폭탄. 아, 원래 항상 어디를 떠나려고 하거나
1: 네.
0: 집에 가려고 하기 일보 직전에 일이 많아집니다.
1: 맞아요. 아. 특히나 이제 휴가철 되면은 아하. 제 여동생도
0: yes.
1: 같이 일을 분담하는 다른 아하. 동료가 아하. 휴가를 가는 날은 본인은 못 가고 일이 두 배고
0: 아.
1: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0: 항상 뭔가 막판에 벌어져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0: 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다면 이거 관련해서 영어 표현들 많이 넣어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거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가지 줬습니다.
1: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0: 가지 말란 얘기예요.
1: 예.
0: 네. 자,
1: 조금 그렇네요.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요런 문장이에요.
1: 아니, 떠나기 전에 이거 다 끝내가 너무 가혹한데요?
0: 가혹합니다.
1: 본인 일 아니라고 해서 조금
0: Well,
1: 약간.
0: 어쩌겠어요. 네.
1: 아,
0: 자,
1: 정말.
0: 아쉽지만 이 문장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1: 네.
0: guys. Alright,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2: Oh, is everything okay?
1: 아, 그니까, in English.
2: Yes, please.
1: My boss give the three task.
2: Oh, three tasks?
1: Yes, for me.
2: Oh,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Oh,
2: You're
1: vacation.
2: going on vacation in 3 days. Oh.
1: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2: Huh?
1: 그 three vacation you before done. Three task to
2: Huh?
1: me.
2: Oh, she said?
1: She said, yeah.
2: 어, man,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No, that's cruel.
1: Cruel.
2: You know, bad.
1: Bad.
2: 예, I'm glad she's not my boss.
1: You boss 해. 나, I hate my boss.
2: She's your boss.
0: 아이고,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사장님 아들이었다고.
1: 정말.
0: 아이고, 어떡할 뻔했어요.
1: 아니, 정말,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어요.
0: 안 좋은 소문 날 뻔했네요.
1: 큰일
0: 네.
1: 나요.
0: 자, 오늘 내용도 직장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1: 네.
0: 활용해서 생활 영어로도 승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오케이.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1: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0: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1: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 네.
2: 한숨이 팍 나오면서
3: 아하.
2: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3: 아, 정말 말만 들어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2: 스트레스 오죠?
3: 네. My boss just gave me 여기서 끊어볼까요?
2: 오케이. 나한테 준 거예요?
3: 네. Gave me 3 new 업무.
2: 아.
3: 업무인데
2: 세 가지나 일을 주다니.
3: 업무는 직업이랑 달라요. 잡을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업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업무니까
2: 또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3: 예, 그쵸. 뭔가 임무 같은 거잖아요.
2: 어.
3: 주어진 일.
2: 어.
3: 그래서 저는 task.
2: 오?
3: task 써볼까요?
2: You know this word?
3: Yeah.
2: 오케이.
3: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2: T-A-S-K. 웬만해선 잘 보기 좀 힘든,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슬기 씨는 굉장히 핵심적인 건 잘 잡아냈는데요.
3: 네.
2: 약간, 이거는 당연히 틀릴 리가 없는다는 부분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3: 그럼요.
2: 뭐냐면,
3: 아유!
2: tasks. 에서, 왜냐면 세 가지잖아요. 그죠?
3: 세 가지네.
2: Alright. 자,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일단은 task라는 단어를 여기 넣었다는 거.
3: 에이.
2: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task라는 단어를 생각 못할 때가 더 많아요.
3: 그쵸.
2: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업무, 일이라고 할 때, task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는 work를 많이 쓰셨을
3: 거예요. 저도 work 처음에 right. 생각했는데요.
2: Right. 네. 자, work를 쓰게 되면 이렇게 three라는 단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3: 아, 그래요?
2: 네. 자, work는 일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I have, today I have 2 works.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3: 아.
2: 네. work는 그냥 일, 개념. task는 그 일 중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 예.
2: 예를 들어서 오늘 클라이언트 만나기, 아니면 어떤 보고서 제출하기, 복사하기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3: 네.
2: 그런 것들은 셀 수가 있는 거예요.
3: 그래서 tasks가
2: 걔네들은 task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개념, 그리고 task는 실제 일, 작업, 하나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3: 네.
2: Okay, so task라는 거 알아두시면 사실 비즈니스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문장 구조는 복잡한 문장 구조는 아니에요. 꽤나 뻔한 겁니다.
3: 네.
2: 뭐냐면 누가 누구한테 뭐를 줬다. Right? So my boss가 just gave me, 나에게 줬어요. 뭐를 줬어요?
3: 3 new tasks.
2: There you go. 그래서 우리는 이 어순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3: 네.
2: Okay? 누구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쉬운 거는 to를 안 쓰는 방법이에요. Okay? to 전치사 필요 없이 쓰려면 누구에게 주는지를 먼저 쓰면 됩니다.
3: 네.
2: Alright? Give someone 뭐를? Something을.
3: 아.
2: Right? 그런데 이거를 to를 쓰게 되면 이 어순이 또 바뀌어요.
3: 네.
2: 흔히 형식이라고 하죠.
3: 음흠.
2: 그래서 give something. 뭔가를 준다. 그러면 누구에게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3: To.
2: 그래서 to someone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더 훨씬 편하죠, 그렇죠, 얘가.
3: 네.
2: Right. 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줘요 숙제를. 이걸 한번 해볼 텐데 마유가 우리에게 줬어요. 과거형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3: Mayu gave us
2: 숙제를.
3: Homework.
2: 전치사 없었죠?
3: 아.
2: To 없었습니다. 자, about this.
3: 네.
2: 뭐 명령어를 한번 해볼게요. 그녀에게 줘.
3: Give her.
2: Give her.
3: Yes.
2: Give her. 자, 칭찬 영어로 뭔지 아세요? C로 시작하는 건데요.
3: 그래요?
2: 음.
3: 칭찬은 P로 시작하지 않나요?
2: A praise you mean?
3: 예.
2: 말고 그거 알 줄 알았는데 C라고 시작해서 compliment입니다.
3: 아, compliment. 들어는 봤어요.
2: 네. 그러면은 칭찬을 많이 해주자는 의미에서 복수로 써볼게요.
3: 예.
2: 그녀에게 칭찬들을 줘. 그러면?
3: 그녀에게
2: 칭찬들을 줘라.
3: Give her compliments.
2: That's it.
3: No.
2: Give her compliments.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뒤에 거, 두 번째 거는요. 이 패턴을 익혀둬도 좋아요. Give someone compliments. 이러면 누구에게 칭찬해주다.
3: 아, 칭찬 좀 해줘.
2: 그거를
3: 이렇게.
2: 영어에서는 칭찬을 주라고 해요.
3: 아.
2: Okay? Alright, so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3: 네.
2: 칭찬 요거 알아두면 좋겠죠, 그쵸?
3: 네.
2: 이 praise라는 단어를 아까 쓰셨는데 걔는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Praise는 이렇게 너무너무 크게 칭송.
3: That's
2: right.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0: 그러니까 휴가 전에 끝내야 될
1: 아,
0: 일들을
1: 프로젝트가 세 개나 있는
0: 아, 과장님이
1: 거예요.
0: 그냥 다 그냥
1: 그렇죠.
0: 몰아주신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But you were going on vacation. 그래서 끊어볼까요?
1: You're going on vacation. 이게 뭐예요?
0: 너 휴가 가잖아.
1: 가잖아?
0: 예, 휴가에 이제 들어가잖아. 뭐
1: 들어가잖아.
0: 이런
1: 오케이,
0: 거.
1: 오케이.
0: 예,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아, 이거
1: 가만.
0: 우리 있다가 거의 한 68번 정도 한 느낌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거 틀리지 않으려고 in을 제가
1: 오케이.
0: 써볼게요.
1: 자, 아마 처음, 오늘 처음으로 왕초보 영어를 혹시 보신 분들은 이게
0: 네.
1: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So,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자, in이라고 하면 3일 내에 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0: 그쵸.
1: 내에 가는 거는 in less than이라고 쓴다던가 아니면 within을 쓴다던가 해야
0: within.
1: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in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뭐냐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을 지금으로부터 딱 채우고 고 시점에 라는 뜻이에요.
0: 그러면 그만큼을 있어야겠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in 3 days는 3일을 꽉 채우고 그때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You know what I mean?
0: Yeah.
1: Right. Okay. So, 예를 들어 3시간 있다가 그러면
0: 3시간 있다가 in 3 hours.
1: 그렇죠. 5분 있다가
0: In 5 minutes.
1: 7년 있다가
0: In 7 years.
1: That's right. Okay. So, in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기간 얘기할 때딱 맞춤.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So, 근데 3일 있다가 you're going on vacation. 아, 아마 덩어리 표현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Go
0: On
1: on
0: vacation.
1: vacation. 이게 휴가를 가답니다.
0: 예.
1: Go to를 쓰지 않아요. 왜 to를 쓰면 안 될까요?
0: On이 있잖아요.
1: 네? 아니, 잠시
0: On이
1: 죄송한데.
0: 있는데 to를 왜
1: 아니,
0: 써요?
1: 오늘 빼고
0: 네.
1: 그냥 go to vacation. 이거는 왜안 될까요?
0: Go to vacation이요?
1: 네. 그렇게
0: 그거가
1: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Go to
0: to
1: vacation.
0: vacation.
1: 왜 말이 안 될까요?
0: Vacation이 장소가 아니어서?
1: 그렇죠.
0: 우와!
1: That's right.
0: 우와!
1: Vacation이 destination, 이런 목적지가 아닌데 왜 vacation한테 간다? 이거
0: 아,
1: 아니죠. 그렇죠?
0: 그렇구나.
1: So vacation을 타고 간다는 느낌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So go on vacation. 자, 예를 들어서 나 휴가 못 가. 올해 너무 바쁜가 봐요. 나는 휴가를 못 가.
0: Oh, I am
1: 못 간다. 할수 없다.
0: I can't go on vacation.
1: That's it.
0: Oh.
1: I can't go on vacation. 뭐 this year.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go의 과거 뭐예요?
0: Went.
1: went. 그러면 그들은 휴가를 갔어. 지난주에.
0: Oh.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1: There you go. They went
0: Yes.
1: on vacation last week.
0: Yep.
1: Just like this, you know? Okay. So, 휴가를 가는 딱 동작을 강조하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0: Yeah.
1: Okay? 자, 읽어볼게요. I can't go on vacation.
0: I can't go on vacation.
1: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0: They went on vacation last week.
1: Okay.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조금 더 고급 영어할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0: 네.
1: Go on vacation은 딱 휴가를 가는 동작 강조라고 했었죠?
0: 예.
1: 그래서 휴가를 가다예요. 가다, 갔다 이런 느낌? 근데 go 대신에 비동사를 쓰면 이미 휴가를 온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한참 즐기고 있는 상태를 강조할 때는 비동사를 쓰게 됩니다.
0: B가 그 상태가 되다, 뭐, 이렇게 쓰는 건데, be on vacation이면 어쨌든
1: 그런 상태.
0: 휴가인 상태다.
1: 그렇죠. Okay. 누가 전화했을 때, 너 어디야? 했을 때, 이미 한참 온 상태예요. 그러면은, I'm on vacation. I am on vacation인 거예요. I go on vacation이 아니라. Okay?
0: 네.
1: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0: But you were going on vacation in 3
1: There
0: days.
1: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My boss just gave me 3 new tasks.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Alright, 자, 그랬더니,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0: 오, she was like, it before you leave. 오, 떠나기 전에
1: 네.
0: 이렇게 끊어볼까요?
1: 네.
0: 떠나기 전에

0: 걸 끝내.
1: 네. 보스가 지금 여자분인 거예요. She, right? was like, 끝내? Before you leave, okay? 끝내.
0: 끝내.
1: 네.
0: 끝나다. 끝나다니까 end. 에이, end. 그쵸? end it before you leave.
1: 네. 아,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바로 F로 시작하는 단어. 바로
0: finish.
1: 생각났죠?
0: 정답.
1: finish 한다는 거는요, 뭔가 과정을 쭉 진행한 다음에 맞춰라라는 느낌이 더 들어가게 돼요. 엔드는 왠지 더 이상 하지 마라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편이에요. So finish it, 다 끝내라. Before you leave. 자, 여기 지금 뭐 하기 전에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와 있거든요. 어디 있을까요?
0: Before.
1: Before, right? So before 뒤에는 뭐 before 3 o'clock, before Monday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you leave는 뭐예요? 얘는 문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쵸? 오케이, 너가 떠나다.
0: 네.
1: So before 뒤에는 평소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Right? 그러면 평소문이기 전에, 내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는
0: 오호.
1: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먹기 전에 그럼 어때요?
0: Before you eat.
1: 그러면 다시 한번 당신이 떠나기 전에 이거는요?
0: You before you
1: You leave
0: leave.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0: 네.
1: 자, 문장 만들어 보세요. 손 씻어. 너 먹기 전에 그럼 일단 너의 손을 씻어라.
0: Wash your hands
1: 당신이 먹기
0: before
1: 전에
0: you eat.
1: Before you eat. 자, how about this? 나한테 전화해. 너 떠나기 전에 이거 말 많이 쓰잖아. 야, 떠나기 전에 전화해. 나 준비해야 돼. 이런
0: 그치,
1: 느낌.
0: 그치.
1: So 나에게 전화해라.
0: Call me
1: Call me. 당신이 떠나기 전에.
0: before you leave.
1: That's it. 자,
0: 아.
1: before가 굉장히 위대해요.
0: Before you leave.
1: 왜냐하면 문장이 거의 두 배가 되죠. 그렇죠?
0: 네.
1: So 얘도 확장 패턴입니다. 저는 좀 나눠놨거든요.
0: 네.
1: 그래서 before 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급으로 넘어가고 싶다? 이거 아셔야 돼요.
0: 오.
1: 오케이? 자, 해볼게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0: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1: Call me before you leave.
0: Call me before you leave.
1: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이상한 거 하나 나와 있잖아요.
0: 저도 그것 때문에
1: Right. 그녀는
0: 그녀는
1: 마치
0: 뭐 같았어?
1: 뭐 같았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았다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어민들이 굉장히 그 약간 습관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Oh, she was like, I'm so pretty. 이렇게 한 거는요. 사실은 she said she was so pretty.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엄청 예쁘다고.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이렇게 흉내내는 거 있죠.
0: 에.
1: 남의 목소리나 말투나 분위기 이런 거를 같이 흉내를 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걸 굉장히 좀 즐겨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슬기가 배고프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원어민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슬기는 마치 배고파 이러더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딜리버리를 위해서 하는 게좀
0: 우와.
1: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거네요. She was like, 그녀는 마치 이랬어. 이렇게
1: 보여주는 거야.
0: 연기하는 것처럼.
1: Exactly. Right.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원어민들이 대화하는 거나 영화 같은 거 보면, Oh, she was like, you know, 뭐 이러면서
0: 너무 많이
1: 많이
0: 들어봤어요.
1: 들어봤죠?
0: 네.
1: 이게 딱 그런 케이스예요.
0: 그 의미였군요. 이제 알았네요.
1: That's right.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1: There
0: leave.
1: you go. 그래서 만약에 기분이 나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되게 못되게 말을 하겠죠. 일부러.
0: 네, 그쵸.
1: 상대방한테.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0: 네?
1: 어우, 잔인하네.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다행이다.
0: 뭐예요?
1: 지금 느낌이, 나의 문제는 아니니까.
0: 세상에, 이거는
1: 네.
0: 거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위로는 못할 망정.
1: Right.
0: That's, I'm glad. 나는 기뻐. She's not my boss. 내 보스가 아니라서.
1: That's right.
0: 예. 그러면 잔인하네. 잔인하네니까 이건 어쨌든, 끔찍하네. 정말, 너무 싫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럼 저는 That's terrible.
1: Terrible.
0: 예.
1: Okay.
0: 요쪽 부류는 이거밖에 모르고, 이제 반대 방향은 excellent밖에 모르는
1: 지금
0: 느낌이에요.
1: 들었을 때, 얼핏 들었을 때, 옵션이 되게 많으신 줄 알았어요. Okay. So, oh, that's terrible. I'm glad she's not my boss.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은 제가 다른 단어를 가져왔지만 이것도 괜찮아요. Terrible. 아, 끔찍하네. 아주 형편없네. 안 좋네. But 오늘은 cruel.
0: Cruel?
1: 들어보셨나요?
0: Cruel right. 뭐죠?
1: 자, C-R-U-E-L. 왕초보 영어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단어인데요. 오. 이게 정말 잔인한이라는 뜻입니다. 오. 남한테 정말 너무 못되게 굴거나 right, 힘들게 굴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잔인한 그런 행위라든가 네. 이 말할 때 다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cruel이에요. Cruel이 아니고요. Cruel.
0: Cruel.
1: Alright, so 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Okay, so cruel 하네. I'm glad she's not my boss. 자, 여기서도 패턴이 하나 또 있죠?
0: 예.
1: 바로 얘입니다.
0: Mm-hmm. Mm-hmm.
1: 물론, I'm glad는 정말 말 그대로 기쁘다.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냥 단순하게 기쁘다. 그런데 또 I'm glad 같은 경우에는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네. 이런 뉘앙스로 많이 씁니다.
0: 네.
1: So 여기 지금 she's not my boss, right? 그녀는 내 보스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 보스였으면 엄청 안 좋은 일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어서 참 다행이구나.
0: 그쵸.
1: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면 I'm glad 뒤에 평소문만 여러분 넣어주시면 돼요.
0: 네.
1: 안도가 되는 느낌. So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나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다행이다. 내가 그걸 좋아해서.
0: I'm glad you like that.
1: You like it, right?
0: Like
1: so
0: it.
1: I'm glad you like it. How about this? 다친 거는 hurt 됐다고 해요. 형용사로
0: 네.
1: hurt.
0: hurt.
1: 나 기뻐. 혹은 다행이야. 그녀가 hurt 되지 않아서, 다치지 않아서.
0: I'm glad she is not hurt.
1: Right. So 형용사로 hurt. So I'm glad she's not hurt. 이렇게 쓰면 다행이다. 이런 느낌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쁘다고 느껴주시면 돼요. 오케이?
0: 네.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lad you like it.
0: I'm glad you like it.
1: Oh, I'm glad she's not hurt.
0: I'm glad she's not hurt.
1: 네, 자 우리가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가 대표적으로 I'm glad도 있고요.
0: 예.
1: 예전에 우리가 조금 오버해서 했었던 참 다행이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게 있었을까요?
0: Fortunate.
1: 말고 자, thank
0: God.
1: Yes.
0: Oh.
1: Thank God or thank goodness.
0: Thank goodness.
1: 이런 것들. 오늘은 thank goodness를 제가 뭐 가져왔는데 thank God도 정말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일부러 해석을 할 때 참 다행이다 할 정도로 오버스러운 액션에 더 가깝습니다.
0: Yeah.
1: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막 이 정도면 얘를 쓰는 거 추천이에요. 하지만 다행이네. 좀 가볍게 쓴다면 I'm glad 쓰시면 되겠고요.
0: 네.
1: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디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0: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1: There you go. 떠나기 전에 다 끝내 이러더라니까.
0: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2: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3: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2: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1: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입했던 잊지 마유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는요.
3: give

0: someone something.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그녀에게 칭찬을 줘. 결국에는 칭찬해줘입니다.
1: Give her compliments.
0: Compliments. There you go. 마유가 우리한테 숙제를 줬어.
1: Mayu gave me
0: 우리에게?
1: homework. 아, Mayu gave us homework.
0: 그렇죠. 과장님이 방금 새 업무 세 가지를 줬어. 자, 과장님은 그냥 my boss라고 하시면 됩니다. My boss가 방금 나에게 줬어. 일단 어떻게 해요?
1: My boss just gave
0: 세
1: me
0: 가지의 새로운 일들을.
1: three new tasks.
0: 그렇죠. 읽어볼게요. Give her compliments. Mayu gave us homework.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자, 다음 패턴은요. Ooh, before doing something, right? 이거는 근데
1: 네.
0: 사실은 평서문으로 쓰셔야 돼요. 오케이? 나중에는 ing형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떠나기 전에 전화해. 나한테 전화해.
1: Call me
0: Alright? 당신이 떠나기 전에.
1: before you leave.
0: There you go. 두 번째, 떠나기 전에 다 끝내. 그걸 다 끝내. 해보세요.
1: Finish it before you leave.
0: 그렇죠. Finish it before you leave. 숙제 같은 거, 그렇죠? 자, 먹기 전에 손 씻어.
1: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0: 좋아요.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읽어볼게요. Call me before you leave. Finish it before you leave.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베리 나이스.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3: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2: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3: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My boss just gave me three new tasks.
4: Oh, but you're going on vacation in 3 days.
1: She was like, finish it before you leave.
4: That's cruel. I'm glad she's not my boss.
0: Yes. 수고하셨습니다. Good
1: 네.
0: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무조건 그걸 끝내자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t's finish it no matter what.
0: There you
1: 이었습니다.
0: go. No matter what. 무조건이죠.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1: 네.
0: Before, 그리고 평서문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나가기 전에 숙제해. 그죠? 아이한테 나가기 전에 숙제해.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와우.
0: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목요일은 관계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이해는 하는데 섭섭하네. Part 1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스토리가 완결이 되는 건 아닌데, 슬기 씨.
1: 네.
0: 결혼식 했을 때.
1: 아, 배경이 결혼식이군요.
0: 맞아요. 혹시 그, 뭐라 그럴까, 하객들이 많이 오셨나요? 어때요?
1: 하객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막 줄 서서 사진 찍으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0: 엄청 고마웠을 것 같아요.
1: 진짜 감사하고.
0: Right.
1: 근데 10년이 지났거든요. 올해가 17년이에요.
0: Right. Wow. Already, huh?
1: 솔직히 오늘 아침 뭐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누가 왔고 누가 왔는지 기억을 제가 써놓은 데가 있어요.
0: 그럴 수 있을
1: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0: 네. 자, 오신 분들 중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도 있을 거고.
1: 당연하죠.
0: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래 알고 있던 사람도 그날 또 뭔가 일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1: 아유, 이해해야죠. 그쵸? 당연히. 예.
0: 네, 그래서 그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드라마처럼 제가 넣어봤습니다.
1: 네.
0: 여러분 즐기시면 됩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너내 결혼식에 오지? 거의 확신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에게,
1: 네.
0: 그쵸?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뭔가 섭섭함이 좀 묻어있지 않나요? 네, 왠지
1: 그쵸.
0: 상대방이 뭐 일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기도 한데, 네,
1: 오.
0: 두 번째 미션 문장이 오늘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1: 이걸 다 영어로
0: 네,
1: 물어본다는 얘기죠? 와우,
0: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결혼식에 친구가 오는지 영어로 물어보러 한번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2: 도전! 너내 결혼식 오지? 내 결혼식에 오지?
3: In English, remember to
1: Ah,
3: meet your
1: shit.
3: friend.
1: I know. Can you come to my wedding? Yeah.
3: 아, I was going to, but I can't.
1: 응?
3: I was going to, but I can't.
1: 아니, 못 온다는 거잖아.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3: In English?
1: 30 years, we are friends, you know.
3: I know, I know. Please don't be upset.
1: 응? 어?
3: I have a good reason.
1: 어떻게 화를 안 내? Don't be upset?
3: I have a good reason.
1: Good reason?
3: I promise. Really good reason.
1: 어떤 reason인데? How reason? How reason? Say something. I want to know why. Why? Why?
0: 네,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 많이 가져가실
1: 오,
0: 겁니다.
1: 좋습니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4: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I was going to, but I can't.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너내 결혼식에 오지?
1: 오.
0: 거의 확신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네.
1: You are coming to my, right? 오, 맞아. 이렇게 right 넣는 거는 뭔가 확신에 대한 질문. 맞지?
0: 맞지?
1: 예.
0: 확인하는 느낌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이죠.
1: 그쵸. My, 결혼식이니까 my wedding?
0: Okay.
1: wedding 아니면은 married인데 wedding으로 할게요.
0: Wedding?
1: 예.
0: Okay.
1: wedding.
0: Alright. 자, 여러분들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정답. That's right.
1: 오.
0: 자, wedding이라고 하는 거, 뭐 이제는 wedding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1: 그죠,
0: 그렇죠? 그래서
1: 그죠.
0: 이거는 결혼식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살짝 헷갈릴 수도 있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 풍사는 좀 다르게
1: 네.
0: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marriage.
1: marriage.
0: 이것도 결혼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거 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슬기 씨 이거 차이점 아세요?
1: wedding은
0: 네.
1: 결혼식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식,
0: 오케이.
1: 세레머니 이런 거고,
0: 오케이.
1: marriage는 그냥 결혼이란 의미.
0: Not bad. Not bad, actually. Alright, so wedding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웨딩이에요.
1: 네.
0: 이번에 뭐, 웨딩을 올린다, 뭐, 작년에 웨딩을 올렸다. 정말 식에 관련돼 있다면은,
1: 네.
0: marriage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 아.
0: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marriage가 맞는 단어가 되겠죠.
1: 맞아요. 그래서 왜 결혼 생활에 조금 우울감이 찾아올 때 marriage blue라는 얘기
0: 맞아요.
1: 들어봤어요.
0: 그래서 웨딩이라고 쓰지 않죠.
1: 그쵸,
0: 그렇죠? 근데 야,
1: 맞아요.
0: 결혼식 어떻게 잘 진행됐어? 많이 왔니,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How was your wedding? 이라고 하지 marriage라고 하진 않죠. 그렇죠?
1: 이해가 쏙
0: 네,
1: 되네요.
0: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상대방한테 혹시나 해서 Are you coming to my wedding? 이 느낌보다는
1: 네.
0: You're coming, right? 이게 너 오지, 오지? 이렇게 확신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1: 너안
0: 그렇죠?
1: 오면 진짜 내가 넌 진짜 약간 요런 것까지 담겨
0: That's
1: 있어요.
0: right. 그래서
1: 예.
0: 특히나 친한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뭐뭐지, 그렇지? 이거는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원래는
1: 네.
0: 확신보다는 확인 정도인데 워낙 친하다 보면 거의 그 말을 함으로써 너 와? 이 느낌이 있죠,
1: 그쵸.
0: 그렇죠? Alright,
1: 네.
0: so 단순하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문 쓰고 right?
1: Right?
0: 이러면 확인한다는 느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유가
1: 예.
0: 내 남자 조카가 뭐 EBS 방송국에 놀러 온다고 한 거예요. 근데
1: 오.
0: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저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있는 거죠.
1: 응?
0: 그래서 슬기 씨가 너 마유의 조카구나.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어.
0: 그냥 평소문으로 말을 해야죠.
1: You are nephew.
0: You are Mayu's?
1: You are Mayu's nephew, right?
0: 그렇죠. Uh-huh. Are you? 이러면 너무 질문인 느낌이에요.
1: 근데 저는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게 네. You are nephew of Mayu 이러면 어때요?
0: 그거 틀린 거는 아니지만 네. You are a nephew, 뭐뭐, the nephew 뭐 이런 거 가능한데 너무 공식적인 느낌이에요.
1: 그래요?
0: 그렇죠? 네. 자, 다음은요. 우리 자동차를 이렇게 정비하거나 정비하는 네. 기사님을 mechanic이라고 부릅니다.
1: Mechanic.
0: Mechanic. Mechanic. So, 그는 mechanic이지? 이러면 어떨까요?
1: He is a mechanic, right?
0: 그죠. He is a mechanic, right? 왜냐면, 뭔가를 고쳐주는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1: 맥가이버의 맥과 같은 돌림인가요?
0: 돌림은 뭔가요?
1: 아니, 맥시 같아가지고.
0: 맥시?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1: 이거
0: mechanic.
1: 약간,
0: Right. Mechanic은 네네네. 정비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right을 좀 올려주셔야 돼요, 읽을 때.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Hey, you are Mayu's nephew, right?
1: You are Mayu's nephew, right?
0: Oh, he is a mechanic, right?
1: He is a mechanic, right?
0: There you go. 자, 이번에는 친구한테, 너 와, 그렇잖아, 이런 느낌.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1: You a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자, 근데 충격입니다.
1: 왜요?
0: 가려고 했는데 나 못 가.
1: Oh my. 너만은 올 줄 알았는데. I was going to 가려고 했는데 but I
0: 어디서 끊을까요?
1: 못 가.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0: 딱이네요.
1: I was going to go your wedding 이게 생략됐나 봐요. But I can't겠네요. 나는 갈 수 없어. go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를 점점점으로 편하게.
0: 오케이. 자, 느낌 잘 봤습니다.
1: 예.
0: So, I was going to, but I can't. 맞죠. Can't는 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네.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뭐 당연히 뒤에 동사가 와야겠지만 생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핵심 패턴이 있어요. 아, 나 뭐 하려고 했는데 나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이거 한 거예요?
1: Be going to. 못한 거예요.
0: 못한 거예요.
1: 에.
0: 네. 자, 여기서 be going to는 be going to 중에서도 비동사를 과거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be going to를 되겠다. 현재형으로 I am going to 쓰면 나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1: 그러네요.
0: 그렇기 때문에 걔를 하나를 미는 거예요. 시제를.
1: 그 시제가 달라짐으로 인해

0: 그래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네.
1: 달라지죠. 내가 I am going to 하면 난 여기서 이제 할 건데 그거를 뒤로 미루니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못한 느낌.
0: 지난번에 이거랑 했던 비슷한 게 should have pp인가요?
1: 오호호
0: 오,
1: nice. 네, 이것까지 하면 또 헷갈리니까 그건 또 나올 때 정리해 보죠.
0: 네.
1: Alright, so 비동사를 여기서 주어에 따라 과거형으로 이걸 맞춰줘야 돼요. 그거는 진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So
0: 네.
1: I was going to, 뭐 they were going to. 실제로 하지는 못했다라는 느낌.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는 암기해도 되죠. Right.
0: 그죠.
1: 그러니까 슬기 씨가 항상 마음에 놓였던 친구가 있는데 연락 한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때
0: 못했어요.
1: 갑자기 전화가 울려요.
0: 어머머.
1: 그 친구예요.
0: 내가 했어야
1: 그럼 뭐라 그래요?
0: 되는데.
1: 내가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0: 내가
1: 뭐라
0: 연락하려고
1: 그래요?
0: 했는데. I was going to call you.
1: 네, 그러면 억지로 아쉽다라는 느낌처럼
0: 그쵸?
1: 연기를 한번 해줘. 나 전화하려고 했는데.
0: I was going to call
1: 거짓말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그를 고용하려고 했어. 원래 하려고 했는데 뭔가 컴퍼니 지침이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됐나 봐요. So 그들은 그를 고용하려고 했다.
0: They were going to hire him.
1: 그렇죠. They were going to, they are가 아니라 they were going
0: Weren't
1: to
0: going to
1: hire him, but they didn't.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0: 네네.
1: 이렇게. So 비동사 둘다 과거형으로 썼죠. 그렇죠? Alright. So 이거 하실 때는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억양, 이런 표정 살리셔야 돼요. 오케이?
0: Okay? 네.
1: 자, 읽어보겠습니다. I was going to call you.
0: I was going to call you.
1: They were going to hire him.
0: They were going to hire him.
1: 자, 여기서 응용 한번 해볼 텐데.
0: 네.
1: 질문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너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실제로는 안 했지만, 너
0: 네.
1: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니? 그럼 you were가 아닐 것 같아요. 하려고 했니? 질문이죠.
0: 전화하려고 했지, 그렇지, 이거예요?
1: 아니요? 했니?
0: 했니?
1: 왜 계속 바꾸려고 하세요?
0: 아니, 아까 right이랑 헷갈려갖고.
1: 아니에요.
0: 이게 새로운 거죠, 지금.
1: 그쵸?
0: 그러면 was로 시작해야 되겠, were. Were you going to call me?
1: 그쵸? Hey, were you going to call me?
0: 에헤.
1: No. 아니, 뭐 이럴 수 있겠죠. Okay, so you were going to call me. 그럼 넌 나에게 전화하려고 했어. 근데 좀
0: Yes.
1: 어색하죠, 그렇죠? 그래서
0: 에.
1: 물어보는 거죠. Were you going to call me?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이렇게 주어와 비동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위치만.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I was going to라고 하는 거, 그렇죠? I was going to가 나왔어요.
0: 네.
1: 여기서는 동사가 생략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동사 이하가 생략이 됐잖아요.
0: 예.
1: 너나내 결혼식 어떻게 오지? 했을 때 그러면 뭐가 생략됐을까요? I was
0: Was going
1: going
0: to
1: to come으로 써보세요. 왜냐면 그 친구 그 중심으로 써가지고 come을 한번
0: 그쵸.
1: 써볼게요.
0: I was going to come your. Your.
1: To가 빠졌죠?
0: 투가 왜 빠졌죠? 여기요. Come to your wedding?
1: 그렇죠.
0: Yes. Wedding, but I can't.
1: There you go.
0: 오!
1: 뭐 상황에 따라 본인이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go를 써도 됩니다. I was going to go to your wedding or come to your wedding. 이렇게 하게 되면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0: Mm? 네.
1: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was going to, but I can't.
0: I was going to, but I can't.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1: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약간 아쉬운 거죠.
0: 네. But we've been for 30
1: For
0: years.
1: 30 years가 뭐예요?
0: 30년 동안. 네.
1: 뭐여왔죠?
0: We've 친구요.
1: been, okay.
0: We've been 그러면 have PP. Have PP. Have PP 동사 원형인가? Have PP. Have been. Have been.
1: PP 끝났어요. Have PP는 끝났죠.
0: Have been ing인가요? Have. 근데 지내온 거니까는 그냥 여기 명사 한번 써볼게요.
1: 네, 의역을 한 거예요.
0: 에. FRIEND.
1: Okay. Alright. So, 결국에는
0: 네.
1: 한국어로는
0: Oh, sorry. Friends.
1: Okay.
0: Yeah.
1: 친구를 지내왔다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직역을 하면 친구여 왔다 이게 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0: 지내왔다 그럼 또 잠깐 지내다가 뭐지?
1: 맞아요.
0: 또 엉뚱한 단어를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1: 아, 그러니까 have PP는 이미 have been에서 끝났군요.
0: That's right. 그렇기 때문에
1: 아,
0: 아, 우리는 친구여왔어. 이게
1: 그거네.
0: 맞아요. Okay? So,
1: 오!
0: perfect. 왜냐하면 나 혼자 친구 아니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주어가 심지어 we니까
1: 위니까.
0: 우리는 친구여왔다.
1: 네.
0: 자, 근데 이거 뭐 friend는 obviously 친구, right?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have PP를 썼습니다.
1: 네.
0: 제가 요즘에 이제 have PP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단순 과거형을 쓰는 거랑 have PP를 쓰는 거는 달라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그때 아마 이런 설명을 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I lost my key. 나 과거의 열쇠 잃어버렸어.
1: 네.
0: 그럼 과거에 집중한 거예요.
1: 그죠.
0: 그래서 다시 찾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죠. I lost
1: 근데
0: my key, right?
1: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0: Maybe,
1: 예.
0: yeah. But I have lost my key. 이러면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도 lost 된 거기 때문에 못 찾은 겁니다. 100%.
1: 예.
0: 그런 차이가 확실하게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We were friends. 과거의 친구였어, 우리. 근데 지금도 그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1: 그죠.
0: 여기서는.
1: 중요한 게
0: 근데
1: 아니에요.
0: 여기서는 we have been friends는 뭐예요? 과거의
1: 지금까지.
0: 친구여서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도 친구인 상태다. 그래서
1: 오.
0: 계속 친구였다가 되는 거죠.
1: 우정이 깊네요.
0: 네, 그래서
1: 예.
0: 그렇습니다. 네, 요건 좀 슬픈 문장이죠. 네.
1: 그죠.
0: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have been까지를 아예 그냥 고정해 버릴게요. So have been 명사 이러면 과거의 명사 한 때만 그랬다가 아니라 과거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도 그렇다이기 때문에 명사여왔다, 뭐 의역을 구제하자면 명사로 지내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친구여왔대요. 근데 수년간, 혹시 수년간이 뭔지 아세요? For 무슨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For
1: For a few years.
0: 오케이, 나쁘진 않은데
1: 예.
0: 그냥 years 쓰시면
1: 아,
0: 돼요.
1: 맞다.
0: 네, 숫자 없이 그냥 for years 이러면 수년간. 그러면
1: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나네요.
0: right? 아니 근데 계속 아 맞다 맞다 아쉽다 이러면서 계속 뇌에서 자극이 됩니다.
1: 예.
0: 자, 그들은 수년간 친구여 왔어.
1: They've been friends for years.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웃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한 명?
1: Use neighbor.
0: Neighbor, right?
1: Neighbor.
0: 그녀는 내 이웃이여 왔다. 수년간.
1: She has been
0: 오.
1: neighbor.
0: 아, 나의.
1: She has been my neighbor
0: 아하,
1: for
0: 수년간.
1: years.
0: 그렇죠. There you go. So, 과거에 한때 내 네이버였어가 아니라 계속 그래 왔다.
1: 네.
0: 아,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 쓴다면 죄송한데 어디 가서 왕초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나좀
1: 진짜.
0: 영어 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1: 안 되는데
0: 솔직히
1: 마이스라고
0: 말해서.
1: 계속 해야
0: 아,
1: 되는데.
0: 걱정하지 마십시오.
1: 네.
0: 그렇게 될 겁니다.
1: 예.
0: 자, 읽어 볼게요.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1: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0: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1: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0: 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우린 친구여 왔다. 막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나온 김에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거 전에 아마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에 쓴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e go way back.
1: 오.
0: 자, 이거는 우리는 한참 go back, 돌아간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다? 아, 우리 알고 지낸 지 엄청 오래됐어. 얘기를 할때 있잖아요. We've been friends for a long time. 이것도 가능한데 얘도 알아두면 진짜 얘는 원어민식 스타일의 영어입니다. We go way back.
1: We go
0: 뭐
1: way
0: 예를 들어 we
1: back.
0: go way back to high school.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읽어볼게요.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1: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0: 네, 이거 지금 얘기를 왜 했겠어요? 나 너무 서운하다.
1: 못
0: 어?
1: 온다니.
0: 30년 알고 지냈는데 못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1: 아하,
0: 겁니다.
1: 그러네요.
0: 자, 이랬을 때 친구가 뭔가 하나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입으로 넘어갑니다.
1: 예.
0: 아, 기분 상하지 마.
1: 아.
0: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1: 오,
0: 오.
1: 이유는 to be continued.
0: 그렇죠.
1: Please don't be upset. 화내지 말아줘, 제발.
0: 제발.
1: I have a good, 나는 좋은 이유가 있네요. 이유가 갖고 있어. 그러면 이유에 해당하는 reason. I have a good reason.
0: 오케이. 자, reason이라는 단어 썼는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Hey,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이야. 맞습니다.
1: Yes.
0: 이유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세요. Please don't be upset. 뭐 이제는 upset 여러분 익숙하시죠? 그렇죠? Angry보다는 좀 약한 느낌,
1: 네.
0: 기분 상한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자, 보세요. upset이 여기서 동사로 썼어요?
1: 아니요. 형용사.
0: 그렇죠.
1: 네.
0: 어떻게 알수 있어요?
1: Be upset이니까요.
0: 그렇죠.

0: 형용사는요, 상태를 나타내고 걔는 비동사랑 같이 써줘야 됩니다. So, I am upset이지. I upset. 좀 어색해요. 네. 오케이, 형용사로 썼을 때. Alright. So, 여기 비동사를 섞어서 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마. 이렇게 할 때 형용사하게 행동하지 마라.
1: 네.
0: 혹은 뭐 그런 느낌을 받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때
1: Don't be
0: 형용사. Again, 형용사는 비동사 없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1: 네.
0: Don't 형용사 이름 이상해요.
1: 오.
0: 그죠? Hey, don't upset. No, no, no. Don't be upset. So 뭐 그렇게 하지 마, 뭐 굴지 마, 뭐 말하지 마 이런 느낌인데 자, 형용사 중에 민망해하는, 민망함을 느끼는 이라는 형용사 아시는 거 있어요?
1: 민망해요? Shame은 아니잖아요.
0: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슈퍼맨 한 거예요. 넘어진
1: 미끄러졌어.
0: 거예요.
1: 미끄러졌어.
0: 너무 창피해요.
1: Shame인데?
0: 아, shame 말고.
1: 부끄러워.
0: E로 시작합니다.
1: E요? Embarrassed.
0: Yes. 아. 자, 그러면은 아야 민망해하지 마. 다 그런 실수하지 뭐. 이러면서 민망해하지 마.
1: Don't be embarrassed.
0: 그렇죠. Don't embarrassed가 아니라 don't be embarrassed. Okay? 자, how about this? 무례한 거를 뭐라고 할까요? 남한테 무례한 거.
1: Rude.
0: Rude. R-U-D-E.
1: Yes.
0: 그래서, hey,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왜 이래요, 이거? 이러면서.
1: Hey, don't be rude.
0: Don't be rude. Okay, 이거는 아이한테도 쓸 수 있는 표현이
1: 맞아요.
0: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중요한 거, 아, 얘가 형용사구나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얘는 비동사 없으면 안 되는구나.
1: 네.
0: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아, 요거 낭독할 때 이렇게 강세를 찍어주세요.
1: 네.
0: Embarrassed. 읽어볼게요. Hey, don't be embarrassed.
1: Don't be embarrassed.
0: Don't be rude.
1: Don't be rude.
0: There you go. 자, 이번에는 upset 하지 말려면서 나 이유 좋은 거 있다. 자,
1: 아하.
0: 읽어볼게요.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1: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Very good.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네, 미션 정리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너 내 결혼식에 오지? 확인하는 느낌.
1: You we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Okay.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1: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0: There you go. Mm-hmm.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2: I was going to, but I can't. I was going to, but I can't.
3: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2: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목소리) 네, 소리내서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자, 평소문을 쓰고 right?
1: Uh-huh.
0: 확인하는 그런 느낌. 이병작 가볼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실감나게 연기해 주세요.
1: 네.
0: 자, 첫 번째는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는 mechanic이라고 mechanic. 했습니다. 자, 그는 정비사지? 그는 정비사야. 그렇지?
1: He is a mechanic, right?
0: 그렇죠. He is a mechanic, right? 이런 식으로. 내가 마유의 조카지? 그렇지.
1: 오.
0: 남자 조카를 한번 써볼게요.
1: You are Mayu's nephew, right?
0: There you go. You are Mayu's nephew, right? 만약에 여자 조카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1: Niece.
0: 오, nice. Niece는 여자 조카입니다. 자, 너 내 결혼식에 오지? 그렇지?
1: You a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Okay.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is a mechanic, right?

0: You are Mayu's nephew,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Alright, 두 번째는요. Have been 명사.
1: Oh.
0: 과거에 그렇게 시작한 건 인정.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그렇다.
1: 네.
0: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자, 제가 이거 나눠드릴게요. 하지만 우린 친구여 왔잖아.
1: But we've been friends.
0: 30년 동안.
1: For 30 years.
0: 그렇죠.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너무 섭섭해. 자, 이번에는요. 걔네는, 그들은 수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어. 자, 그들은 친구들이여 왔다. 수년간.
1: They've been friends for years.
0: For years. 저는 for years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for years 억양을 많이 주는 거 추천드릴게요.
1: For years.
0: There you go. 자, 세 번째는요. 그녀는, 오케이, 그녀입니다. 그녀는 수년간 내 이웃으로 지내왔어요. 한마디로 그녀는 내 이웃이여 왔다. 수년간.
1: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0: 오, 훨씬 느낌 삽니다. 오케이, 참고로 they've been, she's been 이렇게 줄여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1: 네.
0: 자, 읽어볼게요.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Alright,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I was going to, but I can't.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You we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3: I was going to, but I can't.
1: Huh?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3: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Sorry.
1: You promise.
3: Sorry.
0: Good job, you guy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나가기 전에 숙제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r homework before you go out.
0: There
1: 이었습니다.
0: You go. 여기서 do 대신에 finish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 have been 명사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그들은 10년간 직장 동료로 지내왔어. 자, 그들은 10년간 직장 동료들이여 왔다.
1: 오,
0: 이번에 좀 깁니다.
1: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Bye.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문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읽기 시험에는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고 문제를 푸는 유형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신문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들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문 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유형은 유형 12, 첫 번째 시간이 중심 내용 고르기입니다. 자, 이 유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급에서 6급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 출제가 되고요. 20번, 25번에서 27번, 35번에서 38번, 그리고 45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실 20번과 45번은 1지문, 2문항, 그러니까 한 지문을 읽고 문제를 두개 푸는 유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설명문, 논설문, 기사문 같은 것들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해서 주제 문장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자, 여러분, 20번과 이 35번, 38번, 45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글의 주제를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제이고요. 오늘 우리가 먼저 학습하려고 하는 이 25번에서 27번에 해당하는 내용, 신문 기사의 제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9번에서 20번에 해당하는 1지문, 2문항의 복합 유형에서는 조금 쉬운 주제문을 찾는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문 기사의 제목과 그리고 조금 쉬운 수준에서 한 3급 정도에 되는 수준에서 주제문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기출 유형 학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출 유형 학습에서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지를 보시면 미어캣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지요. 이 내용은 이 읽기 텍스트는 미어캣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어캣 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고 뭐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긴 동물입니다. 네, 이 미어캣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미어캣은 아프리카 사막에 살고 있고요. 무리를 지어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굴에서 사는 미어캣은 낮에 먹이를 찾아 밖으로 나오는데 독수리나 뱀 같은 천적 때문에 여러분, 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먹히는 동물, 잡아먹는 동물이 있는데요. 사실 독수리나 뱀은 미어캣을 잡아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미어캣의 천적이라고 하면 독수리나 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적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래서라고 하는 단어, 이런 접속사들이 나올 때에는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그 뒤에, 앞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두 마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 주변을 살피다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소리를 질러 무리에게 알린다. 위험이 사라지면 다른 미어캣이 그 자리를 대신 맡는다. 여러분, 비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작고 약한 동물이지만 누가 미어캣이? 미어캣은 돌아가며 망을 보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서로 지키며 살아남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첫 번째에 나오는 이 문장과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보통 이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주제문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미어캣은 위험한 사막에서 서로 보호하며 생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벌써 정답이 우리가 나왔지요. 1번, 이 위험한 사막에서 서로를 지키며 살아남는다 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보호하면서 살아남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제문의 중심된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중간에 어떤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닌지, 아니면 강조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방식들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는요, 신문 기사의 제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야구 경기장 수익에만 치중해 관중 안전은 뒷전이라는 제목이 나오는데요. 이런 제목들은 굉장히 짧은 단어들로 그 핵심 키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러한 제목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이나 의성어, 의태어들로 제목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수익에만 치중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요. 수익이라는 말은 이익을 거두어들임 또는 그 이익입니다. 여러분, 이익이라는 말이 더 친숙하실 텐데요. 이익에만 치중하다, 어떤 것에 중점을 두다. 그러니까 수익에만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관중 안전은 뒷전. 여러분, 뒷전이라는 말은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진 나중에 차례나 위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야구 경기장에서 수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야구 경기장에 온 관중들의 안전은 별로 중요한 그 다음 순서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서는 여러분 야구 경기장이 수익은 중요시하고 관중의 안전은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제목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우리가 볼 텐데요. 기습 폭설에 차량 엉금엉금 퇴근길 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습 폭설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기습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차량이 엉금엉금, 눈이 많이 갑자기 내려서 차량이 엉금엉금,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퇴근길 정체, 퇴근하는 그 길에 차가 많이 서 있어서 조금 천천히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폭설로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퇴근이 늦어졌다? 아니죠. 큰 눈에 차량 사고가 잇따르면서 퇴근하던 사람들이 곤란을 겪었다? 아닙니다. 자, 3번. 갑자기 많이 쏟아진 눈으로 차들이 천천히 운행하면서 퇴근길이 막혔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단어, 모르는 것들 정리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기습이라고 하는, 여러분, 기습, 폭설, 이런 날씨와 관련해서 이런 기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요.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엉금엉금, 이런 의성어, 의태어와 관련된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리를, 메모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앞에서 유형들을 살펴봤다면 오늘 우리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제를 찾는 것입니다. 어릴 때 외국에서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익히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뭐가 나오나요? 접속사. 그래서라고 나오죠?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일찍부터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학길에 등을 떠민다. 그러니까 유학길로 뭐 학생이 가고 싶지 않더라도 자녀가 가고 싶지 않더라도 가게끔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나오겠죠.
유학 생활 중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거나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다. 자, 여러분, 따라서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이로 인해, 따라서 라는 표현들이 나오면 그 뒤에 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좀더 강조하는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조기 유학을 결정할 때는 아이의 성향과

적응 능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으니 그럴 때 조기 유학을 갈 때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자, 4번 조기 유학은 장점이 있지만 아이에 따라서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아이의 성향과 적응 능력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대형 번역기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문맥이나 분위기를 오해한 경우가 있어서 완벽한 기술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다시 내용이 달라지고 있지요.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 중이므로 자동 번역기의 사용 범위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약간 긍정적인 의미로 어떤 전망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동 번역기를 활용하는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여러분 어때요? 자동 번역기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여행, 사업, 연구,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 번역기가 활용되고 있고 또 문제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사용 범위 또한 확대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우리가 빠르게 1번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남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참고하곤 한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뭐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그러나라고 하는, 그죠?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 혹시 살펴봐야겠지요? 다수의 선택만 따라갈 경우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보시면 손님이 많은 식당이 맛이 없을 때도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처럼,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 많은 사람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좀더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앞에 문장과 뒤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내용의 중심 생각은 2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과거에 비해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 문화가 일반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 음식 배달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여러분, 이 배달하는 서비스로 인해서 생긴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환경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장에 사용되는 일회용 용기, 비닐 때문에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오토바이의 증가로 대기 오염에도 영향을 미친다. 배달 서비스의 편리함만을 생각하며 무분별하게 이용하기보다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배달 문화를 적절히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마지막 문장을 끝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 내용을 찾는다면 음식 배달 서비스의 문제점을 알고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음식 배달 서비스의 문제가 뭐였죠? 아까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했고, 또 배달 오토바이 증가 때문에 대기 오염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다음에 배달 문화를 적절히 받아들이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답은 1번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사 제목입니다. 자, 세계 곳곳 대형 산불, 원인은 기온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주 압축된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러 나라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1번 선택지 어떠신가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이런 기사 제목에서는 핵심 단어들로만 제목을 뽑기 때문에 그 단어 사이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들어가는 뭐 문법이라든지, 그리고 조사, 뭐 표현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그 내용을 하나의 뭐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기온이 상승됐다. 사실 기온이 상승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온난화라고도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수 김지은 콘서트, 네, 오만석 광속매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콘서트를 한 가수가 이 오만석이라고 하는 사실은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좌석을 우리가 석이라는 표현으로 쓴 건데요. 자, 광속매진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빠르게 자리가 다 예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속매진 빠르게 다 자리를 채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표가 매진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수 김지은의 콘서트 표가 5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여러분, 아니죠. 자, 가수 김지은의 콘서트 표 5만 장이 빠르게 다 팔렸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광속 매진, 광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빠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럼 다음 문제도 우리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은요. 정부의 새 복지 정책, 독거 노인 생활 안정화 효과 톡톡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목 역시 여러분 보시면요. 자, 정부의 새 복지 정책. 사실 새 복지 정책과 관련된 단어들은 읽기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고요. 그리고 독거 노인과 관련해서도 이런 소재들이 읽기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톡톡히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요. 톡톡히는 재산이나 살림살이가 실속 있고 넉넉하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목만 보시고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일까, 부정적인 의미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새 복지 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복지 정책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독거 노인의, 혼자 사는 노인의 생활 안정 효과가, 여러분 어때요? 넉넉히? 그러니까 좋다는 의미, 좀 효과적인, 이 정책으로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목을 보시고 우리가 선택지에서 내용과 이 내용을 설명한 것을 찾아야 하는데, 독거 노인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국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여러분, 아니죠? 두 번째, 독거 노인들은 정부가 시행한 지원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안정 효과가 톡톡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정부의 독거 노인 지원 정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내고 있지 않다. 이것도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번. 정부가 시행한 복지 정책이 독거 노인의 생활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러분, 생활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안정 효과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니까요. 정답은 4번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마지막 우리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래시장 불황.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껑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황이라는 단어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상태.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손님도 별로 없고 재래시장에서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불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은 불황이지만 온라인으로 사는 쇼핑몰 매출은 껑충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껑충은 보통 우리가 두 가지의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이긴 다리로

좀 힘있게 껑충 이러한 의미로도 쓸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한 번에 쭉 높아지는 상태를 우리가 껑충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신문 기사에 나오는 껑충이라는 표현은 뭔가 많아지다, 뭔가 높아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쇼핑몰 매출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재래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은 매출이 감소했다? 아니지요. 일부만 맞죠. 이 재래시장의 불황, 이 재래시장은 매출이 아마 감소했을 것이고 불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은 매출은 올라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2번 경기 불황 속에서도 재래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은 유지했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고요. 3번 재래시장의 매출은 증가한 데 비해 여러분 반대되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리고 4번 재래시장의 경기는 좋지 않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은 크게 올라갔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신문 기사의 제목과 가장 잘 설명이 된 것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유형 12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유형에서는 설명문, 그리고 논설문, 기사문을 보면서 중심 내용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연습을 해본 것은 설명문이나 기사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 문제들은 1지문 1문항과 1지문 2문항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연습한 기사 제목,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좀잘 설명한 것을 찾는 것은 25번부터 27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좀더 쉬운 수준으로 주제의 문장들을 살펴 중심 내용을 살펴봤던 것은 19번에서 20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기사 제목에 자주 등장하는 의성어, 의태어, 비유 표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정리해 두시고 그것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이 신문 기사에도 자주 나오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 말하는 와중에서도 이런 비유 표현들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모른다라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만점 전략에 대한 완성 전략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읽기 완성 전략에서는 동동, 뭐 안절부절, 엉금엉금, 조마조마 이러한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표현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간판이라든지 기지개를 켜다, 몸살을 앓다, 와 같은 비유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은 이 단어에서 의미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좀더 다른 비유적인 표현들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 단어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몇 가지를 좀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는 비유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이 완성 전략에 몇 가지의 이 비유 표현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런 간판과 관련된 표현, 여러분 보통 우리 간판은 식당, 그죠? 식당에 가면 거기 간판이 있잖아요. 그런 간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표할 만한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 제목에서는 이렇게 S사 간판 아나운서 K라고 한다면 그 K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S 회사를 대표할 만한 아나운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름, 관객, 관중, 인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공연장이나 혹은 야구 경기장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구름 관객, 관중, 인파 이런 구름자를 붙여서 쓰는 의미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

0: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고요. 실제 뭐 제27회 논산 딸기 축제 구름 인파라고 했다면 이 축제에 사람들이 아주 많은 모습을 비유해서 이렇게 구름 인파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지개를 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시작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잠을 자고 나서 이렇게 기지개를 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단순히 이런 기본적인 의미가 아닌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나 현상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신문 기사에서 봄, 이사철, 부동산 시장, 기지개라고 한다면 이 봄철에, 이사철에 이제 뭐 부동산을 좀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몸살을 앓다라는 표현도 실제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어떤 일로 고통을 겪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도 걸리고 뭐 으슬으슬 춥고 이럴 때 몸살이 있었어요. 몸살을 앓았어요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어떤 일을 고통을 겪었을 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불법 쓰레기 투기로 몸살 앓는 국립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국립공원을 뭔가 사람처럼 이야기하면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좀 보면은요, 여러분 빨간불 적신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왠지 우리가 신호등에서 빨간불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위험을 알리는 조짐을 비유하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 대표팀 2연패, 본선 진출 빨간불, 뭔가 본선에 나가기 위해서 좀 위험하다, 적신호이다라는 표현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디지털 시대 눈 건강 적신호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기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눈 건강이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짧은 표현으로 비유적인 현상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유형 12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적인 표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1: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4: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3: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2: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0: 저게 뭐야?
1: 어? 어? 물음표?
0: 오늘은 시작부터 문제! 몸이 크고 기어다니고 다리가 많은 이 동물은 뱀?
1: 다리가 많으면 거미? 가재? 문어?
0: 아!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정답을 알 수 있지. 옛날 한 선비가 산길을 가다가
2: 균형감각 완전 좋아요.

0: 정신이 좀 드세요?
1: 여기가 어디?
0: 움직이지 마세요. 산길에서 크게 다쳐 저희 집으로 모셨는데 며칠 만에 깨어나셨어요.
1: 절 구해주셨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0: 은혜라뇨. 다 나으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머무르세요. 약 드세요. 자.
2: 여인의 집에 머물며 선비는 점차 회복했지.
0: 선비님 드세요. 뭐 하세요, 선비님?
1: 이렇게 신세 지는데 집안일이라도 도와야죠.
0: 안 그러셔도 되는데. 상처는 거의 다 회복됐네요.
1: 세심하게 치료해 주신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군요.
0: 아직 기력은 더 회복하셔야 하니 편하게 천천히 더 머무르세요. 그럼 전 시장에 좀.
1: 떠날 때가 되니 아쉽네.
3: 이럴 수가. 사악한 욕의 기운이. 위험하오, 선비! 이 집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오!
1: 사람이 아니라뇨?
3: 이 집의 여인은 산에서 천년을 산 천년 묵은 지네요!
1: 지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3: 선비를 돌봐주다가 해치려는 속셈이오. 못 믿겠으면 그래, 이 약초로 확인해보시오.
1: 약초로요?
3: 이 약초를 불에 태워서 연기를 방 안으로 넣으면 여인은 지네로 변해 죽게 될 것이오.
1: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을 거야.

0: 그래, 저렇게 친절한 여인이 지네에 일리가 없지.
1: 진짜
0: 지네? 그 두사발이 사실이었어. 어떡하지? 그래, 그 아니야.
2: 아하! 몸이 길고 기어다니고 다리가 많은 동물은
3: 지네였구나!
4: 맞아!
1: 아이, 근데 선비는 자신을 구해준 여인을 해치려는 게 자꾸 망설여졌어.
0: 그래, 내게 은혜를 베푼 여인을 해할 수는 없어. 그냥 도망을...

0: 그 도사 말대로 전 이 산에서 천년을 산 진해가 맞습니다.
1: 살려주세요.
0: 하지만 선비님을 구해드린 건 제 진심. 선비님을 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1: 그래요? 아니, 그치만 그 도사가...
0: 그자는 도사가 아닙니다. 그자의 정체는 문제. 천년 묵은 그 동물은 몸이 길고 땅에서 기어다니며 다리가 없죠. 1번 곰치, 2번 기린, 3번 구렁이 중 무엇일까요?
2: 곰치는 몸이 길지만 물에서 살잖아. 곰치는 아니야.
3: 기린은 몸이 아니라 목이 긴 거지.
2: 그러니까 정답은
3: 구렁이.
1: 천년묵은 구렁이라고요?
0: 네. 그자는 아주 옛날 제 남편을 죽인 원수.
4: 이 산의 최고는 바로 나 구렁이. 진의 주제 감히 날 넘봐.
5: 구렁이, 독이 빨로 내 녀석을 혼내주마.
0: 여보!
4: 야, 받아라!
5: 그리고 살아냈어요.
4: 이봐, 지네. 지네니까 지네. 이기네였으면 이겼겠지.
0: 저도 사랑해. 그 후 천년을 살더니 이젠 절 노리고 있어요.
1: 네? 왜요?
0: 천년 묵은 지네와 구렁이 둘 중에 이긴 자만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1: 아, 용이 된다고요?
0: 네. 아마도 그 구렁이는... 그럼 전 시장에 좀... 몰래 저희 집을 감시하다.
4: 그래, 저 선비를 이용해 지네를 없애볼까?

0: 하는가? 이 사악한 유혹의 기운이 위험하오 선비. 이 집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오.
1: 이 독초로 절 죽이려고 한 걸 거예요.
2: 날 이용한 거였어.
1: 구렁이가 또 찾아올 거예요. 위험하니 선비님은 여길 어서 떠나세요.
2: 아니에요. 제 생명을 구해주고 돌봐주셨는데 그냥 갈 순 없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1: 선비님, 전 그러시다면 혹시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감히 날 독초로 없애려고 해? 천년무궁 구렁이야, 이참에 나와 당당하게 겨뤄보자! 제가 먼저 구렁이를 유인할게요. 선비님은 숨어있다가 저희가 싸울 때 구렁이가 한눈을 팔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고함을 쳐주세요.
2: 저만 믿으세요.
0: 하찮은 지네가 천년을 묵다니 간덩이가 부었구나. 감히 날 먼저 불러내다니.
1: 치사하게 몰래 날 죽이려던 구렁이 네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구나.
0: 지네.
1: 우리끼리 있는데 그 거추장스러운 인간의 탈은 언제까지 쓰고 있을 거지?
0: 아차차차차차. 구렁동동. 구렁동동.
2: 진짜 구렁이였어.
1: 받아라! 야!
3: 지네와 구렁이가 싸우자 천둥 같은 소리가 나고 산이 흔들렸어.
2: 구렁이가 한눈팔게 큰 소리로 외쳐야 하는데
1: 지네
4: 구렁이.
1: 선비님은 뭐 하시는 거지? 선비님!
4: 아, 생각보다 세구나. 오늘은 이쯤 하고 돌아가마. 구렁덩덩.
1: 선비님! 선비님! 선비님! 아, 선비님!
3: 그렇게 대결은 무승부로 끝이 났지.
2: 많이 아프세요? 죄송해요. 싸움이 그렇게 엄청난 줄 모르고.
1: 죄송하다뇨. 그런 말씀 마시어요.
2: 다음번엔 바위 꼭 붙잡고 버티다가 꼭 크게 고함을 칠게요.
1: 네. 다음번엔 꼭 부탁드려요.
2: 네.
3: 얼마 후 다시 시작된 지네와 구렁이의 싸움.
1: 오늘은 꼭 승부를 내주마.
4: 내가 바라는 바 하늘의 용이 될 자 바로 나 구렁이. 죽기 전에 미리 축하해주는 건 어때?
1: 그럼 난 작별 인사 먼저. 잘 가라 구렁이야.
2: 오늘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꼭 지네님을 도와드리는 거야. 안 돼.

0: 어서 고함을 쳐야 해. 내 이놈 구렁이야! 뭐? 내 이놈 구렁이? 아니, 누가 감히 겁도 없이!
1: 지금이야!

0: 안 된지다. 말도 안 돼.
1: 구렁이가 사라졌어요. 우와, 우리가 이겼다.
2: 다 선비님 덕분이에요.
1: 아니에요. 전 은혜에 보답했을 뿐입니다. 몸에서 빛이.
2: 구렁이를 이겨서 전 곧 용으로 변할 거예요.
1: 그럼 이제 하늘로.
2: 네. 남편의 원수도 갚고 제가 용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집에 가면 상자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럼.
3: 지혜님도 행복하세요.

0: 이럴 수가. 집이 사라지다니. 진짜 상자가 있네. 이게 웬 금은보화? 아이고, 진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1: 은혜를 잊지 않은 선비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지.
2: 와우, 댕댕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주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 임금!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요정들, 오늘도 나쁜 습관을 가진 어린이가 나타났다. 이 어린이는 다른 사람의...
2: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어린인가요?
3: 아니, 다른 사람의...
1: 다른 사람을 때리는 어린인가요?
3: 아니, 다른 사람의...
0: 다른 사람을 놀리는 어린인가요?
3: 나네! 내 말 끝까지 듣지도 않고...
0: 죄송합니다, 박사님! 너희 박사님 말 좀 끝까지 들어! 중간에 자꾸 껴들지 말고!
2: 네가 먼저 그랬잖아!
1: 너도 껴들지 마!
2: 너도
1: 껴들지 마! 동동이 대군이
2: 손가락 까지 마!
3: 그만! 오늘의 어린이는 바로 요정들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어린이다!
4: 아니, 그러면 정말 안 되는데!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발!

0: 전투사.
1: 다녀왔습니다. 아, 화장실, 화장실. 달수야, 그 화장실 변기 뚜껑.
2: 알아요. 변기 뚜껑 열고 오줌 눌게요.

0: 그니까 엄마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변기 고장나서 뚜껑 열지 말라는 거였는데. 아, 그 물 내리는 버튼?
1: 네, 물 내릴게요.

0: 가서 화장실 써야지. 고장나서 변기물 내리지 말라는 거였는데 엄마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1: 그런데 달수가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은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 자, 오늘 우리는 길을 건널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3: 우리 집 앞에 횡단보도 있는데 거기 신호등이 고장나가지고 제가 길도 못 건너고 한참 기다렸어요.
2: 달수 그랬구나. 어, 맞아요. 어,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호등을 잘 보고.
3: 근데 신호등은 왜 불이 초록색이에요? 난 파란색이도 좋은데. 나 지난번에 파란색 바지에 구멍이 나가지고 또 파란색 바지 사러 마트에 갔었는데.
4: 야! 너 선생님 말씀 좀 끊지 마. 아, 그래, 우리는 선생님 말씀 끝까지 듣고 싶단 말이야.
3: 알았어. 선생님 말씀하세요.
2: 어? 어디까지 말했더라?
1: 그런데 이런 달수를 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5: 저렇게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어린이 이 크크가 정말 좋아해요. 그렇다면 수리수리 크크수리 말싹두기 나와수리 뚝딱. 이 무시무시한 말싹두기로 무엇을 자를까요? 그걸 지금부터 보여주지. 공포의 말싹두기 출동!
4: 근데 달수 말이야, 선생님 말씀 끝까지 안 듣고 왜 자꾸 중간에 껴들어? 그니까. 아, 달수 생각하니까 답답하다. 아, 우리 달달하게 사탕 먹으러 갈까?

0: 저희들!
1: 어?
0: 너희 왜 그네 새치기 하려고 하냐?
1: 아니 그게 아니라.
0: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내가 지금 그네 타려고 가고 있는데 니네가 그네 새치기 하려고 했잖아. 맞잖아 맞잖아.
1: 아니 우리 그네 타려고 한 게 아니라.
0: 그네 타려고 한 게 아니면 뭔데. 그네 밀어주려고 왔냐? 나 밀어주려고? 거짓말 좀 그만해라.
1: 와.
0: 내가 새치기 당할 줄 알고.

0: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머리핀인데? 어? 뭐야?
1: 헐! 놀래라! 안녕, 나 악당 크크라고 해. 나도 너처럼 다른 사람 말을 싹둑싹둑 자르는 악당이지.
0: 나처럼 남의 말을 자른다고?
1: 그래, 너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자르잖아. 방금 전에도 나영이 말을 중간에 싹둑 자르고 네 할 말만 했잖아. 그래서 나영이가 그 머리핀도 못 찾고 그냥 가버린 거 아니야?
0: 그럼 나영이가 하려고 했던 말이...
2: 아, 그게 아니라 아까 머리핀 떨어뜨린 것 같아서 그거 찾으러 온 거야.
0: 이거였나 보네. 나영이 갖다 줘야겠다. 나영이 어딨지?
1: 좋았어. 그럼 달수를 괴롭히러 가볼까? 말싹두기 준비됐어? 싹둑싹둑! 그럼 출동! 싹둑싹둑! 싹둑싹둑! 싹둑싹둑! 싹둑싹둑! 컷!
0: 아, 어디 갔지? 어? 저기 있다! 나영아! 이거! 네 머리핀 맞지?
2: 그네 밑에 떨어져 있었지?
0: 아까는 내가 정말